0: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갓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간밤에는 주무시기가 훨씬 나으셨죠?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뭐 그래도 한낮에는 여전히 더우니까 더위 피해서 그늘로 좀 다니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날이 덜 더워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게도 되네요. 멀리 남아메리카 북쪽에 있는 콜롬비아에는 지난 10일에 강진이 덮쳐서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1: 네, 사망자도 수백 명이에요. 부상자와 실종자가 수천 명을 헤아려서 적십자와 이웃나라들이 돕기에 나섰답니다. 호르무즈 해협 소식도 볼까요? 호르무즈는 봉쇄된 상태고 그 옆 홍해에서 화물선이 공격받아서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쪽 긴장이 완화돼야 세계 원유 시장도 금융 시장도 안정될 텐데 그래야 우리 주식 시장이 좀 사정이 좀 나아질 텐데 말입니다.
0: 우리도 가뭄이 심각한데 유럽도 그렇다네요. 가뭄과 산불로 포도주 가격이 오를 거라 하고 독일 라인강은 가뭄 때문에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서 물류 운송에 지장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 희망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 네, 희망과 의지. 이제 8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다음 학기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는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받는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글로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도드람 한돈,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4: 으라차차차! 네. 양손 만세! 하면서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고요. 상암동은 지금 구름 한 점 안 보이는 파란 하늘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
5: 그런 느낌.
4: 그렇죠. 하늘 본 김에 목 운동 한번 하시죠. 오른쪽으로 크게 한번 돌려주시고 왼쪽으로도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5: 예.
4: 네네.
5: 아우 좋다. 아우.
4: 왼쪽으로도 턱이 또 등 뒤를 향하게 한번 돌려주시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턱이 등 뒤로 가게 돌려주시고, 네, 어깨도 으쓱 으쓱 귀까지 올렸다가 힘 쫙 풀어서 탁 하고 내려놓기. 어깨를 또 앞으로도 뒤로도 돌려서 풀어주세요.
3: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해주면 참 좋더라고요.
4: 이거 좋아요. 좋네요. 최고로 좋아요.
3: 네. 네. 자,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릴 것 같은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드는 문자 또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 시원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4: 네.
3: 예, 진짜 가을 냄새 살짝 난다는.
4: 살짝. 예. 아침 저녁으로는 뭐 어김없이. 네.
3: 그렇죠.
4: 바람도 아주 그늘에 들어가서 바람을 맞으면 너무 좋아요.
3: 요즘 저녁에 바람 부는 게 굉장히 시원해요.
4: 네.
3: 하긴 오늘 아침 기온도 지금 24점 몇 도라고 좀 전에 뉴스에서.
4: 네.
3: 예, 얘기가 나왔죠. 이 정도면 뭐 정말 선선하니. 물론 한낮에는 아직까지 푹푹 찝니다.
4: 아, 그렇죠. 한낮에는 뭐
3: 한낮에는 푹푹 찌지만
4: 네.
3: 그래도 슬슬 가을이 저만치에서 좀 오고 있는 느낌이
4: 그래요.
3: 예, 들어요.
4: 그러나 오늘 최고 온도는 30도 넘어 32도라고 합니다.
3: 아, 우리 40도도 경험해 왔던
4: 거예요. 그럼요. 네. 네. 그래도 네. 간간이 부는 바람이 얼마나 영혼의 목욕을 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3: 맞아요.
4: 이러고 바람을 진짜. 맞으면
3: 암만 네. 에어컨 바람 시원하다 해도 이 자연이 부는 시원한 바람은 진짜
4: 네.
3: 최고죠. 최종근님이요. 슬쩍슬쩍 찬바람이 부니까 뭘 하고자 하는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4: 절대 동감.
3: 진짜.
4: 예. 아무 의욕이 없었죠.
3: 너무 뜨겁고 네. 힘드니까 축 처져 있던 마음 다잡고 다시 힘을 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4: 보내주셨습니다. 네.
3: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4: 자, 오늘의 첫 사연은 경기도 광명시의 노현미님. 오랫동안 살았던 전주를 떠나 이곳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해 보니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가재 도구는 하나도 없는데 작은 고양이 한 마리와 고양이 집과 배설통 그리고 사료와 물이 놓여 있었죠. 이런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고양이를 키울 수 없어서 놔두고 갑니다. 키울 수 있으면 키우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양이 이름은 제리입니다.
4: 딸이 말했어요.
3: 고양이 이름이 제리래요. 통과 제리 만화에서 땄나 봐요.
4: 아유, 정들었을 텐데 떼어놓고 가는 심정이 오죽하겠냐.
3: 그럼 우리가 키워요.
4: 가족의 뜻

0: 뜻을 따라 키우기로 했습니다. 제리는 처음에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고양이 집에 들어가 눈동자만 굴리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두 개의 눈이 불빛에 반사된 구슬처럼 반짝였어요. 집에서 눈치만 살피던 제리는 우리가 사료와 간식을 주고 예뻐해주자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들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유난히 저를 따랐죠. 아들과 딸은 퇴근할 때면 고양이 간식과 장난감을 사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딸에게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피부가 가렵고 코가 간질거리고 재채기 나오고 눈까지 따가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증세를 말했더니 혹시 집에 동물을 키우냐 하고 의사가 묻더랍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보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입양시키자. 제 말에 다들 시무룩했습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든 거죠. 딸은 할 수 없이 제리 사진을 올리고 입양할 분을 찾는다고 어느 커뮤니티에 올렸다더군요. 기왕이면 가까이 사는 사람을 찾고 싶었고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면 누군가 얼른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는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입양하겠다고 나타난 여자분은 멀리 강원도 분이셨죠. 우리 집에서 차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이랍니다. 아유, 딸 너무 멀다. 다른 사람 찾아봐.
1: 대화를 해보니까 이 여자분이 정말로 동물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0: 그래서 딸은 다음 주 쉬는 날에 제리와 제리 집을 그 여자에게 갖다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말했죠. 아유, 일부러 그 먼 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응? 동네 아무데나 놔두고 와. 우리 동네에도 야 고양이들 많이 돌아다니더라. 제 말에 딸은 발끈했습니다.
1: 엄마, 그건 고양이를 버리는 거잖아.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를 보면 너무 불쌍해. 책임지지도 못할 걸 왜 키우느냐고.
0: 사실 저도 버려지는 동물을 보면 속상한데 직장생활하느라 늘 피곤한 딸이 또 3시간이나 운전할 걸 생각하니 속이 상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동안 제게 즐거움을 준 제리를 떠나보낼 걸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려 합니다. 그동안 정을 주지 말걸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람과의 이별도 가슴 아프지만 정든 동물과의 헤어짐 역시 슬픕니다.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새 주인을 만나 제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우리 제리가 진짜 강원도까지 가지만 그곳에서 그래도 정착해서 쭉 네네.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요.
0: 그렇죠. 공기도 이왕이면 더 맑은 곳에서.
1: 네. 네. 그나저나 톰과 제리에서 따왔으면 고양이 이름은 원래 톰인데
0: 네.
1: 제리는 그 쥐 이름인데.
0: 그렇죠.
1: 예.
0: 근데 예. 그렇게 이뻤나 봐요.
1: 그러게요.
0: 자그마하니 이뻤나 봐요.
1: 근데 이렇게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고 하면
0: 아우 괴로워요.
1: 집에서 많이 네, 힘들긴
0: 네,
1: 하죠.
0: 네, 네. 네.
1: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예, 새로운 주인을 이렇게 찾아주시나 봅니다.
0: 저도 어느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지 알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재채기 막 나오고 그래요.
1: 아.
0: 네. 근데 또 개털은 알레르기가 없대요.
1: 그렇죠. 희한해요.
0: 그 그렇죠.
1: 예, 예. 강아지 털과 고양이 털이 또 차이가 있나 봐요.
0: 네, 네.
1: 네, 네.
0: 그래서 그 고양이 털에는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목도시가 아파트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집 앞에서는 막 재채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하, 이 집에 고양이를 기르시는구나.
1: 맞아요.
0: 알죠.
1: 대번에 네. 민감하니까 우리가 네, 느낄 네.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0: 네네.
1: 고양이 이제 집사들이라고 하죠.
0: 네, 집사들. 보면은
1: 아니 강아지는 그래도 우리 집 홍시는 나 집에 가면 그냥 꼬리가 떨어질 새라 그냥
0: 맞아. 막 난리가 나죠.
1: 가지고 네. 난 강아지가 너무 좋다. 고양이는 그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어머 무슨 소리냐? 고양이도 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막
0: 비벼대죠. 쓱 비비고 지나가고
1: 안기고 뭐 어,
0: 개냥인가 보다.
1: 왜 부린다는 거예요?
0: 아니 고양이도 성질이 다 제각각. 하여튼 성향이 있어서 개냥이 같은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좋을 때만 오는 고양이가 있고 그런가 봐요.
1: 네, 이렇게 새침하게 있지만 이게 반려동물이랑 한번 이렇게 정들면
0: 아유 그거는 정말 뛰기 힘들죠. 예. 약 먹어가면서 고양이나 개 기르는 분들도 많으셔요.

0: 알레르기 약 먹어가면서.
1: 네. 네. 근데 아마 그 차이인 것 같긴 해요. 본인들의 선택으로 어쨌든 처음에 우리 반려동물을 맞이했는데.
0: 그렇죠.
1: 아 이게 이러면 내가 약 먹으면서라도 내가 키워보겠다. 근데 이분들은 아니 이사를 왔는데 그 전주인이 놓고 간
0: 그러니까.
1: 그 고양이니까.
0: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고. 네.
1: 키워보려 했지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좋은 주인을. 네, 찾아주신 것 같아요.
0: 네, 제리의 행복을 빕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의 권문경님이십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 그리고 아주 어렸을 적 제 손을 잡아주신 새어머니입니다. 기억조차 희미한 어린 시절 새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경상도 분이셔서 표현이 조금 퉁명스러우셨던 아버지, 젊은 나이에 홀로 돼 살림을 꾸리느라 늘 바쁘셨던 할머니, 그리고 어린 남매들까지. 새어머니께서는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견디며 집안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혹시라도 새어머니가 우리 남매에게 모질게 대할까 걱정하셨던 모양입니다. 방학이면 우리를 고모 집으로 보내기도 하셨고 때로는 당신 품에 끼고 사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넓은 집에서 새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셨을지, 얼마나 서운하고 힘드셨을지 말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조금씩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새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무려 45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1년을 지내시다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의 세월은 온통 가족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가정을 꾸리고 늦둥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 전 아이가 두돌을 맞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0: 아유, 아기가 벌써 두 돌이네. 할머니가 직접 생일상 차려주고 싶으니 본가로 오너라.
1: 그 말씀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본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또 한 번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였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는 그 빈자리가 늘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당신의 친자식인 저보다도 며느리와 손녀를 더 애틋하게 챙기고 보듬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날 거실 TV에서는 세시봉 콘서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송창식 씨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평생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라고는 잘하지 않으시던 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둘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꼭 소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에게도 참 예뻤던 청춘이 있었구나. 우리 어머니도 그 시절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신 어머니. 가족을 위해 당신의 청춘과 추억은 뒤로 밀어둔 채 살아오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그동안 저는 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짠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참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이제라도 꾹꾹 눌러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가족을 위해 흘려보내신 청춘의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곳도 많이 다니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마음껏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0: 와, 어머님이 여성시대를 지금 듣고 계시면 너무
1: 진짜
0: 가슴이 벅차시겠어요.
1: 그러게요.
0: 네?
1: 아니 정말 새어머니로 오셨지만 이건 정말 마음으로 나와 키우신
0: 그렇지.
1: 정말 친어머니세요.
0: 네.
1: 거기에 며느리까지도 마치 친정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0: 며느리에게까지도.
1: 네. 아, 그렇게 함께 불러서 이제 식사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드시고. 아, 진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 가족의 사랑은
0: 네.
1: 정말 끝이 없으시네요.
0: 아.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도 참 예뻤던 청춘이 있었구나.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1: 하긴 우리가 가끔씩 깜빡깜빡하죠. 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였는데?
0: 그러게?
1: 어, 물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나의 엄마 아빠지만 그 전에는 우리 엄마 아빠도 예뻤던 청춘이 있으셨다. 네. 아니, 이 노래를 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님께서
0: 그럼요
1: 세시봉 콘서트 영상이 흘러나올 때 송창식 선배님의 노래가 나오자
0: 아
1: 이 감정 표현이라고는 잘 안 하셨던 분이 그냥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고 네. 하니까 송창식님의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0: 사랑이야
1: 사랑이야 듣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이번 여름에 더위에 쓰러진 사람 살리는 데 공을 세우기로는 드론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강변 같은 데서 우리도 종종 볼 수 있는 드론은 지상에 있는 조종사가 무선으로 조종하는 소형 항공기죠. 이번 여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농촌 지역을 순찰했습니다. 한낮에 드론을 높이 띄워서 저쪽 고추밭, 이쪽 담배밭 이렇게 골고루 살피다가 땡볕 아래 일하는 어르신들을 발견하면 드론이 관제 차량에다가 알려주고 차량이 어르신들을 찾아가 작업을 멈추시게 했답니다. 드론에는 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얼른 찾아낼 수 있고 체온도 감지하고 폭염을 피하도록 안내방송도 가능하다네요. 드론은 그 활동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통영을 비롯해서 남쪽 지방에는 택배 배송을 담당하고 바다에 쓰레기 투기하지는 않는지 불법 조업은 없는지도 순찰하고 또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까지 예방할 수 있다네요. 공중에서 신기하고 좋은 풍경을 찍어 뉴스나 영화로 보여주고 실종자도 찾아주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까지 살피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쟁도 떠오릅니다. 무기의 역사를 취미로 공부하는 당당이님이 그러시는데 드론은 처음부터 군용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적군의 동태를 살피려고 개발됐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장에 투입돼서 주로 감시와 정찰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론의 원격 탐지 장치, 위성 제어 장치가 실리고 무기가 실리고 통신과 배터리 성능이 개선되면서 2010년대에는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2020년대가 되면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미국 이란전, 21세기에 들어와서 드론은 전투 드론으로 위상을 키웠답니다. 드론이 적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드론에 미사일을 달아 적을 제거하는 뉴스도 종종 들었죠. 예전에는 병사가 손에 총을 들었다면 이제는 손에 컨트롤러가 쥐어진답니다. 실제로 어려서 비디오 게임을 많이 했다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가 전쟁 영웅으로 미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무기 공부하는 당당이님은 드론이 무인기에다가 원격 조종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전쟁을 마치 게임처럼 가볍게 만드는 영향이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살상 무기가 된 드론과 어르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드론. 드론이 선한 데 쓰이도록 논의하고 규제하는 노력이 인류 앞에 무거운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다섯 손가락의 노래 들었습니다.
1: 네.
0: 이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뭐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약간 쉰 네. 듯하면서
1: 아, 맞아요.
0: 네. 허스키가 속에 숨어 있으면서 네.
1: 따뜻하게 다가온 노래 잘 들어봤고요. 4213님께서 제 지인은요 드론에 낚싯대를 묶어서 바다 낚시를 하는데 배 타고 나가지도 않고 잡는 모습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0: 그래요?
1: 하셨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저는 맨 처음에 놀란 게 농약 살포를
1: 네.
0: 드론으로 하시는 거. 그 농약이 좀 몸엔 안 좋잖아요.
1: 네.
0: 그걸

0: 신기하네요.
1: 그런 거 아닐까?
0: 드론을 통해 바다 낚시를 한다. 이게 땡길 때 쫙 땡겨야 되는 그 손맛인데 컨트롤러로 이렇게.
1: 하긴 뭐 드론으로 배달도 하니까요.
0: 네, 네 맞아요. 또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1인 비행기가 드론처럼 예 어? 이동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아, 얘기도
1: 그럴,
0: 있죠.
1: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리한 쪽으로 활용하면 한없이 좋은데 이게 전쟁 무기로 쓰이면 또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말이죠.
1: 그러니까 전쟁에서 쓰이니까 걱정이죠.
0: 네.
1: 얼마나 가진각자 뭐 각 모양으로 전쟁에 유리하게 또 쓰임이 있겠어요. 당연하지. 야 요거 가지고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게임하듯이 정말.
0: 네.
1: 네.
0: 그래서 1523님이 날개 없는 천사로 남아주세요 드론.
1: 아 진짜.
0: 하셨습니다.
1: 착한 일에만 아름다운 일에만 쓰여지기.
0: 편리한 일에만 우리에게. 네. 어 김종철님이요. 참 이거
1: 재미있으시다.
0: 우리 집사람은 나를 드론으로 알고 있나 봐요. 손가락 하나로 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밥 먹고 나면은 커피 포트를 가리켜요. 그럼 제가 드론처럼 잉 날아다가 대령을 합니다.
1: 야 남편을 이렇게 드론으로 알고 움직일 수 있으면 참 괜찮겠다.
0: 그래, 손가락으로 그냥 가리키면 어 이걸 또 알아서 눈치껏지 가가지고.
1: 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정말 네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0: 우리 김종철님도 날개 없는 드론. 천사가 되어주세요.
1: 네 드론. 김드론님. 네.
0: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정혜숙님이신데요. 65년 만에 갚은 토끼값이라고 합니다.
1: 네.
0: 1961년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토끼를 키우기로 했다며 집에 토끼가 있는 사람은 학교에서 사줄 테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손을 번쩍 들었고 수업 시간인데도 집으로 달려가 토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토끼값 대신 소공녀 한 권을 사오셔서는 학교에 기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책이 귀해 교실마다 서너 권씩 노끈으로 꿰 벽에 걸어두던 시절이었으니 책을 좋아하는 저를 생각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새 책이 생긴 것이 그저 즐거웠던 저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책을 읽었고 토끼값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집에서 토끼값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오빠는 사정을 들으시고는 그냥 넘어가자 하셨지만 둘째 오빠는 그 해가 저물도록 저를 붙들고 토끼값을 받아오라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 토끼는 둘째 오빠가 클로버와 자운형을 뜯어다 먹이며 정성으로 키우던 놈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 둘째 오빠가 뇌질환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찾아갔습니다. 말도 못하고 누워서 그저 고개를 좌우로 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전부인 오빠는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겨우 움직이는 왼손으로 제 손을 잡아 입에 대고 반가움을 표하셨습니다. 희생적이고 인정 많던 둘째 오빠는 16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 위로는 형님, 아래로는 동생들의 학비를 대며 부모님과 함께 집안을 이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누워있는 오빠를 보고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나 어릴 때 토끼값 받아오라고 날마다 닥달했었잖아. 오늘은 내가 토끼값 줄게. 그러자 오빠가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1: 큰놈 줬어.
0: 뭐 오빠 뭐라고? 지금 기억이 나는 거야? 큰놈을 줬다고? 뜻밖이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 추억이라고 그렇게 떠올리면 오빠의 말문이 트일까 하는 작은 희망으로 꺼낸 이야기였는데 그 힘든 몸으로 큰 놈이라고 말씀하시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토끼가 두 마리 있었는데 오빠는 그 중에서도

0: 더 크고 좋은 놈을 내주었던가 봅니다. 저는 오빠가 내주는 토끼를 무심코 가져갔을 뿐 그게 오빠가 아끼던 큰 놈인 줄은 몰랐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효성스럽던 오빠였으니 그 토끼값이 부모님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을까요? 정성껏 키운 토끼를 선뜻 내주었는데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으니 부모님을 돕고 싶었던 오빠의 마음 한구석에 적잖은 아쉬움이 남아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빠의 야인 밤에 얼굴을 살며시 대고 속으로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열심히 키운 토끼를 그냥 보내서 섭섭했던 일을 65년이 지나서도 기억해내는구나. 이제 토끼값 주고 갈게. 부모와 형제를 위해 배품과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셨던 오빠에게 저는 65년 만에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 받은 커다란 사랑의 값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갚아지지 않은 채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1: 참 그렇군요.
0: 둘째 오빠임에도 네.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1: 집안 살림을 타면서. 다 일으키신 분이세요. 그죠? 네. 그런데 그 토끼를 학교에서 가져오라 그럴 땐 토끼 값을 생각하셨겠지.
0: 네.
1: 그냥 내준 건 아니셨어. 그런데 또 선생님께서는 책을 좋아하는 이 혜숙 씨에게 책을 사주면서 도서관에 기증을 해라.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0: 네.
1: 아이 참.
0: 야, 65년이 지난 지금도.
1: 그걸 기억하시는 거 아니야. 큰 놈 줬어. 라고.
0: 그때 당시에도 역시 내 동생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1: 네.
0: 내주셨던 거겠죠.
1: 게다가 크로바 자운형 죄 뜯어다 먹이며 정성스럽게 키우던 놈이라 토끼값이 어떻게 됐냐. 해가 가도록 저를 붙들고 토끼값을 받아오라며 성화를 하셨다니 참.
0: 그러게요.
1: 지금 참 아이 오빠와의 추억 65년 만에 갚은 네. 토끼값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편지 제목이 어머 참 주신 사연만으로도 그 참 오빠가 왼손 겨우 움직이는 왼손으로 입은 손을 잡아서 입술에다 이렇게 대고
0: 예.
1: 그런데 이 사연을 주셨고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하는 사이에
0: 아이고 아 오라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저희에게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1: 그래요. 둘째 오빠.
0: 지금 많이 이제 둘째 오빠가 그리우실 텐데 말이죠. 아, 이 사연으로 하늘에 계신 오빠에게 보고픈 마음 또 고마운 마음이 잘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좋은
1: 그래요?
0: 곳에서 네. 영면하시길 저희도 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3: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노현미님과 정희숙님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를, 그리고 권문경님께는 굿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아우 기쁜 소식. 8392님이요. 어제 할아버지가 된 당당입니다.
2: 오, 축하드립니다.
1: 33년 전 회사 이모님들이 우리 아들 태명을 팔복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어느새 팔복이가 손녀 뚜보기를 낳았네요. 태명이 뚜보기래요. 아빠 장준원, 엄마 조유리 축하한다.
2: 아하, 네. 그러시구나.
1: 팔복이가
2: 정말 축하드립니다.
1: 팔복이가
2: 뚜보기를 낳았어요. 4939님, 세무법인 20년 넘은 경력자인데 이직하는데 처음으로 힘드네요. 하루도 안 쉬어봤는데 이번엔 좀 쉬고 있어요. 천천히 알아보면서 잘 맞는 데 가고 싶어요. 화이팅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강실장 화이팅!
1: 화이팅!
2: 네. 네.
1: 이런 쉼 정말 중요하죠.
2: 필요해요.
1: 예. 네. 한번 이렇게 착 좀 쉬셨다가 또 길게 멀리 한번 보시면서
2: 그렇죠.
1: 가시죠.
2: 네.
1: 네. 여성시 대표 수박주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요. 야, 그러게 시원한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2: 네.
1: 장범준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들으시고요. 3, 4부엔 우리 두 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보라 켜고 10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0: 선박 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국가데이터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0.1%포인트 내린 63.3%로 넉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1,000명 줄어 45개월째 감소세, 고용률 44.2%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3%포인트 오른 6.8%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77만 6천 명, 1년 전보다 5만 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2.6%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거나 강력한 군사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300%에 달하고 통화가치 급락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내버려 두기만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 매우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거론해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탄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면서 재고가 줄어든 것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3천억 달러 상당의 탄약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11일 이란 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이란 자금 동결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란 이라크 전 시기인 1981년 27세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16년간 재임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 사망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지진 사망자가 224명이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실종자 3천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밤샘 구조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혼란을 틈탄 약탈까지 잇따라 치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단 증축 건물 임대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습니다. 최근 김 춘추관장이 보주한 서울 강남 대치동의 다가구 주택 1층이 주거용으로 무단 개조됐고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강원, 오후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등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경북 산지가 20에서 60mm, 경북 남부와 동해안이 10에서 40mm 등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5: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럽의 한 해운사가 범선을 부활시켰습니다. 커다란 돛단배를 화물선으로 쓰려는 거죠. 바람이 불어야만 갈 수 있고 속도도 느린데

0: 이런 시도를 할까요? 이유는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ESG가 강조되기 때문인데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에게 친환경적인 범선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앞세웠던 인류의 운송 방식, 이제는 환경을 지켜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8: 사나이로
7: 헤!
8: 태어나서
7: 헤!
8: 할 일도 많다만.
7: 그럼요. 많죠.
8: 할 일이 있죠.
7: 오늘 사서함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9: 남돌 찬우야, 벌써 군대 가는 날이 다가왔네.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느리지만 군대는 무조건 다녀와야지 무덤덤하게 말하는 널 보면 대견하기도 안쓰럽기도 하다. 그래도 사나이면 해야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온나. 기다리고 있을게. 가서는 선임들, 동기들 말도 많이 하고 더 사나이다워져갖고 왔으면 좋겠고, 나와서는 복학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직도 빨리 해가. 엄마 소원 알제? 빨리 들어둬이. 밤톨 사랑한다.

0: 아이고 아이고 이정님님 네. 건치 일종 씨 열창하는 모습 시원하네요.
1: 사랑이 떠나가도
0: 아이고
2: 노래가 안 나죠?
0: 아니야 너무 취해서 불렀어. 너무 신났어.
2: 제 목소리가 안 나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네.
2: 옴무에 밥만 잘 먹더라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전다은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0: 네.
2: 우리 밤톨 찬우 우리 아들이 아이고. 이제 예,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0: 네,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2: 네.
0: 전화를 해보니까.
2: 네네.
0: 전화를 연결해 봤어요.
2: 어, 예.
0: 어저께 입대하셨대, 어제.
2: 아, 버지, 이제 어제 입대했어요.
0: 어제 입대하셨대, 8월 11일에. 입대한 지 이제 하루 됐는데.
2: 네.
0: 엄마께서는 저녁부터 복학, 취업까지.
2: 다 계획을.
0: 쫙 쭉 계획을 그치. 해놓으셨어.
2: 예, 복학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취직도 빨리 해가.
0: 그렇지.
2: 엄마 소원 알제?
0: 엄마 소원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얘기해 오신 게 나중에 막 취직해가 달에 천만 원씩 용돈만 달라.
2: 달에 천만 원.
0: 한 달에 천만 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전다은 여사님.
2: 내가 봤을 우리 아들 저 군대에서 나오기 쉽지 않겠네. 어우 엄마랑 약속 시키려면 이걸 달에 천만 원이
0: 달에 천만 원.
2: 어머나 네 어머니 아, 그 정도로 정말 아낌없는 사랑으로 키워주셨나 봐요.
0: 그렇죠.
2: 우리
0: MBTI가 혹시 파워 J 아니십니까?
2: 너무
0: 엄마가 그냥 쫙쫙쫙 계획 다 해놓으셨어.
2: 네네.
0: 자 음성을 남겨주신 정다은님, 네 전다은님 아드님 보내고 허전한 마음 치킨으로 꽉꽉 채우시라고 겉바속촉. 치킨 세트 보내드려요.
2: 네, 아 우리 어머니 유쾌하신 분이다.
0: 아,
2: 네.
0: 예,
2: 그렇게
0: 예.
2: 생각하겠습니다.
0: 그럼 말한 대로 된다잖아요.
2: 예, 예. 아 그리고 그때는 아 또 잔소리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었던 그런 말들이 있죠. 밥은 먹었냐? 라든지 차 조심, 길 조심, 사람 조심, 알았지? 뭐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랬지, 소된다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나 애인이 툭 던졌던 응원의 말도 좋고요.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동안 꾹 참았던 잔소리를 마구마구 날려주시면 좋습니다. 열린 사서함 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전해주세요.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 님과 함께가 이어집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네. 미니 켜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엔 티맵들이 유니베라,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롯데건설, 노무법인 폐, 모빌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 교육과 함께합니다.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100년 살고 싶어.
1: 헤맬지언정 어둠 속에서도 결국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아침 저녁 바람결이 확 달라졌죠?
3: 뭐 진짜 신기할 정도로
1: 네.
3: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갑자기
2: 네. 바람도 불고 아주 선선해졌어요. 네.
3: 아니, 하루아침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게 추진하고
1: 네.
3: 놀라울 정도입니다.
2: 진짜 신기해요. 네.
1: 산공기는 더 선선할 것 같아요.
3: 가을 같은 분위기.
2: 가을이 그립습니다.
1: 네.
2: 곧 다가오겠지만 말이죠.
1: 네. 목사님 사시는 동네는요?
4: 저도 좀 산 비탈에 저희 그 아파트가 있어서 그 기후의 변화가 정말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찬바람이 확실히 불어와요.
1: 참.
4: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실은 막 그 당시는 막 힘들고 막 그렇게 막 더위처럼 막 사람을 막 그냥 힘들게 하는데
2: 힘들게 그냥.
4: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산바람처럼 이렇게 시원해지는 해결해주는 그런 순간도 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지나간다. 뭐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네요.
2: 우리가 이 무더위를 또 지났다. 잘 버텼다. 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희은 누님의 가을 아침. 예, 가을 아침 노래도 가을에 꼭 들어야 되는 노래들이
3: 그렇죠.
2: 생각이 나네요.
1: 자, 당당이님들도 이런 생각 종종 하셨을 텐데 두 사연 연달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소개해드리죠. 며칠 전 퇴근길 그날도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손부채질을 하며 버스에 올랐어요. 근데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하차하는 승객들이 먼저 나와 서 있고 기사님은 아 저기요 왜 벌써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좌석에 앉으세요 하며 버럭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류장에서 한 여학생이 내리며 하는 말 기사님 왜 소리 지르세요? 기사님만 짜증나는 거 아니거든요? 하고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이 더위가 문제다 싶어지기도 했어요. 더위에 예민해질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까요?
1: 이런 사연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가게 안에서 시장에서 제가 가게를 하는데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어도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손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손님이 물건을 사지도 않으면서 어슬렁거리면 화가 나요.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가득 찬 짜증 좀 지워주세요.
2: 야, 이게 그쵸. 이게 더위 때문에 다들 예민해지잖아요. 그쵸?
1: 그렇죠. 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가 막힌 바람이다 하지만 여전히
2: 낮에는
1: 한낮에는 또 찝니다.
2: 예. 한여름엔 뭐 열대야까지 이어질 때는 진짜 힘드셨으니까.
3: 한참 밤 열대할 때는 아침에 오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1: 아하.
3: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2: 아, 맞아요.
3: 또 낮에는 에어컨을 틀고 다 창문을 닫고 운전하셔서 졸음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다 연관성이 있네요.
3: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거는 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누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2: 근데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의 잘못은 아니다. 그냥 이상 그 이럴 때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표현처럼. 결국은

0: 아, 지나가는데 그리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루에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결국은 우리가 이제 채우면 어느 정도 이제 비워져야 되는 게 있는데 결국 그 비운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심정적으로 좀 내가 편안해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를 찾아야 돼요.
1: 네, 네.
0: 이거 글을 못 찾으면 쌓이기만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건 그냥 이게 건드려지면은 네. 나오니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 당당이님들이 내가 오늘 하루 안에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부디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2: 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꼭 찾아보라.
3: 그 사람들이 마음 먹게 달랬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사실 덥다 덥다 그러면 더 덥고,
2: 네. 네,
3: 춥다 춥다 그러면 더 추운데 저는 이렇게 막 더울 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참 따뜻하다. 일부러 네. 네. 표현을 하는 거예요.
2: 네. 아, 뇌를 속이는 네. 거야. 그렇죠.
3: 예. 아, 참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 추울 때는 아, 시원하다.
2: 그렇죠.
3: 아하.
2: 그렇죠.
3: 아, 네. 시원하다. 예. 그러면 사실 사람이 언어에 자기 말에 자기가 속기도 하거든요.
2: 맞아요.
3: 그 마음도 달라져요. 그러면 웃기잖아요, 스스로가.
1: 네. 맞아요.
3: 그냥 그러면서도 아이 진짜 뭘 덥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웃겨지면서
2: 좀 누그러지는
3: 누그러지죠. 게 있어요,
2: 확실히.
3: 네. 기분이 좋아져요.
1: 맞아. 네. 맞아.
2: 네. 우리가 뭐 이만큼 좀 날씨 탓을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왜 저도 항상 되뇌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예. 내가 뭐 설령 짜증나고 힘들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태도까지 이어지게 하지 말자라고 네, 하지만 네. 그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또. 네.
0: 그저 기분은 그러니까 감정은
2: 예.
0: 그 열 에너지와 같아서
1: 네.
0: 이거를 막 계속 떼고
1: 불을 떼고
2: 속에서 막 화가 올라와요 막.
1: 화가 올라오면
0: 나 즉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만 나는 할래. 하려면 엄청난 인내력과
2: 예.
0: 그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2: 그러니까 진짜 그 힘이 있어야 되겠다.
0: 그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2: 예.
0: 그래도 뭐냐면 이제 열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실제로 대부분은 감정이 한 5초 한 10초 안에는 대부분 바뀌거든요. 감정은.
2: 네, 네.
0: 그래서 이제 특히 막 올라오거나 짜증 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되게 단순한 방법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음악을 듣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1: 네. 네.
0: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 우리 감정은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더위 같은 경우 최대한 내가 더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뭐 요즘은 뭐 선풍기.
2: 아, 네.
0: 뿐만 아니라 목에 이제 거는
1: 시원한
0: 시원한 그러니까 네.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네. 그게 막 내가 그 다스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열을 낮추려고 하는 것들.
1: 네.
0: 또 최대한 해야 돼요. 감정이 움직이는 거니까
2: 예.
0: 내가 항상 뭐 음악,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뭐 미스트,
2: 네네
0: 이게 뿌리는 거예요.
1: 뿌리는 거예요.
2: 뿌리는 거. 뿌리는 거.
1: 뿌리는 거.
0: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한번 이렇게 자극이 오면은 신경은 자극점으로 가지.
2: 네.
1: 아.
0: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얼굴에 뭐가 오면은 인간은 모든 뇌신경이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일단 네. 멈춰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이제 얼굴에 뿌려서라도 잠시 다운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2: 맞아요.
1: 서해남 씨 외에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수양이 필요한 듯해요.
2: 수양이 필요하다. 맞아. 아니 우리 목사님 어떠세요? 진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욱 하고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3: 있어요.
2: 예.
3: 오늘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2: 아, 오늘 아침에
3: 열이 오는데
2: 왜 그러셨죠?
3: 아 그런데 아침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비상등 켜 있어서 나는
2: 예.
3: 그 차가 고장 난 줄 알고
2: 예.
3: 옆으로 돌아갔거든요.
2: 예예. 예.
3: 그러니까 그 비상등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좌회전해야 되는데
2: 예예예. 예, 예.
3: 그래 직진할 수밖에 없어서 뺑뺑뺑이 돌았거든요.
2: 아
3: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2: 어?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으셨나? 왜 좌회전인데 좌회전을 안 하셨지?
3: 아니 그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2: 아.
3: 조금 스탑하고 있었는데 아. 혹시 뒤차
1: 그 차에
3: 뒤차가
1: 그렇지 오른쪽으로 도신
3: 조금
1: 거지.
3: 이제 이렇게 조심하라고 비상등 켜놓은 거예요.
2: 예.
3: 그런 상태였는데
2: 근데 이제 그게 사고 차량인 줄 알고 피해가셨다가
3: 예, 근데 뺑뺑뺑 돌았는데
2: 아유.
3: 짜증이 날 뻔했는데
2: 날 뻔했지만
3: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뭐냐면 짜증 내는 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제 짜증 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짜증 낸 사람보다도 또 내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내가 할 게 뭐냐.
1: 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3: 지금 그 생각을 먼저 하면 사실 나더라도
1: 네.
3: 오래 가지 않아요.
1: 네. 네.
3: 그리고 짜증 낼 때는 사실은

0: 수없이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한테 짜증을 내버리면 그게 일이 더 커져 버리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혼자 짜증 내도 네. 혹시 짜증 났다 그래도 그냥 자기 혼자 품는 것이 제일 좋다. 그나마
1: 그런 것 같아요. 네. 남한테 짜증 내봐야 나중에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네. 찝찝하고 기분 더 안 좋아져요. 예. 우리 스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스님께서는 욱하시지도 않으시죠?
2: 이미 욱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면 참
3: 그러게
2: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1: 지금 살짝 올라오신 것 같은데
2: 올라오
1: 죄송합니다 이 중생이 제가
3: 세상에 예.
0: 그 말이 짜증나게 했습니다
3: 맞아요
2: 근데 항상 그 행동이 혹시 감정을 많이 억제합니다 생각보다는 생각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행동은 더 빠르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 이제 그런 행동주의적으로 네. 내가 어떤 기분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걸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1: 아 일종의 매뉴얼처럼.
2: 네,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시킵니다.
1: 예.
2: 1번, 2번, 3번, 4번.
1: 아하.
2: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들에게
1: 예.
2: 그런 걸 많이 시켜놔요. 휴대폰에 그걸 아예 저장해 사진으로 저장해서 배경 화면에 띄워놓게 해요.
3: 네.
2: 그냥 생각하면 복잡해지니까
3: 네.
2: 내가 뭔가 갑자기 그런다
1: 올라온다
2: 그러면 이제 1, 2, 3, 4번이 있어요.
1: 예, 그럴 때 나는 이거 이거 이거를
2: 네, 그게 하게 하는 거예요.
3: 1, 2, 3, 4번.
2: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1: 사람마다
3: 아 그래요.
2: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좋은 1번이 그 말대로 이제 미스트 뿌리는 거예요. 세수할 수 없으니까.
1: 얼굴에 그냥 시원한 자극이나
2: 네, 자극을 주는 거.
3: 네.
2: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요.
1: 예.
2: 이제 그거를 생각으로 하면 힘드니까. 일단 자극을 주는 거야.
1: 네.
2: 일단 자극을
1: 근데
2: 주고
1: 이제 너무
3: 미스트를 사야겠어.
1: 너무 욱이 많이 올라와서 막 계속 뿌리니까 어머
3: 차라리 냉수
2: 근데
1: 얼굴에 소나기를 맞으신 것 같아요. 막.
2: 그게 훨씬 차라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미 그 순간이 지나간 거예요.
1: 예.
3: 아, 네.
2: 그게 몇 초 안 돼요.
1: 네.
2: 사람은 대부분 그 몇 초 안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다른 생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이제는 이제 음악 듣기.
1: 그 순간에 네. 뭔가 나만의 듣기. 동작으로 네. 바꾼다. 이게 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2: 그렇죠. 행동주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1: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3: 네.
1: 뭔가 욱하고 짜증이 올라올 때 나만의 항상 행동 수치. 네. 그럴 땐 뭔가 이걸 바로 한다.
2: 네.
1: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짜증을 그래도 이 더위에 좀 다스려 가면서
3: 네.
1: 우리 마음 수양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을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저도
3: 자 이렇게 두 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 뭐 종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이렇게 여러 가지
1: 네.
3: 갖고 계신 문제를 털어놔 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땐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때는 무료예요. 무료.
1: 네,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 짧은 문자가 예, 질문으로 도착했습니다. 2167님, 성진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스님께서도 노래방에 가시는지요? 간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지요? 라고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2: 일단은 뭐 가지 않고요.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저희가 어제도 연습했는데
3: 아.
2: 저는 목사님과 신부님과 원본 교우님과
1: 아, 만남
2: 최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3: 네, 네.
2: 노래를 불러야 하는
1: 아, 오히려 이제 만남 중창단으로 예, 노래를 하셔야 되기 그럼. 때문에 굳이
3: 그럼요.
1: 노래방을 네. 가시진 네. 않는다.
2: 네, 그치.
1: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5: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5: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5: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6: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7: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8: 아버지, 어머 줄까? 나가 믿어.
7: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8: 조심해. 걱정 마요.
7: 모기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8: 천천히 와.
5: 할 수 있어.
7: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8: 천천히 오라니까.
5: 괜찮아요.
8: 어? 에이, 괜찮긴 뭐가 괜찮아.
7: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5: 아!
7: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8: 예, 119죠?
5: 괜찮다고 했잖아요.
8: 언제 철드나.
9: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수요일 여성시대 4부 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고 전에 우리 성진 스님 노래방 가시냐는 질문에 목사님께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욱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1: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는가?
0: 네. 나는 노래방 가게 생겼느냐? 뭐
2: 아니 그러니까 목사들은 다 가나 보는 걸 당연히 여긴 것 같아서 네. 저희 목사님들도 사실은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평소에.
1: 예, 그렇죠. 예.
2: 그리고 뭐 교회 이렇게 이제 그 노래방 기기는 아니지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반주하는 게 많아요.
0: 네.
2: 그런 기계가.
1: 네.
2: 그거 틀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네. 사실 목사님도 노래방 가는 거 거의 드물죠.
1: 네. 아하. 네.
0: 특히 우리 저 스님께서는 아무래도 복장도 더 그러시니 혹시 뭐 종교적으로 노래방을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 건 아니겠죠?
3: 일단은 계율이 정해질 때 노래방이 없어가지고
1: 그렇죠.
3: 그걸 그렇게 바로 대입을 하기는 어려운데 가끔은 네네. 이제 청소년들이 청소년 담당하시는 지도법사 스님들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은 아. 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그렇죠.
3: 예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어가지고 아마 네. 대부분은 거의 이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0: 아, 네. 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두 분은 만남 중창단을 통해서 그렇죠. 멋진 노래를 아유, 항상 네.
3: 일주일 부르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0: 근데 만남 중창단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뉴스를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제6차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 이게 열려서 만남 중창단 또 우리 네 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2: 네, 그 매년 이제 그 세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0: 예.
2: 지금 세계가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종교인으로서 함께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회의를 하고 포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온 어떤 주제들이나 어떤 해결책들 함께 행동하는 그러한 그 회의인데요. 저희가 그 매년 이 회의 때 저희가 참석을 했었어요.
1: 아하,
2: 그래서
1: 네.
2: 뉴욕에서 있을 때 뉴욕까지 가서
1: 아,
2: 저희가
1: 그렇죠.
2: 했고요. 또 작년에는 한국에서 했었고
1: 네.
2: 이제 올해는 이제 태국에서 방콕에서 오, 해서 저희를 초대해서 저희가 그 종교인들 앞에서
0: 예.
2: 종교 연합 또는 종교의 화합의 상징으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0: 야.
2: 공연을 하게 된 거죠.
1: 네. 네. 네.
0: 종교연합 세계시민회의에
2: 네.
0: 네 님께서 또 참석을 하시는군요. 네,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또 좋은 말씀 또 다녀와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 네. 네. 저희가 가서 일단 노래부터 잘 부르고 오겠습니다.
0: 자, 이제 상담 청하신 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5세 여성입니다. 지난 3월에 딸이 결혼하고 5월에 임신해서 사돈 댁과 저희는 보물이 찾아왔다고 감사하며 건강한 손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기 심장이 멈췄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0: 딸은 수술을 받았는데 가슴 아파하는 딸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기를 많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20대 후반이라 괜찮다고 위로는 했는데 딸은 실망감과 불안감이 조절이 안 된다며 우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를 잃은 딸이 불안을 덜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인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두님께 여쭙니다. 아, 친정 어머니로서 또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지만.
1: 네, 그러시겠죠. 네, 네. 따님을 또, 네, 지켜보는 것이 고통 그 자체겠죠. 아이고.
0: 하지만 또 엄마로서 위로를 해줘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겠기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사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제 아내가 20대 때 첫 임신했을 때 아주 비슷한 상황인데 그때 유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초음파 검사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아예 처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시간이 필요해서 어떤 말로 자꾸 위로해 하는 것조차가 아마 부담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위로하고 싶지만 그냥 좀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바라봐주고 이렇게 뭐랄까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필요하다 생각 들고요. 저는 어머니보다 제 경험으로는 남편이 가장 중요해 이때. 남편의 위로가 엄마 위로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남편 되신 분한테 우리 저기 어머니가 남편 분신한테 잘 위로해 달라고 사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저는 효과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겠군요. 그 유산의 아픔을 물론 이제 아빠가 되려던 남편도 그 사위도 함께 겪고 있겠지만 그래도
2: 아내에게는 엄청 다릅니다. 이거는 위로와. 자기 생명을 마치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남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렇겠네요. 참. 그러니까 이게 늘 난 이 자리에서 너를 응원하고 힘이 되어주고자 한다. 하지만 애써 뭔가 위로의 말을 계속 건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2: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는 신께서 저는 축복했다 느끼는 게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 아이들 셋을 하나님께 또 주셔서 저는 꼭 이것이 이제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은 저는 있어요. 이분은 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1: 스님 어떠세요?
3: 예, 종교적으로는 각자의 답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각자의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당당이님의 따님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좀 바래요.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죽음 중에 자식을 잃는 죽음은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뭐 빨리 치유된다거나 잊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뭐 저도 지켜보면서 늘 가졌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부모가 자식을 잃는 상처는 잊혀진다거나 사라진다는 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거는 영혼이 가져가는 상처인데 불교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드려요. 뭐냐면 우리가 보면 가끔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을 그리워 사랑하면은 헤어질 때 아, 나 진짜 한 시간만이라도 진짜 한 번만에 더 봤으면 좋겠어라고 막 염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왔다 가는 인연들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이 앞생에 잠시라도 부모 자식의 인연을 갖고 싶었던 그 염원이 이 찰나의 순간 비록 어머니 뱃속의 그 짧은 순간이라도 너무 함께하고 싶어서 왔다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연이 짧다고 해서 가벼운 것도 아니고 그만큼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왔다 간 인연이니 오로지 슬픔으로만 나의 슬픔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의 내 뱃속에서 이렇게라도 있다가 갔으니 분명히 또 다음 곳에서는 훨씬

0: 좋은 인연에서 더 오래오래 네. 예. 좋은 부모님을 만나라라고 이제 이렇게 승화라고 표현하는데요.
1: 네.
0: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해주고 그가 이 아픔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당이님께서 그냥 따님이 슬프다고 그러면 참 네가

0: 또 그렇지 하고 들어주시고
1: 그래요.
0: 이렇게 함께 있으실 있는 시간만이 위로가 됩니다.
2: 그러겠네요. 야, 지금 비록 짧은 만남으로 예, 우리에게 왔다 갔지만 앞으로는 더 긴 좋은 인연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정말 또 반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우리 두님께서는.
0: 그래요. 뭐 네. 요즘 특히 정말 한 10년 사이에
2: 예.
0: 굉장히 많다. 네, 굉장히 많고 뭐 5번, 6번, 7번.
2: 네.
0: 제 같은 경우도 7번 만에 네, 되신 분들도 뵙고
1: 네,
0: 하는데
1: 네.
0: 그럴 때 볼 때마다 야, 이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게 진짜 소중하구나. 이렇게 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종교가 주는 큰 위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현실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벽에 만났을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결국은 마음이 편해야 또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디 종교적으로 있으시면 더 마음을 크게 쓰셨으면 좋겠다.
1: 네. 네.
3: 그 기독교에서는 그 생명을 굉장히 그 말 퍼트리라고 성경 네. 말씀이 있어요.
2: 예.
3: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다른 기도보다도 네. 애를 혹시 잘 못 갖는 부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들어주신다.
2: 오.
3: 그런 믿음이 있어요.
2: 네.
3: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이제 덜 그랬지만 한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분들과 기도를 많이 했는데
2: 네.
3: 실제로 100% 애를 갖게 됐어요. 제 기도하고 계속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만 몇 개월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몸 쪽으로
1: 네.
3: 이제 애를 못 갈 수 있지만 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안 생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네, 네.
3: 이런 분 저는 종교적으로 정말 간절히 염원을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1: 네. 네.
3: 꼭
1: 네.
3: 어떤 특정 종교를 안 믿더라도
1: 네.
3: 정말
1: 네.
3: 그렇게 바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2: 아, 그러시군요. 예, 서로가 또 믿고 예,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예, 그런 종교적인 또 힘이 있다면 충분히 좀 기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오빠가 한 분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어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는데 악착같이 버텨 아이들도 다 자라고 이제야 겨우 한숨 돌려 운동도 시작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제 행복을 질투하는 것일까요? 친정오빠가 간경화 말기에 간암 초기라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뿐인데 오빠는 동생인 저희 자매에게 간 이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이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면서요. 여동생은 아직 어린 딸이 있는 데다가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빠가 죽어가는데 동생인 네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요. 사실 제가 사별하고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올 때 오빠는 오히려 저를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케와 조카들까지 나서서 아빠를 살려달라 고모가 기증해 주지 않으면 아빠가 죽는다며 저를 압박합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기증했다가 제 건강마저 나빠지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제가 기증한다고 그들이 제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주겠지만 오빠는 제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오빠가 세상을 떠난다면 원망의 화살이 저에게 올 것입니다. 과거 시댁에서 들었던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는 악담에 이어 이번에는 오빠까지 잡아먹었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 괴롭습니다. 이식해주면 제가 평생 오빠를 원망하며 살 것 같고 안 해주면 또 평생 죄책감에 후회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2: 이런 사연.
1: 쉽지 않은 문제네요.
2: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되는 사연이에요. 예.
3: 그렇죠.
2: 아니, 주변에
1: 근데 오빠는 왜 자제분이 없으신가요?
2: 이때 자의 조카들까지

0: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죠. 그러니까
1: 왜 자기
0: 딱 정해놓고 안 주면 우리 아빠 죽는 거예요.
1: 아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이상해. 아... 가족이 제일 낫다면 자기 자제분이나 뭐 이렇게 일단 한번 검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거지. 여동생을 찝어서 이렇게 응?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2: 이게 기증은 강요나 권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예, 이거는 뭐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마음의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1: 예, 예.
2: 왜냐면 기증은 좋은 거야.
0: 네.
2: 라고 이 프레임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너가 안 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이야.
0: 글쎄.
2: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뭔가 대화를 하는 것은
1: 그건 뭐
2: 좋지 않습니다.
1: 네, 왜냐면 안 좋아요.
2: 그 어떤 선택이든지 우리는 자기 몸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한테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는 결국은 마음이 나야 하는 부분이 또 있고 근데 그것은 어떤 상황과 여건으로 만들어서 될 것은 아니다. 부디 이거는 여기 마지막에 뭐 원망과 죄책감이라는 건데 이건 누가 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마음에서 이제 그걸 불러내고 있는 건데 저는 우리 당당이님이 이렇게 습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스스로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 네네.
2: 필요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물론 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환영이나 또는 누군가에게서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까지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게 그 프레임이 피해 내가 가해 같은 느낌이 주게 하는 게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예,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가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기증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그건 스스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고 그 어떤 누구도 그거는 부모와 자식도 권유나 강요나 할 수 없다.
1: 할 수 없죠.
2: 그래서 이거는 시작점에서 이렇게 가선 되지 않는다.
0: 네.
2: 어느 날 당당이님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더라도 그 순수하게 당당이님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그래서 먼저 우선 이 부분은 우리 당당이님 마음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0: 네.
2: 이것이 이렇게 얽매여서는 그 어떠한 결정도 스스로에게 전 도움되지 우리 당당이님께 도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책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해도 안 해도 그러니까 아예 그 기준을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간 이분 이 가족 오빠는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죠.
1: 네. 그렇죠.
3: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간 이식을 하다 보면은 많은 기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 이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안 해보고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자기 조기한테 그것도 평소에 관계도 별로 안 좋은
0: 그래서 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좋은 거야. 일단 자기 귀한 식구들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힘들 땐 도와주지도 않았던 오빠가 이제 너무 쉽게 나에게 간이식을 요구하니까 나는 소중하지 않은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까지 막 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서운함과 억울함과 전 이런 사람
3: 그러니까
0: 너무,
3: 아예
0: 너무
3: 생각을
0: 힘들어.
3: 바꾸셔서
0: 미스 좀 풀어야 될 거 나 진짜 저는 지금 너무 올라와가지고
3: 죄책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0: 네.
2: 시작점이 좀 잘못됐어요.
0: 진짜
2: 이게 시작점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해서도 안 되고
0: 진짜
2: 아탕깝지만 이거는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왜 죄책감을 왜 가지셔야 되냐 도대체 참. 예전에 의학 드라마에서도 이런 거 나올 때 그런 에피소드가 제일 힘들었어요.
2: 예. 이게 딜레마 존은 안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0: 참.
2: 최대한. 그래서 우선은 우리 부디 이렇게 되게 기증의 문화는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다.
1: 맞아요.
2: 아무리 친족 간에도.
1: 네.
2: 진짜. 이거는 아니라는 거.
1: 우러나서 하는 것이지.
0: 이건 강요해서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2: 이건 죄책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0: 제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는데.
1: 네, 편안하게 의견을 얘기하세요.
0: 예, 혹여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 그럼요.
1: 아, 해야죠.
3: 제가 볼 땐 이 상황에서는 거절해야 됩니다.
1: 거절해야 돼요.
3: 우선은. 그러고 나서 정말 본인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스스로 노력해야죠.
1: 네. 본인 가족도 있고 오빠네 가족도 있고 하니까.
0: 아, 조카들도 있고.
1: 조카들도 있고. 그런데 조카들도 참 이상한 거야. 고모를 집어서 그렇게 강요하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0: 하, 정말 힘든 시기겠지만. 예.
1: 연이 끊기더라도 뭐 거리를 두고 사는 거죠. 뭐. 네.
0: 우리 두님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충분히 예, 되뇌어 보시고요.
1: 네. 예,
0: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짤막한 사연 하나 더 갈까요?
0: 그럴까요?
1: 가보죠.
0: 예.
1: 저는 7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 번디가 없었어요. 서운합니다. 생일날 남편과 아들도 내 손으로 끓인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그냥 나갔습니다. 42년을 한지붕 밑에 살아온 식구가 맞는 건지 의심이 드는 생일 아침이었어요. 두고두고 서운합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0: 70번째 생일에 아무도 생일 축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네.
1: 너무 이거, 섭섭하지.
0: 아, 요거는 진짜 이것도 섭섭해.
1: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냈으면 하다못해 예. 자제분들이라도 아, 오늘 무슨 날이지?
0: 그럼,
1: 아, 엄마 생신? 뭐 이렇게 갔어야지.
2: 아, 이제 제가 볼 때는
1: 저녁 때?
2: 그냥 공지하셔야 됩니다.
1: 아, 네. 공지.
2: 어떻게 해달라.
1: 네.
2: 그냥 이제 미루면 안 되고요.
1: 네.
2: 알아서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엎드려 저를 받는 게 더 낫습니다.
1: 이번 주 수요일 내 생일이야. 뭐
2: 네.
1: 이렇게요.
2: 네. 정확하게. 뭐 해달라.
0: 막 별표 막 표시도 막 안 해놓고.
2: 요청을 해야 됩니다.
1: 네. 요청.
2: 좋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예.
0: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한다.
1: 그러니까 네, 고모한테 강제로 어? 고모가 간을 이식해야 돼.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2: 아유, 그럼.
0: 예, 예. 네.
2: 아유, 다릅니다.
1: 공포하면서 이래 이래 하다
3: 이참에 혼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맞아.
0: 한번
1: 아니,
3: 70세까지도 안 할 정도면 그럼. 그동안 얼마 섭섭한 게 많겠어요. 너무 착하셔요, 이분이.
0: 그쵸?
1: 네.
3: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1: 난 무슨 선물을 원해? 이것도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0: 잡돌이 한번 할까요?
1: 잡돌이?
0: 예, 예. 식탁으로 다 모여. 예. 우리 식구들.
1: 미스트 한번 뿌리고.
0: 아, 오늘 얼굴에 미스트 많이 뿌리고. 그럼에도 이렇게 촥 참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당하게 한번 본인 생일이라고.
1: 아, 그래요. 얘기하세요. 그거 얘기 못하고 미역국 끓였는데 아무도 모른 채 하고 그냥 가다니 흑흑
2: 섭섭해하실 필요 없어요.
0: 네.
2: 예.
1: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받을 거 받으세요.
0: 자, 오늘도 이 무더위에 두님 덕분에 그래도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예,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큐.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6: 1985님이요.
7: 네.
6: 저도 서운한 거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퇴근길 양손 무겁게 재료를 사들고 가서 저녁을 해줬는데 엄마는 안 되시냐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놈의 아들, 딸 어떻게 할까요?
7: 일단 미스트를 뿌리고. 야! 그건 예의야.
6: 그럼.
7: 엄마도 안 드세요. 같이 드세요. 엄마 같이 앉아 드세요.
6: 그러니까.
7: 네,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아유, 예. 더운데. 정말 고맙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잡숴야지.
6: 그러니까요. 여기 이 집도 잡돌이 한번 하셔.
7: 네, 한번 야야야 때리겠습니다.
6: 오늘 밥상머리 오랜만에.
7: 야야!
6: 시원하네요.
7: 네. 예. 이상입니다.
6: 시원하네.
7: 자,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6: 더욱더 시원한 아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7: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경남 고성 박물관에 돌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유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이유로 전시된 걸까요? 박물관 측 설명은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의 유물이라 믿고 기증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조금 뾰족한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돌 하나가 특별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을 귀하게 바라본 시선 덕분에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의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0: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 입력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 50%인 18억 6,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 담당자가 우리 사주 조합원 2,018명 증권 계좌에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했고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0.1%포인트 내린 63.3%로 넉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1,000명 줄며 45개월째 감소세, 고용률 44.2%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3%포인트 오른 6.8%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전체 실업자는 77만 6천 명, 1년 전보다 5만 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2.6%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 경기 부천 원미구의 상가 주택 지하층에서 불이 나 건물 4층에 살던 2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 있던 전기 자전거 배터리 열폭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수원 한국나노기술원 연구시설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5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염소가스가 건물 외부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불법으로 장기간 정박해 있던 중국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선박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8척과 승선원 9명을 납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아침 6시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을 발사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약 90km, 비행거리는 약 690km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지진 사망자가 224명이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실종자 3천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밤샘 구조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혼란을 틈탄 약탈까지 잇따라 치안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모후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11일 이란 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이란 자금 동결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란 이라크 전 시기인 1981년 27세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16년간 재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거나 강력한 군사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 물가 상승률이 300%에 달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해 내버려 두기만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강원, 오후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 등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경북 산지가 20에서 60mm, 경북 남부와 동해안이 10에서 40mm 등입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눈밑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날 때 혹은 뼈 건강이 걱정될 때 칼슘이나 마그네슘 영양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집합체, 무기질의 성분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이 무기질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정재훈 약사와 함께 칼슘과 마그네슘을 비롯한 무기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박상민의 무기여 자리꺼라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그중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까지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다른 영양제나 약과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무기질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복잡한 약학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정재훈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주제는 무기질이에요, 약사님.
2: 네.
1: 예, 무기질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뭐 학교에서 배우니까요. 무기질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무기질인가 보다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2: 네.
1: 무기질은 뭐예요?
2: 그러니까 무기질이 있으면 이제 반대말도 있잖아요.
1: 유기질.
2: 네, 유기질. 그냥 제일 쉽게 구분하는 거는 유기물 또는 유기질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거는 탄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얘기를 하고요.
1: 아, 유기물은 탄소가 들어있는 거.
2: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무기질 또는 미네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1: 네.
2: 그런 이제 탄소가 안 들어있는 사실은 이제 금속에 가까운
1: 약간 광물 같은 거.
2: 네, 광물이죠. 그러니까 미네랄이라는 말 자체가 네. 광물을 얘기하잖아요.
1: 예.
2: 미네 그렇죠. 할 때 그게 마인, 광산을 얘기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제 실제 우리가 소비자 관점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1: 네.
2: 이 미네랄 또는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1: 네.
2: 요리를 하거나 열을 가해도 그거 자체로는 뭐 이렇게 변성되거나 파괴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1: 아, 기본적으로 금속 성질이 있기 때문에
2: 네, 심지어 네. 불로 태워도 남아 있어요.
1: 예. 네. 근데 이제 유기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불에 약한 거군요.
2: 그렇죠. 네.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예. 유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리하다가 가열하면 어떤 모든 비타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비타민은 이제 변성되거나 파괴되거나 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미네랄은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다가 물로 뭐 채소를 데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에 녹아가지고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1: 네. 알겠습니다. 무기질이 우리 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죠. 광물 쪽의 성분들이 많이 차지하나요?
2: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량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많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뼈를 구성하는데 칼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1: 네.
2: 또 사람의 혈액에서도 이제 나트륨.
1: 네.
2: 특히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1: 예.
2: 신경에서 이제 전기 전달을 할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네. 미네랄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가 있냐면
1: 예.
2: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물 흙에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미네랄을 따로 열심히 챙겨 드시지 않아도 흙에서 나는 것들,
1: 네.
2: 채소.
1: 네.
2: 과일 이런 거 드시면은 거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고 하나가 이제 모자랄 수 있는 게 채소 네. 과일에는 나트륨은 안 들어 있죠. 나트륨은 거의 뭐 많이 안 들어 있습니다. 식물의
1: 왜요?
2: 경우에는
1: 바닷물에 다 있나?
2: 네, 그 동물한테는 나트륨이 필요한데
1: 예.
2: 이제 나트륨은 식물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사슴 같은 그런 동물 초식을 주로 하는 동물이 막 어디 댐 벽에 소금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막 핥아먹고 이런 거 사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 본 것 같아요. 예.
2: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런 토양에서라도 나트륨을 추가적으로 예. 섭출해야 될 수 있죠.
1: 아, 그러니까 내 몸에는 동물이면 내 몸에 나트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2: 네.
1: 아, 그거를 채소만 먹어서는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그렇죠.
1: 다른 쪽에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네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육식 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골고루 하니까 네. 그것도 나트륨도 그냥 먹는 거를 통해서 다 몸에 들어오겠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나트륨이 사람도 동물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인데 그런데 사람은 워낙 쉽게 나트륨을 얻을 수 있고 나트륨 섭취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나트륨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나트륨은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1: 사람은 소금을 통해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겠군요. 그렇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무기질은 비타민이랑은 그러면은 열을 가하면 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양적인 면에서는 무기질은 좀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질량적으로도 네. 비타민은 그렇게 또 질량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량 영양소라고 얘기하지만 비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많은 양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네. 우리 몸속에 있는 양을 만약에 다 합쳐서 무게를 잰다고 한다면 비타민보다는 당연히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무기질 가운데서도 오늘 좀 칼슘과 마그네슘 이쪽에 집중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많이 듣는 무기질이니까. 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2: 칼슘하고 마그네슘 둘 다 이제 뼈에도 들어 있고요.
1: 네.
2: 근데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실은 뼈에. 그래서 뼈는 칼슘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99%는 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1: 예, 99%나? 네, 예.
2: 나머지 1%만 이제 피 속에서 돌아다닌다.
1: 네.
2: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 예.
2: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뼈에도 있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근육에 있어가지고 칼슘은 근육을 좀 수축시키는 쪽을 더

0: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네. 말그레심을 약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살짝 반대되는 역할도 하면서 또 뼈 같은 경우에 이제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칼슘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약간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수축이라든지 예. 이런 데도 또 둘 다 관여하고요. 네.
1: 근육의 수축하는 데는 칼슘이 관여하고 근육이 네. 이완되는 데는 마그네슘이 관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네. 그렇죠. 네.
1: 아, 조금 상대적인 그런 개념인가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우리가 눈 밑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하면 아 그 마그네슘 부족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이게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근육의 이완에 관여한다고 하셔서.
0: 네.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1: 아 있긴 있고요.
0: 네, 있긴 한데 네. 이제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아 마그네슘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마그네슘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걸 더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있는 효소 중에서 한 300가지 정도에 300가지 이상의 효소에 마그네슘이 들어가요.
1: 효소라고 하면 우리 몸에 네. 잘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군데 물질들.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많은 효소의 작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1: 그렇겠네요.
0: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실제로는 마그네슘이 또 생각보다 네. 그렇게 부족한 경우가 많지는 않고 보통 하루에 뭐 300에서 한 400mg 정도를 섭취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 그냥 식사 잘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충분히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네. 그게 쥐가 좀 잘 나거나 아니면은 뭐 눈 밑이 떨리거나 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1: 사람에 따라 달라요.
0: 예, 예. 대체로는 눈 밑이 떨리거나 쥐가 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네.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든지 너무 이제 피로가 축적이 됐다든지 네. 그다음에 카페인을 또 너무 많이 카페인 음료 많이 마셨다든지.
1: 카페인 음료 많이 마시면 왜 근육이 이렇게 떨려요?
0: 그거 자체가 근육을 조금 그 수축시키고 근육 경련 같은 거를 카페인이 예. 좀 일으킬 수가 있고요. 과잉으로 네. 섭취했을 때 술 많이 마셔도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1: 근육이 네. 수축되는 문제 때문에 이게 경련이 일어나고 떨리는 거군요.
0: 네, 근육 그런 수축하고 이완이 조절이 잘 안 돼요.
1: 조절이 잘 안 될 때. 네.
0: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근육이 뭐 이렇게 쥐가 나거나 아니면 뭐 눈 밑이 떨리거나 할 때는 마그네슘을 드셔도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마그네슘이 진짜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임신한 임신부들
1: 예.
0: 한테는 한쪽에는 마그네슘, 다른 쪽에는 뭐 가짜 약 위약을 주고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해보면은 네. 소규모긴 하지만 약간 도움이 된다. 뭐 이것도 또 도움이 안 된다 논란인데 약간 도움이 된다는 쪽에 연구 결과가 있는 편이고요.
1: 임신부들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나요?
0: 쥐가 날 때요.
1: 쥐가 날 때. 네, 임신부가 쥐가 날 때. 네.
0: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 볼 정도의 근거는 축적이 안 돼 있는데.
1: 아, 그렇군요. 네.
0: 다만 이제 저는 약간 저희 집안은 쥐가 날 때 마그네슘 네. 먹으면 좀 도움이 돼요.
1: 아,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마그네슘을 먹었을 때 좀 눈 경련 같은 게 완화되는 분들은 먹으면 좋은 것이고
0: 맞아요.
1: 예, 별로 관계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안 먹어도 상관없는
0: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저희 친가 쪽이 네.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 다 좀 쥐날 때 마그네슘이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매일같이 안 먹어도 되는데.
1: 예.
0: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막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이제 할머니 좀 이제 연세 되게 많이 드신 뒤에는 매일 안 드시면 쥐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집안의 특성 유전적 특성을 연구를 아직도 한 분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1: 아 약사님 하고 네. 계시군요.
0: 저도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아 그런 분도 있겠구나 그냥 짐작을 할 뿐입니다.
1: 네. 그래서 드셔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그것도 경련이 일어날 때마다 마그네슘을 먹어보자 해도 괜찮겠네요.
0: 네.
1: 마그네슘은 아까 효소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마그네슘이 많이 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윤아 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0: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소나

0: 이런 것들을 보실 때
1: 네.
0: 색깔이 녹색인 것들 있잖아요.
1: 녹색.
0: 네. 그게 엽록소가 많다는 얘기인데
1: 예.
0: 엽록소에는 그 중심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1: 아, 녹색의 엽록소에. 네.
0: 그러니까 뭐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알고 계신데 시금치에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1: 네네.
0: 엽록소에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피가 색깔이 빨갛잖아요.
1: 빨갛죠. 예.
0: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색깔 때문에 거기에 가운데 거기는 철이 들어있잖아요.
1: 네.
0: 아, 근데 그런 식으로 식물의 엽록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마그네슘이 들어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색깔을 봤는데 이게 이제 녹색이다. 엽록소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거기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1: 네.
0: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채소 많이 드시면 거기에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초록색 음식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인아님. 네. 이제 칼슘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칼슘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진다라는 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인 것 같아요. 근데 칼슘이 부족할 때 뼈는 사실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뼈 말고 다른 곳에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요. 아까 제가 칼슘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100이라고 한다면 99가 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맞아요.
0: 나머지 1은 굉장히 적은 그 1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증상이 굉장히 좀 심란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이제 근육 경련이나 반대로 근육이 뭐 너무 강하게 수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1: 네.
0: 이게 또 심장의 리듬 만드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1: 부정맥 근육이니까
0: 네, 네. 부정맥도 생길 수 있거든요.
1: 네.
0: 심장은 특히 이제 심장의 그런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데 칼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1: 예.
0: 아, 그래서 칼슘이 모자랄 때 증상이 따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정말 심각한 질환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1: 네.
0: 뭐 예를 들면 항암 치료 중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칼슘 수치가 변동을 하면
1: 네.
0: 이제 그런 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장을 해놓은 99가 뼈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꺼내서 조절을 해요.
1: 아, 몸이 스스로요?
0: 네. 그래서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그 결과로 골다공증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1: 네, 꺼냈으니까.
0: 네, 꺼냈으니까.
1: 네.
0: 근데 이제 생각보다 칼슘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증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 네. 그럼 칼슘 같은 경우에 뼈에서 조금 빠져나가서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 쓴다고 하면 보충은 해줘야 되잖아요.
0: 네.
1: 예.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걸 먹어서 보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바로 네. 보충이 돼요?
0: 그러니까 이제 칼슘 같은 경우에 드시면은 보충이 되는 건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거 되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미네랄이다 보니까
1: 네네.
0: 한 번에 많이 드셔도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또 다 빠져 나갑니다.
1: 네. 저장할 만큼만
0: 빠져 나갑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유 말고 또 다른 데서는 뭐 먹을 수 있는 거는 멸치.
0: 멸치라든지 유제품에 일단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1: 유제품. 네.
0: 칼슘도 마찬가지로 녹색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대신에 그런 것들이 흡수는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1: 네.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0: 네, 식물성 식품에도 칼슘이 들어있어요. 역시 이제 진한 녹색 그 잎 채소에 들어있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은 칼슘 흡수를 또 방해하는 물질이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흡수 효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1: 칼슘은 동물에서,
0: 네.
1: 마그네슘은 식물에서. 알겠습니다.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 무기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

0: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정재훈 약사님과 무기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 보내주셨어요.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34님이요. 혹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잠이 안 오나요? 하셨어요. 불면증 때문에 마그네슘 드신다는 분도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5: 네, 근데 사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마그네슘은 상당히 많이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치도 네. 먹죠. 뭐 이렇게 채소, 나물도 많이 먹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 먹어서 잠이 온다는 연구 결과도 또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잠이 들려고 마그네슘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밤에 마그네슘을 좀 이렇게 뭐 먹고 자면 좀 더 잘 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4: 아까 그 네.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5: 네.
4: 싹 몸이 풀어지는 느낌이 좀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5: 그런 식으로 마그네슘 먹고 나가지고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 때문에 좀 먹은 날 난 더 잘 자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 네네.
5: 관련 연구는 없는데 뭐 저녁에 자기 전에 마그네슘 드신다고 해롭거나 한 건 아니니까.
4: 네.
5: 내가 먹어봤더니 나는 도움이 된다 하는 분들은 드셔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4: 흡수율 다르다고 홍보하는 마그네슘도 많더라고요.
5: 네.
4: 성분에 따라서 어떤 흡수율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마그네슘?
5: 일단은 흡수율은
4: 네.
5: 흡수율 뒤에다가 세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마케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 네.
5: 그래서 흡수율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면 그거는 살짝은 마케팅이다. 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하시고
4: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흡수율도 생각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그네슘의 경우에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가 뭐 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형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4: 예.
5: 흡수가 진짜 좀 잘 안 돼요. 그럼 잘 안 되면 그게 장 속에 남잖아요.
4: 네.
5: 그럼 사람에 따라서는 장 속에 남아 있는 그 마그네슘이 약간 좀 배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픈 거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4: 예.
5: 장 운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4: 네네.
5: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나는 괴롭다 하는 분들은 흡수가 좀 잘 되는 형태는 이제 뭐 젖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이렇게 조금 요게 이제 무기 유기 차인데
4: 네.
5: 유기물에 붙어 있는 마그네슘이 좀 더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젖산 마그네슘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이런 걸로 드시면 흡수는 조금 더 잘 되니까
4: 네.
5: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불편함이 적을 수 있고요. 다만 똑같은 뭐 300mg, 400mg 써놨을 때 그중에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부분이
4: 네.
5: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젖산 마그네슘은 적은 편입니다.
4: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젖산이나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5: 네. 네.
4: 수산화 뭐 이런 것들은 무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5: 맞습니다.
4: 그거를 이름만 보고는 사실은 보통은 잘 모르잖아요.
5: 네.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4: 네.
5: 마그네슘, 칼슘은 둘 다 사실 구연산 칼슘 이렇게 그것만 흡수가 좀 잘 되는 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 실제로 나와 있는 거는.
5: 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젖산 마그네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흡수가 잘 되는 편이고
4: 네.
5: 대신에 마그네슘의 함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칼슘, 마그네슘, 칼슘은 탄산 칼슘이 함량은 제일 높은 편이고
4: 예.
5: 마그네슘도 산화 마그네슘이 함량은 더 높은데 얘들은 흡수는 좀 덜 된다.
4: 아까 말씀하신 유기물이랑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무기물이랑
5: 네.
4: 붙어 있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6547님이요. 아, 요거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마그네슘은 아침에 복용해야 하나요? 저녁에 복용하면 좋은 거예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보통은 채소는 아침에 샐러드 같은 걸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견과류 같은 데도 혹시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나요?
5: 견과류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네. 요즘에 견과류를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네. 견과류를 깜빡했는데 네. 견과류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습니다.
4: 그럼 아침에 견과류 드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질문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 생각보다 이런 거는요. 그냥 융통성 있게 아무 때나 드셔도 관계없는데
4: 예.
5: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4: 예.
5: 아까 이제 뭐 탄산 칼슘 그다음에 뭐 산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식후에 드시는 게 조금 낫고요.
4: 네.
5: 마그네슘의 경우에 이제 이걸 뭐 저녁이 낫다 아침 낫다 할 때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흡수가 좀 잘 안 되는 산화 마그네슘 같은 이런 것들은 또 뭐 이런 거를 밤에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도 모르고 잘 테니까
4: 예.
5: 괜찮을 거다. 또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밤에 자기 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흡수가 잘 되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제나 드셔도 큰 관계가 없는데
4: 네네.
5: 뭐 나는 밤에 잘 때 먹으니까 좀 잘 때 좀 더 편한 것 같아 하는 분들은 그냥 밤에 드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진짜 예민한 분들이 아니면 큰 문제는 없고 그냥 이제 이걸 먹었을 때 내가 몸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4: 그럼 예민하신 분들 중에 좀 마그네슘을 먹으면 좀 배가 좀 아픈 편이다라고 하시면은 밤에 드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5: 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밤에 드시거나 또 네. 하나는 내가 먹고 있는 마그네슘 형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아까 좀 흡수가 더 잘 되는 젖산이나 구연산 마그네슘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좀 많이 섭취할 때, 그러니까 과잉 섭취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때는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요? 많이 먹으면?
5: 생각보다는요.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그런 미네랄은 많이 섭취하셔도 다 안 들어와요.
4: 다 빠져나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몸 밖으로. 네.
5: 그래서 빠져나가기 전에 뱃속에 있으니까 이제 배 아프겠죠.
4: 네.
5: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칼슘이 들어있는 칼슘 보충제는 그렇게 흡수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게 장에서 변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4: 그래서 네. 6808님이요. 50대인데 칼슘 먹으면서 변비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나요? 하셨어요. 아, 너무 많이 먹은 거네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5: 네, 칼슘제 예민한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4: 네.
5: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칼슘 중에서 흡수가 조금 비교적 더 잘 되는
4: 네.
5: 이제 그런 뭐 구연산 칼슘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뭐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칼슘제를 쓴다든지
4: 네.
5: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식후에 드시는 게 빈속에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4: 네.
5: 마그네슘을 함께 드시면은 변비 문제가 마그네슘은 반대로 부작용이 약간 설사 쪽이거든요.
4: 네.
5: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같이 드시면은 그런 면에서 서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4: 칼슘은 변비 네. 쪽으로 영향을 주고 마그네슘은 네. 설사 쪽으로 영향을 주니까 약간 가운데로 모이는. 아, 그래서 손선영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따로따로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칼마디라고 해서 요즘에 한 알 종합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하셨어요.
5: 네, 이름을 그냥 칼슘, 마그네슘,
4: 비타민 D.
5: 네, 그래서 칼마디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4: 네.
5: 우리나라는 참 그런 식으로 재밌는 네, 표현 많은데.
4: 이것도 마케팅의 네,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5: 네, 실제로 저렇게 드시는 거가 네. 더 좋은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4: 예.
5: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먹었을 때 칼슘 마그네슘을 같이 먹는 게 좋다는 걸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칼슘을 과잉으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4: 네.
5: 이게 이제 뭐 칼슘이 이제 몸 속에서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혈관이 석회화가 되거나 하면
4: 네.
5: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이론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 혈관을 생각해서 무슨 뭐 칼슘 마그네슘 같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좀 애매한 얘기고요.
4: 네.
5: 그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 마그네슘 같이 먹으면 뭐 이렇게 변비나 설사가 네. 서로 그런 부작용이 보완이 되니까
4: 배가 덜 불편할 수 네. 있다.
5: 흡수 면에서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먹는 것보다는
4: 네.
5: 따로따로 드시는 게 흡수가 더 잘 되긴 해요.
4: 아, 그래요? 네. 네.
5: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걸 드시는 분들 중에 그런 흡수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비타민 D를 함께 들어있는 걸 드시게 되면 칼슘의 흡수가 좀 더 잘
4: 칼슘과 연결이 된 거죠.
5: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슘을 내가

0: 너무 과하게 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
1: 네.
0: 칼슘만 먹어서는 흡수가 잘 안 돼서 네. 그런 문제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비타민 D를 너무 고함량으로 드시면서 칼슘도 너무

0: 알겠습니다. 1573님이요. 요즘 떠도는 소문에 근육통 등에 마그네슘 스프레이 뿌리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아 이거는 섭취하는 게 아니라 스프레이로 피부에 뿌리는 거예요?
1: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0: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마그네슘이 피부로 흡수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피부로 흡수도 안 되고요. 네. 함량도 굉장히 낮고 이거는 저런 마그네슘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파는 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스프레이가 별로 없고 시원한 느낌이나 자극감이 있는 그런 물질을 살짝 섞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플라시보 의학 효과를 극대화를 하는 거죠. 예. 그 자체는 효과가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효과가 없답니다. 네. 오승훈의 이과학자과 오늘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EXID의 덜덜덜 듣겠습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재훈 약사님과 무기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무기질이 덜덜덜 떨리는데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마그네슘. 7466님이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아이들 키 성장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이 섭취하는 게 좋다던데 정말 키 성장에 효과 있을까요? 하셨어요. 칼슘 하면 아무래도 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네. 네, 부모님들은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1: 사실 효과가 1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칼슘이 모자란 친구들한테만 도움이 될 거고요.
0: 예.
1: 네. 근데 이제

0: 대부분의 경우에는 칼슘 하나만 가지고 키가 크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할 때는 당연히 뭐 단백질도 필요하고 네. 칼슘도 필요하고 또 다른 영양소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거는 약보다는 음식으로 해주는 네. 게 아이들한테 원칙이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유제품인데 우유는 또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유를 소화를 잘 시키는 친구라면 우유 마시는 거 좋고 다양한 영양소 다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유제품이나 치즈 정도라도 권하는 편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네. 그냥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으면 됩니다.
1: 음식을 골고루 많이 잘 먹으면 칼슘이든 마그네슘이든 비타민 D든 다 잘 흡수가 잘 될 테니까 기성장에는 잘 먹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임미경님은요. 비타민 D 주사 맞으면 칼슘 섭취 따로 안 해도 된다는데 그래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0: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주는 거하고 칼슘하고는 다른 이야기고요.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면은 그로 인해서 칼슘이 조금 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비타민 D 역할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 건 있지만 칼슘을 섭취를 따로 안 해줘도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칼슘은 여전히 섭취가 필요합니다.
1: 근데 골다공증이 만약에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칼슘 섭취가 되게 중요하고 칼슘을 저장하는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뼈에다가. 이런 분들은 비타민 D 주사 따로 맞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0: 근데 생각보다는 칼슘하고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줘도 그게 또 골다공증이 이미 있는 분들을 네. 그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서
1: 아 그래요?
0: 네, 골다공증이 일단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네. 병원에서 처방약을 잘 이제 처방 받으셔가지고 네. 그걸 꾸준히 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것도 보충을 해주면 네.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골다공증 치료제 자체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이준배님은요. 잠자기 전에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멜라토닌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아 멜라토닌을 따로 먹기도 하는군요. 전 처음 알았어요.
0: 네, 뭐 처방약으로도 있고 요즘에는 그냥 일반 식품으로도 무슨 뭐 식물성 멜라토닌 하면서 뭐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멜라토닌의 효과가 마그네슘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는 뭐 저는 네, 그거는 연구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될 만한 거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뭐를 드시든지 간에 그거를 드셔가지고 내가 나는 더 잘 잔 것 같아 하면 드셔서 해로울 건 없거든요. 다만 잠에 대한 거는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 예.
0: 잠을 더 잘 자려고 애쓰시면 오히려 숙면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냐하면 잠자는 거에 대해서 예. 특히 해외에서 젊은 층에서 트렌드가 슬립 맥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잠을 정말 완벽한 잠을 자겠다. 그래서 막 그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고 자기가 얼마나 잘 자는지를 막 확인까지 해가면서 예. 그 밤에 막 잘 때 잠 자는데 도움이 된다는 스프레이도 막 방 안에 뿌려주고
1: 최선을 다하는군요.
0: 네, 햇빛을 막 가리기 위해서 암막 커튼 치고 별아별 일을 다 하는데
1: 네.
0: 생각해 보시면 잠이라는 거는 그렇게 노력한다고 잘 자지는 게 아니고 정신줄을 내려놨을 때 잘 자는 거거든요.
1: 그리고 심하게 운동했을 때 피곤할 그렇죠. 때 이럴 때 잠이 잘 오죠.
0: 그렇죠. 그래서 잠에 대한 거는 잘 자려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1: 네네.
0: 오히려 우리가 낮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 컨디션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시고 노력하시는 게 더 좋지.
1: 네.
0: 밤에 잘 때 그걸 막 이걸 먹어서 더 잘 자고 저걸 챙겨서 더 잘 자고 하는 걸 너무 하시다 보면
1: 네.
0: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7650님은요.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마그네슘 섭취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0: 여기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을 때 근육통이 많이 오는 분들이 경우에 따라 드물지만 계시거든요.
1: 예.
0: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처방받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약이 실제로 원인이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1: 네.
0: 약을 바꾸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근육통 자체가 약의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
0: 네.
1: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7099님은요. 혹시 칼륨 많이 먹으면 요로결석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칼슘.
0: 네.
1: 칼슘을 많이 먹으면.
0: 이제 칼슘을 많이 먹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요로결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칼슘 섭취에 대해서 제한을 하라는 권고를 들으신 경우에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무기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무기질을 좀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짧게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고 흙 속에 있는 게 음식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골고루 드시면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1: 자주 해주시는 네. 정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기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방송 질문 소개된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날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10: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건강을 챙기는 데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보다는 건강한 식사와 생활습관이 기본이고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윤건의 가을에 만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우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아침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원격근무 형태로 위장 취업하는 북한 IT 인력이 미국 연방정부기관에도 침투했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FBI 사이버 역량 담당 부국장은 북한 원격 IT 근로자가 미 정부기관에 위장 취업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북한 근로자의 미 IT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두 명이 징역 9년 등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거나 강력한 군사 타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 물가 상승률이 300%에 달하고 통화 가치 급락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하다며 내버려 두기만 해도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로 매우 강하게 타격하는 것을 거론해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11일 이란 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이란 자금 동결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이란 이라크전 시기인 1981년 27세 나이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돼 16년간 재임했습니다. 청와대가 무단 증축 건물 임대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습니다. 최근 김 춘추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 대치동의 다가구 주택 1층이 주거용으로 무단 개조됐고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0.1%포인트 내린 63.3%로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1,000명 줄어들며 4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체 실업자는 77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늘었고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2.6%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현지 시간 11일 지진 사망자가 224명이라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실종자 3천여 명 중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경북 동해안은 최대 60mm, 부산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8.7도입니다. 이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어젯밤 여러분들이 보신 별은 사실은 수십,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 과거의 모습이죠. 긴 시간 넘어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이제야 우리에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로움에 저를 포함해서 한때는 천문학자를 꿈꾸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포함해서 수학을 포기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천문학자가 되는 것도 포기했을 테고요. 한여름 밤하늘의 대표적인 풍경인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에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 같은 수포자들도 다시 한번 지나간 꿈을 되뇌어 볼 수 있는 밤. 오늘 밤 유성우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들이 벗어나야 할 것은 도시의 불빛, 그리고 휴대폰의 불빛, 그리고 세상의 번뇌입니다. 이 노래가 나갈 줄 알고 계셨겠죠? Coldplay의 A Sky Full of Stars 듣겠습니다.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예, 이제 다시 세상의 본래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인터뷰 중에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문자 샤프 8001번 아니면 미니 또는 유튜브에서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거기에 라이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A면 시작하죠. 오늘 A면은 한반도입니다. 우리 땅. 이게 뭐 국제뉴스로 가해서 꼭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의 소식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연결되다 보면 우리 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 번 다뤘는데 이 두 전쟁은 사실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물가, 유가, 또 주식시장 등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뭐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전쟁으로 무기 소진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망이 허술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동시에 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에선 뭐 북한군 파병이 아직까지도 뜨거운 이슈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뭐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국방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 이분은 아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9.19 남북 간 군사 합의를 애초에 기획하시고 합의까지 이끌어냈던 장본인이시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 그때였던가요?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작년에 예편한 분입니다.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용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작년에 준장 예편하셨다고요?
2: 예, 작년에 예편했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9.19 남북 군사 합의 때문에 물러나신 겁니까?
2: 제가 9.19

0: 사업이 남북 합의 때는 대령이었고 예. 그다음에 대북 정책관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북 정책관 실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1: 아, 그 자리에서.
0: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대구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예편하였습니다.
1: 그렇군요.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이고.
0: 네.
1: 그것이 결국 이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뭐 안타까움이 있죠.
0: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다시 예.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정해진 주제가 있으니까요.
0: 네네.
1: 예. 그 트럼프는 뭐 부정하는 것 같지만 미국의 무기가 일정량을 남겨두고서는 상당 부분 고갈돼 버렸다는 건 정설인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0: 네.
1: 그렇게 나오고
0: 네네.
1: 있고. 예. 이게 그 심각한 수준까지 이렇게 고갈이 됐습니까?
0: 예, 이미 이제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한 패트리어트는 반 정도를 써서
1: 예.
0: 1,500발 정도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1,700기 미만 약 50%만 남아 있는 것이고
1: 예.
0: 사드는 약 80%를 소진했습니다.
1: 어, 뭐 거의 다 썼네요.
0: 네, 그리고 예. 이제 토마호크 공격용 미사일도 절반을 소진을 해서 매우 지금 사실은 저조한 수준만 남아 있는 상태라
1: 예.
0: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서 트럼프
1: 예.
0: 대통령도 이제는 말을 매우 공습 위주로 나오다가 이제는 이제 공격 얘기는 많이 줄어든 상태로 보여집니다.
1: 그렇죠. 경제 압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엊그저께까지 나왔습니다.
0: 네네.
1: 이게 단기간에 다시 회복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오래 걸립니까?
0: 이게 오래 걸립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패트리어트나 사드는 전부 수작업입니다.
1: 예, 예.
0: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어서 사드가 연내 생산량이 약 100발, 패트리어트는 약 600발입니다.
1: 그럼 몇 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0: 그럼 2년에서 3년이 걸린다는 거죠.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미 국방부에서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3주 내에 조치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라고 이제 방산업체에다 전부 공문을 보냈는데
1: 예.
0: 방산업체는 그러려면 이제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국방부가 이미 그 전쟁 예산 관련돼서 1조 5천억 달러를 의회에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1: 예.
0: 민주당이 이제 전쟁을 반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돈도 없고 지금 생산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굉장히 재고를 채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1: 예. 근데 민주당도 뭐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공화당과 여태까지 예를 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물론 자신들이 집권했을
0: 네,
1: 경우에 지금은 이제 야당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아무튼 그건 좀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심각한 상황은 틀림없다 이렇게.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예, 군 출신의 군사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딱딱 와닿는 측면이.
0: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지지를 많이 하다가
1: 예.
0: 이제는 전쟁의 실익이 많이 없어졌던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권의 이것에 대한 바꾸는 것도 실패했고
1: 예.
0: 핵무기를 아예 없애는 것도 실패했고 이제 호르무즈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서 이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1: 예, 그래서 나온 현상이 이제 주요 동맹국에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방공 무기를 중동으로 옮겼다. 우리나라에 있던 무기도 많이 나갔나요?
0: 일단은 알려진 거는 올해 3월에 패트리어트 3개 포대가 나갔습니다.
1: 그건 보도가 나왔습니다.
0: 예, 보도가 나왔고 사드도 이제 유도탄만 나간 상태인데
1: 예.
0: 지금 가장 그 미국이 이란전에서 필요한 건 방공 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공 무기가 모자라진 이유가 이란이 이제는 드론을 갖고 샤헤드라는 드론을 갖고 가성비 전쟁을 하게 돼버리니까
1: 예, 예.
0: 너무 방공 무기가 많이 소진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 있는 걸 전부 끌어다 쓴 것이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사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사드가 다 나간 거고 그거와 더불어서 일본에 있는 것도 다 나간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원래 그 해병 원정군이라는 미국의 해병대가 혹시 항상 그 예비대로 잔류하고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 해병대도 이제 중동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은 억제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해진 부분이
1: 예.
0: 있는 것이죠.
1: 뭐 공동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0: 그렇습니다.
1: 일부 병력의 철수가 아니라 이동 뭐 이런
0: 그렇습니다.
1: 것들 때문에 분명히 일정 부분에 구멍은 있다.
0: 예, 분명히 그냥 나간 거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1: 예, 근데 우리 정부에선 그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나가더라도 한반도 안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믿어도 됩니까?
0: 그렇습니다. 대북 억지력이라는 게 특정
1: 예.
0: 무기 체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대북 억지력은 한미연합방위체계이고
1: 예.
0: 한국군도 건재하고 주한미군도 건재하기 때문에 사실 대북 억지력은 문제가 없다.
1: 예.
0: 그다음에 방공무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미 천궁2 이번에 UAE에서 98%의 요격률을 갖고 있다는 천궁2가
1: 뭐 그건 예. 찬사가 많더라고요.
0: 예. 예. 그래서 이미 벌써

0: 더 전력화가 돼서 운용되고 있고
1: 예.
0: 한국군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부대, 우리의 패트리어트 부대만 8개 포대입니다.
1: 예.
0: 그다음에 고공, 고고도에서 방어하기 위한 LSM이라는 것이 이제 20년 후반 되면 20년대 후반이 되면 전력화가 되기 때문에
1: 예.
0: 한국군 나름대로의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의 방어 체계를 갖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그것이 나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 보이고 한국군이 군사력이 세계 5위입니다.
1: 예.
0: 항상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군 군사력은 세계 32위 밖에 있습니다.
1: 예.
0: 거기에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는 연합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이 몇 개 무기 체계가 나갔다고, 그것도 몇 발이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대북 억지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너무 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다만 이제 그 비대칭 무기, 그러니까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이렇게 일부분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언뜻 떠오르는 질문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국내에는. 그분들의 주장은 그러면 그 나가서 문제가 없으면 그럼 그냥 나가 있으라고 하지. 뭐라 이렇게 많이 두느냐. 예. 심지어 더 나가서는 왜 그 전시작전권 문제.
0: 네네.
1: 그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지. 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늘 한몸으로 돼서 우리가 그쪽에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0: 네.
1: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사드와 지금 일부 무기가 나간 거, 일부 유도탄이 나간 것을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건 좀 비약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1: 예, 예.
0: 주한미군이 2만 8,500명이고 실제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확장 억제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북한 핵을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미국 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북한 핵은 반드시 미국 핵으로 억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1: 예, 예.
0: 북한 핵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도 예. 필요한 것이고요.
0: 한미연합방위체계는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사실 동맹의 예. 근간이어서
1: 알겠습니다.
0: 예, 연합방위체계는 이거와 그 무기가 나간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면 그냥 내친 김에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군 출신이시고 장군 출신이시니까 또 9.19 남북 군사합의까지 이끌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십니까?
0: 매우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1: 예예.
0: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면 세계 1위의 그 군사국가, 핵보유국인 미국이
1: 예.
0: 이란을 갖고 굉장히 고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러시아는 핵보유국의 세계 2위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4년을 넘게 하고 있는 것이
1: 예.
0: 나름대로 그 국가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이란이 드론을 쓰면서 자기들의 군사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 그런데
0: 지금 우리나라가 유사시가 한 대 되면
1: 예.
0: 한국군은 이제 사실 군사 전략 고유의 군사 전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우리는 연합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이건 연합사령관 현재로서 미국 사성 장군이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전작권을 가져와야. 이제 우리도 우리 고유의 전략과 전술을 만들 수 있다.
1: 예.
0: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비를 할 수 있다.
1: 예.
0: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 목표가 다릅니다.
1: 그렇죠.
0: 계속해서 예. 갈등이 발생되듯이
1: 예.
0: 이제 유사시에는 아마 한국군과 미군의 전략 목표나 전쟁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의 고유의 전략 아래 우리 고유의 전력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1: 예.
0: 상황이
1: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쭉 강조하셨던 것이 한미연합사체계 문제인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과 한미연합사체계가 존속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보십니까?
0: 그것을 이제 아직까지는 어떻게 한미연합사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1: 예, 예.
0: 2018년도에 한국군 부사령관 사성장군과 미군 사성장군을 바꾸는 것만 지금 합의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물어보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군하고 미군이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예예.
0: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유사시가 되면 한국 합참의장은 또 할 게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1: 예.
0: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작권 전환 일자가 목표 연도가 결정이 되면
1: 예.
0: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왜냐하면 연합사 체계가 만일에 그 무너지면 전시작전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미국 입장에서 연합사 체계를 꼭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들 수도 또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0: 네.
1: 예, 이거 오늘 말씀 나누다가 본론으로도 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하죠.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0: 네네.
1: 예, 오늘 나누려던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괜찮으시겠어요?
0: 네,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1: 예예. 예. 저희가 이게 시간 운영을 제가 잘 못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계속 생기다 보니까
0: 네네.
1: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1: 예,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함께했습니다. 곧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리고 음악은 롤링스톤즈의 Give Me Shelter를 듣겠습니다. 전쟁과 범죄가 눈앞에 왔으니까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롤링스톤즈의 라이브 공연에서는 뭐 가장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곡이기도 한데 내용은 뭐랄까 좀 비장하기도 합니다. 들어볼까요?

0: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존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2부의 국제 뉴스 강다은 아나운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 미국과 이란 합의에 청신호를 켜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중재국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아시프 국방장관이 직접 양국이 평화협정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중재국인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도 양국 간에 긍정적인 기류가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사국인 이란의 안보수장은 강경합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을 해제하는 등 종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호르무즈 협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협의 우회로인 홍해의 긴장감도 최고조입니다. 후티 반군이 예멘 페림선 인근에 정박 중이던 이집트 회사 수요 화물선에 미사일을 쏴서 선원 4명과 구조를 위해 접근한 예멘 정부군 병사 2명 등 총 6명이 숨졌다고 예멘 정부가 밝혔는데요. 지난 2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첫 사망자입니다. 후티반군은 당초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만 공격하겠다고 천명했었는데요. 오늘 검게 탄 선박은 이집트 소유여서 홍해상의 선박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지와 후티가 운영하는 사바통신은 후티반군이 이 선박을 사우디 군사장비를 수송하던 화물선이라 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I가 검색 시장도 바꾸고 있습니다. 구글이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서 처음으로 네이버를 제쳤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는 Monthly Active Users의 약자로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순수 이용자를 의미하는데 구글의 MAU는 4,702만 명으로 네이버의 17만 명 앞섰습니다. 제미나이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참고로 ChatGPT 앱의 MAU는 1,646만 명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의 랜드플래시 전문기업 키옥시아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습니다. 기존의 최대 주주였던 도시바가 지분을 낮춘 영향인데요. 다만 일본 정부 견제도 심할 것으로 예상돼서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올 1분기 매출 기준 세계 랜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29%, SK하이닉스 18%, 키옥시아 14% 순입니다. 글로벌 랜드 시장 재편이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7: Connect with the world.
2: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를 시작하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동력을 좌우하게 될, 어쩌면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까지도 걸려있는 중간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워낙 편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라서 최근에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속내를 읽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얘기들이 한 인터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송호창 변호사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1: 예, 예.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조금 아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있네요. 중재국들로부터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 네. 비교적 좋은 신호가 나왔다.
8: 네.
1: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어느 정도 좀 합의에 이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믿을만한가요? 이란 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8: 네, 이란에서는 지금 뭐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아예 부정하고 있는 상태고.
1: 예.
8: 그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전쟁을 일으킨 후에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나쁜 거다.
1: 예.
8: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일으키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지난 50년 동안 뭐 경제 제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란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쟁으로 예. 이걸 해결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실패하니까 다시 경제 제재로 돌아가겠다라는
1: 예.
8: 식으로 지금 가는 것이라
1: 뭐 핵 합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8: 그렇죠. 핵 합의뿐만 아니라 뭐 이 전쟁 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었던 건데 그것이
1: 예.
8: 뭐 다시 열리기만 하면 뭐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1: 예.
8: 식으로.

0: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행적이 여기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예. 해석입니다.
1: 그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어떤 속내라든가 아니면 전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나름 좀 뭐랄까 눈길이 가는 인터뷰가 나왔다면서요?
0: 네, 그 한국에는 없는 그 매체 중에, 그러니까 미국에는 정치 전문 매체들이 아주 유명한 예. 그런 매체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있던 피스컬 노트의 그 자회사인 CQ라는 데도 예. 정치 전문 매체이고 정치부 기자만 300명이 넘는,
1: 아 그렇게 많나요?
0: 그런 사람들이 지금 워싱턴에서 정부와 의회를 전담 마크라는 이런 예. 이제 매체인데,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펀치볼 뉴스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그 정치 전문 매체에서 그 루즈벨트 룸에서 백악관에서 단독 인터뷰를 한 시간 정도를 했는데요. 거기서 예. 이번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질문만 한 것이고 정치권에 대한 질문에서 중요한 트럼프의 중간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보여주는 예. 답이 나왔습니다.
1: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0: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 이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 뭐
1: 상원도 잃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0: 그런 얘기를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그 워낙 이 저 큰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마가라고 하는 슈퍼팩이 있는데
1: 예.
0: 거기에 지금 8억 달러를 이미 모집을 했다.
1: 아, 예.
0: 뭐 1조 원 가까이 되는 자금.
1: 지난번에 만들었다.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슈퍼팩이라는 거는 금액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0: 금액도 그리고 사용 방법, 사용 시기도 제한이 예. 없는.
1: 그 우리로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 건데 아무튼 그 예. 그걸로 8억 달러를 모아 놨다고요?
0: 예, 예.
1: 예. 그러니까
0: 뭐 1조 원이 가량 되는 그런 금액을 지금 TV, 라디오, 뭐 유튜브 같은 이런 광고로 도배를 하겠다 지금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거에 이길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0: 그렇죠. 일단 뭐 표면적으로 표현상으로는 선거상에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공화당 그 미국인들이 지금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화가 나 있다.
1: 예.
0: 그렇지만 나에게 트럼프 본인에게 화가 난 건 아니다.
1: 예.
0: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이 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보여준 상태입니다.
1: 예. 근데 일단 그 인터뷰에서는 상원 하원 다 이길 거다. 중간 선거에서.
0: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또 뒤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는 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보여준 거죠.
1: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하고는 분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나는 예. 여전히 인기가 높은데 공화당 예.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0: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최근에 이제 미시간 주에서 민주당의 그 진보파
1: 예.
0: 엘사이드 그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됐고 다음에 이제 로저스라는 공화당 후보와 본선을 겨루게 되는데
1: 예.
0: 이번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자기가 미시간 주에서는 상당히 앞서 그 뭐 그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앞섰는데
1: 예.
0: 로저스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는 졌다.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공화당 후보는 계속 이렇게 못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1: 예.
0: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던
1: 그러면
0: 거죠.
1: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마 다 이길 거야, 돈도 많이 모아놨어라고 예. 얘기하지만
0: 예.
1: 아마 질 것 같아. 근데 나는 거기서 책임이 없으니까 빠져나와야지.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일단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바이든 정부가 완전히 망쳐놓은 미국을 미국의 황금기로 지금 일으켜놨는데
1: 예.
0: 지금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시 패배하게 되면 다시 이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거다.
1: 예.
0: 그렇지만 지금 이번 그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제 그 이 인터뷰를 했던 펀치볼 뉴스의 기자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선거에서 지고 지거나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기거나 지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 본인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식이었어요.
1: 아, 그 정도인가요?
0: 예, 지금 예.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원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예, 예.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세이브 액트라든지 이런 여러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반대해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1: 예, 일부 반대하고 있죠.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 돼봤자
1: 예.
0: 정부 입장, 정부 정책을 제대로 관찰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상관은 없고
1: 예.
0: 중요한 것은 지더라도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정책을 같이 하는 자기 이 트럼프맨들만이 필요하다라고
1: 예, 예.
0: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

0: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1: 예.
0: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보고 싶다.
1: 예.
0: 그리고 그 사람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1: 예. 그 존 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잖아요.
0: 네.
1: 근데
0: 예.
1: 그 쟁점에 되고 있는 세이브 액트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0: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 건데 그 투표를 할 때 이 아이디에 사진이 들어있는 아이디를 항상 지참하고 투표를 하게 한다
1: 예, 예.
0: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우편 투표를 기본적으로 이제 못하게 하는
1: 예, 예.
0: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미국은 우리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고
1: 예.
0: 그다음에 이 사진이 들어있는 아이디라고 하면은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1: 예.
0: 해외여행도 안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 여권 아예 없는 사람이
0: 없는
1: 많죠.
0: 사람들이 뭐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결국은 투표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게 되니까 참정권이 제한되는
1: 예.
0: 그런 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는 거죠.
1: 예, 그 이제 평소에 주장해왔던 부정선거론과
0: 같은 맥락입니다. 예,
1: 맞는데 예. 다만 그것이 이제 과연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놓고 볼 때 맞는 것이냐
0: 네.
1: 그
0: 예.
1: 방법이
0: 예.
1: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반론이 있는 것이고
0: 반론이 있죠.
1: 예.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근데 뭐 그건 이제 하나의 예이고
0: 네.
1: 트럼프가 그 내 말을 안 듣는 공화당이 있는데 그네들이 이기건 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0: 예.
1: 실제로 공화당이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0: 네.
1: 상하 양원을 전부 민주당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이 트럼프에게는 가해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네.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0: 예.
1: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진 않을 텐데
0: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 뭐 선거 지원도 하고 이렇게
1: 예.
0: 이제 기금도 만들고 하긴 할 텐데 지금 그 이미 이번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0년 동안 여당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여당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1: 예.
0: 이렇게 이제 발언했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세 번이 있었고요.
1: 예.
0: 그렇지만 어쨌든 대체로 이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이 불리한 거는 마찬가지이고
1: 예예.
0: 그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렇지만 그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지게 됐을 때
1: 예.
0: 그렇게 됐을 때. 이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1: 예.
0: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1: 예.
0: 만약에 이제 탄핵 절차로 들어간다고 하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이제 표결을 얻어야 되니까
1: 예.
0: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1: 아. 그 지금 거기 저 펀치볼에서 얘기한 내용의 골자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between the line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맥락을 좀 읽어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읽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근데 그 뭐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0: 지금 얘기로 민주당 정치 그룹들 내부에서는 중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탄핵 준비를 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발의는 하원에서 이제 하게 되고
1: 예, 예.
0: 결국은 이제 하원 다수당이 추진을 하게 될 텐데
1: 예.
0: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곧바로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본인뿐만 아니라 트럼프 패밀리의 그 가족들의 계좌 추적 그리고 이런 조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1: 근데 그거는 뭐 좀 명분이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그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 기사로도 좀 나왔던 것이 이번
1: 예.
0: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재산 증가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1: 그건 뭐 굉장히 천문학적이던데요.
0: 예. 그리고 예. 그 과정에 뭐 크립토 그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서 불법 요소들이 계속 이제 확인된다
1: 예.
0: 하는 주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탄핵 절차에서 조사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예. 이제 탄핵 절차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을 테고요.
0: 네.
1: 또 미국에서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닌데 크립토 때도 네. 마찬가지고.
0: 예.
1: 그래서 옛날에 닉슨은 그 직전까지 가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0: 예.
1: 이런 정도의 일로 예를 들어서 상원이 공화당에 넘어간다 해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탄핵의 요건은 굉장히 그 쉽지 않은.

0: 것일 텐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에게 그냥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탄핵 절차냐,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1: 일단은 뭐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고 1년 예. 반 동안. 그래서 하원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하면 탄핵 발의 절차는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런가요?
1: 그래서
0: 예, 예.
1: 하원에서 탄핵 발의가 통과가 되면 최종 이제 탄핵 결정이 이제 상원에서 하게 되는데
0: 예, 예.
1: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이제 득표를 하느냐, 그 표결을 얻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0: 예,
1: 거겠죠.
0: 예. 뭐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본인 지지 그룹을
0: 예.
1: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0: 아.
1: 과반수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금 보는 전략인
0: 예.
1: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 펀치볼과의 인터뷰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1: 예.
0: 읽어야 된다.
1: 예.
0: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 뭐 탄핵이니 뭐니 다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봐야 아는 일이고
1: 예.
0: 중간 선거에 관해서 많은 그 언론 매체나 또 분석 기관에서는 공화당이 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미국 선거도 그렇지만 아무튼 들여다보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이번에 뭐 미시간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0: 예.
1: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뭐 10% 이상 이긴다고 조사가 했었는데
0: 예.
1: 결과적으로는 1% 차이로 그 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던 사례도 있고
0: 예, 예.
1: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뭐 여러 그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계속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0: 예.
1: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 여론조사들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나 그 후보 개개인의 어떤 커리어까지를 종합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그런
0: 예.
1: 기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실버 블루틴이라는 곳하고 15+1이라는 그런 종합 예측 조사를 하는 기관인데
0: 예.
1: 그 51+1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처음으로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0: 예.
1: 예측을 한 군데를 냈고 그 말은 지금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6개 주에서 최소한 4곳 이상이 민주당 후보가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0: 예.
1: 지금 보는 거죠.
0: 예. 여론조사 결과 뭐 앞으로도 계속 발표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좀 흐름을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 송호창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노래는 바브라 스트라이전드의 노래인데요. Don't Lie to Me. 내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곡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전드가 말하기를 한 가지의 진실 말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장면으로도 충분하기도 한데 자신은 이 노래를 위해서 200개 가까운 장면을 썼다면서 노래의 공식 뮤직비디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꼭 트럼프를 겨냥한 노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영상 속에는 트럼프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브라가 트럼프를 대놓고 비판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You change the facts to justify. 그러니까 당신은 사실을 왜곡해서 정당화하려 한다는 가사가 귀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Don't lie to me.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예,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호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에 절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자 9701 쓰신 분께서 유성호를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 살아서 마당에서도 별이 잘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워낙 짧은 시간 내 이제 지나가니까 소원도 아주 빨리 비셔야 될 겁니다. 3017 쓰시는 분께서 흔히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도시에선 별을 못 본다고 하지만 도시에도 시간만 내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곳

0: 수 있다고요. 시간이 없다, 어차피 못 본다라는 생각을 이겨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이런 것은 별빛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여유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0327 쓰시는 분께서는 어제가 수능 D-100일이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도 각자 100일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기로 하셨다고요. 저는 오늘의 특별한 오감을 기록하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어제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라고 쓰셨다고 합니다. 전쟁을 더 가깝고 무겁게 고민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모두들 우크라이나로 오늘쯤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낮에 떠났는데 가는 길이 워낙 좀 복잡하고 멀어서 아마 지금쯤은 도착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9370 쓰시는 분께서 역마살 로드 장준호 PD를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재밌게 들으셨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경인가 어디 멀리 또 떠난다고 해서 그 전에 모시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4: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1시 뉴스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에 모두 상대국 공식 초청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호주, 2024년 독일, 지난해 덴마크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배우자를 동반해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지거나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의 국유지 무상사용 협약을 근거로 조성됐는데 1년 이상 국유지 무상대여를 금지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포르투갈 등 새로 부임한 4개국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를 포함해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백옥주사로 불리는 전문의약품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 영업자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판촉 영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빼돌려 15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착취물을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4조 7천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판을 운영한 남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필리핀 등에서 불법 촬영물 웹사이트와 온라인 도박장 등 수십 개의 불법 웹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카지노 2개를 직접 운영하고 도박 사이트 16개를 분양해 46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이 공채 응시 가능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국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정원이 공채 응시 자격을 20세에서 29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두고 직무에 필수적이지 않은데도 상한 연령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공식 발병한 지 석 달이 안 된 시점에 누적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일 기준 민주 콩고 내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4,3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011명으로 치명률은 45.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 콩고 에볼라 유행은 역대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경북 동해안은 최대 60mm, 부산 경남 남해안은 10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25도에서 33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죠. 오늘 3부에는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 이승철 씨가 출연합니다. 벌써 40년이네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아서 4부 시작할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하나의 일에 1만 시간을 쏟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데, 이거 이제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7, 8시간씩 잡으면 약 4년 정도 남짓한 시간. 근데 이제 질문들 오늘 함께 할 이분은 대충 계산해봐도 음악에 한 10만 시간 정도는 투자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 이승철 씨가 손석희 12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예. 네. 라디오에서는 처음 뵌.
0: 예. 네. 아주 오래전에 네. 그 한 90년대 초중반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승철 씨 말고 다른 가수분의 그 공연에 네. 좀 초대를 받아서 네네. MBC 동료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갔었어요. 예. 네. 근데 거기 이제 이승철 씨가 초대 가수로 나오셨어요. 아, 네네. 예. 근데 우리 그 자리가 하필이면 네. 초대받은 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맨 앞이었어요?
0: 아니요.
1: 그럼요.
0: 기둥 뒤였어요. 아. 아주 실물로는 못 뵙고 아. 모니터로만 거기서도 텔레비전으로 보고 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까이서 실물 영접은 처음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 아. 예. 왜 뉴스에서 많이 뵙죠? 지난번에도 뵙고.
0: 아 그렇죠. 예. 네. 뉴스룸 때 맞아. 예. 예. 아 그거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 옛날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40년이라면 이제 1986년에 태어난 아기가 불혹을 맞은 지금까지 노래하고 계시다는 건데 네. 본인도 믿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상상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저희는 데뷔했을 때 30살 넘으면 거의 이제 지는 해 뭐 이런 예. 느낌으로.
0: 아 그때도 그런 시절이었나요?
1: 그렇죠. 그래서 가수라는 직업, 음악이라는 하는 직업이 좀 부모님들이 좀 아주 반대가 심했던 예, 직업 예. 중에 하나였죠.
0: 본인도 왜 저 데뷔 그 우리 나이로 20살 때?
1: 19살 때 했죠. 19살 때. 네.
0: 예예. 예. 그때 하실 때 나이 조금만 하고 은퇴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었다면서요.
1: 그냥 자신 없으니까 하니까. 아.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예.
0: 그러면 아, 난 이건 정말 길게 갈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1: 그거는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그건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아,
0: 늘 자신을 과신하진 않는군요.
1: 예, 그런 편이고.
0: 그럴 만한 분인데 왜 안 하실까요?
1: 근데 음악이라는 거는 예.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한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막 남친이라는 프로그램에
0: 성시경 씨 네. 예. 이 자리에도 나왔습니다. 예.
1: 갑자기 거기 나왔는데 저는 후배 가수 좀 띄워주려고 같이 나갔는데 예.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갑자기 또 대학 축제에서 막 연락이 오고 예예. 뭐 이런 상황을
0: 아, 그 지금도 대학 축제를 네. 다니세요?
1: 아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 올해는 이제 대학 축제가 막 들어오고
0: 아, 가시려고
1: 예 들어오고 이제 섭외가 들어와가지고 예예. 이제 최고령 대학 축제 가수로 한번 해보게 네, 재밌을 예. 것 같아요.
0: 그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왜 19, 20 때 데뷔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40주년이니까 그러면 올해가 육순 환갑 예, 어떻게 예. 되나요?
1: 환갑 이제 12월이면 이제 환갑이 됩니다.
0: 아 이게 생일이기 때문에.
1: 예, 생일이 12월 달입니다. 아,
0: 야 이승철이 환갑이다.
1: 저도 사실 선생님처럼 머리 하얗거든요. 네, 예. 염색해서 좀 난 거지 머리 예. 하얘요 저도.
0: 아, 아니 그래도 이승철인데 환갑이다 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는.
1: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면. 예. 아 깜짝 놀라죠. 예.
0: 할아버지 되세요?
1: 이제 9월 달이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한 달 후면.
0: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외손주 아니면?
1: 예, 손주입니다. 아들.
0: 외손 따님이 예. 따님이 이제.
1: 그죠 외손주죠.
0: 예 외손주.
1: 우리 딸. 예. 딸이네.
0: 아 근데 아들인지 이미 요즘
1: 뭐 다 아니죠. 예. 예 예.
0: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들 원했는데 진짜 아들이 나왔어요. 예. 저는 목욕탕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아. 아들을 좀 놔줘라 따라 그랬는데 예. 아들이더라고요.
0: 옛날식이군요 그거는.
1: 아 근데 뭐 저는 딸이 둘이었잖아요. 예, 예. 둘째 딸 목욕탕 처음 데려간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0: 무슨 마지막 날?
1: 목욕 목욕탕을 처음 같이 데리고 간 날이 예, 예. 마지막 날이었어요. 딸아이랑.
0: 아, 예, 예. 예.
1: 어릴 때 같이 가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서 못 데리고 갔었는데 예. 아, 이제 목욕탕을 좀 같이 가보자 했는데 목욕탕에서 이젠 데리고 오시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0: 예.
1: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딸아이하고 아. 같이 함께 목욕탕을 가본 기억이 예. 있는데
0: 그때부터 이제 손자를 바랬던 거군요.
1: 예. 그리고 이제 손자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 예, 예.
1: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0: 아, 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뭐 인지상정이니까 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1: 예, 예. 예.
0: 그럼 이제 소원을 푸신 셈이네.
1: 이제 나와야죠. 다음 달에 나오면 이제 예. 그렇게 되겠지.
0: 아이고,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승철이 할아버지라니. 이런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40년 동안이라는 것이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닌데 4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은 이승철을 잊지 않고 심지어는 대학 축제에서도 지금 초청을 하고 있을까요? 왜? 왜일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요.
1: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예. 제가 사실은 부르고 싶은 노래보다 가수들은 모든 가수들이 다 본인이 원하는 음악 방향이 다 있잖아요.
0: 예.
1: 저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는 이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0: 그러게요.
1: 이 노래 그런 걸 좀 주안점을 많이 두고 저는
0: 예.
1: 녹음을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트곡이 좀 많아지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히트곡의 생명들이 계속 연장돼 있고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운이 좋게
0: 운이 좋게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야라고 판단하게 하는. 그 본인의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 곡을 고르는 과정조차도 저는 예. 사실은 일반인 분들한테 많이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녹음실에 만약에 음식 배달 오시는 분이 계시면
0: 예.
1: 잠깐 앉아봐 그만큼 들려줘요.
0: 예.
1: 예. 이 둘 중에 어느 게 좋아요? 그러면 전 이게 좋아요. 그럼 그 타이틀 가요.
0: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런 노래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고른 곡이 타이틀곡이 됐네. 예. 나중에
1: 오늘도 나는 같은 경우는 중국집에서 배달 오신 분이 골라주신 노래예요.
0: 예.
1: 예.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다른 노래 매니저들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의 문외한이라고 하는.

0: 분들한테 오히려 전 또 선곡을 예. 맡기거든요.
1: 아 그게 이제 하나의 비결일 수도 있는 거군요.
0: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고른 노래는 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예. 예. 그 사실 전문가들이 고르면 예.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0: 어렵죠. 그리고 저는 예. 곡을 쓰면 제 곡은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곡은 잘 안 쓰고 가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 아 그래요?
0: 예.
1: 어. 그 본인의 곡도 이렇게 발표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욕망이 다 있을 텐데.
0: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멜로디를 만들 때 아무래도 제 기준으로 멜로디를 만들다 보니까 예. 따라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 어, 냉정하게 어, 보면
0: 예. 아,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 가사를 쓰면 가사는 히트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쪽 하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1: 막
0: 예. 인연 뭐 이런 노래들이 다 제가 쓴 가사인데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이승철 씨의 노래 중에 큰 이른바 메가 히트곡들이 네. 상당 부분 이제 다른 분들 곡이긴 하죠.
0: 그렇죠.
1: 예.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버엔딩 스토리도 그렇고.
0: 네, 그건 부활 노래.
1: 예. 예. 어, 40년 동안이면 뭐 그 흔히 얘기하기를 뭐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니까 네. 강산이 네 번 변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1년 전 일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40번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본인에게?
0: 음악적인 거는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예. 오히려 저 음악적으로 욕심만 더 느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그건 좋은 현상이네.
0: 예, 저는 무엇보다 그냥 제 가정사, 인생
1: 예.
0: 이런 부분이 많이 변한 것 같고
1: 그건 뭐 누구나 겪는 일이기도 하고
0: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요즘 듣는 게 40년 보통 외길을 거는 이런 음악가들은
1: 예.
0: 외로운 사람이 많은데 이승철 씨를 보면 전혀 외롭지 않아 보인다.
1: 예, 예. 예,
0: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제가 비혼주의자였거든요.
1: 예.
0: 그리고 제 인생 이렇게 쭉 갈 거라고 생각 못했고
1: 예.
0: 어, 그냥 굉장히 막 음악하면서 굉장히 좀 외골집스럽게
1: 예.
0: 외골수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예, 그런 점이 좀
1: 그러나 뭐 그렇다면 변치 않은 것은 같아요. 음악 자체다라고
0: 그렇죠. 음악은 예. 변할 수가 없죠. 예.
1: 예. 그 30주년 때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나오는데 이제야 좀 음악을 알겠다. 30주년 때 네. 10년 전에
0: 이거 뭘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허세 한번 부린 것 같은데 이거
1: 아니 그건 지나친 겸손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 난 그래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건 또 겸손일 수도 있잖아요.
0: 음악이 아니니까요.
1: 예.
0: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쭉 하다 보면 운이 좋아서라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노래가 아무리 좋아도
1: 예.
0: 시대적으로 복잡한 시대에 있으면 그 노래가 또 안 뜰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 예.
0: 좋은 곡을 만나는 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1: 그 예를 들면 갑자기 또 이렇게 예를 들어달라고 그러는 질문이 사실 좀 곤란할 때가 많은데 어,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곡도 있습니까?
0: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경우는
1: 예.
0: 어, 발표하고 거의 4, 5개월 이상 엄청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트를 못했었어요.
1: 아니 그 노래가요?
0: 예.
1: 아니 그 노래는 전 듣자마자 좋던데?
0: 그러세요. 수준이 아 역시. 예. PD 선생님들은 그때 HOT가 막
1: 예.
0: 1등할 때인데 아니 승철이는 무슨 이런 쌍팔년대 노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1: 아 그래요?
0: 어, 그래서 PD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1: 예. 바깥에 PD가 둘이나 있는데 네. 다 허당들이라는
0: 어, 근데 어. 유재석 송은이의 이유 있는 밤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도 이제 거의 잘 안 돼가지고 마지막 예. 방송 분위기였는데 그 프로에서 저희 연습실에 한번 나왔는데 그게 불이 붙었다고 그러죠.
1: 아.
0: 그래서 그냥 확 히트가 돼가지고
1: 그게 알 수가 없는 거군요.
0: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도
1: 예.
0: 영화가 망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
1: 노래만 살아남은 케이스.
0: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 그 추모 영상에
1: 아, 예.
0: 깔리면서 또 다시 그 노래가 또 부활을 하게 되고
1: 예.
0: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의외인데요. 그 네버엔딩 스토리가 그렇게 반년 가까이 뜨질 못해서
0: 선관이 대단하십니다.
1: 그 앞으로 그 중국집 매니저분 모실 때 저도 같이 좀 불러주시면
0: 아, 신고나면 진짜 들려드릴게요. 한번 네. 보내드릴게요. 아, 저, 골라주세요.
1: 나름 선관이 있다는 얘기를 네. 지금 처음 듣는 건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0: 잘하실 것 같아요.
1: 예. 그 이승철 씨는 원래 뭐 라이브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그 가요계에는 왕족이 많죠. 가왕, 뭐 가요계의 황제, 발라드의 황태자, 어린 왕자, 뭐 여왕, 그 황태자인데 라이브에 그러면 황제는 따로 있습니까?
0: 여기 이제 황태자 때가 이제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때가 네. 이제 황태자 아셨고 요즘 황제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1: 아 요즘 이제 황제로 바뀌셨습니까?
0: 아니, 저는 아닌데 이렇게 많이 네. 발라드 황제, 라이브 황제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건 네. 뭐 그냥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예. 기자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수식어일 뿐이라고 저는 예. 생각하고요.
1: 수식어에는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럼 앞으로는 발라드의 황제, 라이브의 황제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0: 굳이 뭐 부끄럽네요.
1: 예, 아 그럴 때도 됐죠 사실. 예. 그 목소리가 제일 늦게 노화한다고는 하지만,
0: 네네.
1: 지금 이제 또 환갑이라고 하시고.
0: 네.
1: 예, 제가 환갑 때는 뭐 목소리가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0: 네.
1: 워낙 가수분들은 목을 또 많이 쓰니까
0: 네.
1: 되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성대가 좀 딱딱해진다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0: 네네네. 네.
1: 이승철 씨의 성대는 안녕하십니까?
0: 뭐 중간에 뭐 폴립 수술 한 적도 있지만 예. 무엇보다 저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최대한 목을 아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안 부르고
1: 예.
0: 공연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냥 보통 2, 3일 연속하는 공연은 거의 잘 안 하고
1: 아 그러시군요.
0: 예, 그래서 노래를 예. 오히려 많이 쉬는 편이죠. 예, 예. 좀 아끼는 편이죠.
1: 예.
0: 예. 저 처음에 부활 데뷔했을 때는 목소리가 좀 많이 약해서 콘서트 하면 한 5곡 지나면 쉬기 시작했었거든요.
1: 예.
0: 지금 이제 32곡을 부르고 리허설까지 합치면 하루에 50곡 이상을 불러도 이제 멀쩡한
1: 아 예, 그래요? 그냥. 지금도?
0: 네, 지금도 이제 50, 60곡은 하루에 부르죠.
1: 대단하네요. 저는 그 가수분들 볼 때마다 좀 신기했던 것이 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왜 뭐 요즘은 잘 안 가지만 옛날에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하면 정말 그 열정을 다해서 하고 나면
0: 네.
1: 한 서너 곡 하고 나면 목이 가잖아요.
0: 네.
1: 근데 가수분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게 있어서 물론 뭐 보면 옛날엔 리사이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씩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한 중반쯤 지나면 가수분들도 목이 다 가더라고요.
0: 네.
1: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0: 네.
1: 나 이게 무슨 천부적인 걸까 아니면 비법이 있을 건가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0: 네.
1: 이승철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천부적인 것도 있겠죠.
0: 근데 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제 예. 재능이냐 노력이냐 뭐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예. 뭐 이런 근데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한 거에 재능은 90% 전 타고나야 된다고 보고요.
1: 예, 예.
0: 근데 나머지 10%가 프로페셔널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1: 예. 예. 예.
0: 수치로는 10%밖에 안 되지만 이게 거의 90% 이상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1: 예, 예.
0: 그러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요령이라는 것도 생기고
1: 예, 예.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1: 예.
0: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노래를 많이 불러도 상관이 없어지고 괜찮아지고 예.
1: 아 그러니까 목에 힘 빼고 부르자.
0: 예, 저는 굉장히 그걸 강조하는 편이죠.
1: 예. 근데 예. 목에 힘을 빼면 고음이 안 올라가는데.
0: 이제 그건 이제 발성에서 스케일로 배워야 되거든요.
1: 예. 예. 예.
0: 아, 어쨌든
1: 다,
0: 근데
1: 다 방법이 있는 거군요.
0: 예, 그러니까 모든 저는 항상 그렇게 예, 말씀 많이 하는데 본인 모든 사람은 본인의 옥타브가 있잖아요.
1: 예. 예.
0: 그럼 옥타브가 있으니까 본인이 요구 될 수 있는 하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그 하이를 안 나올까 막 힘을 주는 거죠.
1: 예.
0: 힘 안 줘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그렇죠. 예. 예. 본인의 음역대가 있는 예. 거기 때문에.
1: 그건 뭐
0: 예.
1: 따로 배워야 될 문제인 것 같고.
0: 아 잠깐 10분이면 돼요.
1: 아 그래도 뭐 시간 별로 안 남았습니다. 한 5분밖에 남지 않아서.
0: 네.
1: 예. 그 저 이승철 씨의 고음은 여전한가요?
0: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그 네버엔딩 스토리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네. 마지막 부분은 거의 그 인간계의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좌절을 하는데 라이브로 여전히 그 곡을 부르신단 말씀이시죠.
0: 네.
1: 예. 부럽습니다. 예. 근데 뭐 꼭 그 높은 음을 잘 내야만
0: 그럼요.
1: 훌륭한 가수가 되는 건
0: 아니죠. 절대 아니죠.
1: 예. 레오나드 코헨 인간은 계속 중얼거리기만 하잖아요.
0: 네.
1: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0: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그 스킬 위주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은 보통 이제 감탄을 많이 주죠.
1: 예.
0: 그렇지만 목소리는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가수가 있죠.
1: 예.

0: 그래서 저는 감동을 주는 가수가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스킬이 많이 올라가거나 좀 어려 탄성을 자아낼 만큼의 어떤 기교를 보여주는 가수도 중요하지만 예.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는 가수가 더 노래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중요시 생각하죠. 예. 예. 그래서 모든 시작의 노래의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주장하고.
1: 아 도입부가. 예. 예. 그건 뭐 저희가 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0: 도입부를 잘하는 가수가 정말 잘하는 가수예요.
1: 예. 네.
0: 후렴을 잘하는 가수는 별로 이렇게
1: 아, 그래요?
0: 예.
1: 도입부를 잘한다는 건 그러면 어떤 걸까요?
0: 집중시킬 수 있죠. 시작부터.
1: 아, 한 마디만 딱 해도.
0: 네, 시작에 네,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죠. 네.
1: 마치 희야 날 좀 바라봐처럼.
0: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조용하지만 그래도 딱 몰입이 딱 되는 예. 감동을 스타트부터 딱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1: 그건 가수의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곡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0: 둘 다죠. 곡이 예. 좋아도 그걸 표현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
1: 곡이 조금 안 돼도 가수의 도입부로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0: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를 이제 좀 잘 표현하는 친구들은 그걸 예. 잘하는 것이고 잘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후렴을 잘하는 가수가 있고 도입부를 예. 잘하는 가수가 또 있어요.
1: 예. 예,
0: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택한다면 도입부가 더 중요하다.
0: 아주 중요하죠.
1: 아, 네. 제일 좋은 건 도입부도 잘하고 후렴도 잘하면 좋겠지만.
0: 그건 퍼펙트고. 예.
1: 그것도 이제 뭐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 저 손을 묶어 놓으면 노래가 안 된다는 가수들도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승철 씨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부르는 쪽이라서 네. 눈을 뜨면 노래가 잘 안 됩니까?
0: 아무래도 눈에 뭐가 보이면 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노래할 예. 때 눈을 감아야 되는 거죠.
1: 아 예.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근데 보면 너무 계속 감고 부르면 네. 시청자나 이렇게 관객 입장에선 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0: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죠.
1: 아 그게 정답이었구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아까 재능의 90%라고 했는데 네. 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뭐 1분도 안 남았네. 네.
0: 아 너무 짧게 부르셨어요.
1: 예. 다음 기회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다음 기회에 가능하면 내일.
0: 네.
1: 얘기 나누면서 마저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
0: 기다리겠습니다.
1: 예. 40주년을 맞은 가수 이승철 씨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4부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미니의 오양희 씨께서 가족이랑 여름휴가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때 많이 듣던 이승철님 나오시니까 노래를 신청하신다고요. 네버엔딩 스토리. 제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이 노래를 좀 강조해서 혹시 억지로 시켜드리게 만든 게 아닌가 좀 걱정도 되는데 그러나 뭐 이만한 노래 찾기 어렵죠. 듣겠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위협에 대응해 위장 비행을 한 데 이어서 골프장에 방공미사일과 F-16 전투기까지 배치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은 골프채를 휘두르는 트럼프 바로 옆으로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인 스팅어가 장착된 험비 차량을 포착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트럼프가 나는 미사일과 드론 걱정은 안 한다며 군인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시리아의 학살자로 불리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사드는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과 14년의 내전 동안 민간

0: 민간인과 반군 등 50만 명을 학살한 혐의를 받는데요.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와 염소를 무기로 한 독가스를 살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사드는 2024년 반군이 정권을 잡자 러시아로 도피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리버풀 FC의 구단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분 30%를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버풀의 기업 가치는 우리 돈으로 8조 6,255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시즌 5위에 그친 리버풀, 올해는 좀 달라지려나요?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시작은 우리 시간으로 8월 22일 새벽입니다. 결혼 비용 얘기, 아프리카 우간다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우간다의 인터넷 매체 나일포스트에 따르면 우간다의 반얀콜레 부족은 신랑이 신부의 소 15마리와 우리 돈으로 38만 원을 줘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도 검소하게 결혼식을 치르자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8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짚어보죠. 이선영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오늘은?
0: 네, 오늘은 미래 이동수단의 핵심,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야기 좀 모아왔는데요. 예. 하늘과 땅에서 로보택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지상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뉴욕타임스의 기사, 웨이모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작동과 함께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예. 웨이모는 이제 알파벳 소유의 무인 자동차인데요. 2020년 피닉스 지역에서 시작해서 700대였던 무인차가 현재 5배 이상 늘어나 4,000대 가까이 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예. 기사에 따르면 지금은 15개 지역으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지금 그 MBC가 있는 상암동도 자율주행 시험 구역이기도 하죠.
0: 예. 예.
1: 무인차 시험을 가끔 볼 수는 있는데 미국은 뭐 아예 상용화가 이미 된 상황이고. 근데 안전할까? 뭐 오작동과 함께 이렇게 제목이 붙었다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안전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0: 네, 기사 제목에서처럼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예. 이제 알파벳 측은 이걸 엣지 케이스다, 그러니까 모서리의 사례다라고 하면서
1: 별로 없는 경우다,
0: 예, 발생하는 예, 예. 사고다 이런 뉘앙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사고란 건 가끔 일어나도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사고 내용을 봐도 간단치만 않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불꽃놀이 행사가 있었을 텐데 인파가 예. 10만 명 이상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차로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1: 예.
0: 평상시 같지 않으니까 이 웨이모들이 오류를 일으킨 거죠. 오작동을 예. 일으켜서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고 일부 차량은 터진 폭주기로 그냥 달려서 불이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굉장히 위험한 거죠.
1: 감지를 못한 거군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사람이라면 저기 뭐가 있으니까 피해가야겠다를 예. 생각했을 텐데 예, 지금 자율주행 AI가 그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1: 예.
0: 또 정전이 났을 때 1,600대가 한꺼번에 굳어버리는 위험한 일도 있었고
1: 아.
0: 공사할 때 왜 주황색 꽃갈콤 모양 이제 세워놓잖아요.
1: 예, 예.
0: 그걸 이제 그냥 단순히 피해가면 되는데 그걸 굳이 요리조리 다녀서
1: 예.
0: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한 적도 있다고
1: 예,
0: 합니다.
1: 예.
0: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기술이면 이런 위험을 인간보다 더 잘 감지하고 잘
1: 예.
0: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정도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1: 예.
0: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 못하는 경우가
1: 예.
0: 이렇게 종종 있다.
1: 그 모든 상황을 인간이 입력시켜 놔야 되는 건데
0: 그렇죠.
1: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계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0: 네.
1: 근데 그게 이제 그 이 자율주행 산업은 그러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뭐 너도 나도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버 앱 있잖아요.
1: 예, 예.
0: 택시 부르는 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로보택시 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1: 예.
0: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13조에서 14조 정도 되는 거니까
1: 예.
0: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목표가 올해 안에 최소 15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한다는 건데 방금 전에 이제 웨이모가 5년 넘게 걸쳐서 15개 지역에서 상용화가 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1년 만에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목표가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우버와 웨이모는 동행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예. 우버가 앱이잖아요. 그래서 우버 앱을 통해서 웨이모를 부르는 그런 협업 관계였고 예. 이게 2028년까지 파트너십이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끝나는 기

0: 기점으로 웨이모는 우리도 우리 앱을 만들 거야라고 하고 예. 우버는 우리도 우리 차를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갈라서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각자 그 다른 사람의 사업을

0: 되면요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일단.
0: 네, 예,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맛있는 커다란 파이인 거죠.
1: 예, 예.
0: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시장이 확장이 되게 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이제 비용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1: 예.
0: 이 무인 택시를 타는 비용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1: 아.
0: 자동차의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패러다임이 올 거라는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분석을 보니까 재밌는 게 이 로봇 택시 시장은 승자 독식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98%를 테슬라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독식을 할 거다라는
1: 예,
0: 분석이
1: 예.
0: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웨이모나 우버나 지금 초기 주도권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예. 그 이게 또 인건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죠.
0: 네. 그 인건비가 얼마나 크냐면 이 승차 공유 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보니까 최대 70% 가까이가 인건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 자동차 택시로 바꾸게 되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1: 예, 예.
0: 이제 너도 나도 로봇 택시 산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예. 그럼 뭐 얼마나 빨리 이게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도 좀 긴장해야 될 얘기긴 하네요.
0: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로 어떤 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 택시 기사님들 일자리는 없어지겠네요라고 토토신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1: 예, 예. 뭐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빨리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긴 듭니다. 우리나라
0: 맞습니다.
1: 도로 사정은 또
0: 다르니까요.
1: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는데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하늘에서도 이 에어택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어제자 기사입니다.
1: 예.
0: 보잉 자율주행 에어택시 사업을 경쟁사 아처에 매각 통합하다라는 기사인데요.
1: 예.
0: 월스트리트 저널 외에도 다른 주요 외신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만큼 아주 주목할 만한 빅딜이었고요. 이 보잉이 자회사인 무인 에어택시 기업 위스크 에어로를 경쟁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에 매각했다는 건데
1: 예.
0: 그럼 보잉은 이제 에어택시에서 손을 떼는 거냐? 그게
1: 예.
0: 아니라 자회사를 아처 에비에이션에 주고 대신 아처 에비에이션의 지분을 20% 가져오기로 한 거기
1: 예.
0: 때문에 사실상
1: 한몸이라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한몸이 되는 거고
1: 예, 예.
0: 이게 위스크 같은 경우에는 100% 무인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이었고 경쟁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은 조종사가 탑승하는 버전이 이제 주된 기술이었거든요.
1: 예, 예.
0: 두 개가 합쳐지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완전 무인 플라잉 로봇 택시 시대가 크게 앞당겨질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1: 예,
0: 내용이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 참 영화가 현실화되는 경우도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 예. 에어 택시가요 돈이 안 된대요.
1: 왜요?
0: 그러니까 너무 고비용 구조여서 이 투자하고 시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1: 예,
0: 이걸
1: 예.
0: 많은 사람들이 타야 이게 수익이 될 텐데 그 정도 수익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냐?
1: 예.
0: 보잉은 왜 뛰어들었냐? 마찬가지로 먼저 선점해야만 독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 예.
0: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돈 많은 대기업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면 돈 많은 대기업이 기술을 또 확보하게 되고 그걸로 또 재생산하게 되고 돈을.
0: 맞습니다.
1: 그런 뭐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영화 얘기 말씀드렸던 건 왜 그 옛날에 그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미래 도시에서 왜 차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죠?
0: 네네.
1: 예. 그 중에 상당수가 택시일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예, 예.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런 시대가 정말 올까 하는데 일부에선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놀랍긴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1994년에 홍콩 경찰 663은 실연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가 떠난 뒤에 그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슬픔에 잠기죠. 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수건은 꼭 울고 있는 것 같고 물에 달아서 점점 작아지는 비누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요. 사실 뭐 울고 있는 것도 야위어가는 것도 수건이나 비누는 아니겠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방한 물건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없이 이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부분 그렇듯이 어느 순간부터 663의 그 쓸쓸한 일상에 페이라는 낯선 여자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영화의 한 장면을 완성한 음악들. 그 세 번째 순서는 1994년작 중경삼림에 삽입된 곡 마마센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입니다. 중경삼림은 뭐 아시는 것처럼 왕가위 감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양조위와 금성무가 연기한 경찰 663과 223 이 두 사람의 상실을 통해서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면서 사는 사람들을 그려냈습니다. 미국의 포크락 그룹 마마젠 파파스의 자켓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거 지금 60년 가까이 된 앨범인데 1967년에 발매한 베스트 앨범입니다. 데뷔는 그보다 빨랐죠. 물론 이게 베스트 앨범이기 때문에 네 사람의 멤버들의 사진이 이렇게 얼굴이 조금씩 나와 있네요. 캘리포니아 드리밍에서 이 캘리포니아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따뜻한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이 곡이 1994년에 중경삼림 속에 들어와서 영화사의 길이 남을 등장신 하나를 완성합니다. 페이가 있는 가게로 걸어오는 양조위 그리고 경찰모를 벗는 그의 얼굴 위로 바로 이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흐르게 됩니다. 이후에도 이 곡은 무려 이 영화 속에서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페이는 이 노래를 지겨울 만큼 반복해서 듣는데 몸은 좁은 식당 안에 갇혀있지만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노래는 페이의 마음과 꿈을 담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화 전체의 풍경과 정서까지 모두 풀어냅니다. 마마젠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경북 기업이 잘 되는 경북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경북.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3: 예, 영화 중경삼림의 삽입곡이기도 한 마마샌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마샌 파파스가 텔레비전에 출연했을 때 이 곡을 립싱크로 불러달라는 방송사 측의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노래 중에 보컬을 맡은 미셸 필립스가 바나나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래서 그랬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겠죠. 아무튼 이래저래 오랜 동안 얘기거리를 많이 남기고 있는 곡이긴 합니다. 자켓 다시 보여드리자면 맨 왼쪽이 바로 그 바나나를 먹었던 미셸 필립스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이승철 씨 나온 질문들 들으시고 8788 쓰신 분께서 환갑의 할아버지 돋보기 안경 쓰신 이승철님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승철 오빠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승철씨 좋으시겠습니다. 문자 0093 쓰시는 분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이 오래가는 법이죠. 이승철씨의 음악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이나 가수로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4527 쓰시는 문자 4527 쓰시는 택시기사분 이승철 씨 나오시길래 20분 콜을 멈추고 유튜브로 보셨다고 했습니다. 예, 오후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646 쓰시는 대구 사시는 현직 택시기사라고 하셨는데 자율주행 로봇 택시 뉴스를 들으시면서 제 직업이 이게 언제 없어질까 걱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기술의 발전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AI도 그렇고 또 이 오늘 얘기 나눴던 로봇 택시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아까 잠깐 뭐 이선영 아나운서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너무 빨리 온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또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 고려하면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주 빨리 오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어떤 때는 또 굉장히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걱정이기도 하죠. 함께 걱정해드리겠습니다. 8466 쓰시는 문자 8466 쓰시는 분께서 중경삼림 기억납니다. 금성모와 양조위가 너무너무 잘생겼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양조위에 대한 인기는 뭐 대단했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5458 쓰시는 분께서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많이 선선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 낮에는 뭐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선선해져서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가을이 그래서 더 좋구나. 아직 가을이 오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한 폭염을 겪어서인지 이 정도만 돼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기서 마쳐야 될 때가 됐군요. 손석희 12시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흐르는 곡은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 With You였습니다.

0: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및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 간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취임 1주년에 맞춰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하는 당 쇄신책이 추진되면서 당내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북한이 오늘 아침 6시쯤 엿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렸습니다. 발사체는 700km 정도를 비행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떨어졌는데 신형 미사일의 성능시험을 위한 것이거나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경남 지역 가뭄이 심해지면서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되자 전국의 소방용 물탱크 차 200여 대가 물 공급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주민들은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와 생활용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3%포인트 상승하며 6.8%까지 올랐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명 가까이 줄었는데 청년층 고용률 역시 44.2%로 27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정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0: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2: 네.
0: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2: 네.
0: 오늘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어요.
2: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공급 문제는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는데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서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0: 네.
2: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 비판했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3: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5년간 36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적은 어땠습니까? 설립은 공약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세훈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2: 한마디로 오 시장의 공급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주택 안정화 TF 첫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공급 대책은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0: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2: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은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정부가 전월세안을 만들고 가격만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남탓하는 건 비양심적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꾸 공공주도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대부분은 민간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주택 공급이 2030년에도 불투명하다고 장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0: 네.
2: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나섰는데요. 불법 증축 주택으로 임대 수익을 챙겼던 김상우 청와대 춘추관장을 서둘러 면직 처리한 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집을 팔겠다던 다주택 핵심 참모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다면서 청와대는 위선적인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 정부가 결국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을 좀 알아보죠. 당대표 선출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만큼 뭐 아주 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2: 네, 오늘은 서로 내가 대표가 돼야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2: 김민석 후보는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진다. 제가 돼야 지지율이 반등한다라고 말을 했고 정청래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 순으로 잠깐씩 들어보시겠습니다.
4: 반등이 시작돼서 하락이 곧 멈추고 한 달 안에 반등의 조짐이 시작돼서 3개월 후 정도면 저는 실제로 정당 지지율 10% 회복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국정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고 정당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5: 정청래가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당선이 곧바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제가 당선되는 즉시 5% 정도는 오르고 그리고 제가 당대표를 수행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2: 송영길 후보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정격 시사에 출연했는데요.
6: 네.
2: 핵심 지지층 이탈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지목했던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이런 걸 돌파리 의사라고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코어 지지층 일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 정책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또 레버리지 ETF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하락의 원인이었다면서 핵심 코어층이 돌아섰으니 자기가 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건 완전히 돌파리 의사의 처방이라면서 김민숙 후보와 함께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협공을 펼쳤습니다.
6: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치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네.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네.
6: 그래서 이제 사소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들 반응을 하고 있는데
2: 네.
6: 이번에는 그 추미애 경기지사하고 정청래 후보 간의 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 이게 뭐 추 지사가 또 뭐 정 후보 지지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네. 얘기도 나왔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발단은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더니 추미애 경기지사가 아직 마무리 못한 개혁 과제들이 많다 진심을 믿는다 힘내시더라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6: 네.
2: 추 지사는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를 꼭 집어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맥락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지원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자아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광역단체장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6: 네.
2: 그런가 하면 정청래 후보 측은 김민석 후보 측이 전진숙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사무실에서 불법 전화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선관위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진숙 의원실은 지역 사무실을 찾은 당원과 봉사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하는 건 합법적인데 치졸한 음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서로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다른 당과 싸우는 것도 아닌데 당내 경선이 완전히 사생결단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데요.
6: 네.
2: 오늘부터는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고 밤에는 마지막 4차 TV토론이 있습니다. 접전이어서 30%인 국민 여론조사의 중요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6: 자, 국민의힘 소식도 좀 알아봐야죠. 장동혁 대표 당협위원장 교체를 예고했는데 이것도 지지기반 다지기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차 조강특위를 진행하는데요. 국민의힘이
6: 네.
2: 겉으로는 당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당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걸로 보는 시선이 우세합니다. 장 대표가 앞서 말한 오늘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건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는 거다. 이번 달 말에 당협위원장들 임기가 끝나는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해서 전투력을 높이겠다. 공천에만 관심 있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6: 그렇군요. 그 여기 안철수 의원은 장 대표한테 이제 호응하는 듯한 분위기를 좀 보여줬거든요. 뭐
2: 네.
6: 복당 운동권 근절하자. 당협위원장
2: 네.
6: 교체했으면은 빨리 그 자리 메꿔야 된다. 뭐. 맞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2: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참석하는 등 장 대표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7: 당 밖에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 안철수 의원은 또 국민의힘의 윤리적인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 수도권에 맞춘 행보로 조직력을 극대화해야 하고 그들을 교체한 자리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분들을 기용하거나 영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6: 네.
2: 이 모든 것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친한계를 겨냥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그렇군요.
2: 안철수 의원은 왜 이러느냐. 결국은 그 포스트 장동혁. 장동혁 대표는 지금 계속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고 있지는
6: 그렇죠.
2: 않지만
6: 네네.
2: 혹시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은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진 대표가 새로 뽑히게 되거든요.
6: 네.
2: 결국 그러면 2030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대표 자리를 놓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6: 네.
2: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채널A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장 대표가 물러날 것 같냐라고 말을 하니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강제로 끌어내지는 않겠지만 표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없다고 해서 장 대표의 사퇴 요구가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고 약간 잠복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 네네.
2: 그러면 장 대표 체제로 만약 2028년 총선을 치른다면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도부 일원으로서 그에 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끌어내리지는 않겠지만 또 계속 가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결국 장 대표의 사퇴 문제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릴 것 같습니다.
6: 그렇군요.
2: 결국 시간 문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2: 네.
6: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700km 이상

0: 땅을 비행해 일본 베타저 경제수역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북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강원도 고성에서도 관측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1: 오늘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원산에서 130km가량 떨어진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관측됐습니다. 일본 NHK는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km로 690km가량을 비행한 뒤 일본 베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한미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정 및 공유해왔고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했다며 미사일의 정확한 재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이후 엿새 만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쏘아올린 만큼 신형 미사일 성능을 시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와 함께 최근 일본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훈련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중국 베이징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2: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증가하며 넉 달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국가 데이터처가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는 취업자가 19만 1천 명 줄며 45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고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0: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장중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은 어제보다 50.68포인트, 5.13% 오른 1037.76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7% 넘게 급등한 가운데 66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수부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모두 중앙선관위가 직접 기획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동반이 가능한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0: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 내일부터는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1도, 광주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상 등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물결이 최고 4m 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다며 해안가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3: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시민 생활권 곳곳으로 확산된 불법 PC방 대응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경찰청과 5개 구군, 개인물관리위원회가 참여해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와 단속, 수사, 행정조치까지 협력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울산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7월 울산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61%, 또 실업률은 0.6%포인트 상승한 2.4%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4.6%나 감소했으며 특히 이른바 나쁜 일자리로 불리는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1.5%나 증가한 27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8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시간 감소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당은 석 달 연속 상승한 반면 8월 입주 전당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8월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 전당 지수는 전달 대비 7.6%

0: 2% 하락한 100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증시 호황과 공급 부족에 맞물리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권의 대출 문을 좁히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 최대 상권인 남구 삼산동에 압도적으로 높은 소비력을 가진 지역으로 입증됐습니다. KB 상권 활성화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삼산 상권의 평균 객단가는 10만 7천 원으로 울산 전체 상권 평균 7만 2천 원보다 48.6% 높았습니다. 또 삼산의 점포당 구매력 높은 회원지수는 8.4로 지역 평균 6.9보다 21.7%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백화점과 외식, 의료, 유흥시설 등이 삼산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울산 버스노조가 올해 6차례 임금협상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기본급 7% 인상과 정년 만 65세로의 연장, 식대비 인상, 미정립 퇴직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예고한 노조는 오는 25일 파업 찬반표를 기획하고 투표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진행하고 있는 미래차 생산체계 전환으로 최대 1,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중심, 로봇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부품 생산과 운송 등 하청 노동자 1,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기술 발전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5.7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0: 확 깨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울산의 현재 식수원이 바닥을 보일 정도로 단비 소식이 절실한데,
1: 네.
0: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울주군에서는 벌써 세 번째 기우제가 열렸다 그럽니다.
1: 아유, 비가 와도 찔끔 오고 마니까 가뭄을 해결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기우제가 하늘에 좀 전해졌는지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찔끔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만 내려달라고 이렇게 비는데,
1: 네.
0: 태풍까지 몰고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 15호 태풍 차놈이 동해로 진입하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0: 울산은 아직 뭐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1: 네.
0: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비가 내릴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예상 강우량이 10에서 40mm
1: 아.
0: 그렇게 많이

0: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비는 또 와봐야 알죠.
1: 맞아요. 예. 이번엔 제발 논밭도 촉촉하게, 댐도 넉넉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 시원하게 적셔주는 이 적당한 바람이 적은 단비가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0: 자, 오늘 소나기 예보되어 있다고 아까 뉴스에서 나왔죠.
1: 맞네요. 네.
0: 예, 여러분 하루에 기분 좋은 그런 소나기처럼 촉촉하게 스며드는 화개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저희는 노래로 기우제를 지내볼게요. 임영웅이 첫 곡 불러줍니다.
0: 소나기.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네, 화끈한 라디오 출발했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1: 다슬기 잡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갖고
0: 아니 근데 진짜 다슬기가
1: 깜짝 놀랐습니다.
0: 매년 보름새 9명을 숨지게 할 정도로 여러분 이거 채취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1: 다슬기가 몸에 좋긴 한데 그렇다고 네.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닌데.
0: 아 그러니까요. 요즘은 진짜 뭐든 진짜 조심해야
1: 그러니까
0: 됩니다.
1: 태풍 오고 또 갑자기 비가 내리면 네. 계곡 같은 데는 이제 물이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네. 2848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잠시 후에는 노래가 시원해지 는 베리 굿 콘서트로 돌아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MBC
2: 라디오.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 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 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로큰롤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 게스트까지 배와리가 왔습니다.
1: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제껴 볼게요. 배와리의 콘서트가 마음에 든다면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0: 제발! 자,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전혀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1: 네.
0: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제목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 출발합니다.

0: 사랑을 하면서도 무섭성 해무해도 무섭성 한 평생을 살 사람아 정들어 사는 인생.
1: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제가 되겠습니다.
2: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1: 무쌈쌈 가수 이름이 나왔어요. 네. 이태리 말인 줄. 네. 자, 그러면 신청곡 화사의 노래 듣고 여러분의 정답 받아보겠습니다.
2: 멍청이
1: 갑니다.

0: 멍청해.
1: 네, 화사의 멍청이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번 금요일에 고딩 딸이 방학이 끝나요. 개하! 여기까지 행복함이 느껴지네요, 애청자님. 0093번님 너무 네. 좋아 보이신다.
2: 그 따님은 아세요?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1: 드디어 돌밥이 아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2: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1: 아, 오랜만이었습니다.
2: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무쌍 네. 무쌍. 무쌍.
1: 정확한 힌트였죠. 네. 자, 7781-009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노래로 출발합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제목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0: 이 노래가 이제 그 배서사 씨 같은 노래인데요. 이 가수님이 꼭 통일돼서 가서 부르고 싶다. 라고 했던 노래입니다. 자, 과연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
0: 네.
1: 살아야죠.
0: 여보게 친구여, 요거 하나 줄 수 있겠나? 네. 마지막 가사는 요거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가사까지 못 불렀어요.
1: 와, 이거 어떻게 아시죠? 정답이 계속 오고 있어요.
0: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와. 그럼 자, 첫 번째 네. 노래.
0: 정답곡이죠.
2: 정답곡.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2: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0: 네, 이무성의 사는 게 뭔지.
1: 네, 듣고
0: 가사를
1: 왔습니다.
0: 들어보면 네. 한 여자를 사랑 향한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1: 사는 게 뭐야? 그래도 나는 당신만 사랑할게 이런 내용이지만 예능에서 보면은 서로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0: 그러고 보면 사는 게 뭔지 참
1: 맞아요. 딱 맞는 제목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두 번째 노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0: 강진의 붓이라는 노래였습니다.
1: 맞습니다. 영탁 씨가 또 부르기도 했네요.
0: 이 노래의 마지막 저희가 이제 불러드리지 못했는데 마지막 가사는요. 백두산 천지를 먹물 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1: 이 노래 진짜 대곡이거든요.
0: 정말 멋진 곡이네요.
1: 야, 연말에 이렇게 많은 합창단과 함께 부르시는 모습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자, 정답 보내주신 1762번님께 선물 갑니다.
0: 축하합니다.
1: 자, 이제 세 번째 노래 들려드립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보세요.

0: 변호사, 범인자 없는 형사, 계룡산의 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1: 빰빰. 여기까지입니다. 아.

0: 진행되는 노래잖아요. 자, 이 노래 제목 무엇인지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자, 두 번째 문제의 정답곡이었습니다. 네. 강진의 붓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네. 강진의 붓.
1: 어우, 완전 대곡입니다. 뭐
0: 거의 대화 드라마 수준이에요. 대화 드라마.
1: 거의 무슨 용의 눈물 이런 데 OST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1: 자, 두 번째 정답곡이었고요. 마지막 나간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정답은 윤수연의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천태만상.
1: 네. 정답자 3334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3분 33초 분량에 67개의 직업이 나오는 노래 윤수연의 천태만상 하고 정답 보내 주신 분 있어요.
0: 67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1: 그랬군요.
0: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몇 개 안 나오는데.
1: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67개가 나오는지. 네,
0: 뭐 사는 법도 가져가지고 귀천이 따로 있나. 뭐 그런데
1: 뒤에 엄청 나옵니다.
0: 67개나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죠.
1: 윤수연입니다.
0: 천태만상.

0: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네, 확기는 라디오 베리 굿 콘서트까지 함께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윤수연 가수 너무 대단하다고.
13: 아니 근데 윤수연 천태만상을 이남미 씨한테 불러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12: 제가요, 죄송합니다. 가사를 못 외워서 못 부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가사예요. 저는 윤수연 씨가 외우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13: 아까 들어보니까 67개 맞는 것 같아요.
12: 그러게 말입니다.
13: 이거를 세신 분이 있어요.
12: 이야, 대단하시다 이거, 정말.
13: 와, 어떻게 세실 생각을 했지?
12: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벌써 소문을 듣고 우리 3, 4부에 네. 손은설 신동 가수가 온다는 걸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네요.
13: 우리가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죠?
12: 아직 소문을 안 냈는데 아. 여러분, 무명전설이 낳은 가수 손은설 군이 오늘 화끼라에 찾아오니까요.
13: 혹시 손은설 군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2: 많이들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부 끝곡 준비했습니다.
13: 양지은의 연정 들으면서 저희들은 3부로 넘어갑니다.
12: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저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 개발.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가 광주 지역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에 대해 내란 종식을 언급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정신적으로 조국 혁신당 당대표였던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호남표를 구하면서 전남 광주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는 1호 국정과제를 몰랐다는 건 황당한 정도의 일이라며 맨날 내란 종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혁신당의 1호 공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가 최근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60% 이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며 전통적 핵심 코어 지지층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가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을 때 여당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의 안정, 당정관계, 국정방향 지원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는 등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 의원들을 겨냥해 민주당의 86운동권에 버금가는

0: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하자 인권단체가 반발하며 명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 행동은 오늘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 일탈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공항시설법에 따라 노숙인들에게 자발적인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공항에서 2주 이상 체류 중인 노숙인은 16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이 최대 60mm, 내일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은 10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1도, 광주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중래입니다. 8월 26일 재개봉하는 귀향 확장판에서는 중국 소녀 이야기가 담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우리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중국과 필리핀, 미얀마와 대만 등 아시아 여성들이 함께 겪은 조직적인 전시 성폭력이자 전 인류가 함께 마주해야 할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아픔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의 고통에 공감할 때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전화 왔네. 여보세요. 아이고 그래 우리 딸내미 잘 있나? 회사 생활 잘하고 있지? 뭐? 또 관둔다고? 신혜님 몇 번째고? 야, 진짜 좀 다니라 좀 제발. 어?
1: 어머,
0: 머리야 진짜 막.
1: 아줌마 왜 그래요? 아우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0: 아우 뒷골이야. 우리 딸내미가 또 회사를 그만둔다 안 갑니까? 가시나이 몇 번째고 진짜.
1: 어머머, 저번에도 회사 그만둔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새로 취업했다고 좋아한 게 엊그제인데 어우 또 그만둔다는 거예요?
0: 내가 요 가만 보니까네 실업급여 그거 믿고 전하는 거 아닌가 싶어 요새 아들이.
1: 어? 실업급여는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을 텐데. 어우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된 경우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뭐 어제 뉴스 본께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는데 우리 아도 저거 믿고 그만둔다 설치는 거 아닌지 뭐 이게 말이 되는겨?
1: 아직 이게 그런 방안을 논의 중인 거지 지금 당장 해당은 안 될 건데.
0: 아 그래? 어우,
1: 그걸 믿고 벌써 그만두면 어쩐대요?
0: 내 말이 그 말이라.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주면은 젊은 아들이 좀 애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는 못 다니겠다 하고 또 그만.

0: 아닌데 이래가 되겠는가?
1: 아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지. 안 그래도 35세 미만 청년들 중에 자진 퇴사한 사람이 14만 6천여 명으로 전체 76%를 차지한다네요.
0: 엄마야, 집에 돈이 많은가? 어째 그래, 지구들이 마음대로 그만둘까?
1: 자진 퇴사자 가운데서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66%나 된대요. 어우, 그런데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0: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퇴사 후에 받는 수당으로 인식이 돼가 더 쉽게 그만둘 수 있다 하는데, 아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퀴즈 하나 주이소.
1: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0: 2번
1: 적극적인 퇴사 노력.
0: 아이고 머리야,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남겨주이소.
1: 정연호가 부릅니다.
0: 기죽지 마라. 333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0: 네, 정연우의 기죽지 마라 듣고 왔습니다. 자, 샵 2848번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요?
1: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1번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아, 이런 거 역이용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자,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요즘 퇴사가 마려워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힘내십시오. 9286번님께 선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수 손은설 군과 함께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 자, 네. 오늘 화끼라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 네, 화끼라의 최연소 가수가 찾아왔습니다. 무명 전설이 낳은 귀염둥이 신동 손은설굴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8: 안녕하세요. 댄스트롯 신동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산에서 온 11살 손은설입니다.
6: 축하합니다. 와.
7: 아, 가까운 양산이 은설군 집이군요.
8: 네.
7: 야, 무명전설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양산의 아들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6: 지금 이렇게 실물로 처음 봤는데 얼굴이 정말 동글동글하니
7: 너무 귀여워요.
6: 너무
7: 여러분
6: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7: 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로 가수 손은설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가장 작게 나온 친구가 바로 예. 은설군입니다. 네, 아이돌 같다고. 아니 은설군 어떻게 이 경연에 나가게 됐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8: 아, 네, 일단은요 제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춤을 엄청 자주 이렇게 랜덤 플레이 댄스라고 댄스 추는 데도 엄청 많이 다니고 춤으로 공연 엄청 많이 했었는데
7: 원래 댄스 학원을 다녔어요?
8: 네.
6: 예전이면 몇 년 전이에요?
8: 네, 저한테는 예전.
6: 예, 예, 예.
7: 몇 살, 몇 살 그때가?
8: 그때가 한 8살?
6: 어우, 많이 옛날이네.
7: 3년이면 많이 옛날이죠. 많이 지금 옛날이네. 11세니까.
6: 그렇지.
7: 예. 그러다가
8: 네, 그러다가
6: 누가 알아봤어요? 너무 잘 추는 걸 알아본 거예요, 누군가가?
8: 작가님이.
6: 작가님이.
8: 섭외가.
6: 아, 섭외 왔어요?
8: 네.
6: 오.
7: 노래를 한번 해 봐라.
8: 네.
7: 어땠어요? 근데 난 춤만 했는데 노래는 좀 이러지 않았어요?
6: 노래를 처음에? 잘 부른 걸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8: 근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일단은 춤은 4살 때부터 췄고
6: 4살 때부터?
8: 네.
6: 와.
8: 노래도 7살 때부터 조금씩 하긴
6: 했는데
8: 이게 그러면 춤이 이렇게 메인이고
7: 네.
8: 그 노래는 뭔가 옆에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
6: 이야.
7: 근데 경연이라는 게 너무 떨리잖아요. 형 아들도 너무 많고
8: 네.
7: 아빠 뻘 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8: 네.
7: 그죠?
8: 네.
7: 어땠어요? 딱 나갔는데
8: 아 그때 너무 강력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떨렸었는데 그래도

0: 13탑 중에서 12탑 받고 초각격이 돼가지고
1: 그렇죠.
0: 본선으로 올라가가지고 예. 네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2: 그 할 때 경연할 때 뭐 그 같이 출연했던 형들이 많이 좀 도와줬어요? 아니면 경쟁자니까 막
1: 시기하고
2: 경계하고 그러던가요?
1: 솔직히
0: 뭔가 엄청 이렇게 막 경계하지는 않았고
1: 그렇지만
0: 엄청 그냥 그냥 엄청 친하게 지냈었어요.
1: 아, 근데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도 은설군이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맞아요.
2: 왜 그래요? 왜?
1: 이유가 있나요? 나 그게 되게 궁금했어.
2: 왜 그래요?
0: 그거는 일단은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것도 있고 다들 제 형입니다.
1: 아 무조건.
0: 네.
1: 몇 살 위까지 형입니까?
0: 저는 한 40대 중반까지?
2: 40대 중반이요? 네. 그 위는 뭐를 불러요?
0: 삼촌.
2: 삼촌?
0: 네.
1: 배우는 아나운서 아깝게 삼촌이 저는, 되셨어요.
2: 저는 아깝게 삼촌이네.
1: 아깝게 삼촌이에요. 근데 네. 얼굴은 형 같죠?
0: 네.
1: 자, 그러면 은설군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데 자. 은설군을 잊게 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쵸?
0: 네,
1: 은설군을
0: 그렇죠.
1: 알린 노래 어떤 곡입니까?
0: 네.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또 불렀었던
2: 예?
0: 나미가를 준비했습니다.
2: 나미가. 아,
1: 저희 스튜디오가 좀 좁아서 댄스는 많이 못하지만
0: 네,
1: 그래도 멋지게 한번 또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설의 나미가 첫 곡으로 갑니다.
2: 자 음악 주세요.
1: 라이브.

0: 감사합니다.
1: 아니 오늘 춤을 너무 자제하는데 은솔군?
0: 네.
1: 아, 오늘 좀 춤을 더 춰도 돼요. 네. 좀 약간 자제하는 느낌이 있어서.
0: 아.
1: 네. 왜 자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2: 스튜디오가 너무 좁죠.

0: 네.
1: 예,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2: 아,
1: 예.
2: 너무 귀엽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주고 계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 은설군에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그러면 또 이모네 이러면서 아~ 40 중반까지만 아~ 오빠 언니니까 본인이 그걸 정한 이유가 있어요?
0: 네, 이거는 솔직히 따로 정한 이유는 없어요.
3: 없어요. 아, 그냥 느낌이 그냥 그렇죠. 예.
2: 아니 배은 아나운서 눈을 못 떼시고 아니, 원래 가수 오면 그렇게 많이 안 보시는데 그냥 아니, 끝까지 집중하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3: 아니 솔직히 너무 신기해서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2: 좀 작은 입으로 막 노래를 하니까.
3: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에 맞춰서 표정을 짓는데
2: 맞아 율동이라 네,
3: 깜짝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2: 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물통은 분명히 학교에 가져가는 물통일 거거든요.
0: 네. 맞습니다.
3: 예.
0: 오늘 학교에서 쓰던 거 씻어가지고 아~ 물 새거 넣고 왔어요.
2: 아, 학교 벌써 개학했다면서요?
0: 네.
2: 야,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과 병행하는 가수 생활 힘들진 않은지?
0: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뭐 방송도 하고 그런 것도 재밌고 뭐 학교 가는 것도 좀 재밌고 좋아가지고 저는 따로 이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3: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0: 친구들은 저 하는 거 보고 뭐 너 잘한다.
3: 잘한다.
0: 대단하다.
3: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세요?
0: 네, 선생님은
2: 담임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0: 선생님은 와, 은설아 너 방송 나갔었니? 이렇게
2: 아니 그러면 학업을 따라가는 게 어렵진 않은지 지금 또 출연도 많잖아요.
0: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그거를 빠지잖아요. 학교를
3: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0: 학교를 이제, 많이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진도는 많이 나가 있잖아요.
3: 그렇지 그렇지.
0: 그래서 조금 따라가기가 힘들긴 한데 막 이거를 막 2, 3일 안에 이거를 다 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네.
2: 되니까 네. 대단하네요. 역시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그럼 은설군 지금 콘서트도 전국 투어 하고 있다는데 자랑 네. 좀 해주세요.
0: 아 네. 일단은요. 이번에 우리 전국 투어 무명예술 전국 투어 콘서트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3: 예.
0: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저는 이번에 다음 주에 부산 콘서트에
3: 아~
0: 다음 주 네.
2: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0: 저는 일단 안양 그리고 수원 너무 많이 해서
2: 서울 코는 뭐 무조건 했었을 거고
0: 네 맞아요.
2: 매진된 경우도 많던데
0: 아 맞아요.
2: 관객들 보면 떨리지 않아요?
0: 즐기죠 그거를.
3: 즐긴다고요?
2: 우리도 네. 이 나이에 못 즐기는데 우리도 가끔씩 행사를 가면 떨리는데 아니, 즐기는군요. 아니,
3: 손은설군 얘기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11살 때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했지?
2: 야 아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네. 활동하는 거.
0: 네, 좋아하시죠.
2: 뭐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0: 근데 조금 엄청 너 잘한다. 진짜 앞으로 너 진짜 잘 될 것 같은 설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말들도 있고
3: 예.
0: 가끔씩은
2: 뭐라고?
0: 야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3: 아 부모님이 그래요?
2: 왜냐면 전국을 지금 다 같이 돌아야 되니까.
0: 근데 또 집이 또 지방 쪽이다 보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0: 또 서울 쪽을 엄청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 왔다 갔다가 심하기 때문에. 예,
2: 예. 아버지가 운전하세요?
0: 네.
3: 그럼 오늘은 되게 편하게 왔겠네. 양산이니까.
2: 좀 가까워죠.
3: 네. 울산이 네. 가깝잖아요. 야, 그렇죠?
2: 아니, 라디오 첫 출연인데 어때요?
0: 아 일단은요. 예. 저는 방송 같은 건 많이 나가봤지만
3: 예.
0: 라디오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라디오 라디오는 내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라디오를 오늘 라디오를 하네?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3: 좀 떨렸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0: 솔직히
3: 조금
2: 아, 긴장이 있었고 지금은 괜찮죠?
0: 네 편합니다.
3: 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 아 그럼 편하게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네. 어떤 곡 은설군이 또 해주시겠어요?
0: 네 이번에 두 번째 곡은요
3: 예.
0: 김혜림 선배님이 디디디 준비했습니다.
2: 잠깐만요. 이 노래는 디디디. 은설군이 세포가 되기도 전에 나온 노래예요.
3: 세포요?
2: 이 땅에 태어나기 디디도 전에 나온 노래인데.
3: 내가 볼 때는 은설군 부모님도 디디디 알 수 있을까?
2: 부모님도 이 세대가 아닌데 젊으신데. 네.
3: 디디디가 뭐라고 설명을 듣긴 했어요?
0: 일단은 제가 네. 다른 경연 프로에서 이 노래를 듣고 빠져가지고
2: 네. 네. 너무 좋아서.
3: 아, 네. 노래는 좋은데 디디디가 뭔지는 모르겠죠? 예.
2: 괜찮아요.
3: 네, 괜찮아요.
2: 부르면
3: 네.
2: 되죠. 네. 자, 그러면 손은설군의 디디디. 뭐 이번엔 춤 더 춰도 됩니다. 은설군 편하게.
0: 네.
2: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3: 음악 주세요. 후!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자, 오늘 화끼라의 반가운 손님 네. 송은설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 우리 은설군은 뭐 지금 이제 양산의 자랑이자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출연한 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손은설,
0: 2번
1: 천재설,
0: 3번
1: 열애설.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은설군 활동하면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도 많이 봤어요. 궁금하네요.
0: 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있긴 있죠.
1: 이슬라이 아닌가?
2: 근데 예전에는 엄청 많이 뭐 포카도 모으고 막 엄청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좋아하는 아이돌도 없고
0: 없어요?
2: 요즘에 또 트로 쪽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아이돌 쪽에는 조금 K-POP은 조금 관심이 없었고.
0: 그렇구나. 그러면
1: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군요.
2: 네.
0: 그러면 활동하면서 제일 친한 형이 있어요?
1: 누구예요?
0: 가수 형.
1: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형이랑은 요즘 제일 친해.
0: 제일 자주 만난다.
2: 제일 자주 만나는
0: 형.
1: 제일 좋아하는 형.
0: 요즘 콘서트 때문에 전국을 다니니까 아무래도 같이 무대에 서는 형들이 제일 자주 만나겠네요. 그렇죠?
2: 네. 그리고 또 콘서트도 다니면서 형들도 엄청 자주 만나가지고
0: 그러니까
2: 형들 안 보고 있겠죠?
1: 네. 얘기해도 괜찮아요. 서운해하지 않아요.
0: 아니 불편하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1: 아, 이걸 제일 어려워하네.
0: 야, 진짜 야.
2: 너무 많아가지고.
1: 아, 그러면 이 형처럼 되고 싶다 하는 형이 있다면.
0: 아, 그건 얘기해도 되겠다.
1: 응.
2: 꼭 아는 형.
1: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0: 아니,
2: 롤모델.
0: 네. 롤모델. 와, 롤모델도 알아요?
1: 롤모델 누구예요?
0: 누구?
2: 저는
1: 어떤 형이 되고 싶어요? 그 중에 한 명.
2: 팬분들이 막 성리 형 팬분들이랑 뭐 제 팬분들도 다 합해가지고. 너도 커서 성리 형처럼 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성리 형보다 더
1: 누구 말해도 돼요.
2: 남진 쌤.
0: 남진 쌤.
1: 와. 나는 이찬원 씨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남진 선생님.
0: 남진 선생님 뵀어요? 실제로 뵀어요?
1: 경연에서 뵀죠.
2: 네, 경연할 때.
0: 뭐라고 하시던가요, 남진 쌤이?
2: 경연할 때 그때 솔직히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1: 근데 왜 남진 선생님이에요? 많은 분들 중에.
2: 왜냐면은 제가 트로트를 처음 했을 때 남진 선생님을 처음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봤을 때 엄청 뭔가 엄청 무대 할 때도 엄청 여유로우시고 노래 실력도 엄청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남진 선생님처럼
1: 되고 싶다. 오래 활동하고 싶다는 거네.
2: 네.
1: 이 11살에게 남진 선생님이 롤모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0: 요즘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남진 선생님을 잘 모르실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손은설군은 그 남진 선생님이 롤모델이라고.
1: 해보니까 이 가수의 매력이 뭐인 것 같아요, 은설군?
2: 저는요. 일단 실력.
0: 실력?
2: 네.
1: 왜 실력이에요?
2: 왜냐면은 잘하면은 엄청 뭔가 남들한테도 뭔가 잘 보일 수도 있고
1: 인정도 받고.
2: 네. 그럴 수.
1: 그게 매력이다. 예.
0: 가수 활동하는 거 재미있죠?
2: 네.
0: 그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방송하는 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2: 저는
0: 네.
2: 저는 다 재밌어요.
0: 다 재밌어요?
2: 네.
1: 그래도 학교도 재밌고.
2: 네. 예,
0: 친구들이 알아봐주고 막 그 언니, 오빠, 형 뭐 이런 그 삼촌들, 이모들이 막 알아봐주고 그런 것도 재밌죠.
2: 네.
1: 아니 팬클럽도 생겼던데.
2: 맞아요.
0: 팬클럽 생겼어요?
1: 팬클럽 이름이 뭡니까?
0: 이름 뭐예요?
2: 은설레임입니다.
1: 은설레임.
0: 은근히 설레임? 뭐 이런 건가?
1: 팬들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지.
2: 네, 일단은요. 우리는 은설레임은요.
0: 예.
2: 일단은 그 팬분들은 저한테 엄청 막 선물도 보내주시고 엄청 하시거든요.
0: 예예.
2: 근데 저는 뭔가 좀 뭔가 해드리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0: 왜 없어요?
2: 조금 아쉽.

0: 느끼는 해요.
1: 마음의 미안함이 또 있구나.
2: 은설군이 아마 건강하게 노래 열심히 부르는 걸 가장 좋아하실 거예요.
1: 그럼요. 노래랑 또 퍼포먼스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희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시면 좋겠는데.
2: 지금 문자에서도 난리예요.
1: 예, 너무 귀엽다고.
2: 귀엽다, 좋다. 예. 뭐. 아,
1: 카페 닉네임이 저는 금설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0: 네, 우리 금설. 팬카페 금설님.
2: 아, 네, 있어요? 알아요? 네.
0: 있으세요.
1: 아, 근데 사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전혀 그 의미를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오한 곡을 은설님이 준비했어요.
2: 아니, 디디디도 몰랐는데 잘 불렀잖아요.
1: 현우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11살도 요즘 아니. 연애를... 아, 전혀. 네.
2: 연애는 천천히 하세요.
1: 시간이 네. 없습니까?
0: 아니,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네. 사귀고 싶지가 않습니다.
2: 아, 예. 눈이 높아.
1: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사귀고 싶지 않은 이유.
0: 일단은 가수로서
2: 그렇죠. 예.
0: 일단
2: 맞아요.
0: 연애도 하면은 안 되고.
2: 아, 그래요? 연애하면 안, 연애하는 사람 몰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 연애 원래 몰래 하는 거예요, 은설.
0: 아, 그래도 몰래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1: 역시 초등학생의 그래. 본분을 지키고 있군요.
2: 그래요.
1: 아주 좋습니다.
2: 천천히 해도 돼요.
1: 그럼요,
2: 그거는.
1: 그럼요. 네. 자, 그럼 손은설 군의 날 버린 남자. 이 노래 선곡한 이유는?
0: 일단은요, 이 곡을 저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렀었어요.
1: 네.
0: 그때. 저도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으로 엄청 칭찬도 많이 받고
2: 아, 그랬구나.
0: 엄청 자신 있기 때문에
1: 아~
2: 그래요.
0: 이 곡으로 했습니다.
1: 너무 기대됩니다.
2: 자, 그러면 네.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손에서 얼굴에 날 버린 남자 갑니다.
2: 자, 음악 주세요.

0: 보셨으면 엄청 귀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이 노래가 하춘화 씨 노래네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아, 근데 또 제가 하춘화 씨라고 하니까 네.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저한텐 씨거든요.
0: 아, 아 손은 설군의 날 버린 남자 같이 들었습니다. 네. 아, 아니
1: 손은 설군 노래 부르고 막 춤도 추잖아요. 네. 그럼 막 이렇게 노래 딱 끝나고 나면 이렇게 숨 차고 그런 거 없어요?
2: 숨이 차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1: 말을 못할 춤을... 정도는 아니에요?
2: 네.
0: 아, 아니, 그럼 평소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콘서트 하려면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2: 네. 체력 관리는 따로 안 하고요. 네. 그냥 제 체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네. 제가 또 야행성이기 때문에 네.

0: 또 저번 주에는 방학을 안 한 그 계약을 안 한 상태였었는데 네. 저번 주에 일주일 계속 위에 올라가 있었었어요.
1: 공연 때문에?
0: 네. 공연이랑 촬영 일정 때문에.
1: 공연이랑 촬영 일정이래요. 그래가지고
0: 그것 때문에 엄청 올라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이제 좀 시원하잖아요. 바람이 좀 불면서. 근데 우리 가족 다 같이 아 이 날씨엔 캠핑 가야 되는데.
1: 원래 좋아하는구나 캠핑을 식구들이.
0: 네, 캠핑하는 게 진짜 좋아해요.
2: 근데 못 갔어요. 네. 일정 때문에.
1: 야, 그럼 엄마 아빠도 계속 이제 촬영장에 계셔야 되니까. 네. 가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겠어요. 연설군이 어때요?
0: 네. 미안한 마음이 자주
2: 있어요.
1: 네. 언제쯤 그런 것 같아요?
0: 저는 뭐 촬영 갈 때나 항상 뭐 연습할 때 그럴 때 항상 제 스케줄 때문에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이제 아이고. 계속 그 일정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신경도 계속 써야 되고 해서 너무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요. 미안하고
1: 효자다. 엄마 아빠한테
2: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죠?
1: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
0: 네. 엄마 아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가수가 될 테니까 나 앞으로 열심히 하는 거 많이 지켜봐주고 나 연습 많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2: 와, 바깥에서 아버님이 막 하트를 계속해서 막 날리고 계세요.
1: 아 근데 아빠가 원래 춤을 잘 추셔요? 아빠가 약간 댄스 유전자가 있어 보이는데?
2: 아, 누구 닮았어요? 아니랍니다.
1: 아버님 아니에요?
2: 바깥에서 아니랍니다.
1: 날씬하시고 잘 추실 것 같은데.
2: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춤 실력이.
0: 춤은 아빠.
2: 아빠 닮은 것 같아요?
0: 노래는 엄마.
2: 엄마.
1: 진짜 아빠 엄마가 이제 좀 가무에 좀 능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0: 네.
1: 셋이서 노래방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0: 네. 엄청 자주 갔죠.
1: 그렇구나.
2: 그 귀여운 외모는 누구 닮았어요?
0: 저는 얼굴은 엄마.
2: 엄마.
0: 엄마예요.
1: 아빠가 서운해하시네.
0: 근데 다들 제 팬분들도 만날 때 항상 아빠랑 제가 자주 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빠랑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아버지 너무 닮았다는 소리랑 이렇게 하는데 또 엄마 오시면 아니네.
1: 성대모사도 너무 잘해요.
2: 그러네.
1: 야, 은설군의 꿈이 궁금합니다. 뭐 가수의 꿈을 지금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멀리 나가서 이런 가수.
2: 남진 씨 같은 남진 선생님 같은 가수가 돼야 될 텐데 꿈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0: 일단은요. 제 이름만 부르면 바로 누군지 아는
1: 그런 가수가 되고 싶다.
0: 유명하고 실력도 더 좋고 더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1: 아, 어마어마합니다. 헤드셋 쓴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예. 엄마 판박이에요. 효자 가수 손은설. 은설이는 엄마 아빠 생각하는 마음도 너무 예쁘네요. 라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십니다.
2: 저 헤드셋이 저한테 작거든요.
1: 저희한테 작죠.
2: 근데 은설군한테는 너무 커가지고.
1: 오늘 의상도 너무 귀엽습니다.
2: 아, 의상은 누가 골라줬어요?
0: 이거는 엄마 아빠가.
2: 엄마 아빠가
1: 코디는 항상 엄마 아빠가.
2: 네. 너무 잘 어울려요.
1: 잘 어울립니다. 네. 아 은설군 또 한 곡의 노래를 준비했다고요?
0: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1: 어떤 곡인가요?
2: 이게 앞으로의 그 희망상 아닐까요?
1: 이 노래 제목이?
2: 제목이?
0: 아 아니에요.
2: 아니에요?
1: 네. 가수를 할 거예요로 바꿔야 되나? 예.
2: 무슨 네. 노래인가요?
0: 일단 이상은 선배님의 사랑할 거야.
2: 와, 이 노래 되게 어렵지 않아요?
1: 맞아요.
0: 이거는 제가 엄청 예. 한 18살, 9살 때쯤부터 엄청 90년대 노래를 많이
2: 들었어요?
0: 네, 들었었어요. 좋아하고. 근데 딱 그러다가 사랑할 거야를 듣고 이 노래가 너무 좋다
2: 너무
0: 생각해서
2: 좋았다.
0: 그때 한때 동안 엄청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요.
2: 아니 그러면 은설군이 무슨 노래를 할지는 은설군이 직접 듣고 그리고 이렇게
1: 정하는 거예요?
2: 고르는 거예요?
0: 이거는 엄마 아빠랑 제가 잘하는 곡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1: 상의를
0: 네 같이.
2: 아 그렇구나.
1: 야, 이 노래 나왔을 때 내가 몇 살이었더라. 숙부쟁이 꽃님이 추억에 잠기셨습니다. 야. 자 그럼 우리 옛날을 생각하면서 손은설군의 라이브 사랑을 할 거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2: 음악 주세요.

0: 여기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확개나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도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오늘 가수 손은설 군과 함께 했습니다. 아, 내 곡이라는 노래를 또 멋지게 또 들려줬는데요. 네. 은설 군, 마지막으로 팬분들과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4: 네, 우리 애청자분들과 우리 팬분들, 오늘 여기 화끼는 라디오 너무 와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달려올 테니까요. 많이 불러주시고 여기에 화끼는 라디오도 자주 와주시고요. 저희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게 없다. 말을 나보다 더 잘해. 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이 9월 달에 스케줄 많습니까? 어떻게 좀 앞으로 예정돼 있는 거 좀 얘기해 주시죠.
4: 네, 예정돼 있는 거는요.
3: 네.
4: 일단은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
5: 한계 있어요?
4: 비밀이고요.
5: 네. 비밀이에요? 아직 네. 밝히기 힘든구나.
4: 네.
5: 알겠어요.
3: 아, 은설군 노래는 언제 나와요?
4: 노래.
3: 어, 본인 곡도 우리 듣고 싶은데.
4: 아, 저도
5: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4: 내고 싶은데. 네. 써줄 사람이 없어요.
3: 아하, 곡을.
5: 아, 그렇구나.
3: 아, 좋은 또 작사가 선생님을 그렇습니다. 만나야 되겠네.
5: 자,
3: 좋습니다.
5: 저희가 그 청취자 퀴즈 드렸잖아요.
3: 맞아요. 예,
5: 오늘 출연한 가수의 이름은 뭘까요?
3: 네, 정답은?
5: 정답은 저는 천재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천재설은 아니고
3: 네?
5: 정답은 1번 손은설이었습니다.
3: 24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립스틱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예.
5: 손은설 군, 이제 오늘 방송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일정이 또 있어요?
4: 저는 오늘 일정은 따로 없고요.
5: 따로 없고
4: 학원 갑니다.
5: 학원도 가요?
4: 저는 보컬 학원.
5: 아, 보컬 학원.
3: 와,
5: 아, 그렇지. 보컬 학원 다녀야지.
3: 이제 돌아가면은 다시 학생의 본분으로 네. 또 함께하는군요. 앞으로도 또 우리 은설 군이 더 멋진 노래와 많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사랑받기를 저희 화끼는 라디오도 함께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니, 저는 이렇게 신동 가수들은 처음 봤거든요.
3: 맞아요.
5: 근데 옆에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3: 너무 귀여워요.
5: 제가 이렇게 계속 노래 부를 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만
3: 뚫어지게 보셔.
5: 되게 불편했나 봐요.
4: 네. 네. 조금 무서웠어요.
3: 너무 그러니까 사생팬이라고 생각하세요. 찐으로 너무 잘해서
5: 너무
3: 그랬어.
5: 너무 신기해가지고.
3: 네. 네, 자, 은설 군이 또 멋진 곡 만나기를 네.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5: 오늘 정말 더운데
3: 네.
5: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네, 가수 네, 손은설 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4: 안녕.
3: 여러분,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2시 20분입니다.
3: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

0: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을 기회로 삼아 차세대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미래 성장 동력 관련 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가지 첨단 기술인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7대 첨단 기술은 소형 모듈 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 부품 공급망 등을 의미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며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화이트칼라 면제와 유연 근무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가 반도체 산단 등 메가특구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연장할 게 아니라 사람을 늘려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에 대해 투표자 수가 달라지면 득표수가 달라지고 득표율도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해 100명이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고 하려면 늘어난 20명이 누구를 찍었는지 입력을 해야 한다면서

0: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일반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을 일부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이 최대 60mm, 내일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은 10에서 4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축구 감독 위르겐 클롭은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죠. 독일 하위팀 도르트문트를 맡아서 2년 만에 우승 행진해 잉글랜드에 가선 리버풀 명가를 부활시켰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팀 직원 하나가 곧 어머니가 90세가 된다고 하니 대뜸 오 그럼 저도 가서 축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은 당연히 농담으로 넘겼는데 정말 어머니 생일에 클롭 감독이 나타난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의 따뜻한 서프라이즈에 모두가 감동. 훌륭한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유쾌하니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문천식 씨 일단 뭐 매미 소리 끝내주게 잘나죠.
0: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1: 어, 나무에 붙여버리고 싶다 진짜. 너무 잘래 이 소리 실감나게. 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곤충 소리가 있어서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해봤어요.
0: 네.
1: 말벌 소리.
0: 말벌.
1: 이 말벌 소리 기억해야 된대요. 장수 말벌의 경우는 날개짓 소리가 거의 예초기나 오토바이 엔진 또는 드론 나는 소리랑 비슷하대요.
0: 맞아요. 저도 드론처럼 들리더라고요. 그죠?
1: 어, 이렇게 약간 부웅 이런 소리.
0: 어, 진짜 공격적인 소리. 그 가까이 들어도 말벌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1: 어디서 드론 띄웠나? 뭐 이런 소리.
0: 그러니까.
1: 그래서 더 위험하대요. 그리고 마치 턱을 부딪혀서 내는 것 같은 이렇게 딱딱딱딱 이런 소리.
0: 예.
1: 들리죠?
0: 예.
1: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영역에 인간이 들어왔을 때 물러가라는 신호래요.
0: 아, 그래요? 그럼 그 소리 안 듣고도 안 물러가면 이제
1: 뭉뭉뭉 공격 개시.
0: 아, 그렇구나.
1: 아니 얼마나 애들이 옹졸하면 우리가 자신 영역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턱을 달달달 떨어?
0: 어, 근데 정선우 씨, 네? 그 드론 같은 날갯짓 소리는 들어봤는데 네. 우 하는 거.
1: 네.
0: 이 딱딱딱딱 이런 소리는 잘 안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1: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이거 실감 안 나시겠다 싶었는데 제작진이 네네. 또 어떤 분들이에요. 너튜브에서 한번 딱 찾아봤대요.
0: 오.
1: 들려드릴까요?
0: 네.
1: 딱딱딱딱.
0: 들리네,
1: 소리 들리죠. 딱딱딱딱.
0: 하네요. 이게 말벌이라는 거구나.
1: 이게 어떻게 곤충이 내는 소리지? 와, 진짜 이야, 살벌하다.
0: 그렇구나.
1: 말벌이 아니라 살벌 아니야, 진짜.
0: 진짜.
1: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벌이 벌집을 최대 규모로 키우는 시기가 딱 이맘때라는 거죠.
0: 네.
1: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0: 9월까지.
1: 그래서 알과 애벌레를 지키려고 얘들이 엄청 방어 본능도 세지고 공격도 강해지는 예민함이 너무 높은 시기랍니다.
0: 네. 특히 말벌은 떼를 지어서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0: 상책입니다.
1: 왜냐하면 개만 있지 않다는 거죠.
0: 맞아요. 어. 네. 때로니까 그죠. 아, 네.
1: 최근에 벌 본 적 있어요? 벌?
0: 글쎄요.
1: 꿀벌이 많이 지금 폐사되고 있다는 뉴스는 봤어요.
0: 안 되는
1: 더위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벌은 모르겠는데 꿀벌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아, 어쨌든 꿀벌은 사랑이고 말벌은 너무 살벌이다.
0: 무섭죠.
1: 얘기만 들어도 피해 사례가 갑자기 확 연관돼서 떠오르니까.
0: 네. 하지만 또 사랑스러운 벌 노래가 있잖아요.
1: 아, 네. 이렇게 몰고 가나?
0: 들어야죠. 네.
1: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강진 씨의 노래입니다. 예. 땡벌.

0: 네, 8월 12일 수요일 첫 곡으로 신나는 노래 강진의 땡벌 듣고 오셨고요.
1: 제일 신나는 부분.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0: 땡벌. 땡벌.
1: 이 뒤에 땡벌은 우리가 네. 강진 씨의 의도와 상관없이 만든 그쵸. 거죠.
0: 그 추임새가 너무 좋아요.
1: 집은 우리한테 있지 않나? 아, 일단 지금은 라디오 시대 수요일 네.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라시로 또 벌을 만난 적 있다는 문자가 꽤 자주 오지 않아요?
0: 맞아요. 5009님이 여기는 대구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남편은 아침 식사를 세팅해 놓고 새벽 4시쯤 집에서 가까운 산에 오릅니다. 오. 근데요 어느 날 등산로에서 땅벌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오셔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새벽 4시에 벌집 신고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새벽에 벌집 제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1: 진짜 얼마나 놀라셨을까.
0: 근데 이건 등산로에 있으니까 제거하긴 해야겠네요.
1: 그렇지. 119에. 119에서 네. 진짜 하는 일이 참 많으세요.
0: 그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1: 맞아. 예. 장난전화하면 안 돼. 진짜. 이분들 얼마나 바쁜 분들이야.
0: 그러니까요.
1: 정말. 근데 저도 동물 프로그램.

0: 그래서 벌집 제거하는 걸 봤는데 네. 여왕벌 크기 알아요?
1: 꽤 크다고 제가
0: 엄청 거예요. 커요.
1: 혼자?
0: 직계 손가락의 반 정도를 넘어서는.
1: 진짜로?
0: 엄청 커.
1: 거의 장수말벌급이구나 사이즈가.
0: 그래서 여왕벌을 하나 이렇게 모셔가는 게 엄청 큰 목돈이 된대요.
1: 아, 그래요?
0: 양봉하시는 분. 지리산에서 양봉하시는 분이 입이 광대까지 승천해가지고 입꼬리가 여왕벌이 두 마리가 나왔어요.
1: 아, 그 집을 제거하면서 여왕벌을.
0: 예, 캐스팅해놨어요.
1: 캐스팅
0: 스카우. 여왕벌. 번식 스카우트. 대단한 분들이야.
1: 예.
0: 다음 생 있다면 여왕벌로. 예. 오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화법을 구사하는 요분 모시겠습니다. 네. 손소 변호사님과 함께하죠.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에 시작할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6: 우와,
5: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월간 베스트. 7월의 주인공 어디 있죠?
9: 네, 7월 한 달간 방송됐던 웃음 편지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단 하나의 사연,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아가실 주인공이 바로 오늘 발표됩니다.
8: 그렇습니다. 상품이 큰 만큼 거르고 거르고 또 걸러서 지라시 가족분들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걸로다가 최종 후보 두 편 뽑아놨고요. 그 두 편이 지금 저와 정선혜 씨 손에 들려있어요.
9: 후보 사연 공개하기 전에 저희 월간 베스트 또 어떻게 뽑는지 투명하고 공정한 그 과정 여러분 함께합니다. 네. 선정 방법 안내. 이렇게 말이 방법 안내.
8: 설레서
9: 난리
8: 설레서.
9: 났다. 네. 난리 났어. 음악 주세요.
8: 어서 어셔가 흥을 맞춰주네요. 문천식이 맘에 들어.
9: 너 친구 없지?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8: 좋았어.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한정 방법입니다. 자, 7월 한 달간 방송된 주간 베스트 중에 두 사연을 다시 들려드리고 그중 단 하나의 사연이 월간 베스트를 뽑힙니다. 이제 사연 들어오시오.
9: 자, 이렇게 뽑힌 7월의 베스트 사연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부터 소개할게요.
8: 아, 저 어시로 좀 맞춰봤어야 되는데. 예, 아쉽네요. 예. 자, 웃음이 묻어날 수 있는 7월 월간 베스트 첫 번째 후보 사연은요.
9: 7월 17일 금요일에 소개됐고요. 대전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8: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두 마리 잡으러.
9: 아, 그래요. 맞아요. 귀한 사연이었습니다. 뭐 지라시의 다양한 하체 사연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탑10에 속하는 예. 새로운 이야기였어요.
8: 그렇습니다. 고래를 두 번 잡아야만 했던 사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죠.
9: 그렇죠. 예. 이게 남자분들 군대 두 번 가는 것만큼이나.
8: 아, 공포스럽습니다. 예.
9: 첫 번째 월간 베스트 후보 사연 감아요. 네.

0: 예, 안녕하세요.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저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네. 너무나 사랑이 충만했던 시절이기에 그 사연을 전해봅니다. 저와 아내는 연애 당시 인천과 대전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하루빨리 같이 살고 싶어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틀어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난다, 그치?
1: 그냥 신나기만 한 거야?
0: 뭐가? 그때 노래가 끝나고 라디오 DJ와 패널들은 고래 하면 옛날에 짜장면 사준다고 엄마 따라갔다가 복용 수술을 했던 생각이 난다고 토크를 이어갔고
1: 역시
0: 어떤 이는 나는 통닭이었다라며 웃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할 거냐고.
0: 뭐를? 아, 고래 잡는 거?
1: 우리 이제 아이도 가져야 하고 위생에도 뭐 그게 좋다고 하고.
0: 사실 안 그래도 당신하고 상의하려고 했는데. 아니 보통 학생 때 많이 하는데 나는 늦은 나이에 와서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1: 일어나.
0: 지금?
1: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치우고 오자.
0: 아내는 저보다 더 씩씩했고 그래서 저는 아내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습니다.
1: 선생님, 우리 남편 수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신혼부부거든요.
2: 아, 예.
1: 선생님 손에 제 인생이 걸려있습니다.
2: 아유, 뭐 인생까지.
1: 곧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예.
1: 그래. 아, 선생님. 이왕이면 예쁘게 부탁드려요.
2: 아이, 뭐 그 예쁘고 말고 할 게 있나, 그게.
1: 아, 저기 이왕이면 뭔가 좀 서양 이미지로.
2: 서양? 그래요. 뭐 제가 이 일만 30년 했습니다. 뭐. 이왕이면 북유럽풍으로 해드릴게요. 내가.
1: 감사합니다.
2: 에.
0: 아내는 마치 인테리어 하듯 나의 고래잡이를 부탁했고 의사 선생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며 아내의 말에 장단을 맞춰주셨습니다.
1: 아, 그럼 선생님 수술은 언제?
2: 오늘 오고 가시지. 정 간호사, 수술 준비 좀 해.
3: 네.
0: 그렇게 저는 무사히 장대한 수술을 마쳤습니다.
1: 아, 선생님 수술 잘 됐나요?
2: 예, 물론입니다. 제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됐어요. 실밥을 풀려면 일주일은 걸립니다. 예, 일주일에 다시 오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마취가 깨면 살짝 통증이 왔지만 뭐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도 금세 아물어 갔죠. 수술 부위가 아무는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신혼의 불꽃이 튀었지만 상황이 상황이지라 참아야지, 참아야지를 외치며 각자의 허벅지와 벽을 쳐야만 했습니다.
1: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0: 아, 자기야 괜찮아?
1: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 참아야 하느니라.
0: 그러나 그렇게 서로 참았건만 사건은 수술 5일째 되는 금요일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그날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사와서 항상 멋지게 차려놓고 먹을 때였죠. 케이크에 초를 켜고 와인을 홀짝 했는데 와인에 취한 아내의 빨그레한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제 심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다.
1: 응?
0: 귀여워. 사랑해.
1: 아, 뭐야. 고마워. 응?
0: 뽀뽀를 하고 나니까 방 안 공기는 매우 뜨거우셨고 숨이 막힐 듯 서로의 거친 콧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1: 아, 몰라.
0: 자기야?
1: 몰라. 아,
0: 그게 아니고 자기야.
1: 왜?
0: 자기야. 자기야. 택시 불러.
1: 뭐야? 왜?
0: 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래 이건 실밥이 터진 거다. 아, 터졌어. 다 터졌어.
1: 뭐가 터졌어? 왜? 뭐가 터졌어?
0: 아, 실밥이 터졌어. 병원 가야 돼, 병원. 빨리.
1: 왜 갑자기 실밥이 터졌지? 왜?
0: 택시,
1: 왜?
0: 빨리 택시. 그렇게 우리는 수술했던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1: 선생님, 우리 그 이전 말씀으로 너무 이상해.
2: 아니, 뭐 어쩌다가.
1: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고기 내뿜어. 그러니까 아내, 남편이 택시 부르고 다 터졌다. 그럼 어떡해.
2: 뭐라는 거야? 정간호사, 당장 수술 준비해, 당장.
1: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미안해. 내가 계속 벽지게 하고 있을까? 내가 너무 진짜 귀여워서 미안해.
0: 아, 여보, 내가 자기 혹시 수술실에서 못 나오면.
1: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내가 꼭 살려낼 거야. 그러지 마.
0: 그렇게 저는 수.

0: 수술실로 들어갔고 무려 2시간 30분 후에야 다시 수술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1: 선생님, 우리 그이 괜찮은 거죠? 네?
2: 의사 생활 30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이에요. 그 실바 풀 때까지 일주일만 참으면 될 것을.
1: 죄송합니다.
2: 에휴, 이거 만만한 수술이 아니었어요. 다시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3주예요. 소독 잘 하고 아물 때까지 그 하여튼 아무것도 하지 마요.
1: 3주요? 네,
2: 절대로.
1: 3주?
2: 힘들면 아예 각방을 써요.
1: 길다.
0: 그래서 우리는 네. 3주간 각방을 썼는데 아내가 자는 방에서는 밤마다 벽을 쳐는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1: 아니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0: 저는 쑥과 마늘을 먹으며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과 감내의 날들을 보낸 뒤 저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고 우리에겐 1년 후 귀여운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벌써 어엿한 성인이 됐네요. 그날 늦은 시간 긴급수술을 정성껏 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젊은 부부 잘 살라고 2차 수술비도 받지 않고 보수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상 끝입니다. 주간 베스트 방송 나갔을 때 문자가 엄청 왔는데 이 8819님 사연 좀 소개해 주실래요, 정선혜 씨가?
3: 그럴까요? 예. 우리 부부는 이런 적이 언젠지 지금 서로 살만 닿아도 승질 팍팍 내는
2: 여보!
3: 아! 말벌이다, 말벌.
0: 아, 톡쏘시네.
3: 네. 그래, 맞아.
0: 2821님께서는요. 신호는 불같이 뜨겁지만 황후는 물같이 무맛이에요.
2: 즐기세요.
3: 네. 근데 사실 황혼이 불같이 뜨거우면 체력이 못 견뎌요.
0: 그렇죠. 네. 계속 불타면 다 이렇게 냄비가 쪼그라들어서 타버려요.
3: 그럼요.
0: 안 됩니다. 예.
3: 그럼 적당히 좀 뭉근하게 그래야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0: 그렇죠. 예.
3: 1727님이 아주 고급 정보를 주셨어요. 수술 부위 실밥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아요. 아, 제가 수술실 간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술 부위 실밥 그렇게 터지지 않으면 그 의료 미스인가요?
0: 아니 이제. 이 신혼부부가 좀 특별한 케이스죠.
3: 아, 네. 아, 그렇게 맥락을 잡아야 되나?
0: 아마 중간중간에 어떤 그
3: 실수, 퍼포먼스.
0: 네, 실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3: 그 시청각 자료들을 좀 험한 걸 쓰셨나 봐요.
0: 예.
3: 액션이 좀 강하면 그 의료진도 견디지 예. 못합니다.
0: 예, 신혼부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3: 수술실 간호사분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제보해 주셨겠어요.
0: 예.
3: 그 애지간에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걱정하시지 말라고. 고래 잡는 거 망설여하실까 봐.
0: 기피하실까 봐.
3: 맞아요. 예.
0: 자, 이제 퀴즈 드릴게요.
3: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0: 사연자는 고래 잡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날의 분위기를 잡다가 실밥이 터져버렸죠.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3: 1번 생일, 2번 결혼기념일, 3번 불타는 금요일.
0: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시아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인사.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9: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0: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9: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0: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9: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10: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사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아까 드린 그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사연자의 실밥이 나도 이거를 내가 DJ를 하면서 이런 퀴즈를 낼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연자의 사연
9: 많이 놀라셨나봐요.
10: 아니 너무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예. 사연자의 실밥이 터진 날 정답은요?
9: 2번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10: 네,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9: 그렇습니다.
10: 자, 살면서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잖아요.
9: 해내야 됩니다.
10: 네, 그럼요. 네. 자, 두 번째 후보 공개할게요. 네. 음악 주세요. Who let the
9: dogs out? 우울할 땐 똥싸. 아우 좋아. 아닙니다. 우울할 땐 뭐다? 지라시 웃음 편지다. 우울할 땐 지라시. 아 좋았어요. 자 여러분의 웃음 쾌변한 그날까지
10: 이것도 아이디어 낸 거야?
9: 이거 제가 틀어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응 없습니다. 어라? 자 다음 사도 기가 막히게 재밌지요. 자 들어줄 사람 It's you.
10: 7월 31일 금요일에 소개됐고요. 서울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9: 여름 저주여 제발 좀 떠나라.
10: 최근에 소개한 사연이에요. 소개팅 날 아주 독특한 남자분 만나서 생긴 에피소드였는데 역대급으로 독특했던 것 같아요.
9: 그렇죠. 네. 남자분 패션도 그렇고 또 반전 있는 게 무서운 형아들 만났을 때 좀 반응이 좀 그랬어요. 좀.
10: 근데 사실 개콘 캐릭터잖아요.
9: 네.
10: 이런 캐릭터가 전무한데 귀한 분 만났습니다. 이게
9: 허세만 있어.
10: 월간 베스트 두 번째 후보 사연 가마요.
9: 네.
10: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네. 저는 여름의 저주를 안고 태어난 30대 여성입니다.
9: 네네.
10: 왜 여름의 저주냐면요. 여름휴가

0: 저래 꼭 남자친구가 없어요. 봄까지는 있었어도 여름 되기 전에 꼭 헤어져요.
1: 날도 더워지는데 우리 헤어지자.
0: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했대.
0: 어머 쌤 미친 거야?
2: 전 남친들이.
0: 날도 더워지는데 어머 세상에. 아무튼 근데 그러던 어느 초여름 소개팅이 들어온 거예요. 주선자 얘기로는 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대요.
3: 야 네가 텃밭 남자 좋다며. 이렇게 큰 오토바이 타고 다녀. 야 키도 되게 커.
0: 그래서 뭐 나름 기대를 잔뜩 하고 나갔는데 와 과연 친구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요. 키는 한 189 정도 되는 것 같고 딱 벌어진 어깨에 길지도 짧지도 않은 바람머리를 하고 선글라스를 딱 낀 한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1: 김정현 씨.
4: 네.
1: 네, 오늘 뵙기로 한 김신규입니다. 오토바이 주차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4: 아니에요. 제가 일찍 왔어요. 앉으세요.
1: 예.
0: 근데요. 그렇게 남자가 앉았는데 뭔가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막 좌불안성 느낌이랄까? 왜요? 뭐 어디 불편하세요?
1: 아니요. 예. 가죽 바지에 땀이 좀 차서요. 앉아있으니까 땀 찬 부위가 좀 낑기네요.
0: 에? 그럼 어떻게...
1: 혹시 괜찮으시면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4: 아, 갈아입을 바지를 갖고 다니시나 보다.
1: 아니요. 손선풍기를 바지 안쪽에 넣어서 좀 말리면 훨씬 편해져요.
0: 그래요. 뭐 다른 여성분들이라면 여기서 응?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저는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1: 아 이제 됐습니다. 아 개운해.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4: 아 저희 인사만 했는데.
1: 혹시 꽃 좋아하세요?
4: 그럼요. 좋아하죠. 제 꿈이요. 시골 마을에서 작은 꽃가게를 하는 거예요.
1: 저는 꽃을 안 좋아해요.
0: 예?
4: 아니 그럼 나도 좀 안 좋아한다고 어떻게 이게 꼬이지. 또 저는 후회했어요. 뱉어놓고. 근데 그 사람도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윽한 눈길로 저한테 말하대요.
1: 하지만 내 여자는 꽃을 좋아하는 게 제가 바라는 바죠.
4: 에? 내 여자요?
1: 가실까요?
4: 어딜요?
1: 식물원 이 근처에 있던데.
4: 네. 가요.
1: 가요.
4: 너무 좋다. 첫날부터 막 식물원 데이트하고. 저는 작은 백을 두 손으로 곱게 모아들고 그의 옆을 수줍게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식물원에 도착했을 때 떨어진 꽃 한 송이를 봤죠. 저는 최대한 고운 척하며 바닥에 떨어진 꽃잎 앞에 쭈그려 앉아 말했어요. 어머나. 얼마나 아팠을까. 여기 앉아서 이걸 좀 보세요, 오빠.
1: 저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4: 왜요?
1: 좀 걸었더니 다시 바지에 땀이 찼어요.
4: 아, 그렇구나.
1: 죄송한데, 전 집에 좀 가봐도 될까요?
0: 예?
1: 아무래도 사타구니 쪽으로 발진이 생긴 것 같아요. 많이 가렸습니다, 지금.
0: 예?
1: 새 가죽 바지는 더운 날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가려워.
0: 어머.
1: 이게 또 바지 위로 이렇게 긁으면
0: 아니요
1: 소용이 없어서
0: 어떡하지?
1: 예, 그래요. 그래요.
0: 어머, 예. 그럼 얼른 가보셔야겠다.
1: 오토바이로 예.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0: 아니에요 가려우신데.
1: 괜찮아요.
0: 예?
1: 그 정도 참아야죠. 가시죠.
0: 그래서 또 굳이 데려다 준다니까 그 오토바이에 같이 탔는데 넓은 등에 기대 허리를 잡으니까 또 좀 전에 황당함은 사라지고 좋더라고요.
1: 아 가려워. 아 출발합니다.
0: 네.
1: 가려워. 가려워. 가려워. 가려워.
0: 진짜.
4: 아니에요. 바람을 가르는 그 소음 속에서도 저는 그가 얼마나 가려운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죠. 아쉽다. 그치만 어떡해. 그냥 내 여름 저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다음날 그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1: 어제 실례가 많았습니다. 대신 이번 주말에 밥 사고 싶은데 시간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영화표도 예매해 놓을게요.
0: 어머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대박. 저는 막 신나가지고 만나기로 한 영화관에 갔어요. 정 가운데 좌석으로 이렇게 잘 잡아놨더라고요.

0: 웬만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앉을 때가 사운드가 제일 잘 들린대요.
1: 아 그래요? 네.
0: 지금 광고 중이라 별 차이 없지만 영화 시작하면 확 느껴질 겁니다.
1: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리 뒤에 앉은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2: 아 앉은 키 더럽게 크네. 화면이 가려지네 이게. 아.
3: 아 형님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죠.
2: 아 예, 그러겠다.
1: 그러더니 누군가 제 어깨를 치는 거예요. 아 예?
2: 여기 자 자리 좀 바꿉시다.
1: 아니 여기 우리 자리 맞는데요.
2: 뭐 누가 틀리대요? 당신들 때문에 참 화면이 안 보인다고.
1: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도 여기가 제일 소리가 좋은 자리라서.
2: 니들만 좋으면 뭐하냐고.
1: 아씨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이렇게 껄렁껄렁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말을 길게 섞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건 전 키 189cm의 터프한 소개남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개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오케이 니들 이제 다 죽었어.
4: 저기요.
3: 어, 예, 뭐요?
4: 아니 형님들 말고 정희 씨.
1: 아, 네? 저요? 예?
4: 우리가 뒤로 갑시다.
1: 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는 손을 심하게 떨고 있습니다.
4: 아, 형님들 팝콘 놓고 갈까요?
3: 뭐요?
4: 갈림하신데.
3: 예?
4: 갈림아.
3: 뭐라는 거야? 예?
4: 갈림맛 팝콘인데.
1: 아씨.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내 여름 저주는 풀리지 않았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는 저를 바래다주며 집에 오는 내내 궁시렁궁시렁 혼자 뭐라 쭈글거리더라고요.
4: 아, 제가 왜 그런 사람들 처음 봐가지고. 아, 그 사람들 문신 봤어요 아까? 아, 하이에나 같은 그림이더라고요.
1: 아,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예?
1: 가볼게요.
4: 아, 저기 그...
1: 그 짧은 순간 그래요. 저는 또 나름 작은 희망 같은 걸 품긴 했어요. 그래 겁은 좀 많아도 내가 뭐 또 좋다고 이렇게 뭐 매달린다면 뭐 한 번쯤은 더 봐줄 순 있겠다. 근데
4: 저기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느 쪽이죠?
1: 예?
4: 아니 마을버스는 천장에 낮아가지고 제가 멀미를 하거든요.
1: 아 진짜 아우씨 이럴 확 집에 들어와서 씻고 나니까 그 남자한테 전화가 오긴 왔더라고요.
5: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1: 뭐 근데 제가 거절할까 봐요?
5: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보는 드라마에서 그 내용상 할머니가 죽는 날이라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본방사수를 꼭 해야 돼가지고. 혹시 내일은 시간 어떠세요? 아 아니다 내일도 드라마 하는 날이구나. 잠깐만 그러면 모레 어떠세요?
1: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조용히 바가지에 소금을 잔뜩 담아 현관에 뿌렸어요. 와이! 비굴 귀신아 물러가라! 구슬해! 와이! 그런데 제일 열받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남자 이후 아무도 없어. 소개팅 자체가 안 들어와. 아우 진짜 누가 내 여름 저주 좀 풀어주라!
2: 근데 이거 다시 들어보니까 이거 작가님들이 너무 심하게 좀 과장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가렵다고 소개팅 옆에서 아 가려워! 이러고 있어 말도
6: 아니야. 가려워가 아, 네. 문천식 씨가 또 자기가 또 연기를 하다가 꽂혀가지고
2: 아닌데.
6: 예, 그건 이제 질주한 거고 아마 가려워 정도는
2: 했대요?
6: 표현을 하셨대요.
2: 아,
6: 예, 그것도 지라시에서 아. 없는 사연 만들지 않고 그분도 없는
2: 그렇구나.
6: 사연을 만들진 않는데
2: 아, 특이하네.
6: 단 여기서 이제 유죄는 문천식 씨예요.
2: 아.
6: 이거를 아 가려워 아 가려워 이건 맛이 없으니까 아 가려워 가려워 아 가려워 이렇게 해버리니까
2: 6992님은 아, 속으셨습니다. 천식 오빠 실제로 가죽바지 입고 있는 거 아니죠? 크크크 너무 리얼해서 소름 돋아요.
6: 진짜 저 그날 소름 돋았어요 팔꿈치에. 아 네. 너무 싫어가지고
2: 제가 좀 일어났거든요 연기하다가. 네. 네.
6: 바지를 자꾸 이렇게 바지춤을 만지면서 아 여러분 진짜 라디오로 문천식을 만난다는 게 진짜 천운이에요.
2: 네.
6: 9348님이 네. 아이고 배야 크크크크크크크 웃겨서 운전 못하고 차 세웠습니다. 네. 소개팅에 사다구니 발진이 웬 말이냐.
2: 아 긴장해서 땀이 나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6: 가죽은요 네. 안 통해요.
2: 아, 땀이
6: 바람이 안 통해요.
2: 바람이 안 통해요. 네. 네.
6: 그 비닐류는 더하잖아요. 약간 페이크 그렇죠. 가죽이라고 하죠.
2: 네.
6: 크, 심하지.
2: 1551님도 푸하하하 크크크 다른 방송 듣다가 넘어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두 분 너무 재밌네요. 옆 매장 사장님이 놀러 오셔서 무슨 방송이냐고 물어보시길래 홍보했습니다.
6: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진짜 네. 가려워를 열 번 해도 될 정도로 감사하죠.
2: 그렇죠. 네.
6: 하여튼 뭐

0: 하반신 쪽이나 습진, 발진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보내주세요.
1: 그렇습니다.
0: 특화돼 있어요.
1: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가려.
0: 자. 아니 근데 진짜 지라시 청취자분들도 생애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있었을까? 아니면 네. 놀이공원이었을까? 네. 병원은 아닐 것 같은데.
1: 그렇죠. 병원으로 네. 데이트는 잘 안 가죠.
0: 좁혀드렸어요.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이혜린입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0: 웃음 편지 월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사연자가 소개팅 첫날 갔던 곳 정답은요?
1: 1번 식물원이었습니다.
0: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저는 이제 대망의 7월 월간 베스트 주인공 발표해봐야겠죠.
1: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두 마리 잡으러, 그리고 여름 저지여 제발 좀 떠나라. 이 두 사연 가운데 7월의 월간 베스트 사연은요?
0: 두 화채 사연 가운데 익명 김정희 님이 보내신 여름 저지와 제발 좀 떠나라가 선정됐습니다.
1: 컨그레츠! 축하드립니다. 예. 역시 아 가려워.
0: 그렇죠.
1: 예.
0: 아 가려워.
1: 아니, 키워드. 예. 아 가려워.
0: 아 그렇군요.
1: 사연자분께는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0: 네.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다음 주인공 It's you!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언제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게시판이 늘 열려 있습니다. 짧지만 이거 웃기다 하는 사연은요. 소재 공목에

0: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1: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되시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얹어드립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되시면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0: 아니 나 생각해 보니까 그 가려워 네. 사연 중에 네. 진짜로 별로였던 건 가려워가 아니었어.
1: 그럼요.
0: 자기 드라마 예약한 거 봐야 된다고.
1: 그래 맞아. 할머니 돌아가신 장면이라고.
0: 그게 진짜 뭐라.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가려워에 감춰져 있었어요.
1: 그러네. 그 부분이 더 데이트 상대로서는 별로네요.
0: 그죠. 별로인 이유가. 자 어쨌든 손편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 보내주실 분들 네.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아이에스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9: TVX.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백조싱크.
1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5: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네,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 우리 3328님이요.
5: 네네.
4: 초삼 딸아이가 더위에 지쳐서 핵핵대는 저를 보더니요. 아빠, 내가 최고로 시원한 아이스 찜질 해줄게. 하면서 우와. 냉장고로 달려가더라고요.
5: 우와.
4: 아이고, 우리 딸이 시원한 얼음팩이라도 가져오나 했는데 딸이 제 이마에 턱 하고 올려놓은 건
5: 네네.
4: 냉동실에 꽁꽁 얼려놓은 통 삼겹살이었습니다.
6: 내가 제일 꽝꽝 얼어있는 걸로 골라왔어.
4: 하면서 뿌듯해하는데 야, 차갑다 못해 뼈가 시린 감촉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딸과 잊지 못할 여름을 보내고 있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5: 아, 너무 귀엽다. 아우, 이뻐. 진짜.
4: 아우, 너무 이쁘다 진짜.
5: 그죠.
4: 그치,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삼겹살만큼 지금 어? 잘 어울려 있는 게 없지. 이런 추억으로 버틴대요, 나중에 사춘기 때.
5: 그럼요, 그럼요. 아, 사춘기 때는 진짜.
6: 아니거든. 아빠가 애 사랑한 게 아니거든. 묻지 뭐? 말았으면 좋겠거든.
5: 그 정도는 다행이죠. 뭐래 하고 방으로 가잖아요.
4: 그럴 때 기억하세요. 통 삼겹살. 내 머리 위에 얹혀진
5: 그러니까요.
4: 냉동 삼겹살.
5: 아, 7422님 사연 볼게요.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수험생입니다. 다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여전히 힘든데 불면증과 편두통이 계속돼서 아이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휴. 큰 이상이 없기를 바라는데 긴장됩니다. 택시에서 듣고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데이식스의 해피입니다.
4: 아유, 어떡해. 신경 너무 많이 썼구나.
5: 이제 수능 99일 남아서 스트레스 받죠.
4: 맞아. 그래서 네. 그래요. 별일은 아닐 거고
5: 네네.
4: 아마 계속 그 신경 쓰고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쌓이니까
5: 그쵸.
4: 편두통까지 오는 거죠.
5: 많은 고3 또 재수삼수 하시는 수험생들이 이런 상황을 겪죠.
4: 맞아 맞아. 네. 아, 그래도 증상이 오래 가진 않고 빨리 없어져가지고 수능 이제 100일 채 안 남았잖아요. 99일 정도 남았으니까 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 응원할게요.
5: 네, 나중에 기억도 안 나시길 바랍니다.
4: 맞아 맞아. 예. 아, 나 그랬었다 그러면서 누굴 이해하는 도구로 쓰일 거예요. 그럼 그럼.
5: 예, 데이식스 노래 신청하셨죠? 실사 네. 이인님께서
4: 해피 들으시고요.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3: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배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해서 6,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1.47% 오른 6,438로 출발해서 종일 상승세를 유지했고 막판에 상승폭이 줄면서 3.68% 오른 6,579.04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대형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에 나설 거라는 기대가 겹치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0.12% 오른 858.91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유족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민문식 씨의 자녀들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문식 씨는 1942년 일본 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도주했고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유족은 민 씨가 강제 동원으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서 일본 제철을 상대로 2019년 소송을 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서 한 의원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한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석 통지서를 의원실을 통해 전달했지만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상업 운전을 준비 중인 울산 울주 세울원전 3호기가 시운전 도중 자동 정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원안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고 출력 상승 시험을 하던 세울 3호기가 어젯밤 9시쯤 원자로 출력 80%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 도중에 자동 정지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현재 세울 3호기는 안전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 유출 등 특이사항도 없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 부산과 울산 등 경남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9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이재윤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동래입니다. 8월 26일 재개봉하는 귀향 확장판에서는 중국 소녀 이야기가 담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우리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중국과 필리핀, 미얀마와 대만 등 아시아 여성들이 함께 겪은 조직적인 전시 성폭력이자 전 인류가 함께 마주해야 할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아픔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의 고통에 공감할 때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네,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네, 잠시 후 뇌를 거치지 않는 노 필터링 상담,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질 텐데요.
0: 네, 어르신들께 상담받고 싶은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저는 사장인데요. 젠지 직원들이 저를 피합니다. 편한 사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1: 뭐 이런 편한 식으로. 사장은 없어.
0: 아, 그런가요?
1: 라고 네. 네, 직관적인 상담을 해주실 거라는 걸 예측해보는 거죠. 티저 티저. 편한 사장이 없지.
0: 잘 없죠. 예, 아빠 사장님도 힘들죠. 그죠?
1: 그럼 그럼. 예. 사장님 편해지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자, 고민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려요.
1: 광고 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뛸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한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혜라씨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몇 시인지 알려다오.
0: 매일 오후 4시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3: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3: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뭐야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할배
0: 상담소.
1: 안녕. 야무진 43년생 야사. 예. 청선자예요. 야르.
0: 네, 함께 부부생활 하다가 지금은 졸업관계. 내 나이 묻지를 말어요. 문천식어 씨다. 문춘식이. 선자 씨한테 질문이 왔네. 3384님. 선희 언니는 장기용, 박서준 스타일 좋아하시는데 선자 할배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춘식 할배는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요. 정판대요.
0: 내 재력을 보고 결혼했지.
1: 재력 개뿔 마이너스. 야, 이씨. 그 나이에 마이너스 붙기도 힘들다. 이씨.
0: 그러면 누구 좋아합니까? 외모를.
1: 나는 저기.
0: 신성일이.
1: 아니요.
0: 노주현이.
1: 남진.
0: 남진 스타일이구나.
1: 난 남진 오빠의 골반이 좋아.
0: 아 그래요.
1: 그 오빠 요새 광고하는 것도 좋고.
0: 골반은 나도 괜찮은데.
1: 아유 그거 골반이야 그거. 샤부샤부지 그거.
0: 자,
1: 서 있는 게 용팔.
0: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사연 보죠. 할매 할배 상담소 오픈. 내가 오늘 샷다 올릴게.
1: 네 그래요.
0: 1324님. 결혼한 지 33년 됐는데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면 불을 안 꺼요. 참 이상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하시는데
1: 33년째 안 껐으면 그냥 안 끄는 거지. 뭐 새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물어.
0: 그 절약을 안 하시나 왜 불을 안 꺼?
1: 습관이라는 게 그래.
0: 나는 웬만하면 불을 끄지. 언제든 끄지 나는.
1: 너무 꺼서 탈이지. 그것이 이제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소동도 있어.
0: 그러니까, 나랑 여기 남편을 반반씩 비비면 좋겠는데.
1: 이건 지금 그런 의미의 불 끄는 게 아니잖아.
0: 아 그래?
1: 일생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0: 아 맥락을 잘못 짚었네.
1: 넌 군대 가서도 그런 의미로 불을 껐냐?
0: 소등하겠습니다.
1: 아유 이거는 못 고쳐.
0: 그래요?
1: 그 나올 때 내가 끄면 돼. 33년이요. 33년은 국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만큼이나 이 불 켜고 나오는 게 당연스러운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고쳐. 3년 3개월도 힘든데.
0: 왜 그렇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치?
1: 이거는 네. 이거는 거슬러 타고 올라가면은 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지 몰라. 어렸을 때 뭔 일을 겪었는지.
0: 뭐 귀신의 집에 갔다가 무서웠다든지 뭐가 있을 거야. 그치?
1: 그리고 이런 소등 같은 거는 집안에서 음악에 교육을 안 받으면 대체적으로는 깜빡깜빡하고 그 경각심 없어.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뭐 소등에 대한 그치. 강박 없게 컸나 보지.
0: 아니면 우리 집이 그런 경우인데 아 아들 불 끄지 마. 아빠 오줌 넣고 다 같이 물 내리자 이러면서.
1: 아 세상 진짜 너무 곤란하다. 같이 물 내리자.
0: 절약 정신 때문에 비롯된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1: 그래요. 그건 뭐 본인이 네. 선택한 길인데 같이 사는 사람이 질색하면 조금
0: 들어줄 만도
1: 합의를
0: 한데.
1: 봐. 근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정도니까 남편하고 이걸로 싸움이 붙은 것 같지 않아요.
0: 예. 예.
1: 일단 둬. 그냥 내가 꺼.
0: 사람 안 변합니다.
1: 예. 33년이면 내가 끄는 게 편해.
0: 예.
1: 자 우리 그리고 3175님.
0: 네네.
1: 제가 평일 주 4회 주짓수 운동을 다니고 있어요. 주말엔 달리기를 10에서 20km 정도. 어필이라고 안 하고 언덕 오르기라고 해요. 그거 예. 훈련을 합니다.
0: 왜 이렇게 해?
1: 그러다 보니 피곤해서 며칠 전에 병원 댕겨왔는데
0: 예, 예.
1: 간 수치가 올라갔다고 몸을 쉬게 하래요. 근데 제가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못 그만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아니 선생님 그 목표를 작작해. 알려줘야지.
1: 목표 세우고 죽어.
0: 이거 너무 과한데.
1: 내가 저기 여기 정선이 양반 있잖아. 네. 이것도 운동에 맛이 가가지고 수영 각성해가지고
0: 처음에 그 정선이가 보니까 수영을 한 시간 하다가 지금 두 시간 한대요.
1: 지금 어깨 쭉지 아파가지고 만세도 못하는데 수영장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가.
0: 야, 이게 뭐든지.
1: 그 저기 마라톤 또 한다고 그랬지. 걔가 또 복싱 한다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나서 대상포진 증상이 딱 발현이 돼서 이제 다행히 대상포진 아니었대.
0: 아, 이분도 너무 그 심해.
1: 전에서 딱 멈췄대.
0: 이 주짓수가 말이야, 여러분. 사람 네. 올가매는 기술이 엄청 체력이 많이
1: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요는 뭐냐? 작작이야. 내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해야 운동이지. 더 가면 노동이요. 간이 노동이라고 딱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올라간 거 아니요.
0: 무슨 목표가 있지? 뭐 이거 그래요. 격투기 대회라도 나가시나.
1: 주짓수면 누구 때려잡을 건가?
0: 그러니까. 응? 달리기도 오래 하는 거 보니까 체력. 아마 뭐 대회 나가시는 것 같은데.
1: 이거 김 부장인가?
0: 건강을 잃습니다.
1: 그 내가 지금 김 부장이 아니고 소지섭이 아닌데 이거 이렇게 못 감당해.
0: 안 돼요.
1: 이럴 때는 체력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 기간을 조금 연장해봐요. 1년 안에 내가 빨리 뭐 결과를 치겠다 이러지 말고 이걸 2년으로 늘리든지 체력으로 버텨내야 운동이요.
0: 맞아요. 무리했으면 안 됩니다.
1: 그래요. 예. 이거 더 가면 곡소리 나. 작작해.
0: 살살해요. 작작해가 맞아요.
1: 그래야.
0: 예, 8029님 사연 봅니다. 40대 싱글 남성입니다. 거의 7, 8년 만에 연애를 하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저도 아는데 숙기가 없어서 속도가 나지를 않아요. 연애하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뽀뽀를 하려는데 제가 먼저 피했어요.
1: 에이씨.
0: 춘추갈배 노하우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1: 아니 키스가 선빵도 아닌데 그걸 피하면 되나?
0: 이거를 당당히 맞서야지 왜 피하겠다는지.
1: 여자친구 이거 PTSD 생겼다.
0: 아이고.
1: 이거 힘들다.
0: 입술을 쭉 내밀어도 안 될 판에 지금 그걸 피하다니 말이야.
1: 아 입속 쭉 내밀고 다가오는 건 정말 극혐.
0: 내가 언제 뭐 입을 벌리라 그랬어? 일단 입술을 섹시하게
1: 내밀... 아 입을 왜 벌려? 아 들어 진짜.
0: 아니 무언가가 서로 설왕설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아. 저기 로맨틱하려면 좀 겉핥기로 끝나야지.
0: 그 턱이라도 꺾어.
1: 에이씨. 저걸 제 주짓수를 내가 배워야 되나 진짜.
0: 아이고 참.
1: 아. 이거 망설이는 거를 여자는 네. 거절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0: 아 이거 실례입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을 하고 가야 돼. 예, 내가 연애가 오랜만이라 에이. 이것을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피한 거지 싫어서가 아니다.
0: 에이.
1: 이 여자는 이거 각도 틀고 피하는 거 다 알았을 텐데.
0: 그럼 이거 빈정상이. 만회해야 됩니다. 다음에 만나면 저 뽀뽀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봐. 어.
1: 아니 그것도 너무 무서운데. 아니, 연애 상담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우리 심심한데 어디 깜깜한 데서 뽀뽀라도 할까? 우심깜뽀 이렇게 해보라고.
1: 뽀까. 잘 외우지도 못하고 깜뽀는 뭐 깜뽀.
0: 아, 왜? 아 우심 뽀까.
1: 왜 저러냐. 저거 진짜 왜 저러냐. 아 나 진짜 하자 저거 진짜. 이거 여자친구랑 기분 좋게 한번 싹 그냥 진지하지 않게.
0: 에이.
1: 그리고 자기가 이 관계에서 너무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말고
0: 에이.
1: 여자가 뭐 정말 40대가 막 이렇게 리드를 너무 왕성하게 잘할 거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좋으면 그냥 쪽쪽 뽀뽀하다가 또 이제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막 그냥 100점 만점 받으려고 그러다 본인께 자꾸 피하는 거요. 회피 회피.
0: 에, 좀 부드럽게 들어가요. 긴장하지 말고.
1: 오래 쉬면 그래. 나도 진짜 여기도 연애는 지금 예나 나나 녹슨 감이라 상담에 최적화돼 있진 않아.
0: 그래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
1: 그래요. 우리한테 연애 상담 받고 쇠또 고르겠다.
0: VOS가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1: 이게 될까? 눈을 보고 말해요.
0: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지?
1: 그만 감고 그만 꺼.

0: 아 재밌다. 할매 할배 상담소 계속해서 고민 볼게요.
1: 이 너무 재밌어서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 걱정된다. 2538님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작년 1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0: 아이고.
1: 전공이 아닌 직종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는데 안 맞는데 무엇보다도 직장 상사가 힘들어요. 실수할 때마다 흠한 말을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사과하면서 너를 아껴서 그런가 에이씨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확 그냥 퇴사해버리고 싶은데 주변에서 2년 이상은 채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고민입니다. 아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인데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요?
0: 큰일 날 사람이 요즘 그런 상상 없어요.
1: 야, 너를 아껴서 그런다는 마무리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거 아니요?
0: 시똥 싸놓고서는 미안해 너를 아껴서 똥을 쌌어 이런 거잖아요.
1: 그런 지금. 게 이거.
0: 이런 아이고.
1: 아니 직장 상사한테 혼나는 건 있을 수 있지. 네. 근데 험한 말을 하는 건 감정적으로 얘가 스위치가 지금 이제 제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0: 이거
1: 상사가.
0: 안 돼요.
1: 예. 아 근데 이게 병자인데 이거 병자랑 같이 지금 더 다녀야 되나? 자 작년 1월에 입사했대요. 네. 그럼 지금 1년도 다 안 1년 지났나? 이 좀 있으면 2월이 2년이네.
0: 어 좀만 더 힘을 어, 내봐.
1: 올 한해까지 저 버텨보다가 안 그러면 진짜 싸대기한테 때리고 나오든지.
0: 그리고 그런 말할 때 쫄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씀은 과한 것 같습니다라고 눈을 보고 똑바로 말해요. 연습을 하면 돼.
1: 아까 V.O.S 노래 연장이요?
0: 그렇지 해야 돼요.
1: 가물에매.
0: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회사 들어왔냐? 그러면 어떻게든 들어왔습니다.
1: 아 그거 좋다.
0: 네.
1: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깐족거린다고 또 고문을 이제 아, 하는 경우가
0: 그런가?
1: 있어. 한 시간 두 시간 세워놓고 딥다 잔소리 퍼부대는 것이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우리가 이건 공감하는 뒤 이 때려치려면 조금 더 보고 그리고 버티지 마. 참지 마.
0: 네.
1: 진짜 그만둬야 될 때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집어치워.
0: 힘내요.
1: 그런 그런.
0: 1540님 아내 생일과 내 친구들 모임이

0: 닥쳐요. 친구가 소고기를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둘 다 참석하고 싶은 이 마음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생일은 꼭 당일에 축하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1: 참 바지를 입지도 벗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뭘 선택해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딱 생각해야지. 지금 소고기 때문에 목숨 건다.
0: 1540 정신 차려요.
1: 정신 차려.
0: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이 꼴 난 거야.
1: 생일로 가. 네. 무조건 살려면
0: 안 됩니다. 그죠?
1: 네. 그래. 욕심쟁이야. 에이구. 양쪽 손에 빵이랑
0: 친구 모임 포기하십시오. 소고기 다음에 먹어도 되잖아.
1: 소고기 먹으려다가 지금 죽어가지고 제사밥 먹게 생겼어.
0: 그러니까 에이그
1: 네.
0: 하나 더 봐요.
1: 그래요. 네. 저 요즘 살 빼면서 볼일을 못 봐서 힘들어요. 똥 못 사네.
0: 3917님. 네.
1: 차전자 피니 푸르니니 다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네요. 방구만 붕붕 나옵니다. 속상합니다.
0: 아이고.
1: 이 살 빼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이 대장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기가 안 돼. 뭐 나달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럴 때는 물을 많이 먹어.
0: 물.
1: 아가미가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물을 한 1.5에서 2리터로 들이부어버려.
0: 식이섬유 뭐 양배추라든지 그러지. 푸른주스도 좀 먹고.
1: 그러지 그러지. 그 아침마다 빈속에 올리브유 같은 거 한 잔 소주잔으로 때려 넣어.
0: 그렇죠. 그 누워서 자전거 타는 포즈를 많이 해봐요. 그래요. 장이 자극이 됩니다.
1: 이게 살 빼면서 싹 다 굶어서 그런데 식이섬유 안 먹고 똥 싸겠다는 거는 욕심이야. 이 저축 안 하고 목돈 갚겠다는 거지.
0: 아 와닿는다.
1: 와닿지?
0: 아유 아주 그냥.
1: 그럼. 에이. 똥도 재테크요.
0: 명쾌하네. 자 마칠 시간입니다.
1: 가요 가요.
0: 우리 할매매 상담소 언제나 열려 있어요. 고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문자 줘요.
1: 그래요. 문자 예. 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면 된대요.
0: 네. 우리 손수호 변호사 기다리니까 노래 한 곡 듣고 변호사님 예. 모시자고요.
1: 그래요 그래요. 예. 그 레드벨벳이요. 예. 뭔 맛인지 모르겠어. 그러게. 빨간 맛.
0: 아이 맛있다.
1: 이래 이씨.

0: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찌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어서 오세요. 네. 미니 법률 질문이 들어왔어요.
0: 네.
1: 네, 소개해 주시죠.
0: 6963님인데요. 손수호 변호사님, 등산 갔다가 야생 산삼을 발견한다면 그 소유권은 발견한 등산객에게 있나요? 아니면 그 산의 소유주에게 있나요? 그냥 왠지 조만간 산삼을 캘 것 같아서요.
2: 야,
0: 뭐죠?
2: 야,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미리
0: 보셨나?
1: 네. 신봤다. 네.
2: 야, 이거 굉장히 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0: 그래요?
2: 네, 정말 재미있는 질문.
1: 진짜 흥미로워요. 네, 어떻게 될까? 네.
2: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옛날에 신만이들이 네. 다 찾아가지고 캐서 가잖아요.
0: 그렇죠.
2: 네.
1: 그렇죠.
2: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현행 법만 따져 보면은 네. 남의 땅에서 캐갈 권리가 없습니다.
1: 근데 그 소유주가 네. 산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소유권이 있으니까 아. 네, 그 산에 예. 산에서 난 거는 기본적으로 산 주인 겁니다.
0: 그래요.
2: 그,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걸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다만 아, 슬쩍 해갔을 때
1: 예.
2: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1: 어. 안 걸려요.
2: 네.
0: 그렇죠. 다시 뭐 하는 거야? 네. 저 잡초 뽑았는데요?
2: 아, 잡초요?
0: 네.
1: 잡초.
2: 네. 아, 네. 아니, 안 걸릴 것 같아요.
0: 네.
2: 물론, 그걸 조장하고 뭐 권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 네.
2: 아무튼 이거, 그리고 예전에 신만이들이 신받다 이거 외치는 거 있잖아요.
1: 네.
2: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외치면 다른 신만이들이 거기로 일단 다가오지 않는다.
1: 내 구역이다.
0: 아, 네.
1: 내 찜콩.
2: 왜냐면 산삼을 이제 발견하면은 그 주위에 있다는 거, 또 있다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거기까지는 보장.
0: 아, 그래요. 예.
2: 그런 와. 차원의 규정과 규칙이 있었다. 불문율이 있었다. 와,
0: 진짜 정선 씨한테 찜이구나.
2: 네, 네.
1: 진짜. 와. 여기 내 구역이다. 건드리지
2: 누가,
1: 말아라.
2: 누가 신봤다 하면은 다 물려줄 거 아닙니까?
0: 아~
2: 예.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네. 나름의 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니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1: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훨씬 더 네. 그런 소유의 어떤 형태가 분명해졌잖아요. 네.
2: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가자면 이 6963님이 야생 산삼 발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네.
2: 이게 야생인지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

0: 요즘에 이제 산삼 씨를 뿌려가지고 네. 네 이거를
1: 드론으로 뿌려가지고
0: 일종의 네. 이거를 좀 기르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2: 맞아요. 사냥삼, 장대삼 네. 뭐 다 그런 류니까.
0: 그런 경우에는 야생이 아니거든요.
1: 그럼요.
0: 아,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1: 아하, 이거 우리 연구진이 지금 배양해서 개발 중이었던 종류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네. 뭐 이러면 이제 네. 국가적으로 지금 예.
0: 봄선비 채널에도 많이 나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2: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1: 아니, 어쨌든 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아직 발견 네. 안 한 산삼을 내가 발견할 것 같다. 예, 이런 아버님들 동네에서 꽤 뵈잖아요. 못 보세요. 산삼을 못 보시는데 결국은 못 보시는데 네. 그 희망으로 소년처럼 들떠 계시잖아요. 난 그 과정이 되게 사랑스러워서 예, 네.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0: 실제로 산삼 발견하시면은 저희한테 또 후속 문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1: 예예예. 예, 예. 그럼 또 이제 그에 따르는 어떤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 예. 손수범 선생님이 깔끔하게 상담해 네. 주실 겁니다.
2: 그렇습니다. 예. 자, 법률 상담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지금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 써주셔도 됩니다.
1: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김종철님이 보내주셨어요.
3: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주민센터 갔다가 나오는데 제 바로 뒤에 아주머니가 나오시길래 문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앞을 보고 있었고 몇 초 후에 자연스레 문을 놨는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 아이고,
3: 괜찮으세요?
4: 아우
3: 죄송해요. 아, 저 나오시는 줄 알고.
4: 아니 우산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뒀나 찾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냥 말도 없이 문을 확 닫아버리면 어떡해. 나 문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 아우 아파.
3: 무슨 말씀을 아유. 그렇게 하세요. 아이, 그나저나 정말 괜찮으세요?
4: 아우 됐어요. 비켜.
3: 그러면서 다시 주민센터 들어가 우산을 갖고 나오시는 동안 계속 저를 째려보셨어요.
4: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정말.
3: 그런데 이럴 경우에 뒷사람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문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아주머니가 크게 다치셨다면 문을 잡고 끝까지 살피지 않은 제 잘못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야. 근데 이분이 처음에 잡아주신 거잖아요 문을. 그랬다가 의뢰 나오셨을 줄 알고 놨는데
1: 아주머니가 영국에서 살다 오셨나 봐요.
2: 네, 아 매너맨들.
1: 네, 휴그랜트를 이제 많이 보셨나 봐.
0: 예. 네. 아니 제 그런 서구권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제 네. 친구도 네네.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네네. 야 한국이 정말 뭐 미국, 영국, 캐나다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아, 얘기를 하면서
1: 뿌듯하다.
0: 하지만 하나
2: 뭐요?
0: 단 하나
1: 문
0: 문을 안 잡아준다. 이거는 수십 년 지나도 안 바뀌는 것 같다.
2: 그렇군요.
0: 라는 생각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사람 다 잡아준다 요즘에는.
1: 예전엔 아버님들이 회전문 네. 뱅뱅 돌리면 어머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두 번 하시다 들어갔잖아요.
0: 약간 새 친구에 나올 법한.
1: 예, 그렇습니다. 그런 꽁트 같은 상황도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아니 근데 그것도 좀 우리 아버님들은 잘 안 잡아주시고.
0: 네. 아직 그런가요?
1: 그래도 좀. 그래도 좀. 네. 네. 뭔가 좀 그래야 된다라고 교육받은 친구들은 네. 잡아주는데 그것도 드물어요. 네. 문은 진짜 신기하다. 다른 건 다 신사적인데 우리가 네. 문은 잘 안 잡아준다.
0: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1: 그런데요.
0: 그래도
1: 진짜.
0: 김종철님께서는 아주 매너가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문을 딱 잡아가지고
2: 맞아요.
0: 뒤에 아주머니가 통과할 네. 수 있게 딱 해준 거잖아요. 이거는
1: 심지어.
0: 잘했다.
1: 네.
0: 잘했어요.
1: 네. 예, 맞아.
0: 잘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살펴보가죠. 그러면 네. 문을 잡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
1: 법적인 의무는 없지 않아요?
0: 없죠. 네, 없으면 그냥 매너입니다.
1: 그렇죠.
0: 매너.
1: 네.
0: 자, 그런데 일단 법적인 의무에 따라서 한 건 아니지만 일단 문을 잡아줬어요.
1: 네.
0: 그런데 뒷사람이 통과하는지를 보지 않고 문을 놨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렇다. 아, 의무가 아니니까.
0: 네.
1: 의무가 아니라 잡은 건 자기 선택이었기
0: 그러니까요.
1: 때문에.
0: 네.
1: 맙소사.
0: 그래서
1: 함정이다.
0: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2: 네.
0: 아 이제 열심히 딱 뒤에 분을 위해서
1: 네.
0: 매너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한 이상
1: 네.
0: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
2: 아.
0: 애매하게. 네. 나 잘했어. 잘했죠. 예. 네. 멋진 일입니다.
2: 예.
0: 훌륭한 일이고요. 그런데 좋은 의도였다고 해서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그치. 책임이 없냐. 이건 아니거든요.
2: 아, 네.
1: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쉽지
0: 네.
1: 않아.
0: 문고리를 잡았다가
1: 네.
0: 놓을 때 뒤를 한번 봐야 됩니다.
1: 아.
0: 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요.
1: 네.
0: 뭐 본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1: 맞아, 그 사람이 엇박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0: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1: 내가 네. 생각한 속도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0: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법적인 분란으로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차라리 이렇게 짜증 내고 가신 게 네. 다행이에요.
0: 이거 그래서 지금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1: 다행히도.
0: 예. 그런데 지금
1: 콩하는 그 날카로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지.
0: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도 만약에 크게 다쳤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1: 진짜.
0: 그럴 때는 진짜 배상 책임이 크게 생길 수도 있어요.
1: 이거 전국의 젠틀.

0: 젠틀맨들 꼭 들으세요.
1: 네, 그렇죠. 네.
0: 우리 젠틀맨들이 진짜 굉장히 배려를 하다가 네. 덤택이를 쓸 수 있잖아요.
2: 맞아요.
3: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예.
0: 그러니까 잡아주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잡아주시되 네. 그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
3: 자, 다만 굳이 따지자면 이거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한 이 뒤에 있었던 아주머니의 과실이 훨씬 큰 건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3: 네, 그래서
0: 아주머니가 화가 많으셔.
3: 네, 그래서 김종철님의 과실이 크다 또는 뭐 대부분이야 이건 절대 아니고 잘못이 일부라도 인정될 우려가 있으니까
1: 요거는
3: 네, 이왕 잡아준 거 뒤를 확인하고 놓는 게 맞다.
1: 아, 알겠습니다. 잡을 거면 확실하게 잡아주자.
0: 그렇죠. 네. 멱살 잡힐 일은 하지 말자. 아, 근데 이렇게 배려하고 나서 네. 쓴소리 들으면 하루가 찜찜해요.
3: 아, 그러니까요. 예. 이게 마치 아, 문 잡아주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좋아요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
1: 아닙니다.
0: 근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가 많은 아주머님은 또 안 네. 잡아드리잖아. 아, 아우, 진짜 이게 문제야. 정말 예의가 없어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다. 어느 박자에 춤을 춰야 될지 네. 안정해준다고 이런 분들은.
3: 두 분의 연결력이 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예. 그 청취자분들의 실감, 체험도가 예예. 굉장히 높아요. 네, 떠오르는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0: 그래서 어느새부터인가 자꾸 청취자 여러분이 네. 저희를 싸우라고
1: 계속
0: 독려해 주십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저희는 허락받고 싸웁니다.
1: 그렇습니다. 아, 변호사님 네. 오늘도 추천곡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아 이거 또 어떤 노래를 들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 사연이 문 잡아주는 사연이잖아요. 네. 문에 의해서 발생한 사연. 문이 영어로 door이지만
0: 네, 예, 예.
3: 그러면 문이 또 MOON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렇죠.
3: 김현철의 달에 몰라.
1: 달에 몰라. 아, 예.
0: 그렇게 자상하게 뜨개질 해주실 거예요?
3: 달에 몰라.
0: 언제부터인가 정말 네, 열과 성을 다해 뜨개질을 네, 해주세요.
3: 아, 좋아요. 예.
0: 좋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이 노래 듣고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볼게요.
4: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0: 네, 문앤정으로 의뢰해 주신 두 번째 사연은요. 문자로 0019님이 보내주셨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기 충남 보령이고요. 저는 화가 많은 갱년기 인간입니다. 오늘 사연은 내 외출을 한번 하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붕붕붕 거리면서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를 보니까 저 하늘에 뭐 드론인가? 그게 떠 있더라고요. 요즘 뭐 드론으로 촬영도 가능하다고
0: 맞아요.
1: 하니까
0: 많아요.
1: 이게 또 사생활 침해에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죠.
2: 예, 경찰인데요. 드론 신고하셨죠?
1: 네, 소리도 시끄럽고 저게 지금 너무 우리 집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 예, 알아보니까요.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드론으로 홍보 영상을 찍는데요. 저기 마침 카페 사장 오시니까요. 얘기 나누세요.
3: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셨죠? 제가 카페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갖고 완전 에라야 지금. 홍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2: 예, 그렇대요. 최대한 빨리 찍고 철수시킬게요.
3: 예,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빠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1: 아니, 아무리 카페 홍보 영상이고 뭐고 해도 내 위에서 날아다니면 누굴 찍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제가 예민한 거예요? 미리 언지를 해주든가 해야지. 이거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잖아 이게 지금. 답이 없어 다들. 손수 변호사님.
0: 아, 많으시네 진짜.
1: 그 드론으로다가 찍을 수 있는 거 뭐 허용 범위라든가 드론이 내 위에 있을 때 대응 방법 그 항공법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자세히 알려줘봐봐요.
0: 대답 잘하셔야겠네요. 네, 지금 화가 잔뜩 나셨어요.
4: 그러니까요. 네. 예.
0: 아니 근데 이거 예민한 문제긴 해요.
4: 그쵸.
0: 사실 우리도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개인 채널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개인 채널에 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 번호판도 그렇고 사람 얼굴도 그렇고 이거 블러 처리하든 아니면 뭐 모자이크 처리하든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이게 당연한 거겠죠.
4: 그렇죠.
0: 네. 네.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으니까. 네.
4: 저도 제 지인 중에 이제 유튜버가 있는데 네. 혼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갑자기 영상이 너무 위에서 찍은 멋진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0: 아, 드론이다.
4: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간다 싶었는데 예? 작은 드론을 갖고 다니면서
0: 아, 맞아요.
4: 그걸 찍더라고요.
0: 잘 나가시네. 너튜버가 드론 갖고 다닐 정도면은 네. 이거 10만 이상이 돼야 돼요.
5: 근데 요즘 네. 또 휴대용 드론이 네. 저 조그매요.
0: 근데 좀 무섭다.
5: 가방에 쏙 들어간다고 이게.
4: 네, 아주 좀 무섭다. 작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내가 찍힐지 모른다.
0: 그렇긴 하네요. 네. 네.
4: 그래서 지금 0019님도 이제 갱년기고 화가 많다고 본인 스스로 소개하셨습니다만
0: 아니 그렇다고 이게 갱년기 네. 화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타당한 화예요.
4: 충분히 할 그렇죠. 만한
5: 네. 맞아요.
4: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
5: 저한테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0: 맞아. 네. 네.
4: 그래서 드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법상 이게 항공안전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될 수도 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0: 네, 네.
4: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0: 아, 이동형.
4: 이게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4: 네, 드론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네, 따라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알려주는 게 맞다.
5: 예.
4: 네.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4: 네.
0: 근데 약간 카페 주인 태도도 껄렁껄렁해가지고
4: 아, 그게 문제.
0: 더 열받으셨던 네. 것 같아요. 네. 정중하진 않았잖아요. 아. 띄우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5: 말은 죄송하다 하는데.
0: 네, 예, 예. 아, 알아. 이러면서 약간 식사하셨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4: 반말 섞어서.
0: 치고 빠지고
4: 네.
0: 막.
4: 네.
0: 그 비정사하지. 맞아요, 네네. 반존대.
4: 그래서 이 항공법 말씀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법마다 좀 드론 기준이 좀 다 달라요.
0: 네네네.
4: 그런데 어떤 특정 법령에서는 기준이 25kg입니다. 드론의 무게를 또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5: 무게요?
4: 드론의 무게를.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규제가 좀 더 강하게 부여가 되고요. 좀 그렇지 않은 소형 또는 경량 드론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허용이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이게 촬영이 아예 금지되는 구역도 있어요.
0: 그렇죠. 약간 군사 보호 지역도 네. 있을 거고.
4: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요 항공 촬영을 업으로 하는 네. 지인이 있는데
0: 네네.
4: 예전에는 정말 비행기 뛰었거든요.

0: 예, 정말 헬기 띄워가지고 찍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수요가 정말 많이 줄었고 드론으로 촬영을 한다.
1: 웬만한 거는.
0: 그런데 네. 어제 청와대가 있는 경복궁 아이고. 일대 있잖아요.
2: 거기는
0: 광화문.
2: 예, 예.
1: 네.
0: 여기 찍을 때 아주 엄격한 절차를 다 통과해서 허락을 미리 받고 했답니다.
2: 아.
0: 네, 뭐 당연하겠죠. 거기 예. 또 비행 금지 구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보령의 이 지역이 뭐 비행 금지 구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카페 홍보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법에서 무조건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1: 네.
0: 네,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사회의 어떤 도덕이나 네. 어떤 여러 가지 불문율들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옆에서 장사하는데 네. 미리 좀 동의를 구하고
1: 그래, 맞아요.
0: 미리 얘기라도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요?
1: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0: 네, 네.
1: 이렇게 됐을 때 드론이 날아다녀. 나의 네. 사생활 침해 바로 직전이야. 그래가지고 뭐야 팔을 휘둘렀는데 드론이 팍 꼬꾸라졌어.
0: 네. 아.
1: 망가졌어.
0: 오.
1: 그러면 예. 나는 내 사생활 지키기 위해서 아. 뭐 이유 모를 비행 물체 조그만 거를 네. 쳤는데 네. 앞으로는 그런 세상도 오지 않겠어요?
0: 야, 일단 키가 굉장히 큰 경우에 가능하지 않을까?
1: 진격의 거인.
0: 네.
1: 쳤는데 뽕 날라갔어.
0: 호프처럼.
1: 네. 호프.
0: 네.
1: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물어놔야 네. 되는 거예요?
0: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아주 평균적인 신장의 임무를 가정해 볼게요.
2: 네. 네.
0: 남녀 불문. 그런데 드론이 네. 내 손이 닿을 정도로 다가왔다?
1: 네.
0: 이거는 일단 무섭습니다.
2: 무서워요.
1: 맞아요.
0: 네. 네. 네. 나를 촬영할지 모른다는 부분뿐만 아니라 네. 나에게 위해를 줄지도 몰라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을 휘둘러서 멀리 네. 쳐보내는 거
1: 네, 네.
0: 또는 막는 거 자체가 합법입니다.
2: 아.
0: 네. 이거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1: 아, 드론이 망가져도?
0: 망가져도. 망가져도 나를 지키기 위한 거죠.
1: 사정거리라는 게 좀 네. 정해져 있어야 돼.
0: 드론이 또 위험해요 사실은.
2: 맞아요.
0: 컨트롤러가 도우니까
2: 네.
0: 내 몸 근처에 오면은 위험하고 심지어 요즘에 뭐 약간 좀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그 직원이
1: 네.
0: 너무 더워서 네. 지하철에서 이제 그 손풍기라고 하죠.
2: 아, 손풍기 많이 맞아요. 들고 다니죠.
0: 그런데 이게 네. 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요.
1: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0: 야 이건 대형 참사가 벌어집니다.
1: 너무 놀래가지고 끄지도 못했구나. 네. 아 어떻게?
0: 정말 그래서
2: 어떡해.
0: 이게 자기 머리카락이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텐데
1: 옆에서
0: 다른 사람 머리카락이면
2: 아이고야
1: 어떻게?
0: 이거는 정말 과실치상으로 갑니다.
2: 그렇군요.
1: 진짜 큰일이죠.
0: 아이고야. 그리고 만약에 여성 머리가 뜯겨서 예. 두피 손상과 함께 외모에 지장이 생기면
2: 야.
0: 이건 손해배상도 상당히 크게 해줘야 되거든요.
1: 와 진짜 조심하셔야 네. 되겠네요.
0: 드론도 이건. 마찬가지다.
2: 그러네 진짜.
0: 어찌 보면 드론은 머리카락 말려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얼굴에 프로펠러가 스쳐가지고 상처가 생겨.
1: 찰과상 같은 거 깊게 날 수 있어요.
0: 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2: 그러니까.
1: 눈.
0: 네, 그래서 지금 0019님께서는 드론의 촬영 관련된 부분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만약 드론이 정말 가까이 다가온다면
1: 네.
0: 이거는 실질적인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럴 때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손으로 치든 가방으로 치든 또는 뭐 가리다가 고장이 나든 이런 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1: 근데 위해를 가할 것 같아서 치는 거는
0: 네.
1: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한데
0: 네.
1: 되게 원거리예요. 예, 원거리야.
0: 원거리.
1: 근데
0: 예.
1: 저게 분명히 나를 찍고 있는 것 같아.
2: 예를 들어 아파트 창 밖에 막 떠 있어.
1: 네, 막 떠 있어.
2: 근데 나는 지금 근데 샤워하고 나왔어.
1: 내가 근데 이거 나 위험해. 근데 예, 이게 예. 내 신체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내 사생활의 위협을 느껴. 그래서 사총으로 쐈어.
0: 새총 갖고 있습니까?
1: 집안에 누구나 새총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0: 아, 새총 갖고
2: 계세요.
0: 예, 총을 갖고 있어요.
1: 드론을 쐈어. 병중했어. 어머나?
0: 와.
1: 그 드론이 추락했어요.
0: 네.
1: 깨졌어.
0: 예.
1: 이것도 괜찮아요? 신체상의 위해는 아니에요.
0: 예, 그렇긴 하지만
2: 네.
0: 조금 전에 그 가정하신 거 있잖아요. 정말 샤워하고 나왔는데 내 알몸을 찍을 수도 있다.
1: 네. 그러니까.
0: 그런 상황에서 새총을 드는 게 약간 좀 네. 네, 과격하긴 합니다만
1: 뭐 돌을 던지든지
0: 제 개인적으로는
2: 네.
0: 지켜줘야 된다.
2: 아.
0: 그 정도의 어떤 드론에 대한 공포심,
2: 맞아요.
0: 드론에 대해서 내 권리를 지키겠다는 거
1: 네.
0: 충분히 이해됩니다.
1: 그쵸?
0: 왜냐면 드론에 한번 찍히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띄우기 전에 충분히 사전
0: 네.
1: 협의를 이루어야 되고
2: 그러니까.
1: 예, 공지를 해야 돼.
2: 네.
1: 이유 모르게 띄운 드론은
0: 네.
1: 부셔도 된다는 법안이 네. 통과돼야 돼요.
0: 네. 나를 지키기 위해서.
1: 나를 지키기 네. 위해서.
0: 드론의 공격에서 나를 지키자.
1: 네. 그러니까.
2: 이거 안 됩니다, 네. 진짜.
1: 왜냐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0: 예.
1: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찍는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
0: 예. 네,
1: 이거는 진짜
0: 예.
1: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 예. 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네.
0: 어떤 취지인지 청취자분들께서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실제로 새 총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네. 오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안 돼요.
1: 네. 그리고 맞지도 않아. 알잖아 나.
2: 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 네. 변호사님 먼저 보내드릴까요?
1: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예. 손수아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욜로 절로 떠려보자. 서두리도 더러마.
1: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점토를 이기며 부르던 소리입니다.
0: 절로 절로 떠려보자. 은도 난다 금도 난다.
1: 김치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옴기에 보관한 김치 맛은 따라올 수 없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0: 서두리도 더러마.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네, 저희도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의 창업 벤처 기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중소벤처 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 벤처 기업을 위해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창업벤처 쪽의 규제를 별도로 다뤄서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 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 법령을 만들기로 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각 지방경찰청에 감사와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배치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개정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를 열고 하반기 인사에 맞춰서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 회식을 마치고 자신을 관사에 바래다준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전직 17전투비행단 전대장 공군 대령의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미군의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한 파나마 선적 선박을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 부산과 울산 등 경남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1.1도입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축구 감독 위르겐 클롭은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죠. 독일 하위팀 도르트문트를 맡아서 2년 만에 우승 행진해 잉글랜드에 가선 리버풀 명가를 부활시켰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팀 직원 하나가 곧 어머니가 90세가 된다고 하니 대뜸 오 그럼 저도 가서 축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원은 당연히 농담으로 넘겼는데 정말 어머니 생일에 크롭 감독이 나타난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의 따뜻한 서프라이즈에 모두가 감동. 훌륭한 리더십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리터당 딱 10원의 맛만 남긴다는 착하디 착한 주유소가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기름값이 60원 이상 저렴한 곳인데요.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는 요즘이라 그런지 리터당 10원이라는 그 작은 숫자에 담긴 배려가 오히려 더 크게 와닿는 요즘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바람도 좀 솔솔 불고 있어서 이제 좀 여름의 열기가 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솔솔 주변에서도 하고 계신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함부로 시원해지려나 보다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다음 주에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그런 기온이 있을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한반도 주변에서 여러 개 계속 생겨나고 있는 중이어서 변동폭은 있습니다만 아직 여름은 다 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원한 날씨 왔을 때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많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ISA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 김현우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동안 에어컨이나 선풍기 진짜 장시간 가동을 해놓잖아요. 과열로 인한 화재 소식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톡톡클리어에서는 실외기 화재를 시작으로 여름철 전기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보험 처리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0: 중소기업 방송 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이 6시 9분 8초 막 지났습니다. 최강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최근 달콤한 맛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주목받았던 스테비아 토마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일반 토마토보다 단맛이 강해서 특별한 농법으로 키운 신품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척한 토마토에 감미료가 들어간 침지액을 주입한 뒤에 다시 세척 건조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토마토와 같은 농산물이 아니라 감미료가 첨가된 이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거나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만든 식품을 말합니다. 일부 업체가 스테비아 농법이나 신품종이라고 광고해서 판매하더라도 이런 표현만 믿고 일반 토마토와 같은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공식적으로 무엇으로 분류될까요? 1번 가공식품, 2번 기념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두일 S5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 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 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 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 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1: 경제와 금융정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경제이야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희 요 최근에 예. 나오는 정부의 정책, 경제 관련한 정책안들이 네. 나왔다가 보류됐다가 재검토됐다가 네. 너무 그렇더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계속... 해법 개정안도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왔다가 또 바뀐다 그렇다가.
1: 세제 개편안 네. 내용을 지난주에 알려주셔서 그 이후에도 정말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비판과 분석과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3: 네.
1: 그래서 저는 특히 ISA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볼까 하는데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밤까지 나왔던 뉴스가 또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3: 예, 맞습니다.
1: 이건 완전 뒤집히는 건가요? 아니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3: 아, 없었던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뭐 보도자료 나온 거나 공식적인 발표로는 아직까지 뭐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이제 세제 개편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을 내놓고 법부에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수정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는 사실상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뭐 여론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수정안을 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일단 어제 오늘 한 일주일 사이에 나온 이제 뉴스들이나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나 뭐 세대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런저런 이제 여론도 좋지 않고 또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검토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가장 이제 여론이 좋지 않았던 ISA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손을 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조금 네. 기다려 보면은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텐데 어쨌든 가장 사람들이 싫어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다시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참고로 저희가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을 다뤘으니까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방송분을 찾아보셔도 괜찮겠고요. 오늘은 특히 ISA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혹시 또 세제 개편안 중에 ISA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는데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번 초기 개편안에 나왔던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3: 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ISA가 출시가 되고 기존 ISA를 좀 손보겠다라는 건데요. 새롭게 출시되는 ISA는 생산적 금융 ISA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1: 네.
3: 기존 ISA처럼 일종의 주머니 계좌 형태인데요. ISA라는 주머니 계좌를 만들고 이 안에 돈을 넣은 다음에 정해진 금융 상품 중에 이 가입자들이 원하는 금융 상품을 골라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의무 만기 이 3년을 채우고 해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모든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신설되는 ISA였고요.
1: 네.
3: 납입 한도는 동일하게 연간 2천만 원이고 최대 10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총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ISA를 보유한 사람도 이걸 추가로 개설할 수 있어서 기존 ISA와 한도를 합치게 되면 뭐 총 3억 원까지 절세 계좌를 보유할 수가 있는 그런 계좌가 이제 새로 생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 예. 그런데 생산적 금융 ISA가 딱히 네. 세제 혜택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3: 그렇습니다. 일단 생산적 금융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문제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또 벤처기업이라든가 혁신성장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 상품인데 BDC라는 상품이 출시되고 이걸로만 이제 제한이 됩니다.
1: 네.
3: 그러니까 모두 국내 주식과 관련된 것들만 이 ISA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내 주식에서는 주식 투자의 수익은 사실은 뭐 이자나 배당 소득보다는 매매 차익에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이 주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이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라서 여기서 전액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물론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세제 혜택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1: 네.
3: 또 여기에 이제 청년의 경우에는 10%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혜택도 있지만 소득공제라는 게 소득이 좀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큰 구조라서 청년들한테 이걸 해줘봐야 별로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1: 네. 그런데 왜 생산적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까요?
3: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갸우뚱한데요. 이제 국민성장펀드라든가 BDC라는 상품에 투자를 유도해서 신생기업이나 성장기업 뭐 이런 신규 자금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 곳에 자금이 공급된다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갑니다.
1: 네.
3: 그런데 이미 거래소에서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 주식,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해당이 되잖아요.
1: 네.
3: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래서 이 포괄적으로 이 안에다 넣은 건데 이런 주식을 우리가 산다라는 건 다른 투자자가 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걸 그냥 대신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업의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거래가 아닙니다.
1: 그렇죠.
3: 뭐 기업 공개라든가 아니면 유상증자 이럴 때는 이제 기업의 새로운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주식시장에 누군가가 주식 투자 안 하던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주식에 돈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존 이제 매매 대금이 돌 뿐이거든요. 기존 투자자한테 지급될 뿐이지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이 늘어나는 건 수요하고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뭐 기업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주가가 높아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그런 뭐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내 주식 투자를 뭐 생산적 금융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1: 네.
3: 국내 주식 투자는 생산적이고 그 외에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 뭐 부동산, 코인 이런 거를 이제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좀 갸우뚱한 거죠. 또 해외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1: 네.
3: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싶은 정책적 목적은 알겠는데 이 투자 대상을 기준으로 너무 이

0: 경제적 해석을 해서 ISA 이름에다가 생산적 금융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는 약간 너무 나간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들도 듭니다.
1: 네. 그러면은 기존의 ISA 가입자 이외에도 그 생산적 금융 ISA 생각을 해보시고 또 추가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인데 논란이 된 부분들이 또 있죠.
0: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절세계좌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 안 좋으면 가입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신설되는 국내 투자 전용 ISA 여기에는 이제 강한 세제 혜택을 주지만 기존 ISA 일반적인 ISA에는 계약 기간하고 납입 유연성을 좀 줄였다.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1: 네.
0: 기존 ISA를 유지하거나 뭐 새로 가입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기존 ISA를 2027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가입하거나 혹은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계약 기간을 5년까지로만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한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입 기간을 5년으로 딱 제한을 해두면 손익통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ISA의 장점 조사가 이 손익통산인데 ISA는 유지하는 동안 여기서 발생한 손실과 수익 이걸 이제 상계해가지고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구조입니다.
1: 네,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뭐 3년 만기가 지난 후에 해지했을 때 보니까 총 수익이 2천만 원이고 손실이 500만 원이면 실제로 순수익은 1,500만 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거든요.
1: 예.
0: 이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1,300만 원은 9.9%로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이렇기 때문에 세금을 나중에 내는 효과, 과세 이연 효과와 절세 효과가 좀 컸었습니다.
1: 네.
0: 의무 만기가 3년만 지난 다음에는 가입자가 유리한 시점에 언제든지 이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고 해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이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첫 번째 ISA를 가입해두고 5년 딱 되는 시점에 보니까 500만 원 손실이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깨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재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계좌에서 500만 원 이익이 발생하도 전에 났던 손실을 여기서 이제 상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수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중간중간 깨다 보니까 이런 손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ISA라든가 아니면 모든 이제 세제 혜택 계좌가 나올 때 장기 투자를 좀 유도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5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세제 개편안에 새로운 게 나온다 해서 나는 기존에 계약해놓은 게 있어서 ISA 이거 가진 게 있어서 괜찮아 하셨던 분들은 아니야 거기도 똑같이 해당이 된대 이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지금 납입 한도에도 변화가 생겨서 불만이 더 생긴 거죠?
0: 그렇습니다. 최초 안에는 이제 미사용 납입 한도에 대한 2월을 폐지하는 걸로 발표가 됐었어요. 이것도 이제 전면 재검토한다 그래서 폐지가 안 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ISA의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 최대치입니다.
1: 네.
0: 그런데 실제로 그 2천만 원을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납입을 안 했을 경우에 남은 한도는 다음해로 2월이 돼요. 예를 들어서 ISA를 만들기만 해놓고 납입을 아예 안 한다면 올해에는 2천만 원 낼 수 있지만 내년에는 4천, 내후년에는 6천 이런 식으로 계속 2천만 원씩 불어나서 5년이 되면 최대 1억 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 주머니가 생기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평소에는 뭐 적게 넣다가도 목돈이 생겼을 때 이런 과거에 있었던 미사용 한도를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 2월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올해 넣지 않은 한도는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2월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내년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이잖아요. 2천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1: 예.
0: 2천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2천만 원씩이나 저축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사실은 일반적인 서민들이 연간 2천만 원을 꽉꽉 채워서 넣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정부에서의 설명은 이 미사용 한도를 활용하는 그 일시적인 목돈 투자를 좀 줄이고 매년 꾸준히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 혜택과 총 납입 한도 뭐 1억 원을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장기 투자 유리한다면서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또 가입자의 납입 유연성도 없애는 건 이게 사실상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순적인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국민들 굉장히 불만이 가중됐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ISA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
1: 저도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ISA 계좌 그 한도를 연도 봤어요. 연도를. 9999년 이렇게 적혀 있는데
0: 예.
1: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0: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만기를 처음에 개설하실 때 9999년으로 해두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왜 그러냐 하면 ISA 의무 만기는 3년이잖아요.
1: 예.
0: 처음에 개설하실 때 3년으로 개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약 6개월 정도 전에는 금융회사가 고객님 6개월 뒤에 요거 만기가 되니까 요거 연장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를 물어보게 됩니다.
1: 네.
0: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딱히 이 돈이 쓸 일이 없으면 그냥 연장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게 사실상 개인한테는 더 유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도 번거롭고 이거를 연장을 신청을 하는 고객들도 번거로워서
1: 네.
0: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ISA를 처음 만들 때 그냥 만기를 9999년 이렇게 아예 이제 거의 사실상 무한대인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7년에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27년 이후에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롭게 개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5년으로 제한이 되는데 그 전에 만기를 이렇게 길게 해놓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인을 해보실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걸로만 편의상 그냥 9999년으로 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약관상에 보니까 아 실제로도 이렇게 9999년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도 중간에 만기를 연장할 필요 없이 유효하게 실제 만기가 연장이 되는 것인지는
1: 약관이랑 다를 수 있어요? 표기가?
0: 약관이랑 다르다기보다는 실제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면
1: 네.
0: 그 변경된 내용으로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 법이 바뀌면 약관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1: 네.
0: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법이 혹시 개정이 되더라도 아니 개정이 안 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근데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 만기가 그냥 9999년으로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번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가지고 만기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9999년으로 만기 설정 안 해놓고 연장을
0: 네.
1: 뭐 3년, 5년 이렇게 특정 연도로 해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금융회사에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연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미리?
0: 왜냐하면 예 미리 연장을 해두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2027년 이후에는 그 연장이 최대 5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연장을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연장을 하는 시점이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ISA 만기가 도래하기 보통 6개월 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건 금융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 만기가 도래하기 한참 전에 그러니까 6개월 그 이전에 나는 이런 부분이 바뀌니까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금융사에 요청했는데 아직 만기 도래가 임박하지 않았으니까 연장을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1: 그런 분은 어떻게
0: 그런 경우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ISA를 지금이라도 깨고 다시 만들면서 만기를 길게 가져갈 것인지. 근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은 조금 포기를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유지했던 기간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적으로 좀 쳐다보셔야 됩니다.
1: 그럼 이 재검토안은 언제쯤 나오나요?
0: 그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아마 빨리 나오겠죠. 이게 빨리 나와서 이거는 조세특례 제한법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 네.
0: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는 이게 연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요게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확정 짓느냐. 그래서 만기 연장이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빨리 금융사에 달려가셔서 이 고민거리를 해결하셔야 되고 만약에 만기 연장은 이제 만기 제한은 안 하는 걸로 그냥 기존과 마찬가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안심하시고 계셔도 되는 걸로 조금 피곤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1: 네, 뉴스를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호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5: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6: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97.5.
4: 네, 지금 시각이 6시 30분 2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충격입니다. 그동안 믿고 먹었는데 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스테비아 토마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일반 토마토보다 단맛이 강해서 아주 특별한 농법으로 키운 신품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는 세척한 토마토에 일반 토마토에 감미료가 들어간 침지액을 주입한 뒤에 다시 세척 건조 하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토마토와 같은 농산물이 아니라 감미료 등이 첨가된 이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거나 별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서 만든 식품을 말하는데요. 일부 업체가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이라고 광고해서 판매하더라도 이런 표현만 믿고 일반 토마토와 같은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무엇으로 분류될까요? 1번 가공식품, 2번 기념품.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흔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스튜디오에 김동훈, 박정훈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아, 올여름에 정말 정말 많이 무더워서 냉방기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5: 맞습니다.
4: 이게 뭐 어떤 분들이 24시간 내내 틀어놓는다, 며칠째 계속 틀어놓는 중이다, 이거 괜찮을까? 이런 분들 많고 또 뉴스에서도 실외기 화재 소식이 진짜 만만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 집 실외기에서 불이 나서 이웃집까지 피해를 입혔다면 내 집 손해와 타인 배상이 각각 어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먼저 일반적인 보상 구조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5: 네, 우선 내 집 손해의 경우는 내가 가입한 주택 화재 보험 안에 화재 손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벽, 천장, 가재 도구 등 불에 타거나 소방 과정에서 손상된 부분을 보상하는데요.
4: 예.
5: 추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임시 거주비나 건물 복구 비용, 가재 도구 등도 보상이 됩니다. 혹시 거주하시는 집이 아파트라면 단체 화재 보험에서도 비례 보상이 가능합니다. 타인 배상의 경우에는 이웃집의 가재 도구 또는 사람이 다쳤다고 하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화재 보험 안에 화재 배상 책임 특약에서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4: 예. 요즘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에는요 그 빌트인이라고 해서 그 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에어컨 쓰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 원래부터 아파트에서 준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아파트에서 제공한 그런 에어컨이나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면 그때는요? 그건 건설사 책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6: 우선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화재 사실에 대한 보험 접수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서 현장과 손해 조사를 하고 119 신고 기록, 소방서, 화재 관련 서류와 화재 현장 사진, 수리비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0: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액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순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액이 하재의 경우에는 불이 난 원인에 따라서 좀 배상 책임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1: 네.
0: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내 책임으로 에어컨 청소를 전혀 안 해서 먼지가 쌓였다거나 뭐 실외기실을 창고처럼 사용해서 열 배출을 막는다거나 뭐 불이 났다면 입주자의 책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하재 배상 책임 특약으로 이웃집에 피해를 좀 물어줘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아파트에서 뭐 공용 배선이나 변전실 문제로 하재가 발생했다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자 책임 특약으로 나와 이웃집에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어컨 자체 결함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부품 결함으로 불이 났다면 당연히 제조사 책임으로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사가 아니라
0: 네,
1: 그 제조사로 에어컨의 봅니다. 브랜드 제조사에서 네. 해주는 거군요. 이것도 뭐 연도가 기한이 있겠죠. 뭐 3년 이내라든지 2년 이내라든지.
0: 아니요. 특별한 기간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런데
0: 이제 권장 사용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배상을 받을 시점에서 그 금액 가액을 이제 산정할 때 이제 구입 기간이라든가 사용 기간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뭐 배상 책임 보험에서 그 금액들이 깎아지는 건 아니고 이 그 화재가 난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기계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만 이제 사용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좀 감가될 수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임대차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빌트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에어컨에 불이 났을 때 세입자와 집주인 중에 누가 화재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2: 네, 요거는 경우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1: 왜요?
2: 에어컨 자체의 결함 또는 노후로 인한 경우면
1: 예.
2: 집주인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관리 또는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니까 제대로 잘 돌아가게 문제가 없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2: 예, 사용하거나 이제 수익하는 데 있어서
1: 예.
2: 우리가 임대를 해주면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공하는 임대 물건에 대한 부분도 사용 관리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임대인이. 집주인이.
2: 예, 맞습니다. 그런데
1: 예.
2: 반대로 이제 임차인이 임의로 전기 배선이나 뭐 배선을 변경하거나 이상 징후를 알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1만 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인 화재보험을 준비하시고 임차인은 임차한 집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1: 집주인도 그렇고 세입자도 네. 그렇고 따로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2: 네.
1: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 맞습니다. 뭐 물론 임대인만 보상,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혹여나 내가 임차인이 나의 과실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또 내가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죠.
1: 그리고 이게 실외기를 설치한 위치도 요즘에는 논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애초에 그 아파트 구조상 실외기가 있는 데가 직사광선이 막 내리쬐가지고 열에 취약하다든지 이런 곳에 위치한 곳에 설치할 경우 사용자 과실에 들어가나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놓잖아요. 실외기 자리를.
2: 네.
0: 네. 아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0: 아파트는 구조상 직사광선에 노출된 위치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요.
1: 예.
0: 에어컨 실외기는 원래 외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실외기가 설치된 위치에 환경적인 아까 말씀드린 관리 상태는 과실 비율과 책임 소재에 좀 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험사나 소방서에서 과실을 따질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직사광선보다는 통풍, 즉 환기가 방해가 되느냐의 여부와 가연물이 방치되어 있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부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환기창을 그 항상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닫은 채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뭐 실내에 이제 종이 박스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가연성 물품을 쌓아두게 되면 이것도 관리 책임 위반으로 사용자 과실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에어컨을 장기간 이제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실외기에 대한 부분들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경우에는 실외기 위에 뭐 가림막 등을 설치하거나 불법 개조를 하게 되면 설치물에 불이익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개조도 하면 안 됩니다.
1: 불법 개조라는 게 말씀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먼지가 좀 덜 안겠지 하고 약간 지붕 같은 걸 설치한다거나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0: 그렇죠.
1: 불리할
0: 수 있는
1: 거군요?
0: 그거는 이제 업체에서 설치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개별적으로 설치한 부분들은 불법 개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실외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업장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럴 때는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중에 가을 되면 낙엽 떨어지고 막 이럴 텐데 이것도 항상 막 주변을 청결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외기 주변을?
0: 왜냐하면은 관리 책임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동하기 전에 체크를 해서 그런 낙엽이라든가 모터 돌아가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외기에서도 그런 작동하는데
1: 일반적으로 예. 실외기 위에 뭐 신문지 같은 거 잠깐 얹어놓는다든지 간단한 물품 얹어놓는 집 꽤 있으실걸요? 그것 자체가 나중에 혹시 과열돼서 불까지 번졌다면 이게 나중에는 과실 책임이 부여가 될 수 있는
2: 그렇죠.
1: 거군요.
2: 네, 법적으로는 항상 과실 책임이라는 건 항상 뭐 100% 존재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 통념상 보상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거나 그 과실의 비율이 경미하다 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보험사 측에서는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실외기실에 캠핑용품을 또 쌓아두셨대요. 그래서 통풍이 안 돼서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보상 과정에서 그 과실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돼요?
2: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이러한 사고는 솔직히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무조건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 보상 금액이 그 비율만큼 과실 비율만큼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1: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이게 막 한 절반 정도입니다. 약간 사례나 이런 게 없을까요? 그래야 네. 좀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 대부분에는 일단 보상은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그 과실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1: 네.
2: 그 입증은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소방 신고를 했을 때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119 측에서도 있는 거고
1: 네.
2: 그다음 보험사 쪽에서도 이제 보상 담당자가 조사자들이 배정이 되어서 이 화재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이 물건으로 인해서 과열이 되었다. 뭐 이런 과실로 인해서 되었다. 이런 걸 참고해서 과실 비율을 매겨서 보상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보상을 웬만하면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예. 자, 오늘 톡톡클리어에서는 전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요즘에 열대야도 한참 심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켜두는 그런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것도 화재 원인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장시간 계속해서 틀어놨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한테 과실이 부과가 되기도 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어떻습니까?
2: 장시간 가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사실 인정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1: 다행입니다.
2: 가전제품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장시간 작동하더라도 화재가 나지 않도록 설계 및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1: 네.
2: 보험사 역시 정상적인 작동 범위 내에서의 장시간 사용은 우연한 사고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정상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 과실이 되지 않도록 먼지나 이물질 방치가 되지 않도록 자주 관리하고 전선 등이나 훼손되거나 그다음 뭐 비규격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사실 고장 조짐이 보였음에도 계속 무리하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사용자 과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요즘은 근데 고장이 났다 해도 워낙에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빨리 안 오시던데 고장 신고를 해놓고 기다리는 와중에 불이 났다면요?
2: 뭐 그런 경우도 이제 법적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웬만해서는 보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긴 합니다.
1: 되긴 하는데 네. 나중에 구상권 처리로 다시 가져간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2: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네. 그리고 앞서 전문가께서 권장 사용 기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권장 사용 기간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권장 사용 기간이에요?
0: 가전 제품들마다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이 좀 다르고요.
1: 예?
0: 그 제품 뒷면에 보면은 대부분 다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년 내외고요. 에어컨은 실외기 포함해서 7, 8년 정도. 예? 그다음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에서 9년 정도로 제품 뒤쪽에 스티커나 동봉된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게 법적인 거기 때문에

0: 하면 네. 좀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의 이제 고객분들은 좀 10년 이내로 교체를 대부분 진짜요?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한 보장들은 와. 근데 아까 이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뭐 일정 된다, 기간 지났다고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이거는 말 그대로 권장이잖아요. 예.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장받는 데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에어컨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그것도 있어요. 한여름에 차 주차를 해놓고 나면 내 차 안에 뭔가가 위험한 건 없을까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화재 소식도 있어요. 차량 화재 소식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안에서 화기물질이 폭발을 한 건지 아니면 자동차의 엔진 과열로 불이 나는 건지 이런 게 좀 그거에 따라서 보상도 많이 달라질 텐데 단순 기계 과열 그리고 운전자의 정비 소홀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2: 예, 핵심 기준은 운전자가 사전에 그 인지하고 방지할 수 있었나에 대한 판단에 있습니다.
1: 예.
2: 자차 보험은 고의가 없는 기계적 결함이나 과열 화재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만 운전자가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소홀함이 입증이 되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만약에 차 안에 보조 배터리나 라이터를 두고 내려서 불이 났다면 그때는 자차나 이런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의로 이제 화재를 내기 위해서 그 보조 배터리나 라이터를 놔두는 경우는 없잖아요.
1: 그럼요.
2: 그게 자기도 깜빡하고 놔두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2: 그거는 뭐 명백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 예.
2: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오작동으로 불이 난 경우에는 당연히 자차 보상이 가능하고요. 운전자가 계기판의 냉각수, 엔진 오일, 경고 등을 무시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튜닝하거나 개조한 경우 이때 불이 났다고 하면 자차 보상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한여름철 장거리 운전 전에는 냉각수 잔량 확인과 엔진문 내부에 있는 누유가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정비 소홀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업무 특성상 그 페인트나 세척제 같은 인화성 물질을 싣고 다녀야만 하시는 분들 이런 차량에서 불이 났다면 일반적인 차량 화재와 비교해서 보험 보상이나 운전자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2: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을 적재했다는 것만으로 보장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상 운행 중 화재는 보상이 됩니다.
1: 예.
2: 다만 폭염에 장시간 방치해서 용기가 파손되어 누출된 사고에는 운전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제한적 보상 또는 보상이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 자가용 보험으로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1: 네.
2: 실제로는 업무용으로 페인트 등의 자재를 상시 적재하고 다녔다면 이게 이제 고지 위반으로 보상이 또 거절될 수가
1: 그럴
2: 있습니다.
1: 그럴 때는 또 네. 개인이라고 했는데 영업용이네요.
2: 네.
1: 위험성을 왜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인 거군요.
2: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개인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업용으로 고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위험물 적재 사실을 고지하고 이제 영업용 또는 화물 이제 적재 특약 등을 추가로 또 가입을 해야 됩니다.
1: 만약에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불이 크게 번져요. 그래서 여러 차가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만으로는 해결이 가능할까요?
0: 네. 제가 그 본인이 이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가 주변 피해액보다 크다면 대물 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하 주차장의 화재는 폐쇄적인 구조 특성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1: 그럼요.
0: 뉴스에서도 많았잖아요.
1: 예, 예.
0: 일배책의 경우도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로 주차하시는 청취자분들은 대물 배상 한도를 2억 원, 3억 원 정도 가입할 게 아니라 10억 또는 20억으로 증액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차이가 몇천 원에서 만 원 내외로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1: 보상 한도는 10배, 20배 이렇게 뛰는데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거네요. 생각보다.
0: 왜냐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뭐 화재 주차장 화재 같은 경우도 드문 케이스가 많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10억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비율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워낙에 전례 없는 폭염을 겪었던 여름날 뉴스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사례들도

0: 있고 해서 보험 보상할 때 이것도 골치 아픈 거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뭐를 좀 챙겨봐야 하고 좀 예방해야 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오늘 전문가들께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김동훈, 박정훈 전문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가공식품이었습니다. 이게 몸에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스테비아가 몸에 좋지 않은 뭐 나쁜 식재료는 아니니까요. 다만 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1619번님 맛있게 먹었었는데 앞으로 주의해야겠네요. 1469번님 저 그렇게 만들어지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당뇨 있으신데 그만 사드려야겠어요. 전 채소인 줄 알았었는데요. 0669번님. 8343번님께서는요. 그래요? 달콤한 토마토가 있다고요?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원래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진짜 최고잖아요. 이렇게 유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선물 받아 가실 분 지금 발표할게요. 1248번님께 본참치에서 드리는 식사권, 8540번님께 S오일에서 드리는 주유권, 그리고 0057번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8296번님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시원하다, 입추 매직 만세, 이렇게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내일은 조금 기온이 올라가고요. 또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모레에는 소나기가 있긴 한데요.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예보여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기회되는 대로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관리 잘해주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 자이언티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노 메이크업 들으시고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너 너무나 아름다워.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KBS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의 저녁엔 뉴스입니다. 전국의 소방 물탱크 차량 200대가 현재 경남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가뭄이 날로 극심해지면서 어제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기 때문인데요. 경남 지역 주민들은 농업 용수뿐 아니라 마실물까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우영 기자입니다.
2: 정부는 어제 오후 8시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건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에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에 전격 투입됐습니다. 집결한 물탱크차는 가뭄 상황에 따라 경남 지역에 분산 배치됩니다. 가뭄이 심각한 경남 밀양에는 차량 40대가 우선 배치되고 진주, 사천, 김해에 각각 20대씩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력인 중형 물탱크차는 6,000리터에서 12,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가뭄으로 경남 지역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고갈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기준 경남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39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25.6%로 전국 최저입니다. 배관 저수지 1.3%, 웅동 저수지는 3.5%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밀양, 거제, 함안, 의령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마을 역시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방은 전국에서 집결한 물탱크차를 이용해 생활용수가 부족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3% 넘게 상승해 6,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1.47% 오른 6,438로 출발해 종의 상승세를 유지했고 막판에 상승폭이 줄며 3.68% 오른 6,579.04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대형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에 나설 거란 기대가 겹치며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0.12%가 오른 858.9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콜롬비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는 3,00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3: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 이틀째. 콜롬비아 당국은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실종자를 구해내거나 생존 신호를 확인하는 기적적인 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자체가 워낙 강력했던 데다 20차례가 넘는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지역 당국은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25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레이라를 비롯한 서부 지역에 인명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페레이라에서 101명, 칼리에선 최소 9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종자 3천여 명 중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1: 정부가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강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조금 전 마지막 TV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정청래,

0: 이민석 두 후보는 서로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전합니다.
1: 지난 2002년 민주당을 떠나 정몽준 후보 측에 합류해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김민석 후보. 오늘은 정청래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에 반발을 샀던 정 후보가 탈당을 안 했던 게 오히려 배신이라는 겁니다.
2: 대통령 선거를 망쳐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1: 송영길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배신자 논란을 지원사격했지만
3: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용서를 하고
0: 김민석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였습니다.
1: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이 아닌 정몽준을 위해 탈당했던 게 배신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4: 정몽준이 대선 후보가 돼도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몽준으로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1: 김민석 후보는 오늘도 정청래 후보를 반명이라고 몰아세우며 정 후보의 오전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고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 측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을 거론하며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후보들의 거친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반에 접어든 민주당 전당대회는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수치를 합산해 오는 17일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을 기회로 삼아 차세대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미래성장동력 관련 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가지 첨단 기술인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7대 첨단 기술은 소형 모듈 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 부품 공급망 등을 의미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의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며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후보가 반도체 산단 등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연장할 게 아니라 사람을 늘려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에 대해 투표자 수가 달라지면 득표수가 달라지고 득표율도 당연히 달라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해 100명이 투표했는데 120명이 투표했다고 하려면 늘어난 20명이 누구를 찍었는지 입력을 해야 한다며 투표자 수를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 부산과 울산 등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와 광주 34도 등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산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0: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3: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여성들까지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막바지로 향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3, 40대 청년 정치인들이 거침없이 정치 수다를 떠는 코너 3, 4부 여의도 3, 4에서 하헌기, 장해찬, 조호재 세 분과 진단합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여의도 3040의 거침없는 정치 수다 여의도 3-4 시작합니다. 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산근 부대변인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막 도착한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자, 정치판에서는 아직 팔팔한 나이죠?
1: 그렇죠. 하헌기 부대변인과 제가 88년생이고요.
0: 88년생이면 지금 네. 몇 살이에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요. 저는 50대 중반이라.
1: 우리 나이로는 39이죠.
0: 39.
1: 근데 만 나이를 써야죠.
0: 이제 까딱까딱하네.
1: 네. 만 38세입니다.
2: 제가 제일 형이네요. 제가 85년생입니다.
3: 네. 아. 은퇴할 나이 됐네요.
2: 시작도 못했는데.
0: 조호재 국장은 이제 40대 초반.
2: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30대 말. 네. 3말 4초. 네. 얘기하는.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정말 좋은 때입니다. 제가 그 나이 때 살아봤는데 정말 좋은 때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코너 이름을 여의도 3-4 저희 그 PD분이 이걸 정했어요. 장명을 했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배경음악과 함께.
2: 마음에 드네요. 네, 3-4.
0: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코너?
1: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0: 오래 가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긍정평가 42.9%, 부정평가 5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40대도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지율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먼저 하헌기 대변인부터 얘기해 주시죠.
3: 일단 뭐 보안수사권 전폐 국면에서 폐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과반 이상이었는데 네.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민주당이 했고 네. 대통령도 수용을 했죠. 네. 무슨 사정이 있었던 간에 유권자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문제가 이게 무슨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이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제 개편안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한테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세 매물 자체가 없고 네. 당장 이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죠. 근데 그 세제 개편안 자체를 보면 그렇게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전월세 대책이라는 게 마땅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 층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단일 정복 레버리지 ETF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산 손실 난 사람들이 있을 테니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조금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긍정평가가 내려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악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2: 네. 그렇죠. 네.
0: 어떻게 보세요?
2: 그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가장 큰 근간이 사실 코스피였어요. 그 네. 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계속해서 상승해서 코스피 9000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유 모를 하락 그리고 환율 잡히지 않는 환율 그리고 이 지지층이 기대했던 만큼 개혁적이지 않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이제 하헌기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뭐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 검찰개혁의 완전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이런 걸 외치면서 공약을 외치면서 출범한 정부인데 네. 뭐 수기 하면서 지금 1년이 넘도록 어떻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에 존치해야 된다 혹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네. 그것을 결론 내지 못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끌고 온 문제 그러다 보면 지지자들이 볼 때 뭐하지 지금 좀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경우에도 집을 사고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된 세제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월세 대책 진짜 서민들은 대부분 다 집 없이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0: 장해찬 최고도. 그러니까
1: 저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강경파가 문제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가 야당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를 필두로 한 강경파들이 또 조국 혁신당의 강경파들이 밖에서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무턱대고 없앴더니 20대 30대 여성 지지율이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대남들은 원래 이재명 정부 싫어했어도 그 탄핵 국면 때 응원번 들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지지층으로 떠올랐던 계층이잖아요. 이 젠더 갈등이 해소가 돼버렸어.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모두 다 부정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있어서도 강경파들의 잘못이 컸고 대통령은 그래도 중도 실용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말이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이 진보 진영 내부의 부동산 강경파들이 전 있다고 봐요. 그게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 연속 부동산 시장을 말아먹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같은 과들. 증세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공급 확대 대책이 없으면 시장은 계속 요동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대통령이 됐으니 야당 대표일 때와는 다르게 좀 중도 실용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네. 그걸 뒤에서 발목 잡고 뒤통수 치고 하는 진보 진영 내 강경파 정치적으로는 뭐 김어준 유시민으로 대표될 수 있고 당에서는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양당이 다 강경파들이 문제죠. 우리 장혜찬 청의원님께서 이제 저희 당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나 비판한 거 보면은 사실 전 대체로는 동의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국민의힘도 강경파들 때문에 지금
4: 국민의힘
3: 지도부가 올림픽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양, 근데, 양당 다 그게 문제인 것 같다.
2: 근데 강경파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그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강경파라고 분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강경파에 대한 분류 자체가

0: 조금 저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아니 정청래 전 대표죠. 정청래 후보죠. 이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그 얘기하는 것 같던데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지지율 이 대통령 지지율 10%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했어요. 네. 보셨잖아요. 네.
2: 그러다 5%로 조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1: 아니 5%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이렇게 자기가 되면 핵심 지지층들이 네. 코어층들이 이제 딱 결집을 해서 네. 바로 5%가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여당 최고위원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집권 1년차 때. 근데 정청래 후보의 저 말은 결국 나 안 찍어주면 지지율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 국정 지지율 가지고 사실은 청와대를 협박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집권 3년차나 4년차도 아닌 1년차에 당 대표하겠다는 분이 지지율 떨어진 걸 가지고 이거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막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 찍어주면 오른다는 건 내가 대표 안 되면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일면 모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놀라워요.
1: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아까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오른다 내린다 그대로다 영향 없다 어떻게 보세요?
2: 뭐 내리죠.
1: 내린다. 예, 저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0: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횡보 할 것이다.
1: 횡보. 네. 여기는 더 떨어진다.
2: 내립니다.
3: 더 떨어집니다.
1: 더 떨어진다. 두 명 그냥 횡보. 별 네. 영향 없다.
0: 그렇죠. 별 네. 영향 없을 거라 봅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는 이제 그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네. 그리고 뭐 뉴니 올드니 혹은 뭐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을 자기가 당대표가 돼서 봉합을 하면 네. 마음이 식었던 지지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뭐 장해찬 최고야 뭐 저희 국민의힘 쪽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잘 됐다 싸워라 지지율 떨어지겠다 이렇게 분석하시겠지만 사실 뭐 당대표 후보로서 내가 되면 지지율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됐는데 뭐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발언이었다고
1: 아니 그러면 반대로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요 떨어져요 그대로예요.
2: 아니 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이제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협박이 아니에요. 네. 자의식이 과잉돼 있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2030 여성층의 민심 위반입니다. 네. 그럼 2030 여성들이 왜 민심 위반했는지를 따져보면 네. 조국 혁신당에서 나와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아무 논의나 숙의 없이 그냥 던진 그 순간부터 그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2030층이 조국 전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예비 동작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청래 후보 본인이 얘기해요. 최고위에 미리 상의했으면 반대 여론이 강했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은 최고위 5명도 설득 못하는 거를 그냥 기습적으로 던진단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이입하는 유권자층이 2030 여성층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이나 그렇죠.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이거 피해자들 여성인데 김진주 씨한테 이입을 하겠습니까? 그 정청래 후보의 페이스북 몇 줄에 그 이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민심 위반이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정청래 후보의 정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연임하면 그분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2년은 연임 보장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되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1: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2: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횡보죠.
1: 횡보.
2: 기본적으로는 지지율을 올리려면 정부가 잘해야 돼요. 네. 정부가 잘해야 되는데 이 그 정청래 후보가 이때까지 보여줬던 실제로 2030 여성들이 이탈했던 그 원인 하나는 제거가 되는 거 같지 네. 않습니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여성층의 지지는 그래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하겠지만 어쨌든 떨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 최민희 의원 보좌진 그 카틀막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번에 카메라 막은 거. 그거와 관련해서 자업자득이란 말을 했어요. 자업자득이고 나도 오마이하고는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세요?
2: 윤석열인가요? MBC 탄압받은 윤석열 같은 사고방식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의 감시와 견제에서 피하고 싶으면은 그 공적 자리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출마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카메라 놓고 마이크 놓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자기 행동

0: 거지나 이런 걸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인데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상임위가 과방위원장이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문체위인데 둘 다 언론 소관하는 상임위입니다. 언론 소관하는 상임위에서 언론을 그렇게 대하는 게 타당한가요? 이게 우리 편이면 다 옳고 뭐 남의 편이면 틀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부적절한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 양비론으로 들릴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 저는 양측이 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오마이티비 같은 경우에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썸네일을 바라보면 네. 명백히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네. 언론이 아니라 사실 자신들이 플레이어라고 선언한 셈이에요. 남들이 다 보는 자리에 그러니까 플레이어라고 선언한 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후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편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오마이티비의 그 취재 행태가 어떤 특정 후보를 계속 촬영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스토커처럼 계속 찍고 있어요.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뭐 보좌진이 나서든 뭐 후보 나서든 직접 뭐 손을 물리적으로 막 그 막는 그럴까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2: 아니 그렇다고 카메라를 막
1: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네. 안 되는 거죠. 예.
2: 네. 아니 그거는 정말 그리고 자기가 대하기 편한 언론만 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1: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0: 정치인에게 언론은 원래 불편한 존재고요.
2: 아이, 당연하죠.
0: 원래 다 편파적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자기한테 안 편파적으로 보이는 거는 자기 PR 해달라는 언론 그 관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3: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진보 언론 이쪽은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같은 편 아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싸우고 막 카메라도 못 찍게 하고
2: 굉장히
3: 막.
2: 지금 즐거워하고 계세요. 지금
3: 싸워라.
2: 두 분이
3: 싸워라.
2: 생각이 막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네. 큰 정치를 하시려면 이러면 안 됩니다. 큰 정치를 하려면 자기와 우호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언론과도 그들을 설득해내야죠. 그래야 정치를 크게 하죠. 정치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내는 게 정치인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협량한 거 아닌가라는
0: 우호적인 언론 매체에 나가서도 앵커나 기자들이랑 막 싸우고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이 친뭐 노선이 있죠. 논조가 있는데 어느 정당과 같은 편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일보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할 땐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치인들이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
2: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장해찬 최고하고 조호재 국장한테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당 입장에서 네. 솔직히 두 분 솔직하시죠? 성격. 네, 네. 솔직한 편으로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민주당 이번에 경선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1: 아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요?
2: 네,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저는
2: 누가 되길 바래요. 그냥 솔직히 빨리.
1: 전 정청래 후보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2: 자, 정청래 얘기는?
3: 저도 정청래 후보가 됐어요. 네. 간만에 여야 통합이 되네요. 네.
2: 자, 그러면 이유는 여기서부터 듣겠습니다. 장해찬 최고부터 이유. 왜?
3: 이게
2: 나라 후원하세요.
3: 이게 나라에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경파가 정청래 대표 후보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국민 민심을 좀 싸늘하게 쉽게 만들 이상한 짓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더. 네.
2: 그러면 질문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덜 까다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3: 근데 뭐 더 까다롭고 덜 까다롭고 없어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국회에서 워낙 의석수가 부족하고 사실은 많이 밀리는 상황이기
2: 그래도
3: 때문에
2: 그래도 상대하기 좀 편한 사람.
3: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정치가 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네. 세 분 중에서 가장 예측이 안 되는 분이 정청래 후보라서
0: 근데 방금 들으셨어요? 간만에 여야 통합이라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1: 저 야당인데요?
0: 연대인데, 야권 연대.
1: 아, 저 네. 야당인데요.
0: 지금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과 멈춰 갔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2: 자, 조국 혁신당.
1: 아, 저는 김민석 후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 중에 또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출마 선언하면서 네. 그 신천지와 반명 분열주의 3자 비밀 연합을 네.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연합. 네. 그럼 비밀 연합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물었더니 불조심하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불조심이죠? 불이 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비밀연합이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연대를 깨는 것이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근거를 대랬더니 전당대회가 끝나고 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조금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현주 의원과의 어떤 텔레그램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치권에서 다들 김민석 후보가 했다라고 주고받은 것으로 많이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했어요. 안 했다라고는 말하지 않고 왜 나를 취조하냐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정청래 후보가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그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조금 태도가 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낫지 않나.
2: 정청래 후보를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는 하니까 제가 문득 드는 게 혹시 합당까지 계산을 해서 정청래 후보를
1: 그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조국 혁신당이 그럼 민주당과 합당을 원하냐? 네. 저희 당원들한테 조사해보면 반반 나옵니다. 반반. 그러니까 합당을 원하는 당원도 있고 원하지 않는 당원도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선명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민주당과 흡수합당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원하지 않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가 무조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원할 것이다라는 것도 좀 그겁니다. 예.
3: 근데 제가 하나만 뭐 굳이 정정해드리면 그 TV 토론 때도 그렇고요. 김민석 후보가 이현주 텔레그램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서 그건 애매한 건 아닌 것 같고.
2: 오늘 뭐 겸손은 힘들다. 그 뉴스 공장에서도 뭐 이런 얘기 나왔다고 그러네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3: 아무튼 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경청래로 대동단결했다. 네. 헤드라인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1: 함께 하시죠. 네.
3: 이유는 많이 다릅니다. 네. 이유는 많이 다릅니다. 네.
2: 이유는 다르고 네. 이유는 아니, 다르나?
0: 아니 뭐 패널 100대 0 뭐 다 편들어주는 패널이 없다고 하더니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두 명이나 지금 정청래 후보 편들어주네요.
2: 지금 우군이 여럿이에요.
3: 우리 저를 좋아하실까요?
2: 자, 국민의힘 얘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짧게 먼저 할게요. 지금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뭐 당원들이 평가해서 뭐 공천 반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거 근데 결국 뭐 반대파 속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3: 근데 그 반대파가 당원한테 인기가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속아내겠다는 게 아니라 당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건데 네. 국회의원이 한번 뺏지 달면 네. 자기들이 무슨 천룡인인 줄 알고 그냥 공천 때만 잠깐 몸살이다가 4년 내내 당원들 국민들 우습게 알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가장 관심 많은 분들은 돈 내는 책임 당원들이겠죠. 네. 그분들이 이 사람 잘 싸우는가 역할을 잘 하는가 뭐 방송 출연 많이 하는가 의정활동 잘 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걸 기반해서 데이터로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다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막 두렵고 싫으면 내가 당원들한테 밉보이는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럼 그런 사람은 국회의원 더 하면 안 되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그러고 나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선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0: 반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 지나신다면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쪽으로 청북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2차로와 3차로 막고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 시간 1시간 넘어가면서 현재 평택 분기점부터는 속도를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이후로 매송휴게소 일대에서 다시 정체입니다. 한편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또 모레 오후까지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 경남에 많게는 5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더위는 여전해서 서울 33도, 대구는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여의도 3040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여의도 3-4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어요. 장동혁 대표 혹시 속가내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5: 속가내기로 작동할 겁니다. 사실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게 일견 맞아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4: 네.
5: 이게 어느 정당의 법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게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4: 네.
5: 국민들이에요.
4: 네.
5: 그러니까 당원이 300만 명이 있어도 선거 때 유권자들이 선택 안 해버리면 여당이 야당 되기도 하고 원내다수당이 원내정당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국고보조금 받던 것들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4: 네.
5: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게 그 당심이 민심이랑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은 좋은 일이 되는데 그게 괴리돼 있을 때는 당이 그냥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민심과 당심이 그렇게 붙어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민심과 가까이 가는 길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지 섣불리 당원 중심 정당이 이렇게 가면 사실 극렬 지지층을 가진 어떤 정치인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1인 1표제 할 때 저희 당도 그게 무슨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는 논리로 했었지만은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냥 팬덤 정치만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실제 당의 구조를 잘 보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식으로 하면은 속가내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6: 그 보통 이제 우리 손에 망치를 진 사람들은 모든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다치고 싶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위를 찾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에게 좀 호의적이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꾸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러고 징계하겠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 쪽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천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망치가 무서운 망치가 아닌가, 뿅망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실제 정치인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이제 바깥에서 계속 들어오려고 그런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국민의힘은 언제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7: 근데 이제 조호재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당원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
4: 네.
7: 그 공천권도 장동혁 대표가 가질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연임에 도전했을 때 다음번 전대가 언제 열리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꺾을 주자가 있는가 아무도 선뜻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원들의 결집도나 당내에서의 지지도, 뭐 저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지금의 이런 싸우는 정당 만들겠다, 대여투쟁 안 하는 사람들 물갈이 하겠다는 게 당장 그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이나 친한계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걸 기반으로 당내 입지가 점점 강화되면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연임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일련의 작업들에 대한 최종 평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마 다음 전대가 있을 겁니다. 내년에 전대에서 장동혁 대표가 연임에 도

0: 도전에서 성공하느냐 그것까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합니다.
1: 그때까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연임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0: 버티고 말고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요. 누구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진심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연임 확률도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연임 가능?
2: 가능하죠. 이게 뭐가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일단 네. 연임 가능.
3: 저도 뭐 지금 이제 반반 정도 반반까지 왔다
1: 반반
3: 봅니다.
1: 예,
3: 반반까지 왔다 봅니다.
1: 네. 얘기해 보시죠.
2: 이게 우리가 당원들 막 당원 중심주의를 신주 단지처럼 모시는데 네. 당원들 사실 1,000원 내고 6개월 지나면은 바로 권리 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왜곡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하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아주 강한 영국 같은 데 보면은 당원들이 뭐 10만에서 수십만밖에 안 돼요. 뭐냐면은 조직 동원으로 불가능한 당원 중심 당원 구성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활동하게 하고 강령도 알고 당원 당규도 알고 이렇게 한 당원 구성층을 먼저 만들어놔야 1인 1표도 의미가 있고 뭐 대의원제도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선거 때마다 그냥 낯지고저 해가지고 동원한 사람 신천지 이중당적자 이거 다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1인 1표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2: 똑같은 거죠.
1: 그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국민의힘 얘기 중에 조강환 최고가 인터뷰에서 장동혁은 보수의 노무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0: 제가 해석을 해드려도 될까요?
1: 아니, 해석이 됩니까?
0: 해석이 되죠.
1: 어떻게 해서?
0: 제가 조 최고랑 따로 소통은 안 해봤습니다만 네,
1: 뭐라고 해야 돼?
0: 일단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 거죠. 네. 그 좋은 예시로 쓴 거니까 네. 뭐 폄하하거나 비하한 건 전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최고위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다는 데 의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노 전 대통령이 재임하시고 정치를 할 때는 언론으로부터 진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진보 언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공격 엄청 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도 보수당 대표인데 지금 소위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1: 그런 관점.
0: 기성 언론이나 어떤 기존의 진영에서도 막 공격을 해도 당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그 리더십을 세웠다. 거기서 아마 조강환 최고가 공통점을 바라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데 과연 그 국민의힘 어떤 젊은 지지자들이 좋아할까요? 저기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거나 올림픽 공원 가서 시위하는 어떤 젊은 지지자들은 노무현을 조롱하고 비하하는데 과연 좋아할까요? 그 노무현에 대한 비유를?
1: 그러니까 이 발언이 지지자들이? 조강환 최고가 아부성 발언 아니야? 아부하려고 한 거 아니야?
2: 그냥 사실은
1: 아니 어떻게 보세요?
2: 이분이 죄송하지만은 별로 생각을 깊이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앞에 청년 최고위원 했던 분도 계시지만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을 그 최고위 회의장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바로 뭐 철없었다고 써붙이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당원 중심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원이 뽑아놓은 최고위원을 갖다가 그렇게 철없다 이런 식으로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깊이 논평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핵심 주제 2030의 민심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벌써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안수사권 이런 것들이 2030 여성들이 이 정부와 민주당에 좀 등을 돌리게 한 요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 황희 의원 그 버스 그것도 이제 굉장히 2030 민심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2030?
3: 그 2030 여성의 문제라고 해서 네. 따로 똑 떼어서 네. 2030 여성들만 왜 떨어졌냐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네.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게 묶어서 그러면
3: 네, 그렇죠. 2030. 예를 들면 주식, 부동산, 취업, 환율, 물가 뭐 이런 경제 이슈들도 다 여성들이랑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가 똑 떼어서 해서 마치 2030 여성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저는 부적절한 분석이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데 광장에서 응원봉 집회 주축은 2030 여성이었어요. 네. 근데 그 2030 여성들이 원했던 어떤 진보 아젠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여성권이라든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뚜렷하게 내놓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가 아주 오랫동안 매년 그러니까 매 국회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국회 물론 통과는 안 됐지만 매 국회마다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 여당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발의하지도 않았어요.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 신당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이라 용해인 의원 발의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진보 아젠다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훨씬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원하는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런데 조국혁 신당은 그 발의했는데 왜 2030 지지율이

0: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쪽에서 민주당 이쪽에 2030 표심 민심이 지금 많이 빠져나왔어요. 네. 이탈을 했어.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좀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1: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늘죠. 한국 정치가 비격이긴 해도 이 상대 진영의 실수를 먹고 집권하는 정치 구조잖아요. 네. 양당제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어쨌든 2대 남, 3대 남들은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진 것. 부동산 폭등이나 네. 전월세난 또 주식시장의 불안정한 변동성 때문에 지지를 많이 거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민주당의 보루 역할을 했던 2030 여성들은 앞서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보안수사권 폐지 막무가내 식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마저 제대로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태도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안전이나 치안 이런 키워드에서 여성들의 공감 능력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들이 민주당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이유는 다르지만 네. 본질적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주택시장이나 증권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대책 그리고 보안사건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벌써 이재명 대통령도 막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경찰에서 보안책 가져와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을 가져와라. 국무회의마다 주문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피부에 와닿는 형태의 대안으로 잘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떤 한두 명의 어떤 막말이나 실언, 뭐 해프닝 가지고 빠진 지지율이 아니라 굉장히 거시적인 이슈를 가지고 빠졌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2: 저는 한 두어 달, 세 달 전부터 방송 다니면서 2030 여성들 지지율 빠진다 이렇게 하면 네. 이러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했고 빠져가지고 별로 놀랍진 않아요. 아까 전에 조재 부국장께서는 이제 2030 여성만 똑 떼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지만 이건 그냥 현상이니까요. 네. 실제로 있는 지표니까요. 네. 그러니까 2030 남성들 특히 20대 남성들은 경향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지지하는 게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고
0: 그렇죠.
2: 반면에 2030 여성들은 비율상 민주당 지지하는 게 실제로 지표상 드러나는 것인데 2030 여성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예뻐서 지지했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지자체장 3명이 성범죄 저질러가지고 날아가는 정당인데 뭐가 그렇게 예쁘겠어요.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탈당해가지고 수사받고 있는데 뭐가 예쁘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워낙 싫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싫으니까 유권자 취급도 안 한다고 본인 입장에서 느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요거 두 개 들고 그냥 민주당을 지지한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때리려고 네. 근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하는 어떤 행위들을 보면 이게 핵심 지지층 취급도 안 한단 말이에요. 뭐 남태령에 나와서 시위할 때나 아니면은 탄핵 정국 때 시위할 때는 응원봉이 민주주의를 구한다 이러면서 막 상찬하더니만 막상 집권하니까 그냥 치어리더 취급만 하는 거예요. 20, 30대 여성층이나 20, 30대 여성층이 아니라 청년층 의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한 게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버스하우스 이런 문제 되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건드려져요. 여성들은 전월세 구할 때도 안전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경비 있고 뭐 오피스텔 깨끗한데 이런 데 대로면 이런 데 구하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그런 것들 그렇고요.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이거 조금 수기가 필요하다. 반대 여론도 좀 듣자. 안전하게 보안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은 이탈하는 거지. 그 층이 싫어할 만한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지지율 이탈을
0: 당연한 결과다.
2: 네. 네,
0: 그렇게 보시는구나. 2030 남성 관련해서 그 장해찬 최고 그 개혁신당이 그쪽이 좀 많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조금 넘어왔습니까? 국민의힘으로 그러니까 넘어오고 있다고 봐요?
1: 그 개혁신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0: 네. 그리고 사고도 좀 있었죠.
1: 네. 그 정의한 사태도 있었지만 네. 뚜렷한 아젠다가 뭔지 잘 안 보인달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 문제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어떤 법안을 내거나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국면이 있고요. 또 선관위 문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어쨌거나 20대들에게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네. 뭐 지금이야 언론에서 평가가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초기에 올림픽공원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도 개혁신당은 약간 한 걸음 동떨어져 있었고 존재감을 찾기가 국내에서 군소정당이 참 소수정당이 힘들 수밖에 없긴 한데 뭔가 어떤 절실한 타개책 없이는 다음 총선 전까지 이대로 계속 답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3: 제가 아무래도 오늘 국민의힘과 좀 의견이 좀 일치하네요. 저도 개혁신당이 아젠다가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뭐 하은기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하고 있지만 관심을 많이 못 받지만 개혁신당은 진짜 뭐 하는 정도

0: 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이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뭔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조롱하고 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1: 여기 지금 개혁신당 관계자가 없어가지고 약간 좀 불리한 지형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하은기 부대변이 언급한 이 조국 혁신당 2030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좀 오래된 거긴 한데요. 2024년 3월 12일에서 14일까지 한국 갤럽이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시간이 없어서 자,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제가 볼 때 2030은 2030을 위해서 무슨 뭘 한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싫어하는 행위를 정말 안 한다가 더 중요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각 당별로 지금 당장 2030들을 고려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구태적인 정치 하나씩만 좀 먼저 얘기해 보시죠. 민주당부터 하은기 전 부대변.
2: 지난 1년간 정청래 후보께서 했던 모든 일입니다. 네.
3: 아, 민주당 편을 맞으시죠? 네.
2: 아니 뭐 우리 편이면 뭐 다 옳고 뭐 남의 편은 다 틀린 거 아니잖아요.
3: 이래서 전대 시즌이 좋아.
2: 실제로 지지율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네. 네.
1: 거길로 자, 조혁신당은 2030을 고려해서는 이것만큼은 안 해야 되는데.
0: 아,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하기 네.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저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주거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1: 네.
0: 취업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1: 네.
0: 저희 삼촌, 저희 아버지들도 다 취업 문제 걱정하고 주거 문제 네.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정치권은 늘 청년을 활용합니다.
1: 아.
0: 데려다 쓰고 뭐 말해봐. 너가 젊으니까 너가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친구들도 정확하게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삶도 너무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육아를 하는 청년도 있고요. 취업을 못한 청년도 있고 수도권에 사는 청년 혹은 지방에 사는 청년 다 삶의 행태가 다 다릅니다. 삶의 네. 형태가. 근데 그걸 모두 묶는 일반 청년이라는 아젠다가 존재할 수 있냐. 이거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상당히 좀 난처하긴 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장해찬
3: 뭐 싫어하는 걸 말을 했더니 뭘 줘요.
1: 아니 그래서
3: 동문서다.
0: 아니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2: 저는 그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1: 내로남불.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은 수천만 원 외국인 학교 자사고 보내면서 청년들한테 폐버스에 살아볼래 하는 거. 이게 청년들이 제일 긁히는 내로남불이거든요. 아, 그럼 자기 자식부터 폐버스 하나 만들어주던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청년들에게만 아프니까 청춘이다. 원래 청년일 때는 아픈 거야 네. 라고 강요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행위겠죠.
0: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청년들만 비판이... 싫어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말은. 그럼 중년도는 안 싫어하나요? 전 내로남불을? 다 싫어하죠.
1: 특히 2030이.
0: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1: 세대의 그게, 특성상. 네,
0: 그럴 수 있겠죠.
1: 그렇죠. 네. 정말 2030은 각 당도 뚜렷한 지금 답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2: 그렇죠?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면 돌아옵니다. 2030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1: 네.
2: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면 그 사람들도 마음을 주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탈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합리적인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면 2030뿐만 아니라 4050도 돌아온다.
2: 네.
0: 그렇죠.
2: 네.
1: 그게 오늘의 나름 우리 세 명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3-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우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두루미는 한번 짝이 되면 평생 함께하는 금슬 좋은 새입니다. 두루미 부부는 매일 춤을 추는데요. 두루미 멀치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쪽이 날개를 높이 올리면 다른 쪽도 높이 올리고, 한쪽이 고개를 숙이면 다른 쪽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호흡을 맞추죠.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래 함께하는 비결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9: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1: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조갑재닷컴 조갑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선박에 탑승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 어민들이 착용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어선에서 조업을 할 때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자칫 그물에 끼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안으로 개발된 것이 팽창형 구명조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명벨트에 가까운데요. 평소에는 허리띠처럼 차고 있다가 물에 빠지는 순간 공기주머니가 부풀어 오릅니다. 덕분에 활동성을 높이면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죠. 편리하면서 효율적인 구명장비, 착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승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뉴스.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8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일 외교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백용진 한반도 정책국장이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타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이 오늘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가량 만났지만 면담 결과를 정반대로 발표하는 등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면담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안 장관이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시술을 한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와 온유, 방송인 전현무 씨 등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온유와 전현무 씨를, 지난달엔 키와 유튜버 입짧은 햇님을 각각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국내 의사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유명 연예인 등에게 수액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재작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EU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최대 60mm, 부산과 울산 등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와 광주 34도 등 27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청영환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다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직 8월이지만 오늘은 시원하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영국 엑스터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10년 전에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성인 3명 중에 한 명은 나는 아직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는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들이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순진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과 타인에게서 선물을 받고 싶다는 잠재의식, 착한 일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고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울어도 선물을 안 주고 나쁜 짓을 하거나 짜증을 내도 선물을 안 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관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으시는 분들,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136일 남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착한 일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 전해드렸습니다. 안대범님, 산타 할아버지는 양말 걸어놓으며 선물을 주고 가신댔쥬. 요즘은 굴뚝이 없어서 산타 할아버지 실직하셨어요. 범진호님, 산타요? 저는 산타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산타는 윤성준 기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역시 우리 진호님 실망시키지 않는 글이었어요. 산타는 윤성준 기자님인데 또 윤상준 기자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 윤성준 기자님이 서운해하시겠네요. 8519님 오늘도 내 편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 신은희님 오늘도 약간 덥다고 생각했는데 젠디가 산타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설레네요. 저도 잠재적으로 산타를 그리워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산타를 믿든 안 믿든 뭔가 이 산타 할아버지 얘기하면은 괜히 또 설레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은희님처럼 어릴 때 뭔가 행복했던 기억 때문일 것도 같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따뜻하게 남아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어린 시절 순진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소망 때문 같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고 싶다는 잠재의식 때문일 수도 있고 착한 한 일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설레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명자님이 헐 136일이라고요?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라고 시간이 왜 이리 빨리 가냐고 속상해했는데 크리스마스도 136일밖에 안 남았다니. 아,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가 136일 남았다. 어제 이제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도 136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2월 25일이니까 5일, 6일 더하면은 140일 정도 남은 거네요, 올해가. 와, 어떡하지? 시간이 너무 빠른데. 오, 5990님, 저도 착하게 사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네요. 젠디도 산타 할아버지께 선물 받으라고 칭찬 좀 할게요. 주방일하며 잘 듣고 있는데 매번 느끼지만 청취자들의 사연에 하나하나 공감하며 답해주시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며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리 5990님이 저한테 오늘의 산타시네요. 이렇게 또 선물 받으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고 계신 우리 오당제 모든 가족분들 모두 남은 136일 동안 착한 일 하나씩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의 마음 건강입니다. 방송을 혹시 듣고 있는 청소년이나 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 우리 오동훈 선생님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미리 사연 보내주시면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내 마음 보고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본 컴퍼니,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오피스, 롯데건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선선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오늘 강릉이 25도에 머무는 등 동서 지역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졌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에도 10에서 40mm의 단비가 내리겠지만 가뭄 해갈에 충분한 양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오늘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경남에는 전국에서 소방 물탱크 차 200대가 긴급 집결해서 비상급수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가장 심각한 밀양시에 물탱크 차 40대가 동원돼서 급수 지원을 시작했고요. 마찬가지로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경북 지역 농가를 위해서도 육해 공군이 급수 차량을 투입하고 군부대 급수원을 방류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난주까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국내 사육 젖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홀스타인은 더위에 약한 품종인데요. 기온이 27도를 넘으면 우유 생산량이 21도에서 23도일 때보다 8%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결국 우유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원유 생산이 줄자 유제품 수급에 큰 차질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크림은 대형마트 입고되는 즉시 바로 판매되면서 물량이 부족해지는 바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배 이상 가격이 뛰었는데요. 하루에 생크림을 수십 개씩 쓰는 케이크 가게들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더위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이 생크림 대란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약 100개의 별똥별을 관측할 수 있는 페르세우스 자리의 유성우가 오늘 밤에 쏟아집니다. 유성우는 우주 공간을 떠돌던 먼지 입자가 지구 대기로 들어오면서 밝게 빛나는 현상인데요. 특히 올해는 달이 보이지 않는 금음과 맞물려서 평년보다 더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가장 활발한 시간은 13일 낮 12시지만 이때는 한낮이라서 관측이 어렵고요. 달이 없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13일 밤부터 14일 새벽에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망원경이나 쌍안경 없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잘 관측하려면 조명이 적고 주변에 건물이나 산이 없어서 하늘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과학관 채널로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신재범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재범님이 저는 미니에 처음 메시지 올리는 대구 중앙중학교 1학년 재범입니다. 원래 에어컨 없으면 쪄 죽을 것 같았는데 선선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밤 공기에 어울리는 마이클 잭슨의 휴먼 네이처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 하면서 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재범님, 대구 중앙중학교 1학년 우리 재범님 반가워요. 혹시 지금 듣고 있으려나? 그러게요. 날씨가 많이 그래도 선선해져서 다행입니다. 지난 밤에도 전국이 열대야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고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은 23도, 밤 더위는 이제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낮 기온은 많이 높아요. 서울 33도, 광주 34도 예상되고 그런 가운데 또 가뭄이 심각하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비상인데요. 농업용수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전해드린 뉴스 들으신 것처럼 그 폭염 때문에 먹거리 생산에도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에 따라서 생크림까지 또 버터 같은 유제품 생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생크림은 이미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형마트 같은 곳에 제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고요. 제과점 같은 곳들은 이제 물량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김광석 하림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4942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닷가에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수요일도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퇴근은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이야기 오당제에 살짝 공유해 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484님, 젠디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 1484님이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듣고 계신가 봐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려나? 저는 무엇보다도 아침에 저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항상 그 매미가 그 새벽에도 정말 쩌렁쩌렁하게 울려대는 그 여름을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그 새벽에도 막 너무 시끄럽게 울어댔는데 진짜 어제 오늘 월요일부터 매미가 안 우는 거예요. 그 사이가 매미가 다 어떻게 된 건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물론 매미는 가을 초가을까지는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매미 소리가 줄어들었다. 이게 가을이 오는 소리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우리 1484님은 어떤 가을의 소리 들으셨는지 공유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가을의 소리 난 이거 들어봤다 이런 게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김미금님, 젠디 안녕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 여름도 다 갔네요. 지금 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며칠째 그 얘기하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근데 낮에는 아직 조금 더워요. 그렇죠? 햇살도 좀 따갑고. 그리고 가뭄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좀 걱정인데 다행히 비 소식이 있어요. 광복절 연휴잖아요. 다가오는 그 연휴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양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충분히 비가 많이 내려서 단비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0319님, 젠디 한동안 야구 못 봤었는데 어제부터 야구 시작해서 거실 1열에서 보고 있어요. 어제 승리해서 기쁜데 오늘도 승리하길 바라요. 야구 안 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지루했지만 선수들이 충전 많이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야구 올해 새로 입문해서 즐거운 나날입니다. 오, 올해 또 처음으로 야구 입문하셨어요. 0319님 어느 팀을 응원하고 계시려나. 진짜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겠네요. 이제 날씨가 좀 나아져서 야구 다시 경기를 시작했죠. 너무 날씨 더워서 야구 경기들이 다 중단됐었잖아요. 선수들의 건강도 그렇고 또 같이 보시는 응원하시는 분들도 걱정이고 뭐 심판분들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날씨가 시원해져서 야구 경기도 다시 시작이 됐군요. 그런 농담 본 적 있는데 야구를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8월에 우리 팀이 무패다. 왜냐면 경기를 안 했으니까 무패일 수밖에 없겠죠. 무패여서 좋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0319님이 응원하시는 팀이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293님, 저는 지금 파주 문산으로 놀러가고 있어요. 버스를 4번 갈아타서 지금 파주 문산으로 가는 9710번 10-1번 광역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버스 기사님이 젠디 라디오를 듣고 계시네요. 버스 기사님께 이 라디오 프로그램 재밌죠? 여쭤보니까 짧고 굵게 재밌어요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굿을 표현하셨어요. 손님이 저밖에 없어서 라디오 소리가 더 잘 들려요. 우와, 지금 파주 문산으로 가고 있는 9710-1번 9710-1번 광역버스 타고 계신 우리 기사님과 우리 3293님 지금도 듣고 계시려나요? 또 우리 오당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버스 기사님이 짧고 굵게 재밌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당제 함께 해주시고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 우리 3293님은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서 지금 파주 가고 계신다고 하는데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시원해져서 가서 바람도 좀 쐬시고 파주에 좋은 곳들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거기 아울렛도 있으니까 쇼핑도 좀 하시고 또 그 뭐지? 거기 출판 단지도 있고 카페 거리도 있고 갈 곳이 진짜 많네요.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4250님,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오랜만에 물류센터 단기직으로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한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아직 몸이 다 나은 건 아닌데 폭염이 좀 지나가서 신청했어요. 내일 더위가 좀 두렵지만 손목 보호대 차고 열심히 일하고 올게요. 응원해주세요. 아, 그동안 좀 몸이 안 좋으셨나 보다, 우리 4250님. 근데 아직 회복 안 되셨는데 나가셔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일하면 안 되려나? 아무튼 좀 몸 생각하시면서 일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883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8833님이 신청해 주신 이승철의 아마추어 전해드렸습니다. 9960님 안녕하세요 잔디. 저는 가을의 소리를 바로 듣고 있어요. 강아지와 산책 중인데 산책길 주변 옆으로 귀뚜라미인지 여치인지 울고 있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저녁에는 그러니까요. 저녁에는 그렇죠. 저녁이랑 새벽에는 새벽에 진짜 시원하거든요. 저녁에도 아까 잠깐 나갔었는데 아주 시원해졌더라고요. 그렇죠.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며 이제 가을이 왔다는 건데 귀뚜라미 소리를 벌써 들으시고 듣고 계시는군요. 11111님 어제 충북 진천 시골집에서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오늘 새벽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날씨가 서늘해서 깜짝 놀랐네요. 가을이 오나 봐요. 정말 가을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도 좋네요. 계속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여러분 가을이 왔다는 걸 느끼시는지 요즘에 그런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11님은 새벽에 이제 출근하러 나왔을 때 서늘한 날씨를 느끼시면서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시고 확실히 날씨가 서늘해지고 좀 시원해지니까 출근길도 훨씬 좀 수월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출근길이 뭐 물론 늘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더울 때 가는 건 더 힘들잖아요. 8457님 오늘 개학을 맞이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오 벌써 개학이에요? 8월달인데 아직 개학을 벌써 하는구나.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갔는데 지금 퇴근하면서 오당제 사연 보내야지 생각이 들어서 보내봐요. 아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조금 8월달 지나기 전에 개학을 하고 이제 대학생들이 9월에 개강을 하는 거죠. 우리 8457님 방학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개학을 하셔서 평소보다 더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을 텐데 사연 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연숙님은 퇴근길에 달걀 두 판 사서 자전거에 싣고 집에 오는 내내 조마조마했는데요. 다행히 달걀이 무사하네요. 볶음밥 해서 먹고 딸 마중 갔다 왔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모기한테 한 방 물렸네요. 부풀어 올라서 가려워요. 평소에 잘 물리는 피부이긴 하지만 이 나쁜 모기 안 그래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날씨 풀리고 나서 모기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모기가 좀 많아질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폭염 때문에 모기의 개체수가 그때 감소했었는데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다시 또 이제 모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다들 또 모기도 조심해 주시고요. 0815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녁 먹고 씻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집안일 하느라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데 지금은 라디오에만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0815님 진짜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보냈으니까 잠깐이라도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 그 중간에 라디오도 잠깐 들어주시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0815님 라디오 들으시면서 충전하시라고 좋은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4701님이 신청해 주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종현 헤리티즈가 함께 있어요. 한마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오피스.
2: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3: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3: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이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위급한 순간을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왕십리역 하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민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얼른 이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상태를 살폈는데요. 마침 출근하던 경찰관 한 분이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던 중에 힘이 빠지자 뒤에 있던 다른 시민이 제가 이어서 할게요 하면서 응급처치를 이어갔고요. 주변의 다른 시민들도 다리를 주무르면서 의식을 살폈다고 해요. 이렇게 시민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이분은 이것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시민들 덕분에 이분이 확보할 수 있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골든타임, 2번 골드키위, 3번 골든벨. 자,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시간을 영어로 하면 됩니다. 1번 골든타임, 2번 골든키위, 3번 골든벨.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린든 데이비드 홀의 All You Need Is Love.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기로 하고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에서 주택 공급 속도에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8월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중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겨냥한 듯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현지 시각 11일 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SLBM 우주발사체 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 관련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입각해 동참했다고 참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가운데 동전주 등 30개 종목이 새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연속해서 1,000원 미만인 동전주였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돈 종목 총 30개를 신규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양사의 합병을 최종 결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승인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대한항공과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 부산과 울산 등 경남 남해안에 40mm가 되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산업혁명으로 증기기관이 등장하면서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 자취를 감췄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럽의 한 해운사가 범선을 부활시켰습니다. 커다란 돛단배를 화물선으로 쓰려는 거죠. 바람이 불어야만 갈 수 있고 속도도 느린데 왜 이런 시도를 할까요? 이유는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ESG가 강조되기 때문인데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에게 친환경적인 범선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앞세웠던 인류의 운송 방식. 이제는 환경을 지켜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경찰관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응급처치를 이어간 덕분에 이 시민이 확보할 수 있었던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579님 정답 골든타임.

0: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열심히 택시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아주 더울 때 볕이 내리쬐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계시길래 택시에서 한동안 시원한 바람 좀 쐬고 가시라고 잠시 태워드렸답니다. 와,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기사님 진짜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할머님도 모셔다 드리고 우리 2579님의 마음이 너무 훈훈하고 따뜻하네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되셨어요. 오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으니까 이따가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이분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이현우 경사는 주변에 시민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의지가 됐고 많이 도와주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오늘 퀴즈 맞춰주신 우리 기사님도 정말 훈훈하고 또 굿뉴스 퀴즈의 내용도 정말 훈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재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0: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 저 휴가 다녀오는 동안 별일 없으셨죠?
1: 네, 2주 만에 뵙는데 또 한 주 못 뵈니까 은근 네. 서운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저도요. 선생님의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한 주가 딱 이렇게 편안하게 마무리되는데.
1: 감사합니다.
0: 네, 전에 듣기로는 주식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식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막 많이 한다고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나 봐요.
1: 네. 이게 아름아름 조금씩 한다는 게 액수가 불어나고 손실도 그만큼 또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한동안 막 자다가 일어나서 시세 확인하고 막 그랬었는데 계속 보면은 뭐 하나 싶어서 요새는 좀 잘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수익도 좋지만 마음 건강이 우선이다.
0: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도 또 조금 올라가지고.
1: 맞아요. 네.
0: 어쨌든 오를 거니까 네, 편안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주제는 1부에도 예고해드렸듯이 청소년의 마음 건강인데요. 8월 12일 오늘이 세계 청소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엔에서 제정한 기념일이고 1999년부터 시작이 됐대요. 역사가 꽤 오래됐네요.
1: 그러게요. 사실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0: 맞아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1: 예, 이게 1999년에 제정이 됐으면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거죠.
0: 네.
1: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다는 뜻일 것 같고요. 저도 진료실에서 아이들 많이 보게 되는데
0: 네.
1: 얘기 듣다 보면 참 요즘 아이들이 많은 걸 감당을 하고 있구나.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0: 우리 오동훈 선생님이 또 소아 청소년 전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오늘의 뉴스 시간에 소개를 했다가 저희 청취자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뉴스인데 호주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SNS가 청소년에게 그만큼 해롭다는 의미일 텐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로울까요?
1: 첫 번째로는 내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이 청소년기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판단력 그리고 충동조절을 담당하는 뇌부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인데
0: 네.
1: 이 시기에 SNS 그리고 특히 쇼폼 요즘에 많이들 보잖아요. 이렇게 좀 즉각적인 재미를

0: 주는 형태의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은 네. 전두엽 발달 자체가 억제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는 능력들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집중력도 좀 퇴화를 하게 되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제 비교 심리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SNS 보면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다 잘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특히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이 비교 심리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나는 왜 쟤처럼 예쁘지 않지? 나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죠.
1: 그렇군요. 근데 또 며칠 전에 세계 최초로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10명 중에 8명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 SNS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SNS를 왜 계속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중독성 때문일까요?
0: 그렇죠. 이 SNS는 사실 처음부터 사람이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 플랫폼이거든요.
1: 네.
0: 스크롤을 하면 계속해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1: 맞아.
0: 그리고 좋아요나 댓글,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보상 자극으로 작용을 하죠.
1: 그런데
0: 그렇죠. 핵심적인 거는 이런 보상이 언제 올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크롤 올리다 보면 딱 마음에 드는 콘텐츠가 나올 때가 있고
1: 네.
0: 좋아요나 댓글도 뭐 내가 예상한 타이밍에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규칙한 보상이 강력한 중독성을 갖는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오래전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제 슬롯머신 같이
1: 네.
0: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충동 억제 능력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어른들도 사실 이 중독성이 심각한데
0: 맞아요.
1: 아이들을 얼마나 더 하겠어요. 네,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호주, 프랑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시키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0: 네, 청소년들의 원성이 막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SNS의 특성을 그대로 두고 아이들만 쓰지 마라고 한다면은
1: 네.
0: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못 먹는 감처럼 느껴져가지고 더 여기에 좀 목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좀 규제를 한다든지 사용 시간 제한 기능을 이제 의무적으로 앱에 넣는다든지
1: 네.
0: 미성년자 타겟의 광고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SNS 플랫폼의 책임을 지우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인별을 비롯해서
1: 네.
0: 이런 앱들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1: 최근 이탈리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또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학교 성적이 더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게 올해 초에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비법을 공개했는데 3년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안 했다고 했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정말 학업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
0: 네, 이부진 사장님 아들 참 핫했죠.
1: 대단하네요. 네, 어떻게
0: 다 가졌다 이러면서.
1: 그러니까.
0: 네, 스마트폰 방해가 많이 됩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주의력을 분산을 시키죠.
1: 네.
0: 공부하다가 알림 오게 되면 안 보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이렇게 집중이 한번 끊어지게 되면은 끊긴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하루에 이게 몇 번씩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실제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 대비 집중 시간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1: 맞아요.
0: 거기다가 수면 문제도 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하다 보면은 잠드는 시간이 순식간에 늦어지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이 낮 시간 동안에 받아들인 정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이동을 시켜요.
1: 네.
0: 말하자면 이제 공부를 해서 받아들인 것 중에서 이거는 기억해야 돼라는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이동되는 과정이 자는 동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잠을 못 잔다? 이 과정이 잘 안 되겠죠.
1: 그렇겠죠.
0: 공부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부모에게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자주 겪은 청소년은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경향을 보였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0: 네.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이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겠죠.
1: 네.
0: 근데 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은 현실을 잠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게임을 하든 영상을 보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두려움, 심적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욕구인데요.
1: 네.
0: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될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아이들의 애정 욕구는 이제 항상 결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SNS 같은 것들, 특히 또 오픈 채팅 같은 것들 아이들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익명으로 누구나와 쉽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

0: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연결 욕구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채우는 건데 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위험한 관계에 노출될 수가 있죠.
1: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 코너인 오늘만 남의 편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요즘 아이들은 고민 상담을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AI 챗봇한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 얘기도 진짜 많이 듣게 되는데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고민이 생기면은 일단 AI한테 좀 얘기를 해볼까?
1: 사실 어른들도 다 하잖아요.
0: 네, 그러니까요. AI 사실 24시간 대화를 들어주고 판단하지도 않고 비밀이 새나갈까봐 걱정할 이유도 적어도 뭐 없으니까.
1: 그쵸.
0: 특히 이제 내성적인 성격의 친구들이 주변에 직접 말하는 어떤 그런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1: 네.
0: 이런 거를 AI에게 털어놓는 거를 계기로 용기를 내고 또 이제 자기 표현을 좀 더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1: 네.
0: 저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1: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근데 AI 챗봇은 근데 너무 동의만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항상 내 편에 서서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AI 챗봇과의 대화가 좀 일방적인 공감과 지지로만 이루어져서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내 편 들어주는 것에만 길들여지다 보면은 나중에요 진짜 인간관계에 맺을 때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을 겪진 않을지 좀 걱정이 돼요.
0: 예, 정확합니다. 이 심리학에서 에코 챔버라는 용어가 있는데
1: 에코 챔버
0: 네,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간, 이쪽에 이제 커뮤니티 같은 곳이죠.
1: 네.
0: 그곳에서는 이제 의견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편향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의 대화가 청소년에게 에코챔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의를 계속하게 되니까.
1: 그렇겠네요.
0: 이 현실에서의 관계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지 매끄럽게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마찰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나랑 다른 사람이 있구나.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네.
0: AI하고만 대화를 나눈 아이들은 이런 마찰이나 좌절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0: 근데 아직은 이제 AI가 아주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시기상조일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통계도 있었어요. 김재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 하루 1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낮았다.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신체 활동, 청소년 정신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0: 이게 또 답정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 네.
0: 운동하면 일단은 뭐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이런 이제 내속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청소년한테 추가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 뭐예요?
0: 일단 첫 번째로 운동은 또래와 연결되는 경험을 주죠. 같이 뛰고 같이 땀 흘리는 경험들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속 관계에서는 얻기 어려운 현실의 유대감을 준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은 성취의 경험을 주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뛰게 됐네. 또 어려워하던 기술도 성공을 하게 됐네. 이런 경험들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그런데
0: 뭐 한 시간이라는 기준에 꼭 얽매일 비유는 없을 것 같고요.
1: 네네.
0: 일단 운동이 익숙하지 않다면은 작게 가벼운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운동을 통해서도 유대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근데 이것도 궁금한데 청소년이 겪는 우울증 그리고 성인이 겪는 우울증 증상이 좀 다른가요?
0: 예, 맞아요.
1: 달라요?
0: 네.
1: 오.
0: 성인의 우울증은 전형적으로는 이제 슬픈 기분, 우울해,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의욕이 없어, 무기력해 이런 느낌들로 나타난다면
1: 네.
0: 청소년 우울증은 짜증과 감정 기복이 메인인. 분명히 좀 전까지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괜찮아
1: 네.
0: 보였는데 갑자기 사소한 거에 확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 쾅 닫고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쟤 좀 전까지 멀쩡했는데 저러는 거 보니 사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1: 네.
0: 네. 아이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신체 증상으로 우울감이 자주 표현된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얘기들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요.
1: 네.
0: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1: 꾀병이다.
0: 꾀병 부리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네.
0: 근데 청소년은 자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 중이라서 이렇게 심리적 고통이 몸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 너무 신기하네요. 청소년이 겪는 우울증은 슬픔보다는 짜증과 짜증. 감정 기복.
0: 그렇습니다.
1: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슬픔이
0: 맞아요.
1: 뭐 짜증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감정의 그 구슬들이 좀 다른가 보다.
0: 그렇죠. 그 구성이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죠.
1: 신기하네요. 최근에는

0: 기사 중에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 중에서는 ADHD 치료제가 24.4%로 가장 많았고 식욕 억제제가 20%, 수면제가 13.3% 순이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실 도피를 위해서 약물을 찾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약물 오남용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선생님?
1: 그렇죠. 뭐 아이들이 무슨 약물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실제로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네. 걱정스러운 현상이죠.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ADHD 치료제 중에서도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고 부르는 계열인데요. 네. 아무래도 집중력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성적을 올리는 목적으로 이 약을 구해서 복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식욕을 떨어뜨리거든요.
0: 아, 그래서 그래요?
1: 예 그런 용도는 아니지. 지만 다이어트용으로도 오남용하는 경우들을 좀 보게 됩니다. 제대로 진단을 받고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약이에요. 효과도 좋고. 예. 한데 ADHD가 없는 사람이 복용했을 때는 과하게 좀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런 처방을 인지하시고 함부로 처방받지 않은 약을 가져다 먹는 게 위험하다는 거를 조금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일부 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서
0: 그러니까.
1: 네,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 먹어보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근데 정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러면 혹시 미성년자가 혼자서 정신건강의학과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1: 네, 보통 미성년자의 정신과 진료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은데요.
0: 네.
1: 보통은 이제 보호자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들의 이제 감기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지만 정신과 진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게 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진짜요?
1: 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들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이가 나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예, 어떤 문제인지 한번 귀를 기울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방송은 청소년보다는 부모님들이 또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방금 해주신 얘기 포함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이가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아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끊어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곧장 그럼 이렇게 해 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0: 네.
1: 사실 이건 들여다보면은 부모님의 마음속에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괴로우니까 이걸 빨리 좀 치워버리고 싶은 욕구가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내 아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싫은 거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이런 반응을 접하면 얘기하기가 참 싫어져요. 어차피 내 이야기 안 들어줄 거잖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너무 캐묻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한테 관심을 보인다고 너 힘든 일 없었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취조당하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고 더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핵심은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되 한 발짝 밖에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잘 들어주고 한 발짝 밖에서 기다려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즈원의 언젠가 우리의 밤도 지나가겠죠.

0: 언젠가 우리의 밤도 지나가겠죠. 아이즈원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4788님, 선생님 그러면 감정기복이 유독 학교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1: 네. 근데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네. 학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0: 그래요?
1: 근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학교는 물론 아이들한테 뭐 즐겁고 뭐 배움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간이기도 하죠.
0: 그렇죠.
1: 학업도 있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있고 맞아요. 거기서 어떤 부분이 좀 이 친구한테 자극이 되고 있는지 좀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일단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반대로 집에서 이렇게 더 예민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는 이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다가
0: 네.
1: 집에 와서 막 스트레스를 다 쏟아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0: 반대로.
1: 네. 그런 성향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반대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 있군요. 여러분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2776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절친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올 초부터 한 친구하고 친해지더니 저녁이나 밤에 놀러 나가서

0: 계속 새벽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 금지, 휴대폰 압수, 여행도 가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도 틈만 보이면 도망 나가서 연락도 안 받고 실컷 놀다가 새벽에 집에 온다고 전화 온답니다. 친구는 걱정이 돼서 내버려 둘 수가 없다고 찾으러 다니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이래요. 딸이 어울리는 친구의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비교하면서 자기한테 간섭하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어릴 때 엄마가 일한다고 바빠서 세심하게 못 챙겨준 것까지 원망하면서 엄마를 증오하듯이 말했다고 해요. 어울리는 애와 떨어뜨려 놓으려고 전학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한 반발하면서 울고 학교도 밥 먹듯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면서 정말 긴 문자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1: 아, 예. 사연만 봐도 참 당사자분께서 얼마나 좀 고민이 많을까,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 이런 문제들은 하나의 솔루션을 딱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네.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힘들겠지만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일단 억지로 전학을 시키거나 단절을 시키는 거는 역효과가 좀 나기가 쉬워요.
0: 그럼 안 돼요?
1: 아이가 더 반발심을 가지면서 집 밖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네. 일단 한 번 또 경험을 해서 이 출구가 뚫렸다고 할까요? 새로운 경험에 눈을 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친구가 아니라도 또 다른 친구랑 어울리면서 탈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0: 네.
1: 일단은 무조건 좀 이런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게 이제 그 친구랑 있을 때 좀 즐겁게 느껴지는지 특히 이제 엄마와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0: 네.
1: 엄마가 해주지 못하고 그 친구가 채워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천천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어렵지만 말하자면 아이의 행동보다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를 조금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라는 거고요.
0: 네.
1: 지금 아마 이제 통제 그리고 반발하고 빠져나가는 것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0: 그렇죠.
1: 일단 사이를 좀 회복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억지로 계속 가둬놓는다고 해가지고 답이 아닌 만큼 약간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고
0: 네.
1: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일단 늘려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1: 아,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정신과 진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답이 돼요. 아이가 이제 먼저 좀 병원에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0: 네.
1: 어머님만 먼저 오셔가지고 아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거 괜찮은데?
1: 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나누면서 전문가와 좀 방향을 잡아가시면은
0: 네.
1: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 답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아요. 어머님도 지금 많이 답답하실 테니까 먼저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전문가랑 이야기 나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그리고 8712님, 중학교 3학년인 아이가 우울증 같은데 식욕 저하 및 과한 수면 그리고 방에 있으면 가끔 가슴이 답답하면서 힘들다고 하네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1: 네네. 과수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보통은 왜 우리가 우울증하면 불면증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청소년기 우울증은 반대로 굉장히 좀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 뭐 12시간, 14시간씩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0: 네.
1: 말씀드린 대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특히 그중에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꽤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조심스럽게 네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서 엄마는 혹은 아빠는 염려가 좀 된다.
0: 네.
1: 네가 괜찮다면은 우리 같이 좀 상담을 받아보자 라는 식으로 좀 병원 방문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러게요. 김경준님은 선생님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제대로 안 겪으면 갱년기를 심하게 겪는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그럴 수 있나요?
1: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춘기를 세게 겪고 적게 겪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0: 네.
1: 타고난 아이의 기질 그리고 둘러싼 환경 부모님의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꼭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0: 네.
1: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지나치게 조금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성장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서 탐색할 기회가 기회조차가 없었던 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주변 환경에 순응해가면서 살아가다가 중년이 되고 뭔가 나한테 주어진 과업이 다 끝났을 때 네. 특히 이제 문퇴를 하거나 이제 부모님이 이제 되어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고 나서 자식들이 성인이 된 그런

0: 상황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좀 허전함을 더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갱년기의 위기로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또 상담 받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예, 어린 시절부터 좀 더듬어 가면서 어떤 기억들을 좀 정리해 가는 과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역시나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2학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벌써 개학을 한 학교들도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이제 9월이죠. 좀 있으면. 9월이 보통 저도 긴장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네. 이 시기가 되면은 잘 지냈던 친구들도 기분이 출렁출렁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뒤집어 말하자면은 그만큼 이 새학기에 적응하는 게 누구한테나 힘든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그럼요.
0: 새학기를 앞두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은 왜 나만 바보같이 이럴까? 라는 생각 대신에 원래 그런 거야. 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한테 응원을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이언티 강승원의 20세기 사람들 듣고 올게요.

자이언티 강승원의 20세기 사람들 듣고 왔습니다. 6840님, 오늘 아내가 허리 수술을 해서 여지껏 돌보다가 7시에 분당에서 출발해서 방금 예산에 도착했어요.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어요. 아, 아내분이 허리 수술을 하셨군요. 허리 수술 진짜 힘드셨을 텐데 너무 고생 많으셨겠네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164님,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행사 철수하는 날이라서 서방님이 와서 도와줘서 일찍 정리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고맙다는 말을 못하네요. 언니가 대신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조용호 씨 고마워요. 아, 남편분이 와서 행사 철수하는 걸 도와주셨나 봐요. 그렇죠? 지금 아마 같이 듣고 계시려나 우리 7164님의 남편분 용호님, 우리 7164님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5745님, 아침 저녁 바람 소리가 선선함을 느끼게 하네요. 이게 가을 느낌일까요? 전 오후 2시에 일을 시작해서 이제 차에서 하차하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일이니까요. 첫 번째 일은 새벽부터 8시까지 유제품 배송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즐겁네요. 나이가 70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기쁘게 일하고 라디오와 친구하면서 지낸답니다. 와, 대단하시죠. 우리 5735님도 아침에 새벽부터 8시까지는 유제품 배송하시고 다시 오후 2시에 일을 시작하셔서 이제 또 하차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정말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너무 멋지시고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5735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앞으로도 좀 피곤하신 날 오당제 놀러 오셔서 좋은 노래도 들으시고 잠시나마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1938님, 젠디, 제가 지금 잘 익은 배추김치로 뭘 만들까 고민 중이거든요. 돼지고기 김치찜? 맛있겠다. 햄 넣은 김치볶음밥? 아니면 김치전을 해먹을까요? 젠디는 뭐가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세 개 다 하면 안 될까요? 좀 힘드시려나? 저는 돼지고기 김치찜, 저는 워낙 김치찜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치찜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일단 오늘 하시고 남은 걸로 내일 이제 김치볶음밥 해 드시고 김치볶음밥 플러스 김치전까지 같이 드시면 또 내일까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 맛있겠네요. 5201님, 다음 주가 찐친 희야 생일이라서 미리 파티했어요. 식당 에어컨, 선풍기 바람 때문에 촉 켜는데 실패했지만 케이크 나눔도 하고 좋았답니다. 서비스로 음료도 주셔서 맛나게 먹고 왔어요. 밥 먹고 나와서 걷는데 다른 식당이었지만 공원 데크길 생수 나눔하는 가게가 있어서 칭찬합니다. 물을 나누는 그 가게도 돈줄 나길 바라봅니다. 와, 진짜 멋진 가게네요.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 하나씩 드시라고 생수를 나눔하는 그런 가게가 있나 봐요. 크, 이게 마음이 너무 우리 5201님도 감동을 하셨는지 돈줄 나길 바라본다. 이렇게 또 응원의 문자까지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제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174님,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공동 현관문을 나서면 아파트 하단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 캔자스 더스트 인 더 윈드 신청해봐요. 젠디 하면서 아 친절하게 또 한글로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읽어드렸네요. 1794님이 신청해주신 캔자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한글로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앤 머리의 You Needed Me 두 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1111번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4444번님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인데 아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명탐정 코난을 보고 집에 와서 슬라임 만들어서 놀아주었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일하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 내일부터 아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도 받기로 했답니다. 파이팅입니다. 오,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을 맞아서 아드님과 아주 알찬 하루 보내셨네요. 영화도 보시고 슬라임도 만들고 내일부터는 또 수영 강습도 같이 받으시고 아드님이 정말 덕분에 또 아버님이실까요? 어머님이실까요? 아버님 같은 느낌이 그죠? 알찬 방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방학을 마치고 나면 한층 더 이렇게 성숙한 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은비님, 젠디 저 내일 번지점프 하러 가요. 오! 퇴사 후 분노와 자유를 갈망하는 저만의 표현이랄까요? 나답게 살자 하면서 뛰어내리려고요. 는 생애 처음 번지점프 뛰는 사람. 우리 은비님 얼마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또 퇴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또 이제 퇴사 기념으로 번지점프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분노와 자유의 갈망. 번지점프 저도 안 해봤는데 전 영원히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은비님이 하고 와서 어땠는지 소감도 내일 보내주세요. 이재근님, 내일은 노트북 수리를 맡기고 저녁에 러닝 클래스 갑니다. 저 진짜 러닝 초보인데 저번 주에 처음 듣고 유익한 것 같아서 고정으로 들어보려고요. 토요일 저녁에 5km 마라톤을 하는데 그때까지 부족한 점을 열심히 채워봐야겠어요. 요즘에 러닝 클래스도 있구나. 우리 재근님이 러닝 클래스를 하고 계신가 봐요. 아, 그쵸. 초보분들이 이제 달리는 뭐 자세라든지 이런 거 교정 받으면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으니까. 또 재미를 그래도 붙이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재근님 앞으로도 힘내시고요. 토요일에 5km 마라톤도 잘 다녀오세요.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 토요일은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비 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쉬어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840님, 유성우 많이 떨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는 잘 못 들었어요. 언제쯤 많이 떨어질까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내일 밤부터 또 14일 새벽 사이에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혹시 별똥별 보신 분들 오당제 제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2579님이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셔서 다른 분의 신청곡을 끝곡으로 골라봤습니다. 8823님이 신청해주신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요즘에 또 가을 노래 많이 들으니까 좋네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 처음부터 선관위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부는 최근 외교부로부터 세 차례 있었던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상대국 초청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호주와 뉴질랜드, 2024년 독일과 에스토니아, 지난해에는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해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마수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추가 비용이 없는 형태로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이란 전쟁 이후 네 번째로 폐쇄시키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란 측이 홍해 입구에서 상선 등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를 자제시킬 것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이 중동산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가 악화한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산 원유가 일본으로 수입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을 이끈 주룽지 전 국무원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전국위원회는 오늘 공동 부고를 내고 주룽지 전 총리가 98세의 나이로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병원으로 별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대 60mm, 부산과 울산 등 경남 남해안에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7: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갓은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8: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로켓의 잔해가 달 표면에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지구 궤도에서 추적되고 있는 인공물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우주 쓰레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커질 우주 쓰레기 문제, 해법은 무엇일지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 지수가 최근 들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량 기업을 따로 선별하는 코스닥 셀렉트 도입이 추진되면서 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구조적인 과제가 많습니다. 코스닥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위한 조건,

0: 잠시 후 나승두 SK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해주실 얘기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3: 네, 오늘 이제 스페이스X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우주 쓰레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2: 네.
3: 지난주에 이제 스페이스X 로켓 잔해가 이제 달 표면에 충돌했다 이런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2: 네, 봤습니다. 저도 네. 우주 매니아거든요.
3: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제 8월 5일에 새벽 2시 반에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의 잔해. 그게 이제 뭐 한 4톤짜리 쇳덩어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달 표면에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힌 속도가요. 초속 2.43km.
2: 야.
3: 이게 총알의 한 두세 배 이상 빠른 속도라고 하는데
2: 예.
3: 사실 제가 이제 총을 쏴본 적이 없으니까 체감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2: 네.
3: 이게 이제 눈 한 번 깜빡하는 그 1초 사이에
2: 네.
3: 지하철로 한 두세 정거장을 지나가는 속도.
2: 야.
3: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분 안에 도달하는 그런 속도래요. 근데 달에 이제 공기가 없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감속이 전혀 안 되고 그게 이제 만약에 지구였으면은 대기권에서 타버리거나 아니면 속도가 줄어들었을 텐데
2: 예.
3: 이게 달에는 감속이나 마찰 없이 그냥 그대로 꽂힌 겁니다.
2: 그렇군요. 이 정도 속도로 쇳덩이가 날아가서 딱 부닥쳤다면
3: 네.
2: 달 표면에도 엄청난 흔적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3: 네, 이번 충돌로 달 표면에 지름 한 20m, 30m 크기의 파임이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2: 예.
3: 그래서 달 표면의 지형들의 이름이 다 있거든요.
2: 네. 그래서
3: 이번에 이제 팰컨 9 충돌한 지점이 이제 아인슈타인 분화구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지역이에요.
2: 예.
3: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면 아폴로 이제 11 랜딩 사이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닐 암스트롱이 이제 아폴로 11호 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착륙한 장소가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하고 한 2,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이번에 이제 팰컨 9이 충돌을 해가지고 뭐 다행히 역사적인 장소가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충돌 직후에는 먼지 기둥이 엄청 높게 솟아올랐대요. 그 순간 좀 영상을 찾아보려고 많이 찾아봤더니 이게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 시간에 충돌 지점이 태양빛을 받는 지역이어가지고
2: 네.
3: 그 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그 충돌 직후에 그 지역을 우리 그 한국의 달 궤도 탐사선
2: 네.

0: 다놀이가 사진을 찍었어요. 예. 다놀이가 이제 그 충돌 즈음에 그 인근을 지나는 궤도에 딱 마침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 팰컨9이 충돌할 후에 달 표면에 짙은 점 형태로 이제 좀 새롭게 파인 그런 자국이 생겼습니다.
1: 예.
0: 이 로켓이요. 작년 1월에 발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에 이제 달 착륙선 두 대를 실어서 날은 발사체였습니다.
1: 네.
0: 그 발사체에 일단은 이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서 착륙을 잘 했는데 착륙선 을 달 쪽으로 밀어준 그 2단, 그 2단이 그대로 우주에 남았다가 그 잔해가 1년 7개월 동안 이제 태양 활동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떠돌다가
1: 네.
0: 결국 이번에 이제 달에 부딪히게 됐다는 게 이제 스페이스X의 설명입니다.
1: 그렇군요. 달에 뭔가 부딪힌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처음이 아닌가요?
0: 종종 있었어요. 일부러 부딪히기도 했고 아니면 예. 실수로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이제 그 당시 소련 루나 2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도달했는데 그거는 이제 착륙이 아니라 그냥 들이받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962년에 이제 레인저 4호가 달 표면에 이제 부딪혔는데 이거는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계획대로 안 된 실패였습니다.
1: 예.
0: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아폴로 탐사 시절에는요, 그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이렇게 저런 지진계 과학 장비를 설치를 해놔요.
1: 네.
0: 그리고 닷슨 착륙선의 상단을 일부러 달에 충돌시켰습니다.
1: 네.
0: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진을 일으켜서 달 내부 구조를 알아내려고 한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달에 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1: 예.
0: 우주선을 폭탄처럼 이제 들이받기도 했어요.
1: 예.
0: 지금까지는 이제 달 표면에 충돌이 있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달에 기지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달에 인프라가 생기면은 이런 충돌이 이제 까딱하면 사람의 생명과 과학시설, 과학장비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이제 달에 2028년에 유인선을 착륙시키고 또 2030년에는 이제 유인기지에다가 원자로까지 설치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10년 안에 이제 달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이제 러시아하고 손잡고 달의 연구 기지를 이제 짓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지 근처에 이런 이제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가 충돌을 한다 이러면 이제 충돌에 따른 충격뿐 아니라 그 암석 파편하고 먼지들이 이제 산탄총, 그러니까 샷건이라고 하던데 그게 쫙 퍼지는 거라면서요.
1: 예.
0: 그러니까 산탄총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가고 이 파편들이 이제 시설을 훼손시키면 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인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면은 이제 사람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다는
1: 그렇겠네요.
0: 거죠.
1: 그래서 예.
0: 과학계에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야,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우주 쓰레기 생각보다 위협하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주변은 어떤 상황입니까?
0: 그 나사 보고서 7월 호를 제가 찾아서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1: 예.
0: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호인데요.
1: 예.
0: 이제 지금 그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 물체가 총 3만 3천 개 정도래요.
1: 네.
0: 그래서 그래프 상에 이제 자주색 맨 위에 있는 그 선이에요. 쫙 올라가고 있죠.
1: 예.
0: 숫자가 완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중에 이제 미국계 1만 7천 개로 절반이 넘어요.
1: 예.
0: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 물체들 중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 위성이요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2,000개, 13,000개 그 정도예요.
1: 예.
0: 나머지 한 60%, 70%는 다 쓰레기입니다.
1: 예.
0: 그 여기 보면은 분홍색, 핫핑크색으로 이제 프라그멘테이션 데브리라고 이제 써 있는 그 분홍색 선이 바로 파편화된 잔해들이고 이제 밑에 이제 초록색, 주황색 선이 버려진 로켓 몸체하고 기타 쓰레기들이고요.
1: 예.
0: 이제 하늘색 선 보이잖아요. 이게 하늘색 선은 이제 현재 운영 중인 위성하고 수명을 다한 위성 이거를 이제 합친 거, 스페이스 크래프트 선을 이제 합친 거예요. 그게 이제 쭉 하고 이제 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운영 중인 거, 운영 중이 아닌 거니까 쓰레기까지 합친 그런 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0: 색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추적되는 커다란 쓰레기만 숫자를 센 거고요. 네. 그 지구 주위에 맴돌고 있는 예. 그 추적되지 않은 작은 파편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무려 1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 야, 이것도 빨리 움직일 것 같은데.
0: 맞아요. 이 잔해들이요. 이제 총알보다 빠른 초속 한 7에서 8km 정도로 야. 날아다니고 있대요. 예. 엄청 빠른 속도로. 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은 이제 고장 이 나거나 이제 수명이 다한 위성 그리고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은 뒤에 분리된 그 발사체의 상당부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잔해들이 태양열을 받아서 이제 과열이 되면 폭발하거나 서로 충돌하면서 뭐 수백 수천만 개의 파편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케슬러 신드롬이라고 해서요. 그 우주 쓰레기가 다른 물체하고 충돌해서 연쇄적으로 새로운 우주 쓰레기가 생겨나고 쓰레기끼리 또 충돌해가지고 이게 우주를 뒤엎는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예.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도널드 케슬러라는 그 박사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우려가 요새 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영화 그래비티.
1: 아 이거 봤습니다.
0: 아 보셨어요? 예.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1: 무섭기도
0: 저는
1: 예. 예,
0: 산드라 블록하고 조지 클로니가 이제 우주선 밖에 나와서 우주 망원경을 뭐 그때만 초반에도
1: 붙이다가.
0: 이제 예. 예, 평화롭게 수리하고 있는데 이제 러시아가 고장난 통신 위성을 이제 부수려고
1: 네.
0: 미사일을 요격하는 바람에 파편이 네. 이리저리 튀면서 폭풍을 만들어 내잖아요.
1: 예.
0: 근데 상상을 해보면 미국하고 러시아가 만약에 통신이 제대로 안 됐다 그 순간에 아니면 중국하고 미국이 통신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우주인들이 작업을 하다가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예.
0: 그 우주 쓰레기들이 통신 위성을 망가뜨리고 또 관제센터하고 무전도 끊기고 주인공이 우주에서 이제 재난을 맞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공상과학 스토리가 아니고
1: 네.
0: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우주 쓰레기들이 지구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아요?
0: 아니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 이번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조사하면서 위협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에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는 사실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타서 사라지거든요.
1: 예.
0: 대기권에서 이제 들어올 때 공기하고 마찰열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한
1: 네.
0: 3000도씨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을 해서 이제 대부분은 사라지는데 일부가 태워지지 않고 대기권을 뚫고 지구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같은 그런 이제 열에 강한 금속으로 만든 연료 탱크나 이제 부품들이 다 타지 않은 채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구 대기권에 이제 들어올 때 각도가 완만하게 이제 들어와도 이제 유성처럼 길게 비행하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지난달 말에 이제 기사를 하나 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제목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집니다. 불타오르는 금속 덩어리들이 주택, 농장, 주차장에 추락합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리고 누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될까요? 이런 제목이 달린 그런 이 기사가 났어요.
1: 네.
0: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미국 우주군이 대기권의 우주 물체가 진입하면 경고를 발령하거든요.
1: 네.
0: 그 경고 숫자가 10년 전에는 110건이었는데 2025년 기준 820건으로 8배 폭증했습니다. 경고가.
1: 네.
0: 820건이면 계산해보면 하루에 두세 번꼴로 지금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지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1톤 이상의 거대한 쇳덩어리들을 추려봤더니 매주 한 번씩 우리 이 머리 위로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해서 떨어뜨리는 거는 이제 빈 바다, 태평양
1: 네.
0: 같은 데로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떨어지는 거는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인 2035년 경에는 이제 스페이스X 위성 파편만으로 이제 2년에 한 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미국 연방 항공청의 경고도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러면 이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우리는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네, 그 대응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사례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1: 네.
0: 하는데요. 그 뉴욕타임스에 나온 사례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례. 이게 뭐냐면 2024년 12월에 케냐의 한 마을에 이제 하늘에서 불덩어리 금속이 떨어졌어요. 네, 마을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천둥보다 큰 소리가 났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커다란 금속 링이었는데 이 링이요, 뭐냐면 이제 로켓의 단과 단을 연결하는 부품이었어요. 이게 프랑스의 로켓 부품인데 16년간 궤도에 있다가 지구에 낙하하게 된 우주 쓰레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이제 지난해에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실어 올린 페일컨 9에서 폴란드로 떨어진 그 잔해입니다. 그때도 이제 하늘에서 특이한 섬광이 목격이 됐고 당시에 이제 UFO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떠돌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 우주 쓰레기였던 거죠. 이제 상당히 컸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는 이제 2024년에 캐나다 농장에 스페이스X의 부품이 떨어졌어요. 이게 무게 40kg, 길이 2m짜리 이제 불에 탄 금속 덩어리였다고 하고 천문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나와서 아 이거 스페이스X 우주 쓰레기다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농장주가 스페이스X한테 아이 우주 쓰레기 돈 주고 사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사 자료로 쓰일 만한 거고 이게 또 개인 소유주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금을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인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돈은 이제 지역에 하키장 건설하는 데 기부가 됐대요. 근데 또 다른 또 캐나다 사례를 봤더니 한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쓰레기를 이제 스페이스X에 넘기고 그 저기 사람이 맞은 사례도 있었어요.
1: 아이고.
0: 사람이 맞은 사례는 딱한번 공식 기록이 됐는데 다행히 뭐 다친 거는 아니었어요. 이제 1997년에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의 이제 로티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새벽 산책 중에 하늘에 불덩어리가 휙 하고 지나갔고 30분 뒤에 어깨에 뭔가 톡 부딪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사에 보니까. 근데 콜라캔 무게의 이제 그을린 조각이 이제 자기 몸에 맞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1년 전에 발사된 로켓의 작은 파편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맞은 사례, 첫 사례로 이제 기네스에 올라갔습니다.
1: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네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사례들 보니 미국 근처 캐나다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옆 나라 중국에서 로켓 쏘면 인근 국가들에게 잔해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이게 지금 필리핀이 그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최신 발사장이 하이난 섬에 있어요. 제 지도를 가져왔는데 이제 중국 하이난 섬이 있으면 이제 맞은편에 필리핀 팔라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켓을 하이난에서 쏘면은 파편이 떨어지는 낙하구역 상당수가 사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남중국해인데 이게 중국하고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고 특히 이제 스프레틀리 군도 지역 여기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이제 중국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치열하게 영해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수역입니다. 그 인근으로 중국 로켓에서 떨어진 잔해들이 지금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잔해에는 그 중국 국기가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중국 거예요. 이게 이제 필리핀 팔라완에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필리핀 어민들이 그동안 이제 중국 해경하고 대치해 왔는데 이제는 로켓 파편까지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팔라완이 되게 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이제 지정된 산호초 자원공원도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로켓 파편에 이제 연료가 남은 찌꺼기, 뭐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 뭐 이런 것들, 염산 이런 게 나와서 바닷물을 오염시킨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거나 아니면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우주 쓰레기가 뭐 어마어마한 그 크기도 있는데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건 누가 치워야 합니까?
0: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예. 일단 지상에 있는 거하고 우주에 있는 걸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0: 입니다. 네. 지상의 경우에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1968년 UN의 그 우주물체 반환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협정에 따라서 잔해가 떨어진 나라가 먼저 안전 조치를 하고 회수를 해야 됩니다. 유해한 연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치우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필리핀 팔라완에서 이제 먼저 치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아무튼 좀 이제 무시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분쟁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비용을 발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발사국이 요구하면 잔해는 돌려줘야 된다고 하고요. 그 우주 쓰레기의 소유권은 이제 발사국에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쓰레기로 인해서 만약에 지상에 피해가 발생하면 예. 그 발사국이 100% 절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의 잔해라고 할지라도 네. 국제법상 최종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어요. 아. 그래서 정부가 100%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이제 정부가 이제 기업 하고 이제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국제법이 정하지 않고 각국의 국내 법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다고 해요. 예. 미국은 이제 사업자한테 보험을 가입해라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명시가 돼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정부가 그 부담을 떠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우주에 있는 거는 좀 복잡해요.
1: 예.
0: 우주는 사실 영토라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궤도 어디에 있던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발사국, 발사 그 기업이 네. 책임을 지는 건데 1967년의 우주조약에 따라서 남의 쓰레기는 허락 없이 손댈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미국이 중국, 러시아 위성 쓰레기를 함부로 치우면은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1: 아.
0: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아무도 안 치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1: 아이고 참.
0: 네, 그래서 우주 쓰레기를 하나 치우는데 뭐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지만 또 안 치운다고 해서 그 청소를 강제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그런 처벌 규정이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각 국가는 자국의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그런 일부 대형 잔해를 제외하고는 지금 우주 쓰레기 청소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를 오늘 가져와 주셨네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코스닥의 반등을 좌우할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최근에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 코스닥이 크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먼저 코스닥이 갑자기 매수세가 몰린 이유 이건 뭘까요?
4: 아마 코스닥의 조정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3: 예.
4: 뭐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본다면 7월 한 달 동안 코스닥이 하락한 그 하락률만 놓고 본다면 사실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보다도 더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3: 예.
4: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반대 매수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또 한참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좀 매매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조치가 있은 이후에 확실히 코스피에서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고 그 상황에서 개인들의 참여들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개인들의 이제 거래 자체가 코스닥으로 좀 이전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고 더군다나 7월 달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했었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빅2 기업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성장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 수요까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3: 네, 혹시 우려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증시에 오래 계셨을 테니까요. 네. 이게 맞는 해석인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4: 네.
3: 코스피에서 큰 종목 투자했다가 네. 요즘 손실 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4: 네.
3: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심리적으로 본전 생각 나잖아요.
4: 네.
3: 그래서 조금 변동폭이 빠르고 크게 움직이는 코스닥으로 옮겨간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관들은 코스닥 투자 잘 안 하니까요.
4: 네.
3: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4: 그것도 일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3: 예.
4: 현재는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조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묶여있는 자금도 있고 그리고 일부 변동이 클 때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분명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동안 격차는 얼마나 벌어진 거예요?
4: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전체 시가총액의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7% 남짓 됩니다.
3: 아, 원래 10% 넘었는데.
4: 과거에 네. IT 버블 때라고 한참 코스닥 주가가 좋을 네. 때 그때는 20% 중반까지도 갔었고요.
3: 그래요.
4: 그리고 이제 그 IT 버블이 꺼지고 나서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 중후반은 유지를
3: 예.
4: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3: 네.
4: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모습을 좀 오랫동안 보이면서 7%까지 떨어진 것은 거의 뭐 역대 최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주가가 떨어졌다는 걸 무조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평가하기는 어렵잖아요.
4: 네.
3: 그럼 지금 지표를 봤을 때 코스닥은 그냥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소외됐다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4: 저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 네.
4: 이제 그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3: 네.
4: 그렇다면 정말 코스닥이 돈도 못 버는 기업들만 모여있는 안 좋은 시장이냐 이렇게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3: 네.
4: 지금 한참 2분기 실적들을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어서 아마 조만간 또 2분기의 실적들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1분기까지 발표한 실적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닥의 상장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을 합산해보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네.
4: 오히려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빅2 기업의 실적이 워낙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기업만 따로 떼놓고 보면 그 두 기업은 500% 이상 올랐거든요.
3: 네.
4: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 그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합산을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 비교해보면 40%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성장률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코스닥 기업들이 1분기 때 돈을 잘 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회사들이 안 좋은 회사들이 모여있어서 증시가 빠진 것이 아니라 현재는 좀 수급적인 요인, 뭐 주변 환경적인 요인으로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네. 이익이나 실질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저평가되는 이유, 저평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네. 이런 설명이시네요.
4: 네.
3: 자,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코스피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좀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떨어질 때도 유독 빠르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엄청 빠르게 오르더라고요.
4: 네.
3: 별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 아무래도 그 각 증시마다 투자자들이 어떤 구성을 띠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 예.
4: 상대적으로 투자자들 중에서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는 투자자가 이제 개인일 수밖에 없는데
3: 네.
4: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을 비율로 따져보자면 거의 뭐 한 4대 4대 2, 3.5대 3.5대 3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하고 기관의 비중이 높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뭐 한 3대 1대 6 정도로 많게는 개인이 7까지도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3: 예.
4: 단기적인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요즘에는 신용융자 잔고의 흐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조금 빚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인데요. 금액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차이

0: 가 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신용융자 잔고의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 대비 한 0.5% 정도 차지한다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에서 3% 정도까지도 차지를 합니다.
1: 네.
0: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어떤 특수성을 가진 어떤 증시인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코스닥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최근 들리는 소식이 코스닥 셀렉트 지수 이걸 도입해보자 이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요. 네. 이게 기존 코스닥 150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코스닥 150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나 거래 대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 비중이 높은 어떤 그런 지수라고 한다면
1: 네.
0: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코스닥 셀렉트 지수는 이제 정량적인 부분들을 넘어선 이제 회사의 어떤 거버넌스적인 이슈라든지 뭐 주주 환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더해서
1: 네.
0: 그 안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추려보겠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코스닥 150 중에서 다시 코스닥 셀렉트 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0: 완전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 예.
0: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셀렉트 지수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1: 예.
0: 그렇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도 선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셀렉트 지수가 질적인 부분을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이거는 또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우리가 아주 수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량화된 게 아니라 질적인 평가는 평가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1: 이거 객관적으로 문제된다라고 지적 있지 않을까요?
0: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회사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나 다양한 뭐 재무제표의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1: 네.
0: 질적 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어떤 종목을 선별하는 포인트가 되어서는 말씀 주신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1: 예.
0: 오히려 그거 외에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러니까 배제하는 요인으로 질적 요인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누가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선별을 했냐에 대한 이슈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제 배제하는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질적인 요소는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0: 네.
1: 먼저 선정된 초안.
0: 네.
1: 초안은 양적인 지표들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0: 네.
1: 그러면 코스닥 150하고 상당히 겹치지 않을까요?
0: 많은 부분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근데 그 코스닥 150이 앞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나 거래 대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제 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 예.
0: 사실 내부를 좀 뜯어보면 좀 걱정될 만한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긴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기업들을 그 안에서 속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어떤 취지인지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소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뭐예요?
0: 일단 국내 증시가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머징 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1: 네.
0: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면 그러니까 약간
1: 네.
0: 변방의 느낌이 좀 있었다면 작년부터 해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뭐 글로벌 수익률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1: 네.
0: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사 그 중심에 이제 놓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두각을 나타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뭐 완전한 좋은 흐름만을 이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워낙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기업 내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반 이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밸류체인 안에 있는 아주 든든한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약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강조해서 좀 붐업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반영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코스닥을 대표하는 회사들을 따로 추려서 셀렉트 지수라는 지수를 만들면
0: 네.
1: 코스닥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평가들을 하세요?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평가하세요?
0: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1: 네.
0: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그냥 셀렉트 지수를 하나를 만든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0: 뭐 코스닥 150 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300개 기업 이런 기업들과 굳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반문하시기도 하시고 네. 좀 걱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네. 좋은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한 그런 기준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수해 보이는 기업들을 추려서 지수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도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네. 코스닥에는 한 17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관에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이거나 아니면 투자 자문사들 대부분은 이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좀처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알토란 같은 기업이 있는지 뭔지 잘 모르니까 손이 선뜻 안 가고 그래서 이 1700개 가까운 기업들을 누가 좀 분석을 좀 전문가가 해주면 좋겠는데라는 니즈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관과 개인들이 다 할 수도 없을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0: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런 셀렉트 지수가 만들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도합 한 2,500개 정도 되고 예. 그중에서 한 8, 900개는 이제 코스피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한 1,700개, 800개 정도가 코스닥 기업인데 그것들을 모두 다 이제 저희가 커버리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셀렉트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기관 투자자나 이제 패시브 자금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분명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분석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패시브 자금들 중에서 ETF나 요즘 펀드들 이런 것들로 투자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셀렉트 지수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패시브 자금으로도 코스닥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증시 부양 효과는 일부 있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0: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중간에 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셀렉트 지수 하나만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작년 12월부터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지만 뭐 작년부터 계속 언급됐던 내용이지만 이제 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좀 늘린다라든지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어떤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네. 관련된 상품들이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품들이 등장을 했을 때 얼마나 투자 자금이 몰릴 수 있는지 그 반향이 얼마나 있을지를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셀렉트 지수를 가지고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의 이제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연간 얼마 정도의 투자를 했을 때에는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ISA 계좌나 요즘에는 연금 저축 계좌들도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세액 공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파생돼서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수만 딱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상품들까지 좀 이어져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네요. 그렇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만 코스닥 활성화시키는 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주가가 너무 빠진 시점에 이런 걸 논의하다 보니까 약간 곁눈질로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들을 하시냐면 이것도 결국 증시 부양책 아니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빠르게 정부 입장에서 증시를 부양해야 인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으니 우리 돈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집어넣게 만들고 또 우리 노후 자금인 연금 자금, 국민연금 자금도 또 집어넣게 만들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 모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짓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물론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묶으면 안 될 거고요. 네. 뭐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묶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 당장 언급됐던 게 아니라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좀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비단 지금 1, 2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활성화 정책들이 등장됐던 그런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분명 그때 결과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이 분명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을 때 조금 더 이런 정책적인 마중물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차피 논의를 계속 해왔던 일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연구위원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보고서 하나 내셨던데 이 코스타

0: 반영을 해보고자 했는데 네. 그 부분들은 일단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수익성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 1분기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순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 중에서 예. 자기 자본 대비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 ROE가 5% 이상 나오는 기업들을 좀 추려봤더니 예. 한 88개 정도의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현재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150개고 그리고 이 코스닥 셀렉트 지수에 반영되는 기업들 종목의 개수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네. 거의 뭐 한 70개 내외 정도 또는 100개 내외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1: 네.
0: 그 88개의 종목들은 한번 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먼저 추리신 걸 봤더니 네. 그 정도 사이즈로 어떻게 보면 분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것 같은데 업종은 주로 어느 업종이 좀 많아 보이던가요?
0: 가장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은 높게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냥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언급을 하세요.
1: 예.
0: 근데 아무래도 코스닥 150이나 코스닥 300 기업들을 추려보면 예. 당연히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 바이오 섹터가 많다 보니까 바이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 25% 정도까지도 바이오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들이 나타나는데
1: 예.
0: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88개의 종목들의 비중을 살펴보면 바이오 기업들의 비중이 거의 한 10% 중반대까지 떨어지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나 기계 업종
1: 예.
0: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거의 뭐 한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좀 고르게 분포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선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특정 산업 섹터에 몰려져 있지는 않았군요.
0: 네네.
1: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제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어떤 성과를 또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런 거 쭉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0: 네.
1: 항상 모든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0: 네.
1: 혹시 이번에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 크게 우려되는 지점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0: 일단 제일 걱정하는 것은 좋은 기업들에 대한 선별을 좀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1: 네.
0: 그렇다면 그 외 나머지 기업들은 다 안 좋은 기업이냐라고 저는 낙인이 찍히는 소위 말하죠 주홍 글씨가 찍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들이 분명 뒤따를 수밖에 없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너무 강조되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한 번 찍힌 낙인을 쉽게 이제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앞에서 힌트를 많이 주셨는데 네. 코스닥의 성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러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수한 기업들 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다른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거 뭔가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오해를 만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위원님께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 옥석을 가리면서 배제됐던 기업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을까요?
0: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옥석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나쁜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그 성장성이 높은, 그러니까 모험 자본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뚜렷한 성장성을 나타낼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1: 네.
0: 그냥 단순히 셀렉트 지수 하나를 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우량 기업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또 다른 분야, 그 좀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어떤 그런 지수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대표적인 산업별 뭐 10개 기업들, 대표 기업 들 해가지고 뭐 바이오 10 아니면 뭐 2차전지 10 소부장 10 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도 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이번에 셀렉트 지수에서 100개일지 뭐 70몇 개일지 얼마만큼의 기업이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조금 뭐랄까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돈을 만들어서 재원을 만들어서 각각의 기관들이나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분석하는 분들의

0: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좀 기업들 좀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연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기업들 분석하는 보고서 내는 거 이건 도움이 안 될까요?
1: 그런 시도들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확대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는 워낙 이제 규모가 작고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뭐 IR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고 뭐 거래소도 그렇고 여러 뭐 IR 협의회나 다양한 이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네. 사실 상장 기업들 자체적으로도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공을 하고 그리고 IR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행동들까지 좀 뒷받침이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투자에 정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질문 해드리길 바라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지수가 곧 발표가 될 텐데 네. 그럼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거 미리 투자해놓는 거 이거는 좀 투자에 좋은 전략이 될까요?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권해주세요?
1: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뭐 코스피 200 또는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종목들이 정기적으로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편입되는 후보군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수익률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네. 미리 어떤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도 뭐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수익률은 그 모든 이벤트가 끝났을 때 다시 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그냥 무작정 이런 이벤트를 추종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많이 코스닥 지수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셀렉트 지수에 편입될 후보군을 나름대로 추려본 뒤에 그 안에서도 확실한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런 지수의 편입이나 지수의 발표가 이제 하나의 내 수익률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휴면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아니면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보이는 기업을 속간해서 네.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코스닥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될까요?
1: 분명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주가 1,000원 미만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제 뭐 후보군들이 발표가 되는 오늘 종가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되는 날인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뭐 크게 뭐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그냥 지수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체의 어떤 그런 건전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좀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좀 자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네. 분명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들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분명 이제 뭐 재무적인 밸류에이션적인 어떤 그런 숫자적인 매력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걸 속아내는 과정이 너무 이제 그 크기나 깊이가 깊어져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좀 아주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종목들의 구성 비중을 좀 따져보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1% 미만 정도이기 때문에 네. 뭐 큰 충격이 있진 않지만 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M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을 기회로 삼아 차세대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미래성장 동력 관련 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7가지 첨단 기술인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7대 첨단 기술은 소형 모듈 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 부품 공급망 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이 직무와 관련해 법 왜곡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판사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을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단을 꾸렸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각급 법원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10명에게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 고발을 당한 법관 등에게 기존에는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해왔는데 수사 절차별로 각각 1000만 원씩, 형사재판 심급별로 최대 2000만 원씩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합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월보다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 6월 3.5%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돼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 역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며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6월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야스쿠니 참배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공언했지만 총리 취임 이후 직접 참배는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물만 복납했습니다. 내일은 가끔 전국 구름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7도입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8: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오늘 하루 공쳤다는 말은 공놀이를 했다는 게 아니죠. 무슨 일을 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탕치다 라는 뜻의 공치다는 장사를 공치다, 하루를 공쳐버렸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은 한자로 빌공으로 비어있다는 뜻이죠. 빈자리를 뜻하는 공석에서 공, 하늘과 땅 사이의 빈 곳을 뜻하는 공중의 공과 같은 한자입니다.
9: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 나온 이후로 여러 가수들의 목소리를 거치면서 다양한 색깔과 감정으로 불린 음악입니다. 1967년 미국의 컨트리 가수 빌리 조 로얄이 컨트리 록 스타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이후로 크리스 사이페, 러셀 모리스, 그리고 딥퍼플도 이 음악을 리메이크했죠. 특히 딥퍼플은 이 곡을 완전한 하드락으로 탈바꿈시키면서 그 이후에 나온 버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렇게 1997년 딥퍼플 버전을 바탕으로 이 곡을 가장 크게 히트시켜 영국 차트 2위까지 올린 쿨라 쉐이커의 버전이 등장합니다.

0: 8월 12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강렬하고 시원하게 시작해봤죠? 쿨라 쉐이커 허쉬였습니다. 2412님 신청곡이었어요. 딥퍼플 버전, 쿨라 쉐이커 버전 이 두 버전이 가장 라디오에서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결이 좀 비슷해요. 네. 딥퍼플 버전을 바탕으로 쿨라 쉐이커의 버전이 또 만들어진 거여서 그런데 이제 원곡은 빌리 조 로얄이라는 가수가 불렀었고 서로서로 다른 가수들이 부르면서 약간씩 느낌이 달라지다가 딥퍼플과 이 쿨라 쉐이커 버전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음악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노래는 여름에 듣기에 딱 좋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8월의 여름밤 여전히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도 참여해 주실 때 문자 샵 8001번 이용해 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고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글 쓰셔도 다 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 음악 아낌없이 들어야죠. 비치보이스 코코모 7768님 김남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음악을 질려하지 않는다 인 것 같거든요. 저는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들어도 그냥 계속 좋아하는 편이고 이렇게 시즌마다 항상 나오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비치보이스, 뭐 크리스마스에는 웨미나 머라이어 캐리. 저는 뭐 계속 들어도 계속 좋더라고요. 자, 이 여름에 꼭 들어야 하는 비치보이스 코코모였고요. 그보다 먼저 들으신 음악 The Temptations, My Girl이었습니다. 남정우님, 야근조가 되어서야 신혜림 씨 목소리를 듣네요. 잠시 지게차에서 내려 야식 먹으러 가면서 신청곡 올려봅니다.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사실 교대 근무하시다 보면 밤에 일하기가 더 좀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밤에 일할 때는 골든디스크를 들을 수 있다. 그게 아주 일말에 한 0.00001 정도의 위안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야식도 든든하게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 여름 지나고 나서 약간 서늘한 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일하기 수월해지시겠죠. 신청해 주신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이 노래와 함께 석기현님이 골라주신 This Sound의 I Just Can't Wait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K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다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2024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릭 카멘 이야기를 해볼게요. All by myself나 Hungry Eyes 같은 노래로 유명하죠. 에릭 카멘. 클래식 공부를 하다가 비틀스와 롤링스톤스가 딱 등장한 걸 보고 아, 나도 대중음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밴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1972년에 락밴드 라스베리스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한 데뷔곡이 Don't Want to Say Goodbye라는 노래인데요. 에릭 카멘이 작곡에도 참여를 하고 리드 보컬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뷔 때부터 이 밴드에서 에릭 카멘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에릭 카멘의 감성적인 멜로디 작곡 능력을 이 데뷔곡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릭 카멘은 라스베리스로 1974년까지 4장의 앨범을 냈고요. 75년도부터 솔로 앨범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8년까지 6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새로운 음악 활동은 하지 않았고 투어 위주로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 2013년에 Brand New Year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크리스마스 선물 형태로 팬들에게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공개를 했었는데 이 노래 2013년에 나왔었던 이 음악이 에릭 카멘이 생전에 공식적으로 남긴 마지막 싱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릭 카멘의 가장 최근 싱글, 마지막 싱글로는 2013년 Brand New Year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음악이에요. 들어보시죠. 에릭 카멘의 데뷔곡 라스베리스의 Don't Want to Say Goodbye. 그리고 에릭 카멘입니다. Brand New Year.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에릭 카멜의 데뷔곡 밴드 라스베리스의 Don't Want to Say Goodbye 그리고 2013년에 발표한 마지막 싱글 Brand New Year였습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마다 항상 주제 특집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을 할 거라고. 지금 들으신 이 Brand New Year가 약간 예고편 같지 않았나요?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분위기 느끼게 하는 곡이었죠. 5752님, 바나나라마의 비너스 신청합니다. 차가 고장나서 내일 차고 치러 가야 돼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잘 되던 게 그냥 갑자기 좀 안 되면 그냥 그것 자체로 약간 스트레스죠. 뭐 차든 뭐 가전이든 가구든 뭐든 그 스트레스 신청곡으로 좀 푸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민하님, 쉬나이스턴 스트롯. 중학교 시절에 처음 들었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하셨는데요. 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그때의 그 추억을 음악으로 붙잡아 둘 수는 있죠. 이 노래 들으시는 동안 그때 중학교 시절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의 내 모습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바나나라마의 비너스 그리고 쉬나이스턴 스트롯 그리고 이종윤님이 신청해 주신 New Kids on the Block의 Tonight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8월 12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 디스크.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 오늘 끝곡 김성민님 신청곡 크루앙빈의 White Gloves.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11시 5분에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10년이나 지난 일기를 꺼내어 들었지. 왜 그토록 마음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잖아.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봐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여기는 가요 19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극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조금 깎아주는 걸 조조 할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조는 일찍조, 아침조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이른 아침이란 뜻인 거죠. 토박이 말 중엔 이슬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을 이슬 아침이라고 해서 농촌에선 이슬 아침부터 바삐 일하는 농부들을 볼 수 있다처럼 쓰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몸이 극심한 경남 지역에 정부가 국가 소방 동원령을 내리면서 전국 소방차 200여 대가 집결해 긴급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저수지 곳곳이 바닥을 드러낸 전남 광주에서도 재한 급수가 시작됐습니다.
4: 콜롬비아 강진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보도되는 이른바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전용기를 갈아타면서 자신의 오랜 측근들만 동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용기를 탄 기자들은 물론 행정부 고위 장관들까지 이란 공격에 표적으로 방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유관 부처와 함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전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수정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8월 1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3: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의 전국 소방차

0: 자, 200대가 모였습니다.
1: 부족한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방청이 국가 소방 동원령을 내린 건데요.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화재 진압용 소방차 200여 대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경남에 모였습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되자 급수 지원에 나선 겁니다. 소방관들은 강에서 물을 채워 바짝 마른 논밭에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3: 결실 일에 가하기 위해서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어르신

0: 작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만 리터급 대형 물탱크 차는 벼가 쓰러지지 않을까 수압을 낮춰 물을 댑니다.
2: 물이 있어야 쌀 알이 여물거든요. 수확량까지 떨어져 버리면 이제 인건비, 만약에 뭐 자재비 이런 거 다 했을 때 적자를 보거든요.
1: 화재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때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데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쩍쩍 갈라진 논밭에 물을 대도 잠시 해갈시키는 정도라 직접 소방 호스를 들고 밭으로 나선 농민도 눈에 띕니다. 올여름 경남 양산의 42도 폭염도 가뭄에 영향을 미쳤지만 장마철 경남 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경남의 평균 농업용 저수율은 33.3%로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함양을 제외한 17곳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고 밀양과 거제, 함안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는데 경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10mm 안팎으로 턱없이 적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3: 전남 광주 지역 가뭄도 심각합니다. 폭염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4: 전남 광주 장성군의 한 농가. 뜨거운 뙤약볕 아래 축 처진 깻잎이 쪼그라들 정도로 시들었습니다. 고추는 줄기부터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일부는 화상을 입고 누렇게 죽어버렸습니다.
5: 비가 안 오니까 다 말라서 죽었어요. 3분의 2는 다 죽은 것 같아요.
4: 바짝 말라버린 땅. 작물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해 살짝만 잡아당겨도 잡초처럼 톡톡 뽑혀나옵니다.
5: 뭐 저 고추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이렇게 막 쑥쑥 뽑아버리니 비가 너무 안 내리니까 올해 이렇게 비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4: 전남 광주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용 저수지라는 인근의 장성호로 가봤습니다. 평소라면 물에 잠겨 있어야 할 곳에서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극한 더위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물이 차 있어야 할 이곳 장성호는 보시는 것처럼 맨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장성호의 평년 저수율은 60% 정도. 그러나 지금은 27%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매일 최저 저수율 기록을 새로 쓸 정도입니다. 결국 물이 바닥난 인근의 광주, 함평, 장성 등 지역 농가에선 사실상 격주로 농업

0: 하고 있습니다.
1: 또한 전남 광주의 3,300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도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속 마른 날씨가 이어질 경우 가뭄이 확대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2: 기록적 폭염과 가뭄은 유럽 경제까지 휘청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솟는 농산물 가격에 전력과 물류난까지 겹치면서 3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3: 감자, 당근을 키우는 영국 최대 규모의 농장. 올림픽 수준의 수영장 약 200개를 채울 수 있게 지어진 최신식 저수지를 갖췄지만 정작 5분의 1도 물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유럽을 말라붙게 만든 가뭄 탓입니다. 유럽 최대 쌀 생산국 이탈리아 포강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작물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
4: 이번 농작물 재배 시즌에 버틸 충분한 물이 없을까 봐 걱정됩니다. 앤드류 블랙틀은 농장 임원.
3: 아이가 댓글 수위가 기록적 수준으로 낮아진 독일은 물류난의 비상입니다.
4: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선 선박으로 가공업체에 제품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카타리나 스테처 유채씨 판매업체입니다.
3: 라인강을 대체할 철도 수용 능력도 한계인데다 트럭 운전사도 크게 부족합니다. 물류 차질의 한 업체는 어쩔 수 없이 납품 계약을 못 지키겠다며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실정이지만 10월은 돼야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뉴브강 일대에선 냉각수 부족에 원전이 잇따라 멈춰서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다뉴브강 원전의 원자료 2기 중 남은 1기마저 오늘 가동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뉴브강 안방까지 폭파해봤지만 루마니아 전력의 20%가 차단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미 한 달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예비용이던 석탄 화력발전도 가동합니다. 원전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건 헝가리도 마찬가지. 강 바닥에 구조물을 설치해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에 부심합니다.
4: 바지선 주척을 침몰시켜 단기간에 다뉴브강 수위를 최대 20cm까지 높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토를 맞으러 헝가리 총리입니다.
3: 폭염으로 유럽연합이 약 295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대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
2: 강진으로 200명 넘게 숨진 콜롬비아 정부가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많아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5: 구조대원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남성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끄집어냅니다. 간신히 온몸이 빠져나온 이 남성은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콜롬비아 지진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강진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정부청사와 재외 공간 등에 조기를 개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사망자 수는 250명으로 집계됐지만 일부 집계 오류가 확인되면서 당국은 이를 216명으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실종자는 최소 195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 4천 명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 골든타임 안에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구조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뒤 최대 72시간은 생매장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후엔 생존할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4: 이 72시간의 시간이 생존자와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알레한드로 에데르 칼리 시장입니다.
5: 하지만 강진 이후 70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무너진 건물들과 끊어진 도로 등으로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병원과 같은 기반시설까지 무너지는 등 큰 피해를 입어 부상자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콜롬비아의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 약 14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이 같은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소셜미디어에 이같이 적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모든 이들에게 강철의 벽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엔 돈도 없고 나라가 망가져 남은 것이라곤 가짜뉴스와 300%의 인플레이션뿐이라며 이란은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미군이 이란 전쟁에 따른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미중 분쟁이 발발하면 중국의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진 페인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중국 비상계획에서 요격미사일 재고는 합동군이 승리할 때까지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게 하여주는 핵심 요인으로 진단하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중국과의 장기적 고강도 분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총량의 10%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해보다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 6월 3.5%보다 상승률이 무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돼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뺀 근원 CPI

역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며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6월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당시 에너지, 경제 분야의 협력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입수했다는 북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정유소를 신설하고 석유 제품 생산 능력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러시아에 생산된 연료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극동지역 경제특구에 최대 14,000명의 북한 인력을 투입해 군사물자를 생산하는 내용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을 덮친 극심한 가뭄에 냉각수 부족으로 루마니아에서 전력의 20%를 생산하는 원전 가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지난달 말 다뉴브강 지역의 체르나보다 원전의 원자로 두 기 중 한 기를 가동 중 중단한 데 이어 13일엔 남은 원자로마저 멈춰야 할 것으로 보고 기술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8월 한 달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루마니아는 원전 중단 이후에는 예비전력으로 활용했던 석탄화력발전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불법 전화방 의혹과 황명선 최고위원의 선거운동 의혹으로 신고된 안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녹취를 직접 듣고 판단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권 등 곳곳에 비가 오고 충청권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전해드렸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제주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을 형광연두색으로 표시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제주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도민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보행 사망자 비율도 노인이 월등히 높다고 하죠. 첫 시범 구간은 어르신들의 보행사고가 잦은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 일원으로 9월에 설계와 시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도 더 길게 조절하고 간이 의자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예방 효과를 점검한 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을 전국적으로 더 지정할 거라고 하네요. 8월 13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2도, 부산 25도, 대구 19도고요. 대전 20도, 광주 24도, 강릉 24도, 제주 26도입니다. 현재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 찬흠이 남긴 비구름과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가뭄이 극심한 경남에도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13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 제철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재판의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 기간으로 민법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까지이며 기간 내 소송에 장애 원인이 있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3년입니다. 이에 일본 제철 측은 소송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 최초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0월 30일까지를 장애 기간으로 봤는데요. 2018년 판결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승소가 연달아 나오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지급을 거부해서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건 한 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경의선 숲길 공원은 지하화된 경의선 철길 위로 효창공원 앞 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부지 사용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부지를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이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줘 서울시는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서를 상대로 한 교도소 수용자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감자들이 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횟수는 2025년 2,699건에 달했고 행정소송 청구도 122건이나 됐는데요. 경찰서에 있는 볼펜 개수를 알려달라거나 경찰 무전기 기종이 무엇이냐, 경찰서가 납부한 전기세가 얼마냐는 등 황당한 청구도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생일, 결혼기념일,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했더니 수감자가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일선 경찰 관계자는 자신을 수사해 감옥에 넣은 경찰서에 보복을 하는 것 같다며 악성 민원과 다름없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주식이 다시 조금 회복이 되려는지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6,500선을 탈환했네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월화수 사흘 연속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동안은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은 좀 떨어지고 희비가 좀 엇갈렸었는데 모처럼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올라서 6,500선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0: 네.
1: 장중에 이제 선물이 이제 급등하는 이제 이른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6,6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날 상승은 반도체 주들의 대규모 주주 환원 기대감 여기다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세가 합쳐졌는데요.
0: 네.
1: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AI 열풍에 힘입어서 아마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역대급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
0: 네.
1: 삼성전자가 6% 넘게 SK하이닉스가 5% 넘게 각각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발 AI 인프라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반도체주만 오른 게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화장품과 같은 업종주들로 이제 순환매가 온기가 좀 퍼지는 모습이었는데요.
0: 네.
1: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3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4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0: 네.
1: 일단 국내 증시가 이제 사흘 연속 상승했는데 따른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코스피는 이제 6,600선 장중 돌파했다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가 됐는데요. 그나마 반가운 건 올해 지금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7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됐습니다.
0: 네.
1: 이러자 미국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0: 네.
1: 특히나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2.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주가가 이제 1,000원 아래인 이른바 동전주와 또 시가총액 기준 미달 종목들이 무더기로 관리 종목에 지정됐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1: 맞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제 동전주라고 해서 1,000원 미만인 주식 또 시가총액을 충족하지 못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00억 원, 코스닥은 이제 200억 원을 밑도는 기업 총 36곳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0: 네.
1: 여기에는 코스피의 9개 회사, 코스닥의 27개 회사가 해당이 됐는데요. 지난 2월에 이제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이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요. 취지는 혁신기업은 키우되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0: 네.
1: 물론 시장의 반응은 평평하게 엇갈립니다. 부실기업 퇴출기업의 경우 코스닥 전체 실적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0: 네.
1: 실제로 지난해 이런 한 개의 기업을 제외한 코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31배였는데 전체 평균 112배보다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0: 네.
1: 그만큼 이제 투명해졌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정상적으로 내는 기업들조차도 이제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이제 1,000원 미만이어서
0: 네.
1: 기준치에 못 미쳐서 관리 종목으로 오른 이른바 낙인 효과 또 자금 조달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0: 네.
1: 일부 기업들은 법정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낙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자본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에 필요한 어떤 옥석 가리기 과정이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뭐 낙인 효과로 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도 궁금한데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36개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0: 네.
1: 앞으로 이제 90 거래일이 주어지는데요. 앞으로 주어지는 90 거래일 동안 45일 연속 이 주가가 1,000원을 밑돌았다.
0: 네.
1: 또 시가총액 기준이 다시 이걸 기준치를 넘지 못하게 되면
0: 네.
1: 최종 퇴출됩니다.
0: 연속으로 45거래일 이상이 자, 되면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석 달 3개월이 기업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자 그러면 기업들은 퇴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통상 보면 뭐 유상증자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든가 액면 봉합과 같은 방법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만
0: 네.
1: 그러나 이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업의 경쟁력, 실적 개선이 관건인데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이제 재무구조 개선이 뒷받침이 돼야 지속적인 이제 주가 회복이 가능합니다.
0: 네.
1: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이런 36개 종목을 갖고 있다. 각별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0: 예.
1: 왜냐하면 동전주라고 했기 때문에 뭐 몇백 원 싸다. 굉장히 저렴하다. 반등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접근하는
0: 네.
1: 분들이 많은데
0: 예.
1: 그러나 실적과 재무 상태,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0: 네.
1: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동전주니까 반등하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이런 이제 재무 상태를 좀 꼼꼼히 확인하고 이제 9개월, 90일 거래일 동안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이제 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봅니다.
0: 네. 주식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네요. 그리고 19일부터는 단일 종목을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모의 거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제 문턱이 높아지는데요.
0: 네.
1: 오늘 19일부터입니다. 국내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이제 신규로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 5일 동안 5시간 이상의 모의 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0: 말하자면 연습 과정을 거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이미 기존에 적용된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여기다 사전 교육 3시간에 더해서
0: 네.
1: 모의 투자까지 3종 세트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왜 이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런
0: 네.
1: 횡보장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횡보장에서는 원금이 깎여나가는 이른바 음해복리 효과 같은
0: 예.
1: 고위험성을 좀 투자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0: 네.
1: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투자금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해외 단일 종목 상품 투자자도 동일한 시스템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0: 네.
1: 이외에도 ETF뿐 아니라 ETN과 같은 괴리율 관리도 국내 상품의 경우에 강화가 되고요. 앞서 이제 기본 예탁금 규제만으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대금이 규제 직전 1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거래 대금이 11일 7천억 원대로 급감한 만큼
0: 네.
1: 이번 투자로 인해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투자자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워낙 고위험이니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가 이제 두 달째 조정장을 이어가면서 증시 대기 자금이 이제 이 투자자 예탁금이 되는데 결국 100조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고요.
1: 맞습니다. 국내 증시 대표적인 대기성 자금인 이 투자자 예탁금이 11일 기준 97조 9천억 원.
0: 네.
1: 1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최초입니다. 한때 뭐 140조를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게 되면 두 달 만에 42조, 30% 가까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는 최근 증시 조정이 길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기성 자금마저 주식시장에 이미 사용됐거나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0: 네.
1: 일부는 뭐 은행권으로 그리고 일부는 서학개미들이 또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0: 네.
1: 더 주목할 건 B2 규모입니다. 38조 원을 넘었던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30조 원 수준으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0: 네.
1: B2 열기가 확연히 식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또
0: 네.
1: 변동성 확대가 맞물리다 보니까 공격적 투자보다는 현금을 쥐고 추세를 좀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좀 짙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0: 네.
1: 100조라는 것도 여전히 많은 금액입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앞으로 뭐 실적이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과 같은 확실한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
0: 네.
1: 이 대기성 자금이 다시 증시로 가파르게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아주 핫한 뉴스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다주택자 기준으로 부과가 되면서 세부담이 커져서 이게 또 논란이네요.
1: 그렇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에서 지금 집은 딱 한 채뿐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해놨다가 네. 이게 다주택자라면 세금을 맞았다라는 이제 불만이 지금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원래 부부가 집을 반반씩 절반씩 나눠서 가지게 되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아서
0: 네.
1: 대표적인 절세 꿀팁으로 통해왔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내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0: 네.
1: 공제액이 반토막으로 깎입니다. 18억 원이 아니라 1인당 4억 원씩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0: 네.
1: 총 8억 원으로 깎이게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면 단독명의의 9억 원보다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급격히 세부담이 줄어드는 이른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지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한테 좀 불리하게 좀 적용이 되는데요.
0: 네.
1: 물론 정부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서 다주택자로 과세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거주할 경우에는 14억 원, 비거주할 경우 9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이 되고 연령별, 거래 기간별 세액 공제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0: 네.
1: 어쨌든 내년부터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공제액이 좀 달라지고 또 고령자냐 장기 거주자냐 세액 공제 이제 상한이 생기는 만큼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공동명의가 좋은지 1주택자가 좋은지 특례 여부를 좀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하신 1주택자들은 또 복잡하게 좀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잔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잇따라 예외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신혼부부들 잔금 대출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 대출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 네. 짧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 뜨겁게 맞붙었고요. 또 각자 반박할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5: 네, 어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쟁점들이 거의 총동원되는 자리였는데요.
3: 네.
5: 정청래 후보는 다시 김민석 후보의 2002년 정몽준 캠프행을 꺼내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시 노무현 후보를 두고 정몽준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좋겠다는 심정으로 옮겨갔다 이런 취지로 공격을 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고요.
3: 네.
5: 김민석 후보는 반대로 과거 정청래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와 갈등에 불거졌던 일을 소환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불교 사찰에 대한 입장료 국립공원에 입장할 때마다 봤는데
3: 네네.
5: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유했다가
3: 네.
5: 불교계에 큰 반발을 샀던 사건입니다.
3: 네.
5: 그래서 김민석 후보에게 당시에 대선 패배에도 영향을 줬는데 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사람이 서로 상대의 과거를 두고 사실상 배신 책임을 서로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3: 네.
5: 여기에 단어 하나를 두고 약간 감정 싸움을 벌인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요.
3: 예.
5: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이 치아한다라는 말은
3: 네.
5: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면서 본인에게 이걸 치아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대표를 무시하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3: 네.
5: 하지만 김민석 후보는 실제 사전을 보게 되면 한국어에서는 치아한다라는 말은 동등한 관계에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고요.
3: 네.
5: 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사이에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 관련 답변이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지난번 토론 때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를 내란 종식이라고 잘못 답하면서 송영길 후보는 이거 정부가 확정했던 123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냐. 내란 종식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3: 네.
5: 정청래 후보는 그럼 국정과제 50호도 뭐냐. 50호 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는데요.
3: 네.
5: 또 최근 논란이 됐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을 놓고도 정청래 후보는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김민석 후보의 책임을 물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네, 뭐 지금 뭐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싸우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마지막에 칭찬합시다 시간이 있었어요.
5: 네, 그래도 한 90분 토론 중에 마지막 10분 정도 조금 웃을 수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3: 예.
5: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오랜 원외 기간 동안 중국과 미국에서 공부하며 재기를 준비했던 점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 최다선 의원으로서 격려를 칭찬했습니다. 네. 다만 송 후보에게 험한 말은 줄이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원로가 되어달라 이렇게 뼈있는 덕담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3: 원로.
5: 원로라는 표현 때문에 또 약간 다 같이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 네.
5: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비법조인 출신 정치인임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법과 헌법을 공부하고 개혁 입법을 밀어붙인 뚝심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고요.
3: 네.
5: 김미석 후보에 대해서는 상황을 정리하고 조정해 대안을 만든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3: 네.
5: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순발력과 SNS 활동 이 소통 능력에 대해서 성실성과 함께 높이 평가를 했고요.
3: 네.
5: 또 송 후보에 대해서는 자신과 같은 세대 정치인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켜세웠습니다.
3: 네.
5: 그리고 또 어제 화제를 모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토론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할 때 한 사람을 데려간다면 누구를 데려가겠냐 이 질문 나왔는데요.
3: 네.
5: 정청래 후보는 본인의 아내를 데려가겠다라고 했고요.
3: 네.
5: 송영길 후보는 지금 최고위원을 뛰고 있는 김용 후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와 함께 만찬에 가겠다라고 해서 전당대회 끝나고 오해를 네. 풀고 당을 화합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3: 네, 마지막 장면은 좀 훈훈했네요 나름대로. 이런 가운데 김민석 후보 측의 그 이른바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5: 네,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 제기한 내용인데요.
3: 네.
5: 광주 북구 을 지역위원회 이거 지금 전진숙 현역 민주당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3: 네.
5: 김민석 후보 지지를 위한 이른바 불법 전화방을 운영을 하고 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3: 네.
5: 정청래 후보 측이 녹취를 공개했는데 녹취를 보면 본인을 김민석 후보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3: 네.
5: 당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김민석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발신자가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서 전화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거나 또 안내받은 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전화한다 이런 취지의 말도 나왔는데

0: 또 다른 녹취에는 상대방이 일단 꼭 받아라라고 말을 하자 네. 알겠다 이렇게 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1: 예.
0: 이걸 두고 조직적인 전화선거 운동에 금품 제공 가능성이 의심이 된 겁니다.
1: 그런데 이 전진숙 의원은 오히려 정청래 후보 측의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이네요.
0: 네. 어제 기자회견 별도 열었는데요. 일단 녹취에 나오는 문제의 청년. 광주 북구에 사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인데
1: 네.
0: 별도의 장비나 전화선을 갖춘 전화방이 아니라 지역의 사무실에서 본인 핸드폰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또 녹취 자체가 정 후보 측 인사들의 함정 취소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청년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불법 전화방 아니냐 알바냐 일당 언제 받느냐 이런 식으로 답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또 그 전화번호를 보게 되면은 정 후보 측과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던 것이다라면서 오히려 그 배후에 정 후보가 있는 거 아니냐 정청래 후보의 사과와 관련자 조치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1: 네.
0: 일단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 녹취 전체를 검토한 뒤에 이번 신고를 기각했습니다.
1: 네.
0: 임호수 선관위 부위원장은 녹취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1: 예.
0: 소병호 선관위원장이 기각을 의결했는데요. 그래서 당 차원의 판단은 불법 전화방으로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1: 네.
0: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좀 공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후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요?
0: 네, 최근에 가장 적극적으로 말한 게 바로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1: 네.
0: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되거나 잘못된 기소라면 바로 잡는 게 원칙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1: 네.
0: 특검이 직접 기존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검찰이 스스로 취소하는 방법이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송영희 후보는 조작 기소 특검 자체는 필요하지만 특검에 직접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했는데요.
1: 네.
0: 특검이 조작 수사를 규명을 하면 검찰이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방식으로 공수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를 보였고요.
1: 네.
0: 정청래 후보는 공소 취소 권한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정에서 논란이 컸기 때문에 특검의 권한을 줄지는 당론을 다시 물어 결정해야 한다라고 한 발 물러선 상태였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반발했겠네요.
0: 네, 정동식 원내대표가요. 이 김민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다. 이거 선 넘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민주당이 만약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한다면 이건 사법체계를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흔드는 것이다 라면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1: 예.
0: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민주당 전당대회가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변했다 비판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도 실제로 당 차원에서 공소 취소를 추진한다면
1: 네.
0: 이건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민석 후보 본인의 과거 정치자금법 유죄 전력까지 끌고 와서 공세를 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론을 내세웠잖아요.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을 바꿀 거라고 어제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0: 네, 사실 뭐 조강특위를 다시 꾸리면서 예고가 좀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1: 네.
0: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어제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싸우지 않고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을 가졌던 당협위원장은 교체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1: 네.
0: 특히 지금 당의 20% 정도만 싸우고 있다라면서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했는데요.
1: 네.
0: 이달 말이면 전국의 당협위원장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별다른 절차 없이 임기를 자동 연장해 주지는 않겠다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 네, 근데 이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 투표를 도입하자는 말도 나온다고요?
0: 네, 지금 이제 새 국민의힘 조강특위에서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들을 일괄적으로 다시 심사를 하고
1: 네.
0: 여기에 당원 투표를 반영을 해서 재선출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1: 당협위원장을 투표로 결정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네,
0: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1: 네.
0: 장동 대표는 이 당원당규상 전당원 투표나 책임당원 투표 같은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직접 밝혔는데요.
1: 네.
0: 문제는 또 의례적으로 그렇긴데 원래 대부분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보통 본인의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 네.
0: 만약 현역 의원 지역구까지 새 당협위원장을 뽑는 경쟁에 붙인다면 이거 차기 총선 공천권과 직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1: 네.
0: 내가 현역 의원인데 네. 그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아니다? 그 말은 다음 공천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아니 총선은 국민도 투표하는 건데 당원만 투표하는 게 아닌데 왜 당원 투표를 반영을 하느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1: 네.
0: 비당권파에서도 이거 강경한 강성 당원들을 앞세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한동원계 이쪽을 속가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장 대표 측에서는 모든 현역 의원을 다 당협위원장 경선에 붙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는데요.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이 그대로 당협위원장이 될 것이다. 일괄 물갈이는 아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이런 가운데 또 이 장동혁 대표의 광복절 행사 참석 여부를 놓고 친한계인 박정화 의원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을 했다가 지도부한테도 공격을 받고 있네요.
0: 네, 박정화 의원이 말을 했던 거는 그저께 김종배 시선집중이었습니다.
1: 네,
0: 이 장 대표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라면서 만약 국가 공식 행사에 불참한다면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네. 재헌절 경축식도 안 네, 갔기 네. 때문에 이번에 네. 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광복절에 올림픽공원 집회에 가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1: 네.
0: 장 대표가 공식 경축식에는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장 대표 측에서는 이미 지난 6일 행정안전부에 참석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간다고 했다.
0: 네. 근데 이제 뭐 박정화 의원 발언에 배경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1: 네.
0: 왜냐하면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당의 브리핑에서 장동혁 대표의 광복절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1: 네.
0: 박정화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불참 사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재헌절 때는 기념식에 안 가고 이제 올림픽공원을 갔었던 건데
0: 그쵸.
1: 15일 광복절 경축식에는 장 대표가 뭐 확실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0: 네, 박준태 비서실장이 공개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실에
1: 네.
0: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당 대표를 공격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1: 네.
0: 박정화 의원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요구했고 장동혁 대표도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박정화 의원도 징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지금까지 이런.

0: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3: 네,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까지 우산이 꽤 바빠지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 중심으로 비가 최고 50mm 정도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내륙으로는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영남 지방으로는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나 소나기가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복인 내일 그리고 모레는 서울 포함한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월요일 사이에도 전국에 많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2도로 선선합니다. 낮에는 서울이 33도, 대구, 광주 34도로 어제 낮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정말 감사한 문자가 또 하나 와 있네요. 7385 쓰시는 분은 대형 크레인 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MBC 라디오 표준 FM을 고정하고 들으신대요. 새벽부터 땀 흘리는 선배 근로자들이 자주 듣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골랐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리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 사고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로 멈춰선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건데요. 멈춘 상태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큰 편입니다. 2차 사고 치사율은 48%로 일반 교통사고의 6배에 달하죠.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량을 벗어나야 하는데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사고 사실을 알린 다음 즉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0: 가 났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 확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해보다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12일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 6월 3.5%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돼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뺀 근원 CPI 역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며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6월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으로 최근 둘째 출산 후 복귀했던 캐럴라인 레빗이 이달 말까지 일하고 퇴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레빗 대변인이 퇴임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도 소셜미디어에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며 결국 백악관을 떠나 인생의 새 장을 열기로 했다고 퇴임 이유를 적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의 연장에 합의했다고 튀르키예 국영통신이 보도했지만 이란 측 고위 관계자는 이런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양측은 중재국 파키스탄의 휴전기간 연장을 승인한다고 통보했으며 오는 17일이 기한인 휴전을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이 12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고위급 이란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0: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이란 관점에서는 휴전을 시작한 날짜가 없으므로 연장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서부 지역을 강타한 강진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현지시간 12일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사망자들을 기리기 위해 정부 청사와 재외 공관 등에 조기를 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강진 사망자가 210명으로 집계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칼리시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며 사망자 수를 216명으로 정정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 당시 에너지 경제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입수했다는 북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정유소를 신설하고 석유 제품 생산 능력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러시아에 생산된 연료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극동지역 경제 특구에 최대 14,000명의 북한 인력을 투입해 군사물자를 생산하는 내용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권 등 곳곳에 비가 오고 충청권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7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정래입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증거가 있냐? 못 믿겠다. 그런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향을 본 일본인의 소감인데요. 위안부 생존자의 피맺힌 증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차가운 잣대를 대어왔는지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기 낸 피해자에게 끝없이 입증하라 몰아세우는 것은 폭력입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마음, 그것이 모든 아픔을 들여다보는 일의 시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2부 블루캠프 시간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김효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7월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는데 유독 청년만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목 관리 잘하라는 댓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는데 더 열심히 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움님, 저희한테 질문과 의견을 자주 주시는 촌철님이신데요. 오늘 좀 심오한 질문을 던지셔서 JB에게 이걸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JB, 시선 집중의 목적이 뭐예요? 정치 분야로 한정하면 제대로 정치하라는 요구입니까? 그래서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 목적인가요? 그래서 자평하면 잘하고 계십니까? 오로지 촌철과 국민의 편에 서 있는 거 맞죠? 격려와 감시의 눈으로 귀로 함께합니다.
1: 형식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으나, 그죠? 문장의 맨 끝에는 물음표가 찍혀 있으나 제가 읽은 바로는 느낌표다. 그죠? 이미 결론을 다 내리신 거 아닙니까? 네, 적극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 네. 여기 답이 있나요?
1: 이미 답을 다 내리셨구만 보니까.
3: 네, 알겠습니다.
1: 자문자답을 하셨네.
3: 그래도 목적이 뭐예요? 라는 첫 번째 줄만 읽고는 엉? 라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1: 이런 걸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정리 잘하셨습니다. 네.
3: 아,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홀로우님 정리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격려와 감시의 눈으로 함께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뉴스를 좀 볼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민주당의 86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운동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4: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입니다.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합니다. 당 밖에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1: 네, 그 뒤에 찬반 입장에 갈려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양쪽 공이 상대를 바퀴벌레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자, 조광한 최고위원은 안철수 의원 말처럼 복당 운동권을 근절하고 바퀴벌레들을 퇴치해야 한다. 크게 공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자 조경태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때 계엄 해제에 투표하지 않고 숨어있던 너희가 바퀴벌레이자 박멸 대상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3: 네, 서로가 서로를 바퀴벌레라고 하는 상황. 아, 국민들이 어떻게 들으실까 싶은데요. 공방이 정말 셉니다.
1: 서로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저 당, 그런데도 안 깨지는 게 참 신기하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0: 좋고요. 두 번째, 서로를 바퀴벌레라고 부르는 저걸 보면서 저는 인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외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바퀴벌레당 들어보셨습니까?
1: 네.
0: 인도의 대법원장이 실업상태의 청년들을 바퀴벌레로 비난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바퀴벌레당을 만들어가지고 사회개혁에 나섰습니다. 정치적 목소리를 냈고 교육부 장관 사태를 끌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인도의 바퀴벌레당은 뭔가의 개혁의 기치를 꺼내들고 생산적인 정치적 결과를 끌어냈는데 국민의힘은 뭐하고 있냐라는 반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어제 전화하려다가 이 시간에 전화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한 바퀴벌레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1: 서울에 방역을 요청하는 곳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 뉴스였죠?
0: 서울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 제기가 엄청 늘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는데, 얘기 나온 김에 차라리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바퀴벌레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지 한번 좀 감시의 눈길을 펼쳐봐라라는 권고의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나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정치 분석가들은 차기 당권을 노리는 행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뭐 이 자리에서 뭐 이미 짚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세월에 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기 당권 좋은데요. 뭐 생각은 자유니까. 근데 어느 세월에 실현될 수 있나요? 장동혁 대표 행보 보니까 한참 걸리겠던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한때 국민의힘 대표를 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제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지사지 해봐라. 장동혁 대표가 대표를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개혁파들한테 자기는 그렇게 말한다. 역지사지 해봐라. 왜 그만두겠냐.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거든요. 임기에 꽉꽉 채울 것 같은데. 그러면 차기 당권을 노리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1: 멀리 내다본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봉철님, 바퀴벌레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퀴벌레 아닌가요?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바퀴벌레였다. 슬프네요.
0: 네, 저는 그 말 못하겠습니다. 네.
1: 라고 올려주셨고, 초록초록님은 예기치 않게 바퀴벌레 상종가인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최정현님은 이제 하다하다 국민이 살충제 역할까지 해야 합니까?
0: 네.
1: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0: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름 익숙하죠?
1: 익숙하죠.
0: 네. 공동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는데요. 미리 자료집을 배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나라의 역사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건국과 호국의 역사,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부국의 역사, 전두환 대통령에 의한 부국과 민주화로 이어지는 창조적이며 건설적 과정을 주류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강력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권위주의 정치는 후진국의 민주정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를 부정함으로써 대중적인 정치가로 입신한 김대중은 민중민족주의 역사관을 소지했다. 광주 정신은 김대중이 선구적으로 제창한 민중민족주의에 충실히 입각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역사관이 선행개발된 경기도와 경상도에 대한 전라도민의 불평등 퇴형적 요소로 짜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갑 당협위원장도 발표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 제목이 5.18이 1987년 체제의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 이거라고 합니다.
1: 네. 새로울 세상님이 제발 5.18 그냥 두시면 안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걸 지금 국회에서 뭘 한다고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0: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환기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천회가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자는 북한군 개입사를 퍼뜨렸던 지만원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 공청회의 주최자는 당시 김진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김순례 의원이 참석을 해서 5.18 유족 비난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당 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먼저 이 사실 환기해드리고, 두 번째 주목할 점 뽑아보겠습니다. 포럼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의 역

0: 역사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정신에 대한 학술적 성찰로 되어 있습니다.
1: 학술적?
0: 그러면서 포스터를 보니까 학술적 성찰이라는 글씨는 빨간색 글자로 별도 표시를 했더라고요.
1: 뭐 중요
0: 강조 표시.
1: 네.
0: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일단 이진숙 의원의 말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5.18의 역사적 의미와 희생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5.18을 둘러싼 모든 해석이나 제도까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학술적 성찰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 표시를 한 그 이유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1: 네.
0: 5.18 특별법에 따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발언을 하면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단 예외가 있습니다.
1: 어허.
0: 학술적 토론에서의 발표나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저 주최자인 이진숙 의원 쪽 쪽에서 포스터를 만들면서 학술적 성찰에 그렇게 강조 표시를 했던 게 이거는 학술 토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고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5.18 왜곡처벌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대상이 안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제이비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어허.
0: 다음은 일간베스트 저장소, 줄여서 일베라고 부르죠.
1: 아, 거기 가기 전에 춘철님들의 반응 딱 세 개만 소개할게요.
0: 네.
1: 멋진 오빠님이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쿠데타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티스님, 혐오를 팔아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거랍니까? 이인수님, 아니 5.18 왜곡 세력들에게 왜 국회 도서관 문을 열어줍니까?
0: 학술 토론 한대잖아요, 지금.
1: 아, 진짜 학술 토론인지 끝까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일간 베스트 저장소 넘어가시죠.
0: 일베 운영팀이 이틀 전에 공지글을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최근 광고 집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현재는 광고 수익만으로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히면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공지글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버 운영과 개발, 유지 보수 등 비용을 주로 광고 수익으로 충당해 왔으나 광고 시장 위축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고 운영진은 별도의 급여 없이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공지글 말미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일베 저장소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1: 네, 주목할 점은요?
0: 자, 이 그 공지글 말미에 적어놓은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점. 일베의 주된 활동 동력원은 아 광고였구나라는 점을 확인했고요. 저는 여기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두 번째 확인한 점. 아 그러면 일베의 급소는 광고구나라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묻고 싶은 점. 도대체 광고주들은 무슨 생각으로 일베에 광고를 했을까도 궁금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기업 이미지 개선이나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베에 광고를 했을까요? 도대체 일베에 광고를 했던 광고주들이 어딘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그것이 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을 해봤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광고주에 만약에 주목을 한다면 그 광고주들은 이후에 일베에 광고를 넣을까 안 넣을까? 이것도 궁금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담쟁이 넌 굴림. 일간 베스트가 아니고 광고 베스트였습니까? 뭐 이렇게 올려주셨고 신정민님은 못할 것 같다고요. 운영을 잘 됐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이사나님은 일베 광고 후원하는 기업 어딘지 리스트 좀 알려주세요. 불매운동 좀 하게. 뭐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0: 네, 제가 광고주가 누군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1: 하지만 그걸 보러 들어가고 싶진 않다 이 말씀이신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1: 뭐 운영팀이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외부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재정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는 또 뭘까? 이것도 궁금하긴
0: 그러면
1: 하던데.
0: 그 더 험한 말 뭐 이렇게 저기 뭐 적극 추천하고 이러는 겁니까?
1: 네. 그럴까 봐 걱정이 됐어요.
0: 네.
1: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제주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지난해 11월 말경에 교내에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친구가 말려서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0: 엄마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올해 4월 가서야 딸이 속한 채팅방을 통해서

0: 딸의 투신 시도 사실 그리고 투신 이유가 괴롭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주 여성이었는데요. 학생들이 국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채팅방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투신 시도 사건 이후에도 이 여학생 괴롭힘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1: 초등학생인데.
0: 네. 네. 엄마는 지난 6월에 경찰의 학교 교장 등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학교와 제주교육청의 대응이 부실했고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엄마의 고소 이유였습니다.
1: 네, 너무 아프고 힘든 뉴스네요. 얼마나 아이가 아팠을까요? 이런 댓글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0: 그 시민단체에 정치하는 엄마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사건 은폐와 허위보고에 관여한 자를 엄중문책하라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투신 시도와 관련해 정식 문서 보고 및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단목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드라마 참교육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앞다퉈서 교권보호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 교육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교권보호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교권보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학생보호입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특정 학생의 인권이 짓밟혀지는데 학교 당국과 교육청 당국이 무능하고 방관했다면 그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떠돌이 사냥꾼님이 어른들이 잘해야죠 라고 올려주셨고 새로울 세상님은 아이 하나 보호 못하면서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도 어머니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걱정하는 댓글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해 11월 말경이고 어머니가 이걸 알게 된 게 올해 4월이고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녔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0: 그렇습니다.
1: 예. 아 너무 가슴 아픈 뉴스네요. 좀 제대로 이제라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중고교 내신 그리고 수능에 서술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1: 밝혔죠.
0: 자, 이러면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당연히 거의 자동반사로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는데.
1: 근데 어제 차정현 국교위원장은 이제 뭐 더 학원 갈 필요 없다. 다방면으로 독서한 아이들이 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0: 아 뭐 수능 전국 1등하는 학생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학원 안 다녔고요.
1: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0: 교과서 위주로 혼자 공부했어요. 그런 거.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아, 야 그렇구나.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가냐라는 거죠.
1: 현실은
0: 네. 아니라는 거죠. 사교육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아 관련 뉴스가 조만간 나오겠다는데 나왔습니다.
1: 어떤 거죠?
0: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로 했던데요. 첫 번째 하나의 사례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대치동에 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1: 네.
0: 글씨 바르게 쓰는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연필 잡는 법부터 선긋기, 자음과 모음, 획순 등 글씨 쓰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하는데 최근 서술 논술형 문항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 상담이 늘었다라고 학원 관계자가 기자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1: 아, 일단 글씨가 예뻐야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런
0: 채점자가
1: 거죠?
0: 일단 글씨는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1: 네.
0: 네. 그래서 학원에 문의하고 이러는 경우가 늘었다라고 지금 학원 관계자가 지금 밝혔다고 하고요. 한 학부모도 내 아이 글씨가 거의 상형문자 수준이라 글씨 쓰는 법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도 있다고 하고 근데 이거 말고 두 번째, 유치원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게 뭐냐면 독서학원이었는데 이게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술학원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독서 많이 하고 그래서 독서 토론하고 독서 토론한 다음에 글 쓰는 거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나쁠 건 없습니다.

0: 그죠? 학생들의 문해력, 사고력, 물론 사교육이라는 데 문제는 있겠지만 아무튼 키워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도움이 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도 내신 서술 논술형 시험 대비를 위해서 서술형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외우게 하는 학원들이 많대요. 그런데 지금 수능에서까지 서술 논술형이 도입이 되면 답안을 만들어주고 참석해주는 학원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학원 관계자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교육이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뭐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내년 3월이었나요? 발표한다고 한 시기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 다솜님은 이거는 누가 채점해요?
0: 뭐 일단 1차 AI 채점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어요.
1: 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AI 채점 얘기가
0: 나오고 뭐 AI 채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AI 채점을 한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 채점 결과에 수긍하겠느냐는 또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1: 네, 신원섭파님은 논술형 대비해서 시선 집중 열심히 들으세요.
0: 정답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4: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8: 네, 블록캠프 오늘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8: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나오는 모범 답안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일일이 다 체크는 하더라라는 얘기까지 함께 덧붙이고 싶은데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좀 낮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9: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그 여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65%에서 뭐 40%까지 이렇게 폭이 커지고 그러니까 근래 들어와서 부동산, 주식시장 보안수사권, 그다음에 민주당 내 전당대회 등 이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 부분이고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정당의 가치와 노선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그 변동될 사안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 서로 연동해서 나가지만 변동성이 큰 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고 오를 때는 확 오.

0: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떨어지는 그런 좀 경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1: 근데 원인 분석을 하는 목소리 가운데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갔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서 민주당의 향후에 이제 그 방향과 흐름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 확장을 통한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민주당의 지지를 높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방점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코어 지지층이든 중도 확장의 플러스 알파든 그게 같이 같은 경향성으로 나가지 그게 그 약간의 차이를 가지면서 전통적 지지층은 빠지고 중도 확장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그렇게 가는 예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여론조사 분석가도 그렇게 분석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분리되어 있어서 내가 하면 전통 지지층이 높아지고 네. 내가 하면 중도 확장층이 높아지고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차이를 가지고 겁박하는 형태는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알겠습니다. 네. 겁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지금.
0: 아, 실제로 내가 하면 10%가 오르고 또 내가 하면 10%가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럼 그 주머니 속에 10%가 지금 있습니까? 그럼 10%가 있으면 지금 꺼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안전하게 가고 정책적인 집행에 네. 그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주머니에서 꺼내놔야죠. 자기가 필요하면 꺼내놓고 필요하지 않으면 꺼내놓지 않겠다. 그건 약간 아전인수식 해석이죠.
1: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실까요?
0: 아, 빨리 끝나야 됩니다.
1: 왜요?
0: 가면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약도 적당하게 복용을 해야지 건강에 좋잖아요. 예. 지금 약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남용이 되면 예. 몸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해서 빨리 예. 이제 끝나고 예. 어차피 뭐 1등을 하기 위해서 후보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끝나고 나면 저는 민주당의 전통대로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 취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1: 그 약이라면 혹시 뭐 흥분과 관련된 약일까요?
0: 아니 뭐 서로 이제 사실은 상처에 이제 소금 뿌리는 행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1: 네, 서로 파묘 논쟁 있고 네, 뭐
0: 적통 논쟁, 파묘 논쟁, 과거사 논쟁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일면에 그 사람들의 그런 얘기가 있지만 또 그게 전체를 민주당 전체를 그 대표하거나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 어떻게 이제 그 호남에서 네. 판세가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갈릴 거라고 내다보세요. 어떻습니까?
0: 뭐 현재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워낙 뭐 전국 그 전체 권리당원 중에 3분의 1 정도가 호남, 광주, 전남북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네. 투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열어봐야 되는
0: 네, 열어봐야 돼. 지금 그걸 섣불리 해석하는 거는 이제 각자 후보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분석해서 발표하는 거라 지금은 뭐 발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누가 되든 선호 투표까지 가서 당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0: 아마 그 가름을 호남에서 결정해 주지 않을까.
1: 아, 그래요?
0: 호남에서 좀 격차가 많이 나면 제가 보기엔 선호 투표가 없어도 될 것 같고
1: 네.
0: 그렇지 않으면 선호 투표까지 가는 형태인데 3인이 경선을 하고 3인의 그 역량들이 좀 있어서 선호 투표까지 가지 않고 결정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근데 사실 당대표 경선보다 시간이 갈수록 최고위원 경선이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0: 뭐 최고위원 이번 8분의 후보가 나오셨는데 각자의 특성이 좀 강한 후보들이 이번에 많이 출마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최고위원의 경향을 보면 최고위원은 대표의 부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원과 국민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N분의 1의 지도부를 구성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의 방향과 국민의 나가는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를 선출해 주세요. 나를 뽑아 주세요. 라가 아니라 A 당대표를 B 당대표를 C 당대표를 비판하는 도구로 제가 보기엔 최고위원들이 역할하기 때문에
1: 네.
0: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당대표가 가는 길을 최고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최고위원을 만드는 역할인데 어떤 사람과 같은 편에 서서 타방을 서로 비판하는 형태의 최고위원 제도는

0: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의원님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들을 놓고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급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특성이 강한 최고위원들이 포진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과거에 모 정당을 두고 봉숭아학당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0: 과거에 그랬죠.
1: 예, 왜냐면
0: 민주당도 2015년 전후에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탈당에 또 전기가 있었죠.
1: 그러니까 뭔가 치고받고 네, 최고위원 회가 열릴 때마다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당내 어떤 뭐냐면 언로의 어떤 확대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과거의 문법으로 봉숭아학당 이런 식의 비유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이제 지금은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그룹핑해서 나가는 것이 최고위원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상적으로 최고위원이 된다면 네. 절제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것을 그 최고위원 분들이 잘 판단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봉숭아학당으로 가는 것은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정말로 전대우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낙관하세요? 정말로?
0: 큰 방향에서 보면 네. 세 분 후보 전부 다 민주당에서 30년 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룹과 민주당의 우물에 우물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서로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지만 이것이 당대표 경선이 끝나게 되면 서로 통합한다라고 토론회에서도 했었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많은 150만 명의 권리당원이나 국민들이 원할 것이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민심과 당심의 방향과 흐름을 벗어나서 개인의 뭐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의총이 있고 의총에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0: 네.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1: 지금 그 세제 개편안은 이미 발표가 됐는데 민심은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의원님?
0: 사실은 뭐 유사일에 새로운 세금 제도가 도입이 돼서 나에게 1원의 세금이 더 부과되면 그걸 좋아하는 인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유사일에 세금을 좋아하는 인류는 없었다.
1: 네.
0: 동일하죠. 지금도 세제 개편에서 자기의 부담되는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뭐 이렇게 나온 세제 개편안대로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현장과 민심의 흐름과 방향을 잘 수렴을 해서 논의해서 수정해서 진행을 하고 결론 세법 개정안은 11월에 한 번에 다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분하게 저는 국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 이게 이제 그 이제 세법 개정안은 보통 새 예산하고 같이
0: 연동해서 같이
1: 연동해서 처리가
0: 그러니까
1: 되니까
0: 11월에 한 달 동안 길게 논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통해서 문제점이 네. 무엇인지를 서로 숙의하고 숙려하는 기간이라 이 기간을 가지고 잘 조정을 하면 여러 가지 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뭐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맞게끔 진행을 하지 민심을 이기는 세법은 없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무슨 학술 토론 이런 거라고 한다면 지그시 그냥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좁혀가는 과정으로 갈 수 있지만 과정에서 국민적 반발이 있고 비판이 있다면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0: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이제 쟁점이 된 부분들이 종부세 상한액을 사실 12억에서 14억 현실가로는 16억에서 20억으로 상향이 돼서 종부세 대상자가 줄은 형태죠. 그런데 현재는 뭐 시장에 전체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 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 한 6만 세대에서 10만 세대 전후로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5에서 0.6% 정도를 판단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갈 것인가 판단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비거주 1주택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결혼, 직장
1: 그게 지금 문제죠.
0: 이런 문제 핵심이거든요. 그럼 비거주 1주택자를 어느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끔 포용해서 이 세법에서 잘 담아내서 불만이 없음에도 불만 없게끔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세 부과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낼 것인가 두 마리를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한 상황이죠.
1: 그러니까 지금 좀 단순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지금 그 논란의 초점이 비거주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0: 네, 맞습니다.
1: 사실 이 문제로 일단 단순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것도 예외 이것도 예외를 하다 보면
0: 다 빠지죠.
1: 다빠져 결국 누더기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0: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법률이 사실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0: 때는 칼로 두부를 베듯이 딱 잘라서 할 수 없는 조건이 상당히 많고 특히 대한민국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죠. 한마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 가격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남과 서울의 집을 사기 위해서 몰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아주 그 비대칭적인 가격 형성을 구성한 수요 공급으로 맞지 않는 사실은 그 분야가 주택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일단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럼 처음에 이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처럼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닥치고 공급해서 서울의 유휴부지나 비닐하우스 벨트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관해서는 주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금융 지원을 하자라고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1: 관련된 뉴스일 수도 있는데 김상호 전 춘추관장 잘 아시죠?
0: 잘 모릅니다.
1: 잘 모르시죠?
0: 이름은 아는데
1: 아, 그렇게
0: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1: 아,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
0: 예, 예,
1: 이분이 결국은 일단 징계 후 면제후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갖고 있던 다세대 주택 무허가 어떤 그 원룸에서 월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도 좀 공개가 됐고요.
0: 네.
1: 악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안 좋은 민심에?
0: 아니, 뭐 사실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본인도 소명을 했듯이 본인의 네. 지시나 본인의 계획하에 불법 증축을 해서 월세를 받는 그런 건 아니었다. 상황을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고 법적인 주택법에 맞게끔 그걸 다시 뭐 수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주택을 소유했던 측면에서의 그 현실이 있었다라고 보고 아마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1: 근데 사실 그 전에 몇 달부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정책이 가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메시지를 많이 발신을 했었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한번 본인이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과정이 사실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뭐 그거는 이제 김상호 춘추관장의 몫이었다고 보고요.
1: 알겠습니다.
0: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기회를 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0: 네네.
1: 지금 행안이 아마도 이제 최근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최대 현안은 중수청 아마 개청일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 일단 개청 준비단이 막 돌면서 설명회 열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0: 현재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별도의 시험이나 이런 절차 없이 심사를 통해서 중수청에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은 좀 많이 그 지원을 하는 형태인데 실제 수사 검사들은 좀 적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뭐 10년 미만 검사들이 좀 오고 또 역량 있는 수사 검사들이 와서 중수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거대 범죄와 경제 부패 뭐 여러 가지 마약 주요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좀 잘 진행하는 게 필요한데 좀 부족해서 네. 문제인데 저는 충분하게 그런 인력들을 채워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도 또 2차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해 나가고 전체 중수청의 설계가 2874명으로 총원이 결정이 됐고 본청과 6개 현재 그 지역 중수청으로
1: 예, 예.
0: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인력, 건물, 준비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건물은 확보가 됐습니까, 진짜?
0: 네, 거의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대략 다 계약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그 행안부 장관의 중수청 수사지휘 관련해서 우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 현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이 그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 괴물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1: 사실 과거에는 경찰이 더 심했죠.
0: 그렇죠. 80년대에는 사실은 치안본부에서
1: 그럼요.
0: 그 수사를 정말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수사했던 기억이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대공분실이 뭐
0: 남영동 대공분실, 뭐 이문동 대공분실 수없이 서울의 대공분실 놓고 정말 불법적으로 수사했던 걸 통해서 그것을 분리해내고 사실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했는데 또 다른 괴물인 그 검찰이 태어나면서 이 중수청까지 온 거 아닙니까?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1: 그렇죠.
0: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을 주는 것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국수본부장이나 이런 경찰청장에 대해서 청장에 대해서만 하지 사실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지인은 없는 거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지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짧게 하나만 더 네. 지금 그 오늘도 큰 뉴스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 그래서 어떤 그 전현직 국회 부의장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골프 회동의 성격을 어떻게 읽으면 되는 걸까요?
0: 저는 좀 약간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대표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과의 이 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그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열고 그중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좀 대화를 들어서 실제로 110석이면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지 않았을까
1: 그냥
0: 하고
1: 소통 노력으로만
0: 소통 노력이라고 하고 거기에 무슨 복선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건 아니다.
0: 아니 이렇게 뭐 공개되는 복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모임이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1: 오히려
0: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오해를 사면 안 되니까
1: 그렇죠.
0: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0: 고맙습니다.
1: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전북 송창군의 유등면으로 가면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걸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0: 나보세요.
1: 뭐예요?
2: 이 노래를 탑차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하면서 틀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1: 아, 요즘 계란이 왔어요. 이거 말고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겁니까? 트럭에서?
2: 네. 그 주인공이 순창국간의 임채길 부장인데요. 한번 임채길 부장의 이야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3: 이걸 딱 틀고 가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아, 고기차가 왔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60일 이상 홍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탑차에 운행하면서.
1: 그럼 이게 이동하는 정육점이에요, 그러면?
2: 네, 바퀴 달린 정육점입니다. 이름이 순창국간이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많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고기 한 근 사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몇 시간씩 걸리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1: 이게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2: 이게 주민들이 알고 보니까 올해 직접 만든 정육점이더라고요. 이 순창군 유등면이 11개의 순창군 읍면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인구가 적은 동네인데요. 한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주민들이 좀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을 했고 수익을 어떻게든 내서 이걸 환원을 하고 싶은데 마침 이제 곡간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마침 주민자치회장이 양돈장을 운영을 하고 그 고기를 또 가공하는 업체에도 업체 사장도 이제 유등면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육점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거라고.
1: 그러면
2: 합니다.
1: 이 밖에 달린 정육점에서 파는 한우나 한돈도 유등면에서 생산한 것.
2: 네. 공급망이 그 안에서 다 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주민자치기금 2,600만 원을 빌려서 냉동 탑차를 또 마련을 하고 그렇게 지난 5월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 두 달 동안 직접 만든 이 로고송을 틀면서 홍보를 했고 매일 선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배달을 하고 있고요.
1: 말 그대로 십시일반이네요. 그러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순창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구소멸 고령화 지역으로 이제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로 선정이 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2: 그래서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사용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내에서 1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해야 되는데 유등면 내에 식당이 딱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집이랑 백반집 하나. 그래서 읍으로 이제 사용처를 쏠리게 될 경우를 이제 감안을 해서 면 단위에서 좀 어떻게든 생활권을 형성을 하자라는 취지이지만 정작 소비처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받아놓고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마침 기본소득 그 수요 조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좀 소비를 하고 싶은 게 육류라는 그 결과가 또 나와서
1: 네,
2: 굉장히 잘된 케이스이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매출 관계 없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1: 그럼 아무튼 그 탑재에서는 고기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2: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빵도 팔고 계란도 파는데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계절마다 그 지역의 농민들이 직접 재배를 한 농산물, 가령 지난주까지는 옥수수를 팔았고 지금은 토종 고사리를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신 또 판매를 해주고 있고요. 육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내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신선하고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이제는 순

0: 녹취이다 보니까요. 이런 가정사도 서로 다 이제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복지관에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점심때나 이렇게 뭐 바글바글해요. 1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은하철도 구구처럼 철도 타면은 횡행하잖아요. 막 바람 날리고. 그런 면이었는데 지금은 생기가 돋아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꽉 찬 느낌들.
1: 그러니까 기본소득 사용처도 되고 네. 사랑방도 되고 네. 좋네요.
2: 굉장히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최근에 어제 보도가 났는데 이 순창국관이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기금으로 3천만 원이 투입이 됐고 전북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농어촌 기본소득을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처를 마련을 했고 고령층이 이동권의 제약을 느꼈는데 그걸 좀 해소를 해주는 역할을 네. 했으니 좋은 네. 지역 모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배달비도 무료로 해왔고 이제 냉동 탑차 같은 경우도 빚을 내서 마련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희소식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곳간 수익이 얼마가 되든 간에 연말에 결산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그걸 소비할 수 있는 티켓의 형태로 환원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든가 카페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환원을 하는 구조인 거고 계속 지역에서 번 돈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유동면의 다음 목표는 주민들을 위한 미용실이다라는
1: 미용실도 만든다고요?
2: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
1: 아무튼 근데 이 이동하는 정육점 이거는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2: 상당히 네 기발한 아이디어죠.
1: 다른 데서 한번 좀 이게 좀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

0: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OL 협찬입니다.

0: K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신삼성자동차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학원의 명문 신삼성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5: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현재 중국 내륙에는 태풍 돌핀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는 태풍 차놈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비나 소나기가 자주 오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이 동해안 중심으로는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가뭄이 극심한 경남 지방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내륙 지방으로도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낮에는 33도, 대구,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7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전체 취업자는 늘었는데 청년 취업자는 19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5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4: 예, 안녕하세요. 김유빈입니다.
1: 네, 왜 청년층만 이런 걸까요?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4: 그 말씀하신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이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에 있어서 네. 그럼 전체 고용 상황이 일단 정말 좋은 것인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네네.
4: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 8천 명 증가했는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는 감소했고 30대와 50대가 증가했지만 미미한 규모이고요.
1: 네.
4: 60세 이상에서 23만 1천 명 증가한 겁니다.
1: 아,
4: 결국
1: 예.
4: 60세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0: 이런 일자리를 핵심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이게 고령 일자리에 가까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위주로 증가한 것이어서 전체 상황도 마냥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1: 그렇겠네요. 예.
0: 네, 그리고 청년에 있어서는 이제 청년 고용에 있어서의 기존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또 기업들이 신규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채용으로 돌아선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요.
1: 그렇죠.
0: 시험문이 더 좁아진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최근에는 이 AI 전환의 영향도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 조정에 당장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적어도 신규 채용을 줄이는 데는 영향을 미쳤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조적인 면이나 경기적인 면 모두 청년에게 있어서는 좀 불리한 환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지금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확장 실업률이 16%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0: 보통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면 실업자에 관한 지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실업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정의가 통계상으로는 좀 복잡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실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예.
0: 그래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실업률이 좀 감소할 수도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확정 실업률이라고 하면 이러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 실업자에 포함시키고 또한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1: 네.
0: 이런 청년들은 오히려 사실 취업자로 보기보다는 좀 불완전한 취업자 혹은 실업자로 보는 게 적절할 수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포괄하게 되면 확정 실업률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확정 실업률에 더 가까운 것이죠.
1: 그렇네요.
0: 우리가 실업률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다. 이걸 이제 반증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그게 16%를 넘어섰다고요?
0: 그렇죠. 거의 이제 3배 약간 안 되는 수준이죠. 실제 실업률에.
1: 비율이 이 정도면 이건 되게 심각한 거 아닌가요?
0: 실제로 아주 심각하고요.
1: 예.
0: 취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근 거의 한 4년 동안 감소를 하고 있는 거니까
1: 네.
0: 개인적으로는 사실 재난 상황이라고 볼만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반도체 엄청 호황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업종은 아니죠.
0: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경상 흑자도 지금 역대 최고로 기록할 만큼 경기가 좋은데
1: 네.
0: 다만 반도체는 이제 장치 산업 중심이고 흔히 말하는 설비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1: 네.
0: 흔히 말하는 이제 취업 유발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신규 채용이 이제 일어난다고 해도 아주 소수의 이제 고숙련 인력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런 성과들이 우리가 보는 이제 GDP라든지 수출 지표에는 잡히지만 고용 지표나 그중에서도 청년 채용으로는 잘 잡히지 않는 구조인 거죠.
1: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0: 뭐 업종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않은데
1: 네.
0: 특히 이제 민간 제조업과 건설업 등이 대표적으로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제조업이 오랜 기간 감소 추세에 있고요. 이제 다만 업종을 떠나서 이제 기업의 채용 상황을 보면 대기업 신입 공고가 중요한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43% 감소했고요.
1: 어이구.
0: 올해 상반기로 봐도 이제 민간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공고 중에서 신입 채용 공고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보면 2.6%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경력직 위주로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이제 서비스 담당자 같은 흔히 말하는 AI에 좀 노출이 심한 직종에서 초기 채용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게 이제 IT라든지 사무직 신입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AI는 좀 이따 여쭤보고 사실 그 신입을 공채하는 것보다는 경력직을 상시 채용하는 그 현상은 AI가 이제 일반화 되기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0: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이제 채용 시장에서 이제 기업과 이제 청년들의 어떤 바기닝 파워라고 할까 이게 비슷했었고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채용 시장 자체도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채용 시장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전체 일자리 한 12% 정도 차지하는 좋은 일자리에 국한된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기닝 파워가 기업에 이제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골라서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굳이 신입을 채용해서 초기에 바로 현장을 투입할 수도 없고 또 교육 비용도 떠안을 바에는 오히려 검증된 경력직을 뽑아서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런 역학관계가 뒤바뀌어서 청년이 내가 어디 갈지 이걸 정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이런 경력직 위주 채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그런데 이 흐름에 사실은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는 게 AI 아닌가요?
0: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고용관계를 바로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1: 예.
0: 이게 청년을 해고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신규 채용을 줄이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1: 아유 참 이러면 갈수록 이 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면 심화될지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는 지금 중간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0: 맞습니다. 일단 그 경기와 고용 간의 일단 괴리를 우리가 확인했듯이.
1: 네.
0: 경기 자체는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오랜 기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1: 네.
0: 청년 문제는 90년대부터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경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고용 회복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 청년 고용의 핵심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이중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제 현상은 청년에서 발현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전체 노동시장에 있다는 거에서
1: 네.
0: 아주 합리적인 어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없는 한은 고치기 힘든 문제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1: 그런데 이럴 때마다 기성세대가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일자리는 많은데 눈높이만 높아가지고 이런 데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경력직 선호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첫 발이 중소기업이면 사다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0: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어떤 팩트를 두고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1: 네.
0: 핵심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빈 일자리는 많은데 청년이 그 일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 미스매치가 있다는 것 자체는 팩트이고
1: 네.
0: 다만 청년이 눈높이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 책임을 청년한테만 모두 돌리는 명제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청년이 왜 일하지 않는가를 돌아보면 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있는 것이고
1: 네.
0: 이 구조는 기성세대가 쌓아온 것이라는 점에서 청년은 이제 일단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 네.
0: 왜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청년이 취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내몰려 있다.
1: 네.
0: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그 정리로 하면 민간 시장에서 조만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확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은 어디라고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일단은 청년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 네.
0: 물론 이제 청년이 이제 만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런 중소기업에 취직하라고 내모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1: 네.
0: 현실을 보면 어쨌든 결국 좋은 일자리는 12% 정도에 불과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청년들은 이제 88%의 중소기업 일자리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현실이.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니까 30대 초반이 되면 결국 고용률이 80%를 넘어갑니다. 100명 중에 80명이 결국은 일을 하는 것이죠.
1: 네네네.
0: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 그것이 전체 생애 구조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청년들이 어쨌든 대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공공기관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경력직 채용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히려 요즘에는 조금 청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과거처럼 막 대학을 졸업한 특히 이제 대학 서열에 기대서 채용을 하기보다는 검증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취업을 마냥 미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1: 예.
0: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인터뷰를 하면 경력 위주 채용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기업도 이제 어느 정도 임금 여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1: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층한테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소득세를 많이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을 좀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보는 핵심도 사실 이제 그것이고요. 일단 중소기업의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일단은 바로 이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유인을 가지려면 트리거를 가지려면 임금 보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일단 청년이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를 임금 보전을 해주는 것이
1: 예.
0: 청년의 취업 유인을 높이는 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지방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0: 물론 임금 보전을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1: 네.
0: 또 기업이 스스로 임금을 높이기 전까지는 이제 단기적인 대책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인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실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정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의 일채용 공제라고 해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해서 효과를 크게 본 바가 있고요.
1: 네.
0: 물론 이제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이 스스로 임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1: 네.
0: 또 하나의 또 우려는 어쨌든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일어나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청년들이 일하지 않았을 때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가 있고 이때 지출해야 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엄청 클 것이고요.
1: 네.
0: 또 이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세금 납부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세수가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 득이 더 훨씬 더 저는 많은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월 80만 원씩 2년이면 1,9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많이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액이 높으면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면 혜택을 받는 청년과 받지 못하는 청년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청년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원 수준을 청년이 행동을 바꿀 수도 있는 트리거가 될 정도로 적절히 좀 조정을 하고 최대한 지원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1: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0: 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를 연기를 했던데 뭐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0: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지표가 워낙 악화되는 상황에 있고 또 이제 청년 세대의 국정 지지율에서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아마 지금까지 준비해온 정책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통 정책을 보면 뭐 여느 정책이 그렇지만 보통 대책에 담기는 내용들은 큰 정책 타이틀 아래에 10만 명을 지원하겠다, 20만 명을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성 위주로 담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핀셋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특히나 청년 대책에는 보통 이제 공급자 위주, 청년 위주 정책으로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들,
1: 예.
0: 장려금뿐만이 아니라 세제 혜택 강화를 포함해서 좀 기업의 채용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좀 담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0: 감사합니다.
1: 네, 김효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이틀 뒤가 광복절인데요. 매국노 조롱잔치라는 이름의 행사가 광복절에 서울 서대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김아은 씨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행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나와 계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근데 조롱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조롱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3: 말 그대로 좀 B급 정서? 해악을 활용한 느낌이거든요. 네.
1: 그래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행사 내용 좀 소개해 주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3: 아, 저희가 먼저 행사를 왜 이걸 준비했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3: 저희가 그 소위 이순신 사랑단, 세종대왕 사랑단 이렇게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세종대왕님 팬카페를 좀 크게 열었어요. 이제 그때 그게 입소문이 조금 나면서 많은 대왕님 팬분들이 찾아주시고 행사를 네. 좀 즐겨주셨거든요.
1: 네.
3: 근데 이제 그때 이순신 장군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직접 행사에 오시기도 하시고
1: 네.
3: 그래서 두 분의 합동 생일카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원래 준비를 했었어요.
1: 잠깐만요. 그 이순신 사랑단, 세종대왕 사랑단 하면
3: 네네.
1: 이순신 장군 팬카페, 세종대왕 팬카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3: 팬카페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개인들이에요.
1: 개인들 아무튼.
3: 약간 덕후들처럼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두 분들을 같이 이제 합동 생일 카페처럼 하려다 보니까 공통점을 조금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1: 오, 그래서.
3: 그래서 원래는 이제 광화문에 두 분의 동상이 같이 계시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킹왕짱이라고 해서 왕이랑 장군이 같이 계시는 그 킹왕짱이란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좀 이제 예, 예. 여러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게 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을 다시 찾아보게 된 거예요.
1: 거기서 나온 게 그러면 일본인가요?
3: 네. 네, 그때 이제 세종실록 전문가인 배하연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혹시 뭔지 아냐고. 네, 그게 외를 조심해라.
1: 그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3: 네.
1: 진짜로?
3: 그러니까, 네, 일본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사실 뭐 더 긴 이야기인데 네, 저희가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외를 조심해라. 근데 그 말을 제가 듣자마자 와 역시 대왕님이 선견지명 있으셨다.
1: 예예.
3: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그 말씀이 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이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1: 네.
3: 생각해보면 또 이순신 장군님이 왜구의 손에 돌아가셨고 평생 왜구랑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는 두 분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탄신을 축하하는 카페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두 분의 유지를 받드는 카페를 하자.
1: 아, 유지를 받든다.
3: 예, 예, 그런 예. 의견이 있어서 친일파 척결 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죠.
1: 오호.
3: 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에 조금 더 이입하실 수 있게 조롱잔치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1: 그러면 예. 일단 매국노 조롱잔치에서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네. 지금 선정한 매국노는 누구누구입니까, 그러면?
3: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아무래도 국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미칠적이라던가
1: 네.
3: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1: 네.
3: 네, 을사오적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이름만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1: 이름만 들어도 네. 누구나 친일파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3: 맞아요.
1: 그러면 네네네. 조롱은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3: 조롱은 말 그대로 조금 저희가 너무 가볍게 다루고 싶진 않다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1: 네.
3: 너무 무거운 역사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사람들이 이입할 수 있는 정도로 재미있게 좀 풀어가려고 한 수준이고요.
1: 네.
3: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포스터가 저희가 있는데 포스터에도 그 을사오적 입에다가 뭘 좀 물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최연소 매국노였던 분한테는 그 입에다가 쪽쪽이를 물려놓는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스터에다가 표현을 조금 하고
1: 그러면
3: 그런 수준으로. 네.
1: 이완용한테는 뭐 물렸어요 그러면?
3: 이완용은 최근에 유행하는 그 갸루 분장을 시켜놨어요.
1: 갸루?
3: 네, 분장을 해놓고 네. 이제 그 유행어 중에 제가 그거 있잖아요. 오이데 오이데 맞대루요 이거를 이제 오이도 오이대 지옥으로 오이대 맞대로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행어를 조금 이렇게 다시 사용한 정도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밈을 조금 활용했어요.
1: 그래요. 그러면 광복절 당일에 서대문에 이 팝업 스토어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3: 팝업 스토어요?
1: 네.
3: 아 팝업 스토어기는 한데 저희가 따로 설치를 한다기보다는
1: 네.
3: 이미 존재하는 서대문에 있는 카페에다가
1: 카페를 빌려서
3: 네 거기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1: 그래요? 그러면 참가자들이 거기에 가면 혹시 참가자들이 뭐를 직접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3: 저희가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공지는 안 했는데
1: 네.
3: 그때 카페 오픈이 딱 오후 12시예요.
1: 정오.
3: 네, 정오예요. 네.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오픈 커팅식을 할 거거든요.
1: 네.
3: 근데 그게 이제 우길기 커팅식인 이게 그날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의 항복 사실이 딱 그 정오에 라디오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1: 네.
3: 저희가 그거를 좀 역사적인 시간을 같이 기억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입장하시는 분한테 우길길 커팅하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1: 우길길 자르면서.
3: 네. 그것도 하고 또 그냥 일반적인 카페처럼 음료 드시면서 꾸며놓으신 것도 보시고 음료 시키시면 저희가 친일파 제거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시험지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좀 역사 지식도 테스트해 보시고 저희가 특히 거기서 신경 쓴 게 매국의 짝대기거든요.
1: 그럼 뭐예요?
3: 각자 어떤 매국을 했는지 을사오적 이름을 이렇게 매치시켜 보는 테스트예요. 그 안에 시험지에 있어요.
1: 역사 공부 좀 하고 가야 되겠네 그러면.
3: 약간 하시면 좋아요.
1: 근데 판매되는 음료 이름도 특이하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3: 저희가 조금 평범한 그런 전통 음료를 언어 유희처럼 살리려고 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 팬분이 지은 건데 이거는 뇌군의 블러드레드 오미자차. 그러니까 이제 장군님이 활약하셨던 임진왜란을 연상시키는 이름도 있고 대추차는 매국노 대추풍낙엽차. 매국노 우수수 무너져라 이런 뜻이고 용감 무쌍화차도 있고요. 또 고종이 그때 즐겨 드시던 커피가 당시에 가베차라고 불렸거든요. 저희가 아메리카노는 가베리카노 이렇게 가베리카노? 이름을 붙여봤어요.
1: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에 서대문에서 이 행사하고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3: 저희가 안 그래도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에서 오고 싶은데 못 오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런 거 운영해보고 싶다고 문의 주시면 저희가 했던 자료들을 좀 오픈소스로 공개할 생각이 있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1: 그래요? 같이 경험을 공유하자 이런 차원에서?
3: 네. 더 자주 하자.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매국노 조롱잔치 기획자입니다. 김아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2: 탄탄 방수
3: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아, 답답해.
6: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6: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엔비디아와 메타가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을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무료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을 담은 일인지 좀 자세하게 들었다 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서로 집을 맞바꾸는 거래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거래라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함께 들어보겠고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의무적으로 30% 이상의 돈을 안전자산에 넣어둬야 하는 규정이 있죠. 이 규정이 너무 불편하다, 좀 없애자 하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그리고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엔비디아가 개방형 AI 모델을 공개했다는 뉴스인데 엔비디아도 알고 AI도 뭐 대부분 많이 들어봤고
3: 네.
1: 개방형 AI 모델이라는 게 뭔지만 궁금합니다.
3: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AI 설계도를 무료로 풀었다라는 소식인데 이제 이게 네모트론 3.5 라이트닝이라는 모델이에요.
1: 이름이?
3: 근데 기존 모델보다 좀 가볍고 빠른 그런 경량화 버전입니다. 이제 단순히 이게 이제 AI 서비스를 공짜로 쓰게 해 주는 거를 뜻하는 거는 아니고 그 네모트론 3.5 라이트닝의 설계도를 누구나 이제 내려받아서 쓰고 고치고 심지어 뭐 코딩이나 튜닝 거쳐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로 만들어 팔 수도 있게 그렇게 기술을 공유하는 거예요.
1: 예.
3: 엔비디아 허락도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공짜로 다 드릴게요 라면서 이제 기술을 개방해 버린 겁니다.
1: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3: 네, 이거를 오픈 웨이트라고 하는데 많이 이제 요새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중치 웨이트를 전부 공개했다라는 뜻이고.
1: 오픈 레시피.
3: 네,
1: 이런 느낌?
3: 맞습니다. 레시피. 예. 그 비유가 적절한데 이제 요리로 치면은 맛집 사장님이 뭐 수백 수천 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든 그 황금 레시피, 소금, 설탕, 고춧가루 각각 몇 대 몇으로 넣었는지
1: 예.
3: 그 비법 양념 비율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른 개발자나 기업들은 처음부터 뭐 헛돈 쓰면서 실험할 필요가 없이
1: 예.
3: 이 비율,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곧바로 엔비디아가 개발한 AI를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게 됩니다.
1: 지금까지는 오픈 AI 같은 회사가
3: 네.
1: 여러 회사, 뭐 다른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AI 모델을 열심히 만들어서 엔비디아 GPU 사다가 하이닉스 뭐 HBM 사다가
3: 네.
1: 본인들이 열심히 돌려가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와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써라.
3: 네, 그렇죠.
1: 이 방식인데.
3: 네.
1: 엔비디아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GPU 파는 이른바 금광 개발하는 도시에서 곡괭이 청바지 파는 회사였는데
3: 네.
1: 본인들도 팔 걷어 붙이고 그럼 금광 금캐로 가는 건가요? AI 사업 진출하는 건가요? 왜 이걸 하죠?
3: 아, AI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고 그중에 또 경량화는 이걸 푼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려고
1: 예.
3: 했는데 일단 엔비디아하고 같이 이제 메타도
1: 예.
3: 지금 오픈 웨이트로 AI를 풀었거든요.
1: 똑같이.
3: 네, 그 얘기를 또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면
1: 예.
3: 엔비디아보다 하루 앞서서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이제 AI 경량 모델 뮤즈 글리머라는 그 프로그램의 기술을 풀었어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또 뭐라고 했냐면 경량 모델 외에도 뮤즈 스파크라고 이제 메타의 최상위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무료로 공개할 거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1: 예.
3: 근데 최상위급 AI 모델 공개하는 거는 미국 빅테크 중에서 메타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다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AI 기업들마다 이제 전략 다른데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듯이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은 폐쇄형 전략이란 말이죠.
1: 예.
3: 그래서 챗 GPT 클로드 모두 AI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가 할 수 없고 이제 자기네 서버에 이용자들이 접속해서 쓰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AI, 개방형 AI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맛집 사장님이 레시피북을 통째로 줘가지고 각자 자기 집 주방에서 요리해 먹게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이제 폐쇄형 AI는 맛집 식당에 직접 와서 이제 돈 내고 먹는 그런 형식의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1: 기존의 AI 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필요할 때 와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돈 내고 컴퓨터 쓰라는 PC방 모델이라면
3: 네.
1: 오늘 발표한 오늘 언급하시는 이 엔비디아나 메타는 그냥 집에다가 컴퓨터 한 대씩 장만하시지 우리가 네. 싸게 팔 테니까
3: 네.
1: 그 개념하고 비슷한 건가요?
3: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니네 주방에 그냥 직접 다 니네가 알아서 요리해 먹게 내가 레시피북을 통째로 줄게
1: 해줄게
3: 네 그런 의미입니다.
1: 그런 방식으로
3: 네 근데 예. 이 공짜로 푸는 이유는 뭔가라고
1: 예.
3: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폐쇄형으로 하다가는 개방형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 중국의 시장을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일단 아, 작용을 했어요.
1: 중국이 컴퓨터 팔기 시작하니까.
3: 네, 그러니까 지난날에 이제 중국 문샷 AI가 개방형 키미 K3를 내놨는데, 이거 성능 되게 좋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ChatGPT 클로드 모델 성능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최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클로드 페이블에는 좀 못 미치는데 이제 그래도 반년 전까지 최고 수준이었던 오퍼스 4.8 정도는 된다. 이런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키미 K3가 공개되자마자 당시에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1: 한 번 더 내렸죠.
3: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개발자들이 중국산 개방형 AI에 익숙해진다 치면 이게 AI 생태계 전체가 중국의 소프트웨어 표준에 묶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1: 예.
3: 그러면 중국 AI 모델은 뭐 필연적으로 화웨이 같은 그런 중국산 AI 반도체의 최적화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중심의 미국 AI 생태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작동한 겁니다. 근데 AI 기술이 공짜로 풀리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시장이 더 커지고 또 클라우드하고 AI 칩 수요가 더 커질 테니까 개방형 AI가 엔비디아에는 또 확실히 유리한 겁니다. 젠슨 황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료 AI는 하드웨어에도

0: 반도체에도 데이터 센터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젠슨 황이 AI 기업에 뭐 지분 투자하고 지급 보증 해가지고 순환금융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 키우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1: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엔비디아 GPU는 팔릴 테니까 네. 수요만 커지면
0: 수요가 이제 일으킨다 수요를. 그러면 이제 메타는 왜 공개했냐라고 예. 하면 이제 메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AI 시장에서는 좀 진 게임이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1: 그러니까 PC방 장사하다가 PC방에 손님 없으니까 네. 그냥 PC 장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네, 했다는 느낌이죠.
0: 그러니까 지금은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이제 경쟁사의 영향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편 것이다. 이런 예. 분석이 나와요. 오픈 AI하고 엔스로픽은 AI로만 먹고 살잖아요. 근데 메타는 뭐 광고도 매출원이 있고 요즘 클라우드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메타는 AI 기술 풀어도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제 기술 독점을 막자 이런 약간 공익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기는 해요.
1: 예.
0: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이제 CEO가 미래는 모두를 위한 것 이런 좀 거창한 제목의 에세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지금 초지능이 소수에 집중되는 건 위험하다. 통제권을 개인한테 널리 분산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개방형을 지지하는 이제 개방형 너도 나도 참여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습니다.
1: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나 AI를 도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오픈 AI 그걸 써야 되나
0: 네.
1: 아니면 이렇게 엔비디아 모델로 그냥 처음에 목돈은 좀 들어도 어차피 네. 할부될 테니까 갖고 와서 우리 회사 맞춤형으로
0: 네.
1: 쓰면서 월 사용료는 좀 줄여볼까
0: 네.
1: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0: 네. 근데 이제 사용료 문제도 있지만 다른 장점들이 좀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1: 예.
0: 이제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개방형 AI 확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폐쇄형 AI는 외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기업들 입장에선.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었는데 개방형 AI는 모델을 이제 기업들이 통째로 가져와서 조직 내부의 그 자체 서버에 이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전용 AI 서버 건설이 또 이제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가 또 커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GPU 수요하고 메모리 수요도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보면
1: 예.
0: 개방형 AI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각자 컴퓨터에서 구동을 시키려면 좀 좋은 사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풀린 거 이제 엔비디아 네모트론 3.5 라이트닝하고 메타 뮤직글리머를 다운받아서 돌리려면요.
1: 예.
0: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24기가 정도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게이밍 PC 정도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사무용 노트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 것도 확인해 봤더니 택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1: 또 그럼 PC 바꿔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러시려면?
0: 그러니까 개방형 AI가 늘어날수록 소비자들은 고성능 PC로 장비를 바꾸는 그런 좀 새로운 교체 주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군요.
1: 그러면 뭐 메모리나 이런 거는 더 많이 팔리게 되네요. 차라리 네. 저렇게 PC방에 한꺼번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집집마다 PC 하나씩 쓰면
0: 네.
1: 그 시장이 오히려 더 클 것 같긴 한데.
0: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사활을 걸고 지금 젠슨 황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1: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달리 키워보자. 어차피 중간에 GPU 팔고 하는 거가 우리가 목적이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조미연 기자님이 갖고 오신 소식은.
2: 네.
1: 요즘에 세법이 이제 부동산 세법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2: 네.
1: 아파트 한 채 아파트에서 차익을 거두는 게 이른바 상한 캡을 씌워 놓겠다는 거죠. 앞으로는
2: 맞습니다.
1: 당분간은 네. 20억까지만 허용하고 한 3년 후부터는 10억까지만.
2: 네. 그러니까
1: 아무리 비싼 아파트,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10억 이상은 이익을 못 가져가고 나머지는 세금 내게 하는 방법으로.
2: 네, 앞으로. 네.
1: 앞으로.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익 쌓여 있는 아파트들이 서로 그거 시작되기 전에 교환 거래를 한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파트 교환 거래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집주인 두 사람이 서로의 아파트 소유권을 맞바꾸는 겁니다.
1: 예.
2: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집계됐어요.
1: 예. 그러니까
2: 역대 가장 많았던 2023년 상반기 394건 이후로 3년 만에 그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1: 올해 상반기니까 그러면 이 세법 개정 발표되기 전에 있던 거래라는 그렇죠. 뜻이네요.
2: 네, 그런 계속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사 결정하셨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교환 거래는 57건이었는데 역대 세 번째로 많았고요. 예.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9%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지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늘어난 건데요. 예. 아무래도 아파트라는 자산의 특성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면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이나 상가보다 서로 이 집과 저 집이 얼마짜리냐 이렇게 맞춰보기에 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1: 그러니까 702호랑 701호랑 서로 집을 내 집은 너한테 팔고 네 집은 나한테 팔고 이거 하라는 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하면.
2: 네.
1: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양도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도 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새 집으로 바꿨으니까 취등록세도 한 번 더 냈을 텐데
2: 네.
1: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의 양도 차익을 한 번 털고 가서 장특공 다 받고 그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2: 네.
1: 그것 때문에 하는 거 말고는 굳이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2: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맞바꿔도 양도세와 취득세가 다 내야 하거든요.
1: 예.
2: 이게 이제 단순히 명의만 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매매나 증여처럼 정식으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예요. 그래서 이제 교환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A씨와 B씨가 서로 집을 맞바꾼다고 하면 세법에서는 A씨가 자기 집을 처분하고 B씨 집을 새로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기존 집에서 생긴 양도 차익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고 새로 받은 집에는 취득세가 붙고요. 뭐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만 보면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일반 매매와 같은데요. 다만 그 지금처럼 고가 주택 거래가 잘 안 될 때는 예. 이 교환 거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어차피 잘 안 팔리긴 하는데 네. 서로 맞바꾸면 서로 세금은 이득이니.
2: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내 집을 원하는 가격에 사줄 매수자를 먼저 찾아야 하고
1: 예.
2: 내가 옮겨갈 집도 따로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줄면서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가격의 집을 가진 두 사람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1: 예.
2: 그러니까 별도의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로 이제 집을 바꿀 수 있는 거죠.
1: 굳이 한쪽이 여기가 방향도 좋고 좀 인테리어도 돼 있네 싶으면 그 차액만 서로 오가면
2: 예,
1: 되는
2: 그렇습니다.
1: 거니까.
2: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생긴 양 도 차익을 현행 세제 아래에서 정산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현재 20억 원이 됐다면 지금 교환했을 때 지금까지 생긴 차익 15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겠죠. 그럼 이제 새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은 현재 거래가격인 20억 원 수준으로 다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집이 30억 원으로 오른다면 새롭게 발생한 차익은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른 부분을 한번 끊어서 세금을 정산하는 효과가
1: 세금 쌀 때 한번 정산하자는.
2: 네. 그러니까 물론 누구에게나 유리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 아주 싼 가격으로 집을 샀거나 장기간 보유해서 이미 양도 차익이 크게 쌓였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비슷한 조건을 가진 거래 상대를 찾기가 사실은 뭐 만만치가 않을 거고 또 가격 차이가 나면 그 차익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거래 방식은 아닙니다.
1: 그러나 이제 파트너 찾으면 서로의 니즈는 맞으니까
2: 네.
1: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지만 이게 세법도 마침 이분들 걱정대로 바뀔 것 같고
2: 네.
1: 그렇게 해서 확정되면 이런 거래가 더 많아지겠군요.
2: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제 장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현재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꾸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양도 차익에 한도를 두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개편안대로라면 공제 대상 양도 차익 한도가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에는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1: 예.
2: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차익에는 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1: 20년, 20년 계속 내 집에서 살았더라도 2029년 이후에는 10억 차익 이후로는 다 세금 내라고 하는 거니까.
2: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5억에 샀다가 한 30년 갖고 있었더니 50억 됐네요 하는 분들은 거기서 생긴 차익 45억에서 10억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년을 사셨던 30년을 사셨던 세금 내라는 뜻이니.
2: 그렇죠.
1: 지금 한번 팔자.
2: 네.
1: 그리고 나서 50억에 산 걸로 바꿔놓자.
2: 그렇죠.
1: 거군요.
2: 특히나 이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런 좀 수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강남권의 중개업소에서는 장기간 집을 보유한 60, 70대 집주인들이 이런 거래를 문의하는 사례가 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올해 초부터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신호가 계속 이어졌고,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까지 나온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채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버신다. 그렇죠. 이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라는 이유로 많이 너무 많이 깎아줬으니 이거는 좀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부터 집 사시는 분들부터는 이렇게 카운트 할게요. 우리 서서히 좀 바꿔가 봅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2: 그렇죠.
1: 지금까지 다 40년 살아서 계속 쌓아놓은 거를 갑자기 2년 후에 바꾼다고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러니까
1: 좋은 방향으로는 가면서도 갑자기 그 이른바 이익을 소급해서 세금을 매기는 예상치 못했던 변화를 갖고 오는 바람에 논란도 많고, 왜 굳이 이렇게 집을 바꿔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겠어요. 뭐 방향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박수익 기자가 준비하신 네. 소식은 그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안전자산 비중을 30%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 이 규제가 이것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뭐 이런 말인가 봐요.
3: 네, 뭐 그렇습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 도입 됐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쭉 퇴직연금은 안전자산을 최소 3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1: 예.
3: 뭐 공모발행 ELS 같은 주식 관련 자산을 뜻하고요. 뭐 비상장 주식은 안 되고, 그래서 위험 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반대로 안전자산은 최소 30%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 나는
1: 예.
3: 이런 뭐 안전자산 30% 룰인데 어제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와중에 이런 제도는 이제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퇴직연금 고객 들의 투자 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이게 실적 발표하는 거하고는 관계는 없을 텐데.
3: 미래에셋증권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이제 메이저 사업자이고요.
1: 예.
3: 본인들이 실적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관련된 운용 수익들이.
1: 미래에셋 회사의 이해관계는 이거 30%를도 좀 없애고 다 위험자산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3: 네.
1: 그렇게 법을 좀 바꾸자는 얘기를 했나 보군요.
3: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아주 뭐 업계, 그러니까 증권업계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1: 예.
3: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사실 지난달에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근로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확정기여형 DC형과 개인들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죠. IRP 내에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지금 70%인 것을 전면 확대,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반도체 쏠림 현상 나타나면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논의 자체가 약간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상황에서 안전자산을 더 줄인다 또는 위험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논의 자체가 부담이고, 또 반대 요리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증권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증권업계의 마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증권사가 좀 화두를 한번 더 던진 겁니다.
1: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규제는 아무리 개인 퇴직금이지만 퇴직금을 주식 같은 위험한 데다 이른바 몰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3: 네.
1: 하시더라도 70%까지만 하시고 최소한 30%는 은행 예금에 넣든가 아니면 뭐 채권형 펀드 같은 안전한
3: 네.
1: 곳에 하든가, 그것도 단기로는 안전하지는 않던데
3: 네.
1: 그런 곳에다가 넣으세요라고 하는 게 규정이었고.
3: 그렇습니다.
1: 취지는 그런 건데 이제 보니 거의 뭐 매년 주식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내가 내 퇴직금 내가 리스크 안고 내가 좀 위험하면서도 높은 수익 보겠다는데, 근데 성인인데 왜 이걸 내 돈 굴리는 걸 정부가 이래라 말해라 하십니까? 하는 얘기네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3: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해외 사례가 어떤지 한번 보면요.
1: 네.
3: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제 전반적인 문화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이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일본은 법적으로 이게 퇴직연금에서 위험자산 한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금을 논의할 때 선진국이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를 거론하는데
1: 예.
3: 여기도 일괄적으로 위험자산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DC 그러니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벤치마킹한 곳이 어디냐 하면 미국의 401K 민간 퇴직연금인데
1: 예.
3: 여기는 최근에 이제 지난해에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또는 심지어 가상자산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게 이제 벤치마킹 대상이었으니까 이런 어떤 해외의 정책 변화들이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이나 제도에 이제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고요.
1: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거 하시려면 본인이 알아서 계좌 두고 하시고 이 퇴직연금 같은 건 우리가 세법으로 세제 혜택도 드리고 하는.

0: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DC나 IRP의 제도 취지가 일단은 이제 가입자들이 알아서 운용하라.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용하고 손실이 나도 회사가 보증을 해주는
1: 예.
0: 그런 취지이지만 DC나 IRP는 제도 취지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런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인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지요.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기, 그 능력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노동기. 그런데 2040년쯤 되면 이 구분이 안 통하게 될 거랍니다. 즉, 예전에 배운 것이 금세 쓸모가 다 돼서 평생 계속 새로 배우고 변모해야 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예전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멘탈도 필요하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반이 바뀌고 몇 년에 한 번씩 학교가 바뀌어도 새 친구와 새 환경에 금세 적응하는 괴력. 어른이 된 지 한참인데 그때처럼 또 해낼 수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우리 열입니다.
5: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6: 예.
5: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3: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6: 아, 예. 안녕하세요.
3: 아, 몇 층 가세요?
6: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3: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6: 예.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3: 1670-1932 볼트 1932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9시 뉴스입니다. 콜롬비아 서부 주요 도시들을 강타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265명이 사망하고 496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노력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같이 전하며 이번 강진에 따른 경제 비상사태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 하루도 남지 않은 데다가 4천 명에 육박해 피해 규모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야스쿠니 참배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공언했지만 총리 취임 이후 직접 참배는 하지 않고 개인 명의의 공물만 복납했습니다. 스페인과 아이슬란드에서 현지 시간으로 12일 저녁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912년 이후에 처음으로 100년 만에 찾아온 우주쇼를 지켜보기 위해 스페인을 찾은 관광객은 800만 명, 인구 40만 명의 아이슬란드에는 8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달이 해를 가리는 비율이 각각 최대 96%, 99%에 이르는 부분 일식이 나타났으며 영국에서 이런 현상은 1999년 이후에 처음이고 앞으로 50년간 보지 못할 기회라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백악관 부지의 건설 개보수공사 총 비용이 최소 9억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 현지 시간으로 12일 보도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권 등 곳곳에 비가 오고 충청권 등에